어떤 사람이 기세나 눈빛, 분위기가 강렬하고 차가워서 압도당할 것 같은 느낌을 흔히 서슬이 풀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서슬은 금속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유리 조각의 예리한 부분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고 퍼렇다는 보통 냉철하고 차가운 느낌을 줄 때 쓰죠. 그래서 형세나 기운이 매섭고 날카로운 상태를 말할 때 서슬퍼런이라고 합니다. 서슬퍼렇고 카리스마 넘치는 DJ 한동준은 4월의 마지막 일요일에도 갈매기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5월을 준비하겠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You Know I'm No Good,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피클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의 가수죠. LP바에 가면 꼭 신청해서 이 노래 듣곤 합니다. 꼭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정말 매력적이죠. 이런 류의 약간 퇴폐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뭐 지금 뭐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만 더피, 뭐 아델 이런 가수들의 어떤 원조격인 가수죠.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엄청 노래도 잘하지만 곡도 잘 쓰고요. 하여튼 참 대단한 가수였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으로 한동준의 팬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슬이 퍼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서슬 퍼렇지도 않고 카리스마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오늘 위켄드 스페셜 음악 많이 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의 향 연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베리어스님이 신청하셨죠? 밥 웰치의 Ebony Eyes 그리고 칩트릭의 I Want You To Want Me 제주딸기 산도님이 신청하셨고요 바라쿠다 오랜만에 들었죠 하트의 노래 아 이 노래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요 이 노래 처음 끝날 때 갑자기 끝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옥수 토박이님이 하트의 바라쿠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개여울님이 오늘 휴문 날 아침 일찍 엔진 오일 교환하고 사우나 갔다 온 후에 전복 삼계탕 한 그릇하고 집에 왔어요. 아,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하루가 기네요. 그러셨습니다. 할 일 다 하셨네요. 할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쉬세요. 네, 음악 들으시면서.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Kenny Loggins의 The More We Try,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YOLO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그리고 이어서 조지 벤슨의 Give Me the Night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Black or White, Love Sam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뷰티 주주 인형임님이 Give Me the Night, 조지 벤슨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Black Sabbath의 노래 Changes. 이 노래도 오랜만인데요. She's Gone은 가끔 보내드렸는데 Changes 간만입니다. 캔디핑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문경도련님이 신청하신 곡 레인보우의 The Temple of the King 두 곡입니다.

노래 계속됩니다.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 노래는 오즈의 맙소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Sound of Silence,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는 광주땡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틀 전에 사랑하는 우리 집 막둥이 발

반려견 11살 똘똘이를 병사로 무지개다리 보내주고 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네요. 작은 아들이 집에서 슬퍼하지 말라며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지금 바람 쐬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FM 팝스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하늘나라에서 또 잘 뛰어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Sound of Silence, Simon & Garfunkel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어서 Living Next Door to Alice, Smokey의 노래 경린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순창여행 중에 처음으로 회원가입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쏜살같이 가버렸네요. 오늘 끝곡은 오늘도 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Have I told you lately?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어느새 추위와 강풍과 그리고 전쟁 소식으로 달려온 올해 3분의 1을 살아버렸다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저 아래 베네수엘라 하면 그저 거기 있는 나라 중에 하나겠거니 했었는데 올해 1월 당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미국이 체포해오고 나서 거기서 생산되는 오일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경제 제재로 묶여 있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몰랐던 또 하나의 사실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의 직항 비행기가 금지됐었다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내려진 조치입니다. 그런데 거의 7년 만에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로 직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어제 개통이 됐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5월에 이 첫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뒀던 햇살일까? 어제 뉴욕에 우리는 쟁반같이 둥근 하늘의 보름달로 떠나는 4월과 작별을 했는데 오늘 아침 태양은 우리 눈에 닿는 며칠 동안의 비와 흐린 하늘 아래 초록을 더한 이 봄날의 5월의 나뭇잎들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눈 안에 작은 근육들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한 전쟁은 끝이 난 걸까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이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건너 오는데 롱아일랜드만 그 트럭스넥 브리지 아래 물결들이 하나하나 손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손수건 같기도 하고 그 위에 태양이 5월의 태양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오늘 뉴욕과 그 일대 날씨는 아주 기분 좋은 노란색 비가 올 찬스가 0%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날씨 뭐 기온은 어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석양이 아주 멋질 것 같은데 오늘 미국 동부 시각으로 해가 지는 7시 51분 그러니까 저녁 8시가 넘어서도 또 밖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온도 그렇고 태양도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오늘 기분 좋은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토요일에 비가 올 거라고 주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과 그 일대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키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에선 대한민국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 클라리넷으로 전 세계에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아온, 보통 우리가 피아노, 바이올린, 뮤지션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소식을 들어오고 있는데, 김한이라는 올해 나이가 서른인데 지금 이번 주 썬데이에, 썬데이 오후 5시에 뉴욕 카네기 홀에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부터 유럽에서 활동을 하며 또 어릴 때 대한민국에서 영재 교육을 받아서 13살 때 발표한 리사이틀의 영상이 유튜브에 1.6밀리언, 160만 조회수를 기록해온 정말 아주 우리의 보석과 같은 김한, 한캠 클라리네트였습니다. 이번 주 썬데이에 카네기 홀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전화로 연결을 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 조금 지나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이 그동안 일부 셧다운, 정부 셧다운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삶과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족의 한 사람이 여기 근무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국토안보부 그동안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페이를 받지 못하고 일해왔던 이 기록적인 76일간의 셧다운 사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스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번 셧다운을 끝낸 법안에 아이스 페이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이렇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미국의 많은 가정에 이게 폐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국토안보부, 홈랜드 시큐리티 예산 그 공백이 참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가 우리 불편한 공항에서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스와 또 국경 관련 공무원들의 페이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어쨌든 통과된 이 부분에 대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연방 보안 공무원들 대부분이 다음 달에 페이를 받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일까? 지금 휴전 상태로 살짝 눌러놓고 이런 이란에 대한 전쟁이지만 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지금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아무튼 어디를 폭격했다,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런 소식은 우리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도 지금 그런 아주 심한 폭력 사태, 공격 사태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이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War Powers Resolution, 1973년에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네,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작한 이 전쟁에 대해 60일이 한계다라고 어제 우리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대통령들이 정말 60일째 전쟁을 끝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가 또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발표는 미국이 지금 더 이상 이란과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뭐 미식 축구나 농구나 이렇게 3초 남겨놓고 딱 클락 시계를 멈춰놓는 그런 경우처럼 제가 자꾸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지려고 하는데요. 와, 르브론 제임스하고 제임스 아들이 같이 들어갔던 지난번 경기 아버지가 아들이 공을 골을 넣게 하기 위해서 상대 수비를 어마어마하게 막는 그 부성애를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끝나기 전에 3초 전인가요? 2초 전인가요? 지고 있던 그 3점 차로 지고 있던 그 경기를 르브론 제임스가 인터셉트하고 공이 밖으로 나갔나요? 아무튼 그 클락을 멈춰놔서 결국은 동점을 만들고 그리고 연장전 가서 그 경기는 이겼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얼핏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60일이라는 1973년에 이 법의 제한을 휴전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아니다라고 뭐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필 헥세스 국방장관도 의회 증언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전, ceasefire 선언이 됐다. 그리고 대규모 전투가 지금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1973년에 이 법이 규정하는 적대 행위가 지금 없다, 종료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연장 통보를 하거나 혹은 이 60일 시한 자체를 아예 무시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지금 현재 휴전을 사실상 전쟁 종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서 오늘 끝났어야 하는 이 전쟁,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한 전쟁, 2월 28일 이후 끌어온 이 전쟁이 나는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시계가 멈춰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임기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론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 지지도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이란에 대해서 정말 이란이 그때 그동안 테러를 통해서 미국을 괴롭혀오고 전 세계를 힘들게 해온 그걸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컨트롤은 여전히 막강하죠.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란이 악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환영을 하고 있죠. 이란이 핵무기를 설령 개발을 해서 이것을 쏜다 하더라도 핵무기 핵탄두를 달아서 얼마나 멀리 쏠 것인가? 이 위협에 대해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이란의 이웃나라, 이웃이라는 건 좋은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에 당연히 해당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인트레스트가 미국의 인트레스트가 돼서 미국은 지금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전쟁도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때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 죽은 하메네이의 아들 중에 하나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페르시아만의 미래에 미국이 개입할 그런 어떤 여지도 없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이란이 맞다 있기 때문에 또 그 마주보고 있는 오만도 있는데 이란이 지금까지 이번 전쟁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거기 아주 험난한 그 지역에 무기를 가져다 놓고 군인들을 옮겨 놓고 이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걸 지렛대로 사용해서 엄청난 무기가 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건 아닌데 직접 관리를 하겠다. 미국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리고 이란이 nuclear capabilities, nuclear 핵 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핵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지는 않고 있다. 핵을 개발하겠다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라고 말은 하는 건데 아무튼 이 하메네이 이란의 새 지도자가 발표한 이 성명은 지금까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드문 공개적인 그 메시지죠. 다쳤다는 소식과 함께 그래서 지금 숨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 간 이란 간의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지금 가로막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하는 문제 그리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파키스탄이 중재한다 해서 날아갔다가 이게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거듭되니까 아예 지금 협상이 시도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만의 미래가 미국 없는 미래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확실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2026년 1분기 연 2% 성장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경제 지표 자체는 국민들이 전쟁 이후에 느끼는 기름값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고단함과 다른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네.

그런 일 안에 국민들의 고통과 그로 인해서 또 무력해지는 마음, 상실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보기에는 평온해 보인다라는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모든 고통이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생존 때문에 그냥 깊이 안으로 들어간 거 그럴 거라고 이란인들은 여기에 대해 질문하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지금 이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니까 가족을 잃게 됐던 그 시위, 그래서 정말 이란에 이 정권이 제거되는 것을 바랐던 그런 이란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좀 약화된 정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중산층조차 지금 생활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는 계속해서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어서 이란은 지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란 하늘을 날 수 없게 민간 항공기 운항이 또 폐쇄된 상태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테헤란 거리의 카페에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대화를 나누고 인기 록 콘서트도 한 번씩 열리는데 그 티켓은 또 몇 번 만에 매진이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1월의 대규모 시위,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정치적 변화를 향한 기대감을 줬지만 그래서 일부 이란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을 때 기대를 또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가 슬픔과 분노, 충격으로 바뀌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서 이란 정부와의 어떤 협상이든 전쟁이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은 흔들리는 존재일 뿐이다. 스스로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도 없는 그런 주도권이 전혀 없는 상태, 정체된 상태에서 뉴스만 바라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란 전쟁에 대한 지금 변화는 없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런 때 올해 중간 선거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소수 특히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온 오랫동안의 인권 운동이 낳은 1965년에 이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가 며칠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진 이 루이지애나 케이스에 대한 판결로 이제 흔들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는 쪽에 따라서 또 관점은 물론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요.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 주에 흑인 다수 선거구 두 곳을 포함해서 의회 선거구 이 맵을 그린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그러니까 9명 중에 6명이 인종이라는 것이 정부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된 이런 선거구 편성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 판결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또 민주당이 이 판결이 이 미국의 남부 지역의 흑인 선거구의 전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흑인 유권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거구를 편성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흑인 하원 의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여주는 뭐 그런 선거구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죠. 대법관 중에 샘 얼리토가 판결문 majority 의견을 썼습니다. 인종을 하나의 그 팩터로 고려하려면 이 주가 인종적 차별을 의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준 어떻게 그러면 주가 그런 인종적 차별을 그 의도를 했는가를 어떻게 증거로 이걸 밝히는가 이것이 참 어렵다. 비현실적이어서 사실상 차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판결에

연방 대법관 중에 남부 출신의 흑인 대법관 클라런스 토머스가 찬성을 한 것이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흑인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정인데 클라런스 토머스 흑인 연방 대법관이 그걸 찬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인종의 기준을 둬서 선거구를 그린 것은 그건 인종차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그래서 인종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뭐 그런 것이다 해서 반대해서 이번 판결이 6대 3으로 나온 그런 판결 맞다라고 그렇게 또 옹호하고도 있지만 미국의 시민단체들과 법학자들 중에는 이 Voting Rights Act 투표권법이 약화될 경우 이 결과 과거에 그 인종에 대한 차별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정말 우리가 올해 초에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또 미국 시민 두 명이 목숨을 잃기까지 한 이민 단속국의 엄청난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제가 더 이상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아이스, 뭐 아이스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대해 듣고 싶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태어나고 살아오던 마리 테레즈 로즈마에라는 그 80대의 여성이 젊었을 때 비서로 일하면서 당시 미군으로 프랑스에 주둔했던 빌 로즈라는 이름의 남성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된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80대에 사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으면서 신기하게도 그 옛날의 감정이 다시 일어나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사랑이, 그 옛날의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대륙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가 서로 만나자 해서 상대방이 살고 있던 미국과 또 프랑스를 방문하고 또 자녀들도 만나고 이렇게 80대에 혼자 된 두 그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4,000마일, 그러니까 약 6,437km나 떨어진 알라바마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 대륙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가 80대의 이 재혼으로, 황혼의 재혼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는가 했는데 지난 1월에 남편이 갑자기 자연사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텝선인 두 아들들 그리고 이 85세의 새엄마 로스마에 관해 유산 상속을 둘러싼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를 통해서 한밤중에 이렇게 체포가 되도록 그렇게 아들 중에 하나가 신고를 하게 되고 디텐션 센터까지 가서 구금이 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이 소식은 또 프랑스 대사에게도 알려져서 결국에는 로즈마의 부인이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서 자녀들과 만나게 됐다. 이게 해피엔딩인 건가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1: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계속 지켜보면 또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던 이 80대 중반의 옛 사랑을 다시 만나 재혼에 성공해서 프랑스를 떠나 미국의 알라바마까지 와서 살아오던 이 프랑스 여인의 결국은 이게 뭐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뭐 재산에 대한 이 스텝선들이 들어와서 열쇠까지 다 바꿔버리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이민 신분이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가 와서 한밤중에 정말 잠옷 차림으로 80대 여성을 그냥 데리고 가서 구금해 놨는데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네, 많은 도움의 마음과 또 손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아무튼 드골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자식들과 다시 만났는데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은 채였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옛날의 사랑과 잠시 또 만나서 살았던 그 시간을 가슴에 담고 좋았던 기억만 갖고 또 프랑스로 돌아갔다는. 그런데 도대체 유산이 얼마나 됐길래 알라바마에 살아왔던 그집한 11만 달러 정도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두 대가 있었는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건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아이스가 중심에 있었던 휴먼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그 대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면서 어쩌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작은 촛불 같은 그 80대의 삶을 입으로 힘껏 불어서 꺼버리고 싶었던 돈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었나? 우리 중에 많은 또 사람들이 이제 혼자 남게 되신 부모님, 네, 그 중에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먼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0여 년간 소개해온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 뉴욕 타임스퀘어 가시면 47가 5에베뉴와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킴스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택은 골드바, 또 실버바, 킴스에 문의해 주세요. 킴스보석 이번 주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 하재단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아서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해야 하는 에스더 하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 식당이 한국관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 플러스 1 참소주 3불99 뉴욕도 업스테이트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 나물에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잡아합니다. 바로 옆 건물 발레 파킹 1시간에 2불 문의와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 맛 즐겨보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 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셔서 쿠쿠하세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뉴욕시 정부, 또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우리 반려동물 공간도 이제 5월에 맞게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 눈, 귀,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됐습니다. 제니 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 제니 앤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새 계절을 시작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클라리넷은 뭔지 모르지만 듣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여유가 있고 같은 말인가요? 네. 클라리넷의 영재, 신동이란 말이 너무 버겁다면 영재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는 우리 앞에 나타났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김한, 한캠. 그리고 이 소년은 이제 성장해서 30이 됐습니다. 1669년에 파리 국립 오페라가 만들어져서 그 오랜 역사, 350년 전통을 갖고 있는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수석 오디션을 봤는데 상임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의 선택을 받아서 최초의 동양인으로 관악 부문 종신 수석으로 그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동양인은 관악기에 약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면서 한국 관악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대표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카네기 홀에 이번 주 썬데이에 데뷔하게 된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한캠 뮤지션을 제가 전화로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세계 무대에 진출한 한국 출신의 뮤지션들을 많이 들어오고 또 만나도 봤는데요. 우리 김한, 한킴 클라리네티스트는 어떻게 지금까지 비교적 조용했었어요? 왜 그러죠?
1: 저도 그러게요. 좀더 제가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0: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클라리넷으로 김한, 한킴. 11살에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서 데뷔하고 이 클라리넷으로 이렇게 성숙한 소리를 낼수 있다는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3살 때 베이징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유망주상, 그리고 2016년에 잭 랑슬러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에서 만장일치 1위, 청중상 등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런 콩쿠르가 그랬는데요. 그동안 쥐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거쳐서 20대 초반에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의 부수석으로 또 연주 활동을 했고, 유럽의 주요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수석으로 무대에 올랐고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K라디오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들어온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에게 배운 특별한 행운과 운명적인 만남도 가지신 김한, 한킴 클라리넷 연주자십니다. 그리고
1: 네,
0: 이번에 썬데이에
1: 감사합니다.
0: 카네기홀에 드디어 데뷔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50년 전통의 파리 국립 오페라, 거기 오케스트라에 관악 부문의 구스타보 두다멜 그 컨닥터가 선택한 인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거둘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언제 클라리넷을 처음 만나신 건가요? 10살 때 맞아요? 그러면?
1: 네,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이제 배우잖아요. 음악
0: 필이요?
1: 시간에 이제 네, 피리를 배웠었는데 그때 좀 이제 잘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네, 이제 3학년 들어갈 때 악기를 하나씩 했었어야 됐는데 그 리코더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악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받아서 네, 그래서 클라리넷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하다가 네, 또 되게 재밌다고 느껴서 그때부터 네, 뭐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0: 네, 피리보다는 훨씬 길고 굵고 쉽지 않은 악기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왜 삐익하고 그런 소리도 자주 나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런데 처음부터 피리와 다른 이 길다라고 묵중하기도 한그 클라리넷하고 그렇게 마음이 맞던가요?
1: 네, 그때 생각해보면 그 리코더를 불 때는 또 정말 뭐 동요 같은 거불 때는 또 재밌게 불렀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 딱 만났을 그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봤을 때는 너무 거의 제 몸에 반 이상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길이가
1: 이렇게 무겁고 긴 악기로 어떻게 연주를 하지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근데 또 막상 그 소리를 딱 냈을 때 되게 신기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이거 되게 재밌는 악기구나 하고 네,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그래서 11살에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서 데뷔를 하셨고요. 13살 때였나요? 그때
1: 네.
0: 그 비토리오 몬티의
1: 네.
0: 차르다시를 클라리넷으로 피아니스트 연주에 맞춰서 연주를 하신 그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부터 네, 조회수가 160만 넘는 조회수로 넘어섰어요. 아시죠?
1: 네, 알고 있습니다.
0: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1: 저도 근데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네. 그렇게 막 많이 알려지고 그랬던 플랫폼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때 딱 시작 단계에 제가 들어가서 그런지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0: 운이 좀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몇백 개의 뭐 거의 천 개의 댓글들이 이 160만 넘는 조회수 13살 때 연주 그러니까 16년, 17년 전에 연주 올라온 네. 영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로 된 한국어로 된 댓글은 거의 없고요. 영어와 네. 러시안과 중국어와 일본어와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언어 제가 또 잘 식별이 안 되는 정도의 언어로 올라와 있는데 감탄과 감동이 그 표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리넷과 함께 춤을 추는 이 한캠 김한 어떻게 이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었나요? 그것도 궁금해요.
1: 그 당시에는 몸이 가벼워서 네. 네,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 그때보다 좀 살도 붙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만큼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네. 그 음악을 최대한 느끼면서 연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국에 계신 선생님께 배웠었어갖고 네. 네, 그 음악을 관객분들이랑 같이 네, 느끼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제스처도 되게 컸던 것 같고 네, 네 그걸 아마... 많이 좋아해 주셔서
0: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클라리넷이 처음에는 무거웠을 테니까 그걸 약간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 소년이 지금 2026년 이틀 후에 카네기 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캠 지금까지 쭉 거쳐오신 그 연주 생활과 또 유학 생활 유럽에서 주로 보내셨는데요. 그중에 네. 이 클라리넷의 전설이라고 하는 사빈의 마이어 선생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네. 만나셨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영향을 우리 김한 씨에게 주셨나요?
1: 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자비네 마이어 선생님이 한국에 오셨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받았었는데 네.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좋았어갖고 네. 언제 꼭 한번 선생님께 직접 선생님 클래스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영국에 있는 그 길드홀이라는 대학교에서 네. 공부를 했었는데 영국에는 그 에라스무스라는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네,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시스템에 자비네 마이어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아, 한 학기라도 가서 배우고 싶다 하고 교환학생으로 해서 처음에 갔는데 네. 제가 여태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나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항상 딱딱 잘 집어주시고 네. 너무 너무 그 레슨이 좋았어서 그래서 네. 이제 영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네. 그 학교 독일에 있는 류벡 그 음악 대학교로 네.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여러 유럽에 정말 살아보고도 싶은 그런 곳에 위치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시다가 드디어 350년 전통의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하셨습니다. 거기 구스타보 두다멜 컨덕터가 직접 네, 그, 오디션을 들으신 거예요?
1: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은 그 상임 지휘자가 아니신데요. 네. 그 제가 오디션을 봤던 당시에는 이제 두다멜 지휘자가 네. 그 저희 오페라의 상임 지휘자로 계셨었고, 네. 네, 그래서 그 지휘자 앞에서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때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운 좋게 네. 네, 그 네, 오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1669년 1일에 이 동양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관악 수석이 되는 건가요?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1: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되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항상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번 주 썬데이 드디어 카네기 홀 데뷔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네. 썬데이 오후 5시에 카네기 홀 젠클 홀에서 이제 김한 씨 클라리넷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13년 이상 성장을 지켜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세계적인 무대를 앞둔 심정이 어떠세요? 김한 씨?
1: 사실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미국의 무대에 서게 되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사실 상상을 물론 이 카네기 홀이 그 모든 연주자에게 굉장히 큰 꿈의 무대고 또 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했어서 언제 저한테 기회가 오기나 할까 하고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0: 네.
1: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최대한 제 음악을 많은 분들이랑 나누고 싶은데
0: 네.
1: 그 미국에 계신 청중분들이랑도 제 음악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0: 네. 네,
1: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썬데이 카네기 홀 한캠 김한 클라리넷 연주자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은 보니까 생상부터 시작해서 한국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그리고 레너드 번슈타인으로 마치게 되는데 좀 간략하게 어떻게 가서 즐길 수 있나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가장 그 생각했던 부분은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피아노나 바이올린보다는 사실 덜 대중적으로 알려진 악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악기의 매력을 최대한 표현해 줄 수 있는 곡들로 골랐어요.
0: 네. 네.
1: 사실 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뭔가 그 제대로 된 정체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되는 게 작곡가마다 이 악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 어떤 작곡가는 이 악기를 굉장히 낭만적이고 네, 서정적인 악기로 보고
0: 네.
1: 또 다른 작곡가들은 이 악기는 어떤 감정도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화려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악기가 가진 다양성 때문에
0: 네.
1: 그 재즈나 뭐 클래즈머 음악 네, 다른 장르에서도 되게 자주 사용되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그 다양성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 각각의 작곡가가 이 악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곡을 썼는지를 상상하시면서 네, 들으시면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이렇게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카네기 홀의 데뷔 앞두고 우리 K라디오 청취자들 미국의 여러 동포들 청취하시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 차은홍 홍사은 피아니스트와 연주를 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클라리네티스트 네. 한캠 김한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160만 조회수를 초과한 네, 이 차르다시 13살 때죠. 네.
1: 네, 그게 아마 13살이었습니다.
0: 네, 지금 들으면서 오늘 우리 K라디오와 함께 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가서
0: 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김한 씨.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첫날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클라리넷의 사운드를 간직하고 떠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K라디오

0: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펠리세지팍 예산식당 세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을 바꾸는 곳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팍 예산식당 전화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믿고 가는 맛집 예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성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5월 1일 오늘은 달력에서 숫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4월이 끝났네요. 세금 보고 마감이니 뭐니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4월이었습니다. 5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무르익는 봄이 참 좋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봄을 느낄 수 있거든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꽃과 풍요의 여신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5월, 메이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신화의 성장과 풍요의 여신이죠. 마이아에서 왔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5월을 성모 마리아께 헌정하는 달로 삼으면서 여왕의 이미지가 더 굳어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화창한 날씨도 한몫했죠.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꽃은 만발하고 1년 중에 가장 완성된 계절이라는 느낌도 드네요. 이런 좋은 달 5월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달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5월의 시작 투데이 출발합니다.

5월 1일 투데이 시작했습니다. 네, 5월인데 5월에 맞는 아침 날씨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창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온도 딱 좋은 것이 그리고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던지요. 역시 5월은 5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녀를 이번에 얼마 전에 대학에 보낸 그 엄마들하고 같이 좀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뭐 시원섭섭하다. 아이가 집을 떠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좀 지나고 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무 허전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신 그런 분들 계시죠. 밥을 해도 남고 세탁기를 돌려도 뭔가가 허전하고 아이의 방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그냥 닫은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오늘은 이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집을 떠난 후에 이 부모들이 느끼는 슬픔, 뭐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보통 40에서 50대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뭐 임상적인 어떤 진단은 아니지만 약간 심해지신 분들은 우울감을 좀 느껴서 우울증의 어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빈둥지를 경험하는 부모의 최대한 25% 정도가 이런 증세를 겪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한 4명 중 1명이니까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병이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정상적인 삶의 어떤 전환기에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죠. 이 빈둥지 증후군이 오게 되면 어떤 감정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갑작스러운 어떤 좀 허전함, 상실감, 슬픔, 우울감, 불안. 심한 분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잃은 느낌까지 갖는다고 해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온 인생을 정말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정말 바친다고 하죠. 그렇게 자녀 중심으로 정체성을 가지셨던 분들, 정말 뭐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전념하셨던 그런 분들, 혹은 뭐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인사회 이민가정에서 더클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이들 때문에 미국으로 오시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견디시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삶의 전부였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영어도 서툴고 또 인간관계도 좀 한계가 있고 일하면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확 떠나버리면 진짜 좀 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빈둥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이런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에 오히려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커플들도 많이 있대요.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서로 서로에게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하게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밥도 진짜 천천히 부부가 이야기하면서 먹는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빈둥지 증후군이 일시적인 전환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증세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계속 뭐 힘들다고 그게 오래 가는 것은 아니고 금방 또 적응을 하고 아까 그 어떤 한 어머니처럼 이제는 더 아이들이 오면 기쁜데 가면 더 기쁜 그런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연락은 좀 자주 해도 되는데 방문은 좀 적당히 하라는 거죠. 문자나 이메일, 전화로 자녀들하고 같이 연락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뭐 자주 찾아간다든지 이러면 아이들도 힘들어한다는 거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기회 삼아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뭐 가보고 싶었던 것. 자녀들 사실 지금 한창 라이드하고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그 아이가 뭐 자녀가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두 명, 세 명이 될 때는 정말 바쁩니다. 그 엄마들의 삶이. 그런데 그걸 다 졸업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내 시간이잖아요. 아이들 핑계로 못했던 것들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다고 하네요. 나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이번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을 지금 대학교 보내고 멀리 떠나 보냈는데 너무 허전하고 외롭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주위에 비슷한 분들하고 함께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이렇게 자라서 독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잘 키운 겁니다. 허전하다는 것은 그 증거예요. 그 허전한 자리에 이제는 내 자신을 채워 넣을 그럴 시간이 온 거죠. 아직 늦지 않았죠. 그렇죠?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즐거운 그런 상상,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가 있고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들이 있습니다.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그리고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합니다.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하고 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으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가 만든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에 참소주 3불 99, 캐스케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 1시간에 2불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마늘종 파운드당 3불 99 봄동 파운드당 4불 99 캘리포니아 레드체리 6불 99 골드키위 싱글박스 28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챙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 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5: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4: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6: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름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7: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6: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라는데.
7: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 줘야겠다.
6: K블링블링과 고베 주얼그룹, 리주 순회, 보석 특별전, 아코야 진주부터 화려한 굴구날 진주, 랩 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7: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펠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확장 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실록의 계절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비록 차가워도 가로수엔 푸르름이 넘쳐납니다. 5월 한 달도 즐겁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예쁜 꽃 다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꽃을 참 좋아하는데 꽃도 좋고 나무도 너무 좋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요. 사진으로 봐도 아주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미국 와서 가장 힘든 게 뭐니? 라고 이 이민을 와서 가장 힘든 게 뭐니? 라고 서로 이렇게 물으면 다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자리 잡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분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중에서 하나가 또 이 언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언어가 불편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결정적이죠. 그래서 미국 온 지 10년 뭐 20년 됐는데도 영어가 생각만큼 안 는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영어와 씨름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학원도 다녀봤고 뭐 미국 드라마도 열심히 봤고 영어책도 사서 공부했는데 막상 또 외국인 앞에 서서 입을 열려고 하면 이게 딱 닫히는 거죠.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리고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잘못, 우리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내가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나이의 문제죠. 그 언어학에 보면 결정적인 시기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왜 언어를 배울 때 스펀지처럼 이렇게 쏙쏙 흡수하는 거는 그 뇌가 그 시기에 특별히 언어라는 것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아무래도 그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물론 다 커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지만 다만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빨리 흡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나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살다 보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사용할 일이 많지 않는 경우예요. 뭐 집에서도 한국어를 쓰고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 한국어를 쓰시면 또 우리 한인타운에 이렇게 살다 보면 특별히 영어를 쓸 일보다는 거의 대부분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언어라는 게 우리 몸의 근육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늘지 않죠. 운동도 해야 근육이 늘듯이요.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어나는 그 속도가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뭐 영어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들 아마 이민자들은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서 내가 뭐 손해를 봤다거나 멍하니 서 있었다든지 아니면 나의 발음 때문에 상대방이 뭐 되물어보던 그런 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고 큰 사건들이 쌓이면 아무래도 더 말하기가 두려워지죠. 두려우면 당연히 피하게 되고요. 피하면 안 늘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어요? 약 한 3억 8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원어민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억양 같은 게 내가 조금 액센트가 있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인지를 어떻게 보면 그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결함이 아니라 개성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편해지고 싶으시면 한 몇 가지를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완벽하게 말하려는 거, 완벽하게 말하겠다. 이런 마음도 좀 포기를 하고 좀 틀려도 됩니다. 네. 의외로 상대방은 굉장히 좀 기다려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었지만 하루에 뭐 정말 내가 마음 먹고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몇 년 지나면 아주 훌륭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를 알고요.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몇십 년씩 살아온 여러분들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유창한 영어보다 훨씬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조금씩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하나씩 좀 실천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0: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9: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0: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9: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0: 866-566-9191 866-566-9191
1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오늘은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추석맞이 고국 방문인데요. 벌써 추석 이야기인가 하시겠지만 시간이 엄청 빠른 거 아시죠? 명절엔 가족이 모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그렇게만 보내기에는 뭔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벌써 26년째 추석마다 한인 동포들의 고국 여행을 책임져 왔죠.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 카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와, 이제 5월이고 오늘 날씨 좋죠?
1: 맞아요. 5월 딱 다운 날씨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오늘.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6년이면 진짜 정말 대단한데요. 이 추석 고국 방문 여행을 벌써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오고 계세요?
1: 그렇죠. 2000년 초반, 2001년부터 이제 계속 진행해 오는 거고.
0: 네.
1: 이게 저희들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네. 이미들 알고 1월부터 언제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라고. 네. 늘 이렇게 문의들을 주세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미 10월에 가는 거긴 하지만.
0: 네.
1: 많이들 접수를 하셔가지고. 네.
0: 벌써요?
1: 뭐 이제 자리가 많지 않고요.
0: 네.
1: 그 요즘에도 이제 많이 망설이죠. 그 전쟁의 여파도 좀
0: 맞아요.
1: 있고.
0: 네.
1: 뭐 정세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0: 그쵸.
1: 그래서 한국.
0: 맞아요.
1: 가는 것도 조금씩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가을이면 뭐.
0: 맞습니다.
1: 평온한 가을이 또 오겠죠.
0: 맞아요.
1: 그래서 어쨌든 항공료가 아직은 조금 경쟁력이 조금 있을 때니까.
0: 그렇죠.
1: 미리미리 좀 접수를 하시는 게 좋고.
0: 네.
1: 다들 이제 그 유가 때문에.
0: 네.
1: 유리 할증료가 조금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조금은.
0: 네.
1: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0: 네.
1: 말씀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0: 네.
1: 저희가 이번에는 그 고국 투어를.
0: 네.
1: 그 이게 매일매일 돌아다니지 않고.
0: 네.
1: 4박 5일을 2박 2박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좀 보자.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좀 돼 있고요.
0: 네.
1: 추석맞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26년째 계속.
0: 그렇죠.
1: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이틀은 추석맞이인데 사실.
0: 네.
1: 올해 한국의 추석은 조금 빨라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9월 말입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9월 말인데.
0: 네.
1: 이 추석맞이의 느낌도 있지만 고국 가면 꼭 우리 한국 분들은. 네. 단풍을 보고 싶어 하셔서.
0: 맞아요. 가을이니까 또.
1: 네. 근데 단풍이 갈수록 온난화 때문이지 어쨌든 조금 늦어지고.
0: 그쵸.
1: 있죠. 그래서 보통 10월 말쯤 가야지.
0: 네.
1: 단풍을 좀 볼 수 있어서 날짜를 그렇게 선택한 거고요.
0: 네.
1: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0: 네.
1: 세 가지 상품입니다.
0: 그런가요?
1: 고국을 보는 그 4박 5일.
0: 네.
1: 상품은 다 공통이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오사카 교토 나라 가는 일본 쪽으로 가는 게 있고.
0: 네.
1: 싱가포르로 가는 상품이 있고.
0: 네.
1: 백두산을 가는 상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0: 네.
1: 고국을 같이 즐긴 다음에.
0: 네.
1: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백두산을 꼭 한번 가보리라.
0: 네.
1: 하는 분들은 이제 백두산 가시면 되는 거고.
0: 네.
1: 백두산도 그럼 어떻게 가요?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연변까지 가가지고.
0: 네.
1: 거기서 이제 차로 이동을 하는 거고.
0: 네.
1: 그래서 백두산에 가면 뭐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볼 수 있다라는 천지를. 또 한번 보셔야 되고.
0: 맞습니다.
1: 물론 이제 11월 초쯤 되면.
0: 네.
1: 날이 좀 춥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이 추운 날씨에 오히려 안개가 많이 걷히고 그래가지고.
0: 아.
1: 천지를 볼 수 있는 찬스가 조금 더 늘어나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정도 시도를 하는데.
0: 네.
1: 북파로 한번 내려가고. 이제 서파로 한번 들어가고.
0: 네.
1: 물론 남파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남파는 이제 북한하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제 클로즈가 되니까.
0: 그렇죠.
1: 거기는 많이 선호하지는 않고요.
0: 네.
1: 그리고 그러면 그 백두산을 올라가는 거야?
0: 그럴게요. 끝까지 가나 지금 궁금해요.
1: 쉽지 않죠. 예,
0: 네,
1: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되죠.
0: 아, 그래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근처에 주차장까지 가면.
0: 아.
1: 산책 겸 해가지고 올라갈. 네. 수 있는 루트들이 있고.
0: 네.
1: 또 그 북파 같은 경우는 장백산 폭포가 또 아름답게 또 펼쳐져.
0: 아,
1: 있으니까.
0: 네.
1: 곁들여서 좀 볼 수 있는 상품이고요.
0: 네.
1: 거긴 너무 추워. 나 따뜻한 데로 갈래.
0: 네.
1: 이러시는 분들은.
0: 네.
1: 이제 오사카 쪽은.
0: 그렇죠.
1: 물론 이제 부산보다도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0: 네.
1: 좀 따뜻하고.
0: 맞아요.
1: 또 국수 유명하고.
0: 국수.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우동이죠.
0: 네.
1: 국수가 아니라.
0: 맛있겠네요.
1: 네.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오사카 교토 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0: 그렇죠.
1: 또 한 가지가 이제 싱가포르인데.
0: 네.
1: 싱가포르는 더 남쪽에 있는 도시 국가죠.
0: 그렇죠.
1: 아시아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0: 맞습니다.
1: 나라 중에 하나고.
0: 네.
1: 서울 시내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의 국가예요. 그래서.
0: 네.
1: 3박 4일 풀로 거의 4일을 풀로 보는데.
0: 네.
1: 그러니까 3박 5일 일정으로 가는.
0: 네,
1: 싱가포르는.
0: 그렇죠.
1: 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루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0: 그렇군요.
1: 네, 한번 고민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면 네. 이번에 한국 한번 가야지라고 마음먹은 분들은 귀향이면
0: 맞습니다.
1: 우리 미국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한국 들어가도 친척집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0: 그렇죠. 거의 네, 뭐 다.
1: 호텔 생활을 하시기 생활. 때문에.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급히 볼 한국 일은 그렇게 보시고
0: 네.
1: 겸사겸사 거기까지 갔으니
0: 네.
1: 예, 인근 관광을 곁들여서 이렇게 해보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를 수 있어서 좋고요. 일단 고국은 다 공통적으로 보는데 이 백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생에 한 번 정도 내가 꼭 보고 싶다 이런 꿈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정말 네. 쉽지
1: 백두산이
0: 않은 거잖아요.
1: 안타깝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0: 네.
1: 딱 절반은 중국에 속해 있고
0: 맞습니다.
1: 절반은 이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부르지만
0: 네.
1: 그들은 이제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0: 맞아요.
1: 중국 사람들은.
0: 네.
1: 그래서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은 로망. 네.
0: 있습니다.
1: 버킷으로 갖고 계신
0: 그렇죠.
1: 분들도 꽤 있죠.
0: 맞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미식의 천국이라고도 할 만큼 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1: 맞아요.
0: 그런가요?
1: 그러니까 싱가포르 전통 음식이 아니고요.
0: 네.
1: 전 세계에 맛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0: 그래요.
1: 어쨌든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0: 네.
1: 그 무역 중심 유통 금융의 허브
0: 그렇죠.
1: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리고 한때는 이창희 공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0: 네.
1: 유동량도 제일 많은 공항 중에 하나였었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전 세계 인종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생존하고 있는 것들은
0: 그렇죠.
1: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미식가분들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 일본 같은 경우 오사카 같은 경우도 지금 가을 일본도 굉장히 유명하죠.
1: 맞아요. 가을. 단풍이 네. 한국 단풍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아주 선명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그래서 눈으로 보기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0: 그래요.
1: 그 한국의 설악산이나 지리산의 단풍을 보면 조금 네. 포근한 느낌을
0: 그렇죠.
1: 우리가 산 속에 들어가서 그 단풍 나무가 우리를 안아주듯이
0: 그렇죠.
1: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0: 네.
1: 그 일본의 단풍은 그 스모카처럼
0: 네.
1: 넓게 펴져 있는 마치 어디라 그럴까요? 미국
0: 네.
1: 같으면 몽크산장
0: 그런 느낌.
1: 이런 느낌의 그 단풍들이 또
0: 그렇군요.
1: 백미를 이루죠. 예.
0: 그렇죠. 교토 단풍 이것도 버킷리스트 하라고 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제가.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코스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할지 지금 짚어주셨고 예, 체력적인 부분들은 어떨까요? 이 여행을 하면서 좀
1: 저희들이
0: 괜찮을까요?
1: 여행 상품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제일 중점을 두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0: 네.
1: 어쨌든 시녀분들이 많이 가세요.
0: 그러니까요. 네.
1: 네. 그리고 교민분들이 안타깝게도
0: 네.
1: 젊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다 보니
0: 맞습니다.
1: 여행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조금 높아집니다.
0: 그렇죠. 네.
1: 빨라봐야 60대 초중반.
0: 맞아요.
1: 대부분 이제 70대가 돼가지고들 시작을 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분들의 연령대를 감안해가지고 늘 동선을 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덜 걷게끔
0: 네.
1: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0: 네.
1: 평지 걷는 거는 그나마 덜 부담스러워하시는데
0: 그렇죠.
1: 그 올라가는 언덕
0: 맞아요.
1: 네. 그런 고객길들은 좀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0: 네.
1: 충분히 그 하루에 우리가 30분 1시간 정도만
0: 네.
1: 산책하시는 분들이면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체력으로 우리 여행 루트를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0: 네.
1: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1: 이 날짜가 언제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백두산하고 싱가포르는 10월 25일에 출발하고요.
0: 그렇죠.
1: 네, 오사카는 11월 1일 일주일 정도 텀을 준 이유는 일본이 아무래도
0: 네.
1: 단풍이 조금 더
0: 조금
1: 한국보다
0: 늦게.
1: 늦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0: 네.
1: 한번 전화번호도 미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공항 전화번호는 지금 저기 718-939에 1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0: 네.
1: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0: 네. 이 코스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너무 무리하지 않는 그렇게 항상 짜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봤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28인승 프리미엄 버스 그다음에 아주 초특급 속초 롯데 리조트 숙박 이런 것도 있고요.
1: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설명을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0: 그렇군요.
1: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0: 너무 당연한
1: 네.
0: 거죠.
1: 늘 그런 차 그런 호텔 그런 네. 음식들을 드셔왔기 때문에
0: 네.
1: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네. 대부분 갔던 분들이 또 가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요? 전쟁 영향인 것 같고요.
0: 그렇겠죠.
1: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니까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얼리버드 할인
1: 네, 맞습니다.
0: 있나요?
1: 저희가 4월 30일까지인데 아직 나는 결정했는데 내 네. 친구가 결정을 못했어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저희가 이제 5월 지금 오늘이 원래는 30날까지 끝났었는데 네. 네. 5월 22일까지 오. 연장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네. 그 사이에 또 그 5월 22일이니까 시간 좀 있네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0: 그렇죠.
1: 예, 미리미리 좀 접수를 하셔서 네. 기왕에 가시는 거 할인 혜택도 좀 받으시고
0: 맞습니다.
1: 이렇게 가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5월 22일까지 예약하신 분들은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요.
1: 네, 200불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0: 200불 할인입니다. 네. 꼭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추석맞이 고국 방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뉴 잉글랜드 크루즈가 있어요.
1: 저희가 사실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했는데 지금 뭐 사실은 광고도 안 했는데 이미 마감이 끝나가고 있는 건데요.
0: 정말요. 네.
1: 9월 5일에 뉴 잉글랜드 네. 크루즈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출발해가지고 캐나다까지 올라갔다 오는 그런 크루즈죠.
0: 네.
1: 단풍 크루즈로 유명하기도 한데
0: 네.
1: 이 크루즈가 조금 자리가 네. 여유가 있어가지고
0: 아직 조금 있어요?
1: 네,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0: 네.
1: 발코니하고 인사이드 구분해가지고 한 네. 6자리 4자리 정도
0: 아,
1: 이렇게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0: 네.
1: 그 비행기 타기 어렵고 불편하다
0: 네.
1: 뭐 크루즈의 최대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0: 그렇죠.
1: 호텔방이 늘 하나다.
0: 맞습니다.
1: 음식도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다.
0: 그렇죠.
1: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장점이니까
0: 네.
1: 그리고 다른 크루즈에 비해서 이제 비용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발코니 그렇군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1,690불에 가능하거든요.
0: 네.
1: 인사이드는 1,360불에
0: 네.
1: 가능하고 이거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뉴 잉글랜드 크루즈 하니까 이거 타고 영국 가는 줄 아세요?
0: 그래요. 네. 네.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면.
1: 네. 뉴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0: 네.
1: 그 영국이 최초로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야 미국의 북미로 들어와 가지고
0: 네.
1: 정착했던 곳들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보스턴 있는 매사추세츠, 코네디컷,
0: 네.
1: 뭐 로드 아일랜드, 버먼트, 메인, 뭐 뉴햄프셔 뭐 이런 곳들이 우리가 속칭 뉴 잉글랜드라고 마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뉴욕이
0: 네.
1: 역타운에서 뭐 발전이 돼가지고 뉴욕이 된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미국의 우리 지명들은 보면 앞에 뉴자가 많죠.
0: 맞습니다.
1: 원래 유럽에 있는 도시들의
0: 네.
1: 새로운 도시다라는 의미로
0: 그렇죠.
1: 마찬가지로 이것도 새로운 영국이다. 뭐 이런 의미로 지어진 별칭이고요.
0: 네.
1: 어쨌든 맨하탄에서부터 출발해서
0: 네.
1: 보스턴, 뉴헤븐, 뭐 메인, 뉴햄프셔까지 이렇게 돌고 이렇게 쭉 오는
0: 네.
1: 네, 코스로 진행이 되니까요.
0: 네.
1: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일 상품이니까 7박 8일이거든요.
0: 그렇군요. 네, 7박 8일 상품. 이렇게 추석 맞이 고국 방문부터 시작해서 뉴 잉글랜드 크루즈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관광으로 예약하실 분들은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지금 가고 싶긴 한데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계속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여행을 가는 거
0: 그렇죠?
1: 가기 전에 준비 그리고 가기 전에 설레임 이거 정말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여행은. 그래서
0: 네.
1: 지금 이제 오늘 이게 동부분들이
0: 네.
1: 뉴욕에 계시는 분들이 또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으세요. 아마
0: 네.
1: 오늘은 날이 좋아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라고 그렇죠.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가깝게는 또 그 메모리얼 때
0: 그렇죠.
1: 버스 타고 가는 투어들도 준비는 돼 있으니까
0: 그렇군요.
1: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0: 좋습니다.
1: 지금 5월이면
0: 네.
1: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휴가 때문에 늘
0: 네.
1: 미리 계획하시는데
0: 맞아요.
1: 우리 시니어분들은 에이 닥쳐서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1: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여행은 그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1: 맞아요.
0: 거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동부관광의 우리 카일 여행 전문가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백지영이 부른 잊지 말아요 들으셨습니다. 네, 5월 1일에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을 보냈는데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빠릅니다. 아쉽지만 헤어질 시간인데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날씨 좋으니까 어디 좀 놀러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실 때 주말 이렇게 보냈다라고 투데이에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디 놀러 갈지 좀 좋은 그런 장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공유해 주세요. 요즘 보니까 주말에 어디 좀 가까운데 어디 가고 싶은데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아, 요 근방에 이런 데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바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들으면서요 인사드릴게요. 우리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저는 우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뉴저지 체육인의 자부심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는 5월 2일 토요일 필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뉴저지 체육인의 밤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6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며 이번 행사는 2026년 선수권 대회에 앞서 한 해를 빛낸 체육인을 기리는 체육 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는 뜻깊고 품격 있는 자리입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체육인들과 그 열정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이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비는 100불입니다. 행사 준비위원 뉴저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알렉스 최 201-248-8843, 뉴저지 대한체육회 회계 이승호 917-804-9558, 2026년 뉴저지 체육의 새로운 출발점,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주십시오. 5월 2일 토요일 펠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달 1일은 한양의 원 플러스 원 데이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관세 폭탄까지 장보기가 겁나셨죠. 고객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 한양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관세 환급 혜택을 가격 인하로 정직하게 돌려드리는 한양마트 원 플러스 원 착한 가격 특별 이벤트. 단순한 하나 더 드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관세 환급금을 고객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특별 인하 가격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파격적인 기회.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와 신선식품 700여 가지 품목이 총출동합니다. 정관장 홍삼부터 국민 간식 라면, 냉동실 필수템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믿고 먹는 한국 최고의 브랜드는 물론이고 입에서 살살 녹는 차돌박이와 삼겹살, 어린 돼지갈비와 돼지 목살 스테이크까지 여기에 사과, 계란, 두부, 쌀, 고추장, 된장, 그리고 달콤한 선인장 꿀가루와 과자류까지 모두 다 원 플러스 원. 이번 행사는 4월 30일 목요일 아침부터 5월 1일 금요일 마감 시간까지 넉넉하게 이어집니다. 잠깐, 행사 기간 중에는 OTC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건강과 젊음을 드리는 곳, 헬스 앤 뉴스 한양 마트.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하나하나 정보를 배워봅니다.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온 삶이 어느 순간 휘청될 때가 있어요. 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지 싶었는데 뭐랄까 궁핍하달까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삶이 흔들린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를 쓰려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도용된 뭐 계좌가 있어가지고 대출 거절된다든지 일상적인 금융활동 자체가 막힐 때도 있고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점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들로 크레딧 문제로 아이고 뒤야 아이고 머리야 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보자고요. 차근차근 짚어보자고요. 크레딧 관련 칼럼 기고하신 지가 12년 됐고요. 뉴라이프 크레딧 한자리에서 운영하신 거죠? 이사하신 거 아니시죠?
1: 이사는 한 3년 전에 했죠.
0: 아 그러셨군요. 네.
1: 그 162건 5단에 있다가
0: 네
1: 158건 옮겼죠.
0: 네. 뉴라이프 크레딧 운영한 지 13년. 그러니까 요 크레딧계에서는 크레딧이 쌓일 대로 쌓인 뉴라이프 크레딧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도 이제 크레딧 관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진짜 혹시 대표님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살면서 야 삶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쪼달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나요? 없었네요.
1: 아니 있었죠. 누구나 다 그런 그걸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업다운이 다 있죠.
0: 네.
1: 근데 그걸 뭐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여기는 또 제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니까.
0: 네. 네.
1: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아이들 뭐 그 다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처음에 영주권도 받아야 되고 네.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죠.
0: 맞아요.
1: 그리고 네. 그 상당히 또 그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고
0: 맞아요.
1: 또 아이들 키우면서 또 학교 보내고 하는 것들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0: 네. 네. 이게 지금 억양만 딱 들어봐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이젠 다 끝났다. 손 탁탁 털었다. 지금 뭐 괜찮다 이런 느낌.
1: 아마 저야 뭐 이제 애들은 다 학교 다 졸업했고
0: 네.
1: 뭐 그런 부담은 없는데
0: 네.
1: 그래도 이 비즈니스를 잘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 일도 만만한 게 아니죠.
0: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는 풀어드릴 때가 됐습니다. 아마 돈킴 대표님이 뭐 크레딧으로 머리를 아이고 머리야 하실 일은 없겠죠? 당연히.
1: 뭐 저 제 개인의 크레딧은 뭐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아닌데.
0: 네.
1: 아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 굉장히 난해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0: 네. 네.
1: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플 때가 많이 있죠.
0: 내일은 아니지만 내일처럼 처리하다 보니까 머리가 종종 아프시다. 네.
1: 아 그럼요. 쉽지 않죠. 네.
0: 저는 이제 오늘 크레딧 교정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 크레딧부터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찾다가 못 찾고 나왔는데요. 급하게 한 30초 만에 보려다가 이거를 매일매일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겁니까?
1: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요새는 뭐 네. 크레딧 카드나 뭐 체킹 어카운트를 오픈을 해도 거기 네. 그 셀프에다가 앱을 깔면
0: 네.
1: 그 특히 메이저 은행들은 크레딧 그를 보내주자 그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무료로.
0: 네, 점수를 보여주죠. 네,
1: 그리고
0: 네.
1: 이제 클릭해 들어가면은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그 대략적인 건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일반인이 그 어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이걸 보고 나서 이제 한 번에 다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0: 네. 네. 네. 일단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나 크레딧이 700점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요? 뭐 이런 거라든지.
1: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0: 네.
1: 그건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0: 네.
1: 일반인들께서 이제 아실 필요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크레딧 점수, 크레딧 스코어의 시스템이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SAT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건 점수가 하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크레딧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파이코라는 것도 있고 벤티지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중치를 두는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0: 네.
1: 그 스코어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0: 예. 네.
1: 그래서 거의 100가지가 넘어요. 점수 그 종류가.
0: 100가지가 예. 넘어요?
1: 그래서 이제 그 경향이 특히 메이저은행들 특히 모기지나 자동차 등등을 할 좀 그 어마운트가 큰 것들을 어플라이 할 때는
0: 네.
1: 그 FICO라는 뭐 페어라이장 뭐 이런 회사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파이코라는 크레딧 시스템을 개발 수십 년 전에 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도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경향이에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또 크레딧 카드를 어플라이 할 때 또 다른 스코어를 또 봐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점수는 높지만 크레딧 내용이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안 된다고 또 내일 또 하면 안 돼요.
0: 아.
1: 그러니까 뭐냐면
0: 네.
1: 안 되는 이유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야지
0: 네.
1: 오늘 안 되는데 또 다른 데 하고 또 해서 막 어떤 분은 하루에 10개씩 하는 분도 계세요.
0: 여기 안 되니까 저기로 한번.
1: 예,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기준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여기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 기준이에요.
0: 네. 네.
1: 항상 이제 한국 분들은 그거를 가끔씩 이제 헷갈리시는데
0: 네.
1: 그 특히 이제 그 기준이 알게 모르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중산층을 기준으로 하겠죠.
0: 네.
1: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크레딧 스코어가 한 700에서 한 710점 뭐 주마다 좀 달라요. 평균이 그래요.
0: 네. 네.
1: 그런데 그런 분 중산층이면 저만 보더라도 뭐 제가 중산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년에 크레딧 어플라이 하는 게 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떨 때는 뭐 안 할 때도 있겠죠.
0: 그렇죠.
1: 차를 사도 뭐 몇 년은 최소한 타니까. 예. 근데 갑자기 그게 며칠 사이에 뭐 몇 주 사이에 뭐 다섯 개, 열 개가 그걸 인콰이어리라고 그러는데 인콰이어.
0: 네.
1: 그러니까 어플라이 한 걸 인콰이어리라고 이제 그 항목을 나눠놔요.
0: 네.
1: 그게 많이 뜨면 그거는 은행 그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파이낸셜이 굉장히 뭔가 막 크레딧을 필요로 하는구나. 돈이
0: 아.
1: 필요로 하구나.
0: 네.
1: 그래서 디클라인 되면은 그냥 스탑을 하시고
0: 네.
1: 전화를 주세요. 이유를 확인해 드릴 테니까.
0: 네.
1: 그러면 당연히 안 주죠.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다급하다.
0: 아.
1: 파이낸셜이 뭐가 크레딧이 필요해서 돈을 써야 된다니까 리스크가 큰 거로 판단하겠죠.
0: 네.
1: 그러니까 은행은 당연히 안 주죠.
0: 네.
1: 네. 크레딧을 안 주죠.
0: 네.
1: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 어떤 특정 은행하고의 그 옛날에 어떤 그 뭐 크레딧이나 체킹 등등에서 문제가 있어서 릴레이션십이 안 좋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런 크레딧 리포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은행의 인터널리는 그 레코드가 보관이 돼 있겠죠.
0: 네.
1: 시간이 흘러서 크레딧 리포트에서는 그게 없어졌더라도.
0: 네. 네.
1: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거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0: 뚜껑을 열어봐야
1: 예, 그렇죠.
0: 네. 네.
1: 분석을 해봐야죠.
0: 네. 네.
1: 조사를 하고. 네.
0: 자, 여기까지 네. 들으면서, 아유, 벌써 뭐, 궁금하다. 좀 더 들어보자. 하실 얘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뉴 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컨설턴트 돈킴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뽑은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올봄 새로운 스타일, 집안 분위기 바꾸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 방문해보세요. 오늘 점심이 고민된다면 기쁨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국보 삼원각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5: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푸른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4: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5: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4: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5: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4: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7: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9: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0: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2: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캠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크레딧 규정에 관한 궁금증을 싹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싹 다 풀 수 있는 거죠?
2: 뭐 질문을 주시면 뭐 뭐든지 네. 제가 네.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는요. 여기 있습니다. 158-14 노던 블루버드 2층 플러싱에 있고요. 갤럭시 프라자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2: 네네.
1: 그리고 LA에도 브랜치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516-574-2577번 그리고 718-878-3313번입니다. 어떤 전화를 하면 돈킴 대표님하고 전화를 하는 거죠?
2: 아니 뭐 저희 제가 받을 수도 있고 저희 뭐 직원들이 받을 수도 있고.
1: 네. 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예, 예. 돈킴 대표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네네. 싶다 할 것 같아서. 네.
2: 저희는 그 일하는 직원은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1: 예. 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연결을 돌려 가겠네요.
2: 한국말은 뭐 제가 잘하니까.
1: 네. 예.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크레딧 분야에서 시간이 쌓이면 독도 쌓인다고요? 크레딧 분야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일 지날수록 점점 크레딧의 독이 차곡차곡 쌓일 수도 있다. 아닌가?
2: 그거는 아 이런 의미 같은데 시간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1: 네.
2: 근데 반대로 크레딧 분야는 시간이 독이 된다 이런 시간이 흐를수록.
1: 왜 그런 거죠? 크레딧 쌓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2: 크레딧 쌓는 분야는 좀 크레딧은 이제 오래될수록 좋죠. 좋은 기록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고 페이가 된 기록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네. 약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다루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1: 네.
2: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독이 된다 이런 얘기죠.
1: 네. 네. 그러니까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하시면
2: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죠.
1: 네. 네. 여기다 예. 상담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2: 예.
1: 네.
2: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안 좋은 추억과 기억이 거기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꽤 많이 계세요.
1: 에라 모르겠다.
2: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금전적인 이유,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5%네.
1: 네.
2: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죠.
1: 네.
2: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1: 네.
2: 특히 팬데믹 이후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1: 예.
2: 그러니까 한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안 좋은 기록들은 내 크레딧 리포트에서 그 소멸시효, 법적인 리걸 타임 리밋, 그 statute of limitations라 그래요. 네, 근데 그것도 형사적인 사건도 다 그런 그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뭐 그 프로세큐스를 뭐 소출을 못하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크레딧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크레딧은 보통 7년에서 10년이죠. 그런데 나의 크레딧 리포트에서 그 문제가 그냥 없어져요. 법적으로.
1: 네.
2: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1: 예. 네.
2: 그래서 옛날에는 10년 그 이전에는 그래서 그게 다른 어떤 문제 없으면 그냥 그 빚을 갚지 않고 그냥 그 빚을 사실상 자유로워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은행들이 굉장히 집요해졌어요.
1: 네. 네.
2: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그 소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개개인한테요?
2: 네, 네,
1: 네,
2: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금액이 큰 거일수록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저희가 봤냐면은 900불을 크레딧 카드를 안 냈는데 그걸 가지고 은행이 소송을 했어요.
1: 네.
2: 그래서 저지원을 받았어요.
1: 네.
2: 그것 때문에 은행이 내 은행 그 어카운트가 차압을 당하고,
1: 네.
2: 그리고 내 그 일하는데

0: 찾아서 폐의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계속 돈이 불어나죠.
1: 네. 네.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의 그 재정적인 상황이 호전이 돼서 집도 사고 그리고 은행에 이제 그 체킹이나 세이빙스에 뭐 돈도 좀 많이 좀 세이브 해놓고
1: 네.
0: 그런데 갑자기 집에 린이 걸려요.
1: 오, 네.
0: 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1: 네.
0: 그건 900불짜리 가지고 린을 걸지는 않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그 요새는 은행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뭐 몇만 불이나 몇천 불이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집에 린을 걸면 집 팔지도 못해요. 그 돈 그대로 다 줘야 돼요.
1: 네.
0: 그리고 린을 푸는 데도 돈 들어가고
1: 네.
0: 그 은행이 잠겨버리면 거기에 있는 돈을 상당 기간 동안 못 찾아요.
1: 상당 기간이 그냥 얼마나 될까요?
0: 보통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물론 금전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쪽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풀 수는 있겠죠.
1: 네.
0: 예.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이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여파가 굉장히 크죠.
1: 네.
0: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아주 옛날처럼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1: 네. 네.
0: 그래서
1: 자연스럽게 두면 없어진데 이거는 진짜 이제 옛말이
0: 그렇게
1: 됐다.
0: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세요.
1: 네.
0: 그런데 네. 세상에 내가 쓰고 안 갚은 돈이 그냥 없어지면은 좀 공평한 좀 공정하지 않겠죠.
1: 그럼요. 네. 말도 안 됩니다. 네.
0: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저희 경험으로 볼 때 공짜 점심은 거의 없더라고요. 베개 하나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네.
1: 어떻게 점심 한번 네. 공짜로 대접해드릴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공짜 점심은 없다. 시간 지난다고 무조건 해결되고 이런 옛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금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뭐 해결을 해야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이게 뭐 이기기, 가버먼트 오버페이먼트, 얼리 워닝 뭐 영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뭐죠? 대체?
0: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거 어떤 분야든 시간이 지나면 받은 것들이 바뀌어요.
1: 네. 네.
0: 그리고 크레딧 분야 역시 그 시시각각은 아니겠지만 뭐 한 몇 개월에서 1년 텀으로 어떤 정부의 방침이 바뀌기도 하고 은행의 어떤 팔러스가 바뀌기도 하고 경향성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지 못한 것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와요.
1: 네.
0: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1: 바쁘시네요.
0: 그 거번먼트 오버페이먼트라는 것도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있고
1: 네.
0: 그리고 거번먼트 언시큐어 게런티드 론이라는 게 컬렉션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오는
1: 네.
0: 경우가 있어요.
1: 네. 네.
0: 그리고 early warning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뜨면,
1: 네.
0: 그거를 그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이게 뭐냐?
0: 예. 알고 그걸 어떻게 문제 해결할지까지 고객에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우선 이제 어떤 뭐가 시작이 됐냐면 그 팬데믹 때 그 SBA EIDL 론 기억하시죠?
1: 네.
0: 예, 그때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한 분들한테 그냥 크레딧만 간단히 체크업하고 그
1: 대출.
0: 자금을 그 네. 론을 많이 줬어요.
1: 네, 네.
0: 그 3. 몇 프로 저금리로 해서 줬는데 내가 그걸 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페이가 안 되는 거에도 드디어 정부가 컬렉션으로 그 비즈니스 오너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1: 네. 네. 네. 그러면
0: 네, 그게 이제 뭘로 뜨냐면은 거버먼트 언시큐어 그러니까 언시큐어드는 담보가 없이 준 거잖아요, 그때. 시큐어드는 담보가 있는 거, 언시큐어드는 담보가 없는 근데 게런티드라는 거는 오너가 개런티를 한 거죠.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1: 네.
0: 근데 그렇게 컬렉션에 올라와요. 네.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네.
1: 네. 그래야 해결하지.
0: 네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금방 캐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이제 저희가 방법론을 찾았어요.

0: 네.
1: 이런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0: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지가
1: 되는 거죠. SBA EIDL론 다 아세요.
0: 네.
1: 비즈니스 론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뭐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까지 받으신 분도 계신데
0: 필요 없는 분들도 막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1: 예,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거반먼 오버페이먼이라는 거는 그 이것도 이제 컬렉션에 올랐는데 저희도 이제 최근에 봤는데 뭐냐면은 뭐 디서빌리티 머리 뭐 어떤 몸에 그 장애가 있거나
0: 네.
1: 아니면 소셜 뭐 그 연금 이런 거에서 뭐 실수를 했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그 해당자한테 정부가 오버페이 더 많이 준 경우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걸 이제 많이 줬으니까 얼마를 다시 상환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것도 컬렉션으로 올려요.
0: 네.
1: 이럴 경우 이런 건 이제 정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의 어떤 그 이민 뭐라 그러죠? 이민
0: 상태?
1: 이민 그 뭐 영주권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0: 아, 이민 네. 비자에 문제가.
1: 거버머나 정부 돈을 가지고 정부 돈은 제대로 갚아줘야 돼요. 이
0: 네.
1: 나라는.
0: 네.
1: 뭐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early warning이라는 게 있어요.
0: 이게 뭐죠? 네,
1: early warning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0: 이게 서비스예요?
1: 예, 예 서비스 이름인데 이것도 이제 그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레딧이 아니고 체킹 문제예요. 근데 체킹 어카운트를 못 여는 분도 많이 계세요.
0: 네.
1: 네. 그걸 이제 체킹을 쓰면서 어떤 좀 약간 의심스러운 뭐 머니 돈 세탁 의미 그런 가능성 등등 뭐 체크가 바운스가 났다거나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0: 네.
1: 근데 최근에 메이저 은행들이 그런 거 원래 그걸 체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오래된 시스템.
0: 네.
1: 그걸 거기를 통해서 체킹에 관련된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나 개인도 그렇고 개인이. 그런데 네. 메이저 은행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0: 자기들만 네. 볼 수
1: 예,
0: 있는
1: 자기들만
0: 아,
1: 보는 건 아니고
0: 네. 아니에요.
1: 그거를 네.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0: 아,
1: 예.
0: 네.
1: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뭔가 이 그 분란이 있었든지 뭐 이견이 있었든지 모르겠는데 보다 정확하게 그걸 심사하겠다 이런 의미 같기도 해요.
0: 네.
1: 그럼 그게 뭔지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뭐가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인데 프로면 이런 걸 다 알아야죠. 네.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일을 맡기시려면 프로한테 맡기시는 게 필요해요.
0: 네. 네.
1: 그냥 고전적인 10년 전의 방식으로만 뭔가 일을 계속 프로세스를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걸 얻기가 쉽지 않겠죠.
0: 그렇죠. 네. 네. 자, 크레딧 관련 트렌드도 읽을 줄 알고 읽고 있어야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 앞에 프로라는 두 글자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돈킴 프로 대표 컨설턴트입니다. 자, 저희 잠시 후 자리 옮겨서 또 재미난 얘기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없나? 아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름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6: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5: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라는데.
6: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 줘야겠다.
5: K 블링블링과 고베 주얼그룹 미주 순회 보석 특별전 아코야 진주부터 화려한 굴구날 진주 랩 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6: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펠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확장 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프로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크레딧 교정에 관한 궁금증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광고 나가는 동안 너무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래야 될까요? 이 나이에 무슨 크레딧을! 이라는 테마를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1: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
0: 네.
1: 그렇게 뭐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그 이런 말 말씀 많이 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크레딧이냐고. 네.
0: 근데, 대충 살다가
1: 예예. 예.
0: 네.
1: 근데 뭐 한 뭐 1960년대생이시기도 하고 50년대생이시기도 하고 뭐
0: 60, 근데 70 정도
1: 네. 미국에서 그건 젊은 나이죠.
0: 예.
1: 근데 이제 크레딧이라는 거는 그 어떤 꿈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0: 꿈?
1: 꿈.
0: 네.
1: 왜냐하면 사람이 네. 살면서 꿈이 없으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 입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
1: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0: 네, 네.
1: 그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인데.
0: 네.
1: 근데 이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특히 크레딧이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뭐 캐시가 있지 않는 한
0: 네.
1: 그걸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네.
0: 그렇죠.
1: 현실이죠, 그게.
0: 네. 네.
1: 근데 크레딧이 망가지신 분들이 뭐 내 이 나이에 무슨 크레딧 뭐 놔두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삶이 조금 크레딧이 나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0: 그렇겠죠 아무래도.
1: 예, 예, 삶의 질이 떨어져. 내가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0: 네.
1: 그리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활력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한국적인 사고. 네. 그 제가 이제 한 오래전에 알던 그 주이시 유대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80살쯤 됐는데.
0: 네.
1: 한 2년 전에 새 장가를 가더라고요. 세 번째 결혼이에요.
0: 와, 네. 네.
1: 그러고
0: 부럽다.
1: 나서 비즈니스에 네. 대한 또 플랜을 자기가 짜요.
0: 아, 그 네,
1: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0: 예.
1: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0: 네.
1: 창업자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다른 또 다른 창업자 공동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작년인가 96세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0: 네.
1: 기사를 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 워렌 버핏도 거의 그 나이에요. 90대 후반이에요.
0: 네.
1: 네. 근데 이제 리타이어를 곧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더 이상 뭐 체력적으로 좀 어렵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0: 맞아,
1: 그런 걸 보면서
0: 네.
1: 1960년대생, 70, 50년생이면 나이 많다고 뭐 그러는 거 보면은 조금 너무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이 나이에 그 크레딧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그다음에 한국 분 중에 마이클이라는 분이 계세요.
0: 마이클요?
1: 네, 저희 손님인데
0: 아,
1: 마이클.
0: 네.
1: 근데 이분이 1931년생이세요.
0: 잠깐만요.
1: 95세죠 미국 나이로.
0: 네. 네.
1: 근데 이분이 2년 전까지 저한테 크레딧 관련해서 문의하고 책업 그 의뢰하고 그러셨었어요. 자기 크레딧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자기 비즈니스도 계속 하지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되는데
0: 네.
1: 그럼 2년 전만 해도 90, 한 3, 4세 좀 되셨던 나이잖아요.
0: 네.
1: 네. 네. 그러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네.
0: 예. 네.
1: 예. 아니 왜 그 한국 분들은 왜 뭐 70, 80 넘더라도 백발로 좀 더 그 자기 크레딧을 활용해서 좀 더 좀 더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원하는 집에 살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크레딧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0: 네.
1: 이 나라는.
0: 네. 오, 아예 네. 처음부터 네. 짊어지고
1: 예,
0: 태어나지
1: 예, 그렇죠.
0: 않았다면.
1: 네. 그래서 이 나이에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0: 네.
1: 100살이 넘으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0: 아, 100살이 넘어. 네. 그때는 이제 괜찮다.
1: 네. 예. 지금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뭐 한 100살까지 살겠죠. 네. 거의.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네. 네.
0: 네. 내 나이가 어때서 크레딧 교정 해줘요. 이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자,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0: 아, 네.
1: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건강하시겠죠.
0: 네.
1: 내가 크레딧을 관리한다는 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0: 하고 싶은 것도
1: 예,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유지하고 잘 매니지하고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좋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걸 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많이 세이브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제가 최근에 삶에 그 생기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는데 이게 네. 다 이거하고 관계가.
1: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상당히 일부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0: 네. 네. 크레딧 관련해서 이거를 뭐 그냥 아휴 이 나이에 그냥 대충 살다 그냥 그렇게 대충 있지 뭐 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업해 보시고.
1: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건데
0: 네.
1: 그 특히 리타이어를 하시고 소셜을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은 내가 너무 크레딧이 좋아지면 그거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0: 네.
1: 그거는 아닌 게 크레딧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크레딧이 한 뭐 10만 불, 20만 불 있다고 해서
0: 네.
1: 그게 나의 재산, 순자산은 아니에요. 자산이긴 하죠. 에셋이긴 한데
0: 네.
1: 그건 빚이잖아요.
0: 그렇죠.
1: 자산에는 빚과 자기의 순수한 자기 자본이 포함이 된 개념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크레딧이 아무리 좋고 내가 쓸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이 뭐 10만 불, 20만 불 있더라도 그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0: 네. 네.
1: 예, 오해하지 않으시면.
0: 예, 예. 네. 예전에 빚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가 딱 맞는
1: 예, 그게 얘기. 딱 맞는 네. 얘기죠.
0: 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서비스를 찾으면 좋을지 요 꿀팁을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어떡하죠?
1: 이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되겠죠.
0: 네. 네.
1: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 크레딧을 체크업을 해보면 얼굴 생긴 것만큼 다 달라요, 상태가.
0: 네.
1: 그 또 한 가지는
0: 네.
1: 그걸 해결하려면 해당되는 분이 뭔가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예. 그게 막 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다 달라요. 그 재정적인 여건이.
0: 네.
1: 예. 그러니까 어카운트 하나하나별로 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잘 임프루브해서 크레딧 스코어도 높여야 되고
0: 네.
1: 내용도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재정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부족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맞춤형 테일러 메이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경험과 지식과 방금 말씀드린 어떤 트렌드를 잘 쫓아가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0: 네.
1: 뭐 그런 게 다 조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0: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프로 대표 컨설턴트 동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약간 이렇게 살짝 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요. 크레딧 교정 그러면은 이게 되기나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된다는 거잖아요.
1: 뭐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0: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크레딧 교정을 위해서 어떤 업체를 골라야 할지 뭐 여기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면 제일 좋겠는데 다른 업체로 가도 되는 거죠?
1: 아, 그렇죠. 네, 네.
0: 어떤 업체를 네. 고르면 좋을까요?
1: 뭐 당연히 그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을 갖춰야 되겠죠. 맞춤형, 나한테 맞는 그런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걸 찾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소개, 리퍼럴이죠. 소개. 네. 소개받는 거. 좋은 결과를 얻는 분한테 소개받는 게 제일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0: 네. 네. 일단 네. 한번 해서 성공하신 네. 분들이
1: 저희가 한 80-90%는 소개로 오세요. 다.
0: 네.
1: 특히 소개가 아니면 이 비즈니스는 유지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우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목에 알러지가 아직
0: 네네 물 좀 드셔도 됩니다.
1: 많이 좋아졌는데
0: 네 요즘 알러지 조심하세요.
1: 맞아요. 많이 좋아졌는데
0: 울고 콧물을
1: 이런 알러지가 없었는데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0: 생기더라고요.
1: 네. 네. 감기는 아닙니다. 열도 없고 아무 다른 증상은 없어요.
0: 네. 네.
1: 그 일단은 오래된 서비스 오래된 회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네. 사라지니까. 네. 네.
1: 예, 이게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그 얻어내지 못하면 그 오래 못 가요. 몇 년 버티기 쉽지 않아요.
0: 네. 소문도 그리고, 금방 날 것 네, 그렇죠. 같아요.
1: 그렇죠. 소문도 중요하고.
0: 네.
1: 그리고 나쁜 소문은 금방 퍼지니까. 그리고 구글을 찾아보세요. 그 회사 리뷰를 보세요. 쭉. 네. 리뷰가 최소한 100개에서 한 200개 이상은 되는 게 좋겠죠.
0: 네.
1: 근데 그런 게 별로 쉽지가 않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네.
0: 이게 뭐 하루에 100명 시청님이 네. 오는 것도 아니고. 네,
1: 그러니까 네. 뭐 그게 그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건데 그 리뷰의 내용도 쭉 읽어보세요. 네. 가능하면.
0: 네. 네.
1: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쭉 나와요. 네.
0: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냥 너무 좋아요, 친절했어요, 끝 이게 아니고 막 사연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봤어요.
1: 네, 사연이 있는 리뷰가 있는지 보세요.
0: 네.
1: 읽어보면 아 이게 완전히 뭐 가짜로 만든 건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0: 맞아요. 네. 이런 네. 부분들 추천을 네. 받는 네. 분이 아니면 뭐
1: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마지막으로 그 특히 이제 그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 사시는 분들은
0: 네.
1: 가끔 여기가 미국이라는 걸 착각 미국이라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0: 한국 사람
1: 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어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해야 돼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한국말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네.
1: 크레딧 리포트도 한국말에 하나도 없어요.
0: 네.
1: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다 100% 영어예요.
0: 네. 네.
1: 말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지.
0: 네.
1: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씀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냐면은 상담하러 갈 때
0: 네.
1: 내 아이가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네이티브 영어를 하면 같이 데려가서 영어로 상담을 하라 그래요.
0: 에이.
1: 영어로 물어보라 그래요. 네이티브 네. 영어로 직접 상담을 해보라 그래요.
0: 네.
1: 아니 그 정도 능력이 돼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0: 그렇죠.
1: 뭐 한국말만 하고 영어를 더듬더 넣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0: 에이, 일 자체가 네, 진행이 그렇죠. 안 되는 거네요.
1: 진행이 안 돼요. 그 어떨 때는 이분을 같이 해가지고 통역을 해가지고 그 은행하고 컬렉션에서하고 전화통 붙잡고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0: 지금 그래서인가요? 동킴 대표님이 언어를 너무 스페니쉬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네. 아니고
0: 중국어도 좀 하시.
1: 저희는 그 네.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네이티브가 있죠.
0: 네.
1: 직원이. 물론 저도 뭐 당연히 일을 하려면 그건 기본적인 거고. 네.
0: 네. 이게
1: 물론 제 언어 영어는 네이티브 영어는 아니지만.
0: 네.
1: 근데 그런 정도의 그 언어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0: 네. 네. 일부 업체들은 그러면 한국말만 막 하면서 다 해결해드려요.
1: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네. 네.
1: 그런 업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문을 닫은 거로 알아. 닫은 네. 것 같아요. 없어요. 별로.
0: 살아남을 네. 수가 네. 없군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뽑아볼까. 크레딧도 영양분이 필요하다. 크레딧 관리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어떤 얘기를 담으신 건지 풀어보겠습니다.
1: 그 이거는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0: 네.
1: 내가 크레딧 점수가 한 700점이 좀 안 돼요. 근데 한 2, 3개월 있다가 모기지를 얻어야 돼. 아니면 자동차를 오늘 얻어야 되는 그런 플랜이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아, 이걸 뭐 몇 개월 만에 크레딧을 몇십 종으로 올릴 수 있을까?
0: 있을까요?
1: 올릴 수 있을까요?
0: 아니요. 못할
1: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막 있는 대로 하지 하고 이제 프로세스라면 점수가 좀 낮더라도 그 어프로브 돼요. 근데 문제는
0: 이자.
1: 문제는 이자율이 높아지죠.
0: 네.
1: 그래서 모기지를 최소한 요새 집들이 많이 올라서 집 살 때 모기지도 최소한 50만 불 그 이상을 얻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페이머니 한 30년 가까이 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되는데
0: 네.
1: 그럼 이자율 차이가 0.5%만 나도 한 5만 불 그 이상을 더 이자 부담을 해야 돼요.
0: 예. 네. 아이고 우습게 보는 금액이 아니네요.
1: 근데 700점이 안 되는데요. 뭐 720, 750까지 내 스코어를 높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면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돈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 하겠죠.
0: 오, 네.
1: 근데 그럴 때 영양분이 역할, 영양분이 필요해요.
0: 네.
1: 네.
0: 그게 바로 네. 크레딧이 되겠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좋은 크레딧 히스토리를 내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0: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일반 그거, 많은 분들은 그냥 그 상황에 닥쳐서 그제서야 크레딧을 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앞두시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죠.
0: 네. 네.
1: 저는 영양분을 투입을 해서 크레딧 점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0: 네. 일반적으로 이제 크레딧 교정 그러면 크레딧이 막 망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크레딧을 바탕으로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미리 또 준비를 해나가는 요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1: 예, 놓쳤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세요.
0: 네. 네.
1: 은행은 뭐 그거에 대한 코치를 안 해주죠.
0: 네. 네.
1: 그럼 뭐 크레딧이 만약에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네.
1: 그런 분들을 영양분을 투입을 해서 빨리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0: 네. 혹시 그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드려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세이브했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상담 사례 뭐
1: 굉장히 많죠.
0: 네.
1: 근데 그거는 자동차 보통 이제 자동차가
0: 네.
1: 크레딧이 아주 안 좋은 경우도 자동차 론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bad credit을 론을 주는데
0: 네.
1: 그 론이 이자율이 한 20%에서 30%까지 돼요. 어마어마하죠.
0: 네. 네.
1: 그래서 만약에 한 3만 불 정도를 론을 받았다고 쳐요.
0: 네. 네.
1: 25%라고 가정을 하면.
0: 네.
1: 그 정도 그렇게 받는 경우도 꽤 있어요. 차는 필요하니까.
0: 네.
1: 생활하기 위해서는.
0: 당장. 네.
1: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분을 한 6개월 열심히 해서 크레딧 점수를 700점으로 만들고 리파이낸스를 해서 그 이자율을 한 요새는 여전히 이자율이 높아요. 한 7, 8%까지 떨어뜨려도 굉장히 납배제예요.
0: 네.
1: 그것까지 떨어뜨리면 예를 들어 3만 불을
0: 25%면
1: 3만 불을 론을 받았잖아요.
0: 네.
1: 6개월 후에 리파이낸스해서 그렇게 이자율을 떨어뜨리면 이자 부담이 한 15,000에서 2만 불이 세이브가 돼요. 보통 오. 한 5년에서 한 6년
0: 네.
1: 그렇게 페이하잖아요.
0: 예.
1: 예. 그거는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0: 네.
1: 오시면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0: 눈을 네. 보여주시니까.
1: 네네.
0: 네.
1: 뭐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가 줄어들고 그거 다 합치면은 뭐 60개월, 72개월이면 곱하면 되잖아요.
0: 네. 네.
1: 그렇게 줄어들어요.
0: 야.
1: 지금... 그거는 뭐 그냥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리파이낸스는 돈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리파이낸스 해주는 은행도 많아요. 메이저 은행들도. 크레딧만 좋아지면 당연히 자기들도 좋은 크레딧을 가진 분들한테 리파이낸스 해주면 더 안정적이고
0: 네.
1: 또 그래도 돈 버는 거잖아요.
0: 네.
1: 네.
0: 오.
1: 네. 근데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요. 네.
0: 야, 그냥 처음에 25% 이자율을 이렇게 거래를 했으니까 그냥 던져두면 이거 무시 못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1: 너무 부담이 크고요.
0: 네.
1: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크레딧이 안 좋으면은 인슈런스도 레이트 올라가잖아요.
0: 아, 예. 예, 예. 아유, 각종.
1: 인슈런스도 떨어뜨리죠.
0: 네.
1: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어떤 뭐 그 한 500, 한 달에 500불 이상 세이브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500불 내외.
0: 네.
1: 한 달에.
0: 아. 예. 연봉이 올라가는 예. 순간이네요.
1: 예, 그러니까. 대단한 차이죠.
0: 큰 차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저만 해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아 진짜 이거 한번 잘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돈 들어갈 일이야 얼마나 끊임없이 닥쳐옵니까?
1: 뭐 크레딧 좋으시면 뭐 네. 직접 한번 체크업을 해보세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0: 직접 체크는 저는 자신은 없네요.
1: 아니 뭐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요.
0: 아, 네. 예,
1: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0: 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오늘 프로 대표 컨설턴트 돈킴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크레딧 교정 또 큰돈 쓸 일이 있다 그러면 미리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아끼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하실 수 있어요. 자, 돈킴 대표 컨설턴트가 있는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입니다. 516-574-2577 718-878 3313번입니다. 대표님 방송 중에 계속 전화 오던데 이제 전화 받으세요.
1: 아, 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케이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펠리스 에지팍 예산식당 세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을 바꾸는 곳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팍 예산 식당 전화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믿고 가는 맛집 예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1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와 정책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유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장과의 한판 인터뷰로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6월 재보선 최대 격전지가 된 평택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 공천된 김용남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정 후보가 부산 구포시장의 첫날 혹독한 대비전을 치른 이후 열기가 더해가는 부산 북갑의 상황, 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재보선 출마 선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이용전 의원이 하남갑에 공천되면서 친윤의 그림자가 다시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까지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월 1일 5월의 첫날 노동절인데요. 자,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이세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유현철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 노동절인데 또 이 국가 공휴일로 처음 이제 지정돼서 쉬는 날입니다.
3: 감개가 무장합니다.
1: 네. 아, 이게 네. 사실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니까 네, 네. 오, 진짜 이게 공식 휴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3: 그런데다가 명치 노동절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네.
3: 사실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네. 또 노동자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저도 거의 매년 5월 1일이면 행사에 참여하고 했었었는데요.
1: 예.
3: 이게 공식적 이런 국가 안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감개무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예. 마찬가지고요.
1: 예. 이게 이제 또 기업마다 또 달랐었고 이전에는.
3: 네, 그렇습니다.
1: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보편적인 노동절이 왜 이렇게 된 거냐 했는데
3: 네.
1: 국가가 나서서 공식 휴일로 지정해서 오늘 다 같이 쉬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이 노동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3: 네, 네.
1: 그래가지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3: 맞습니다.
1: 이제 승격이 됐고 우리 본부장님께 초대 본부장 임명되셨는데
3: 네.
1: 어떤 소회가 되시는지.
3: 저는 대통령님의 산재 예방에 대한 강력한 정책 철학과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3: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공직사회에도 차관급을 격상시켰다는 말은 안전보건 관련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 관계에서 상당한 힘이 되죠.
1: 그렇죠.
3: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1: 예.
3: 대통령께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미 산재 예방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1: 그렇죠.
3: 그것을 저희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장의 자리를 차관급 격상시키면서
1: 예.
3: 분명한 행정의 방향과 정책의 철학들을 내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노동에 있어서 안전의 가치를 그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도 선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역할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3: 네.
1: 책임이 책임감이 임명되시기 전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셨죠?
3: 네네 맞습니다.
1: 그럼 이게 현장 필드에서 하실 것과
3: 네.
1: 지금부터 이제 행정 공무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3: 또 네네.
1: 차이가 있으세요?
3: 실제로 밖에서 하던 일들 자체를 안에서 하는 것이긴 한데요.
1: 예.
3: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밖에서는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했던 자리에서
1: 예.
3: 책임을 지는 자리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런 걸 정부가 챙기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다가
3: 그렇죠. 네네.
1: 챙기셔야 되는 자리가 됐어요.
3: 네네. 사실은 직업환경의학이라는 과는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 중독
1: 예.
3: 그다음에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집단 중독이라고 하는 사안 이후에
1: 예.
3: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될 임상 전문가가 없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전문 분과입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직업환경의학을 하다 보니까
1: 예.
3: 이게 단순한 의학의 분야뿐만 아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는 것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다음 산업 경제적인 문제는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1: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료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많이 가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안전보건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1: 예, 예.
3: 또 노동자분들을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분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1: 예, 예.
3: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기회가 좀 다행스럽게 주어졌을 때 예.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다만 박해서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책임져야 될 이야기들 예.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예.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거나 이 보는 이렇게 선자리가 달라지면 예.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지만 마음가짐 변함없이 예. 이렇게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 마음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 예, 의사 선생님이신데 또 특별히 노동자들 돌보는 의사다.
3: 네.
1: 그 부분이 되게 좀 저긴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사실은.
3: 아, 고맙습니다. 뭐 예. 그 사실은 아주 좀 고루한 이야기긴 하지만 의사들 종류가 진짜 질병만 다루면 소위 그다음에 질병을 넘어서 그 사람까지 치료하면 중이 사회까지 돌볼 수 있으면 대의라라고 하는 표현을 제 가슴에 좀 갖고 있습니다.
1: 예, 예.
3: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직업적 전문성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 안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대의의 길로 들어선 것인데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해 배타적 옹호기관이 되자.
3: 네, 네.
1: 또 배타적이라니까 약간 좀 어려운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3: 네, 네, 네.
1: 그러니까 무조건 잘 지키자. 잘 네, 보호하자 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3: 네, 사실은 이제 배타적이라는 네. 단어 갖고 있는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시 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때때로는 다른 많은 사안들. 그러니까
1: 그렇죠.
3: 안전보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3: 그렇게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 이 세세한 조항을 가지고 사업주의 위법성들을 찾아내기가 비교적 좀 용이할 수도 있죠. 안 했던 게 많으니까.
1: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사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고용이라든가
1: 예.
3: 생산성 이런 논리와 맞바꾸는 것들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전보건 문제가 약간 뒷전에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는 배타적이라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부처, 정부 부처 안에서는 오로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처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밖에 없는 거 아닐까.
1: 예, 예.
3: 그래서 안전보건 문제를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꾸지 말고 그것을 향해 가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취임할 때 우리 본부에 계신 여러 직원분들한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1: 예, 노동자의 사실 제일 필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세상은 노동의 효율성을 가장 강조하지만
3: 네네.
1: 그 효율성 뒤에 그 기조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
3: 네.
1: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3: 네네,
1: 이제 그런
3: 맞습니다.
1: 본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발표했는데 올해 1, 3월 사고 사망자가 113명, 전년에 127명 대비 24명이 감소했습니다. 17.5%가 감소한
3: 네.
1: 건데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효과를 네. 봤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3: 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1: 예.
3: 지금 이번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법도 정비하고 개정 중에 있고 그런
1: 예.
3: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산업안전과 관련된 감독관들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1: 예.
3: 지금 법이 작동하긴 아직 이른 시기이고 그다음에 감독관이 현장에서 바로 실전 역량으로 투입되기도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3: 이때 이러한 성과들을 봤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보이는 강력한 의지가 일단 첫 번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3: 안전보건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CEO의 의지와 마인드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실려 있습니다.
1: 예.
3: 우리 국가 수반이신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가 전체의 CEO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3: 강력한 의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비치는 것 자체는
1: 예.
3: 공직사회에도 긴장을 불어넣게 되고 또한 기업들로부터도 아, 이번 정부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방향을 가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3: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부처 간의 협업도 수준도 높아졌고요. 그거에 지금 비교적 상당기한이 걸릴 거로도 저는 걱정했었던 성과들이 좀 빠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자체는 대통령님의 의지와 철학을 받들어서 장관님이 또 현장 행보를 많이 하셨고 그만큼 일선의 감독관 분들이 발이 닳도록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원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1: 예.
3: 또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같은 분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신데요. 그 뛰어다니는 방식도 예전하고 좀 달리 예. 정책을 전달할 때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가장 위험한 부분인 작은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 인터넷이나 혹은 보도자료에 나오는 정책이나 규제 수단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달의 길목을 찾아서 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문화됐다기보다는 실제로 체감되지 않는 문서화된 정책이 아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동종조합 뭐 그다음에 유사한 기업들의 모임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이든 규제이든 살아있는 정책을 전달시키려는 노력들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또 가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크거나 하면 이제 노조가 있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사가 너무 작으면 정말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3: 맞습니다.
1: 그래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사고가 납니다. 아, 현장에서 3월 22일에 보면 대전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고 참 아픈데 본부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3: 현장에 뭐 장관님도 가셨고 저도 갔었는데요.
1: 확인했었죠.
3: 그만큼 많은 생명이 거기서 쓰러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먹먹했었고요. 갈 길이 참 멀구나 아직. 열심히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현장에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아직은 갖춰지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안정호흡 같은 경우에는 기업사회에서 굉장히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중견기업이었고 자동차 부품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뭐 강력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혹한 사고가 날 정도로 미비했구나 라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 또 먹먹하고 갈 길은 아직 멀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1: 자세히 보면 이제 제조 분야에서 지난해 1분기 대비 산재 사망자가 한 두 배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뭐 산업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이 있을 수 있겠는데
3: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 것 자체가 작년에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 지붕 공사하다 추락하고 이런 사고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또 상대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것도 아주 작은 사업장보다는 50인 넘는 사업장의 증가율이 좀 폭이 높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안전공업에서 큰 사상사고가 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 능력이나 지불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방에 산재 예방에 들여야 될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있고 인적 자원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작은 사업장 금방금방 공사 현장이 왔다 사라지는 사업장을 쫓아다닌 새에 이런 제조업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진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다시 좀 긴장을 다 잡고 전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자기 규율이라 그래서 일정하게 역량을 갖출 수 있고 비용을 드릴 수 있는 데에서는 이런 책임들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적 처벌 그리고 또 사법적 처벌이 좀 엄중하다는 것도 좀 당분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1: 어떤 뭐 선의의 기대기보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마련하고 맞습니다. 이게 또 관리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멀이 되어야 하는 것이
3: 맞습니다.
1: 중요하겠다.
3: 맞습니다.
1: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한판 승부에서 이제 새벽 배송 야간 노동 규제 문제를 두고 저희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또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이시니까 그 야간 노동 이 또 노동자들이 미치는 위험성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3: 너무 잘 여러 연구에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일단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체의 리듬에 과 반하는 것이니까 수면 장애는 기본적으로 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화 기능 장애 다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또 우리가 뇌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이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고 심지어는 유방암과 같은 일부 암까지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간에 노동하는 것 자체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수면의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똑같이 높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간 노동 필요하다 주장하기도 하고
4: 또 어떤 노동자들은 또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 네네. 하고 싶어 하는 분 있지 않냐, 네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면이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균형점 찾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3: 사실은 야간 전체적인 야간 노동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전체적인. 그런데 이 야간 노동이 행해지는 부위가 우리 사회 어떤 부분이냐는 예.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근로자성이라든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에 몰리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4: 예.
3: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야간 노동에 대한 건강검진 한다는 것 외에는 예. 보호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4: 아하.
3: 그런데 노무 제공자,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건강진단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4: 예.
3: 그리고 건강진단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4: 예.
3: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적정하게 야간 노동,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야간 노동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적정한 정도의 사회적 대가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정도 결정을 내리게 되면
4: 예.
3: 저희는 안전보건,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간노동 실태조사 이후에 좀 챙겨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대화 논의기구에서 얘기하자.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3: 네. 지금은 뭐 사회적 논의는 하고 있고
4: 예.
3: 근데 이제 그것이 충분한 정도로 야간노동에 종사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건의 관점들에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배타적으로
3: 얘기했습니다. 네, 아,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생산성, 고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타적으로.
4: 네. 노동자의 건강권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3: 네.
4: 자, 이제 최근 국회에서 연 3명 사망 시 최대 영업이익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3: 네네.
4: 자, 근데 이게 또 처벌 규제가 징벌, 이걸로만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네.
3: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네.
3: 사실은 처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그 처벌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4: 네.
3: 처벌할 수 있다는 사인들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한 무기, 제도적 무기가 그것들을 막 휘두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4: 그러니까요.
3: 칼집에 꽂혀 있을 때도
4: 네.
3: 그 장수가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4: 예.
3: 칼집에 꽂혀 있는 칼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4: 이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3: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게 발휘된다기보다는 그것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4: 예.
3: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적 투자들을 잘 촉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예.
3: 그런데 이런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죠.
4: 예.
3: 확실히 작동을 한다 그러면 좀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들 자체를 잘 잡는다든가
4: 예.
3: 이런 것도 하고 그 반면에 처벌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있어서 확실히 투자를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라는 것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달리 안전보건에 예방적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기업으로서 가장 좋은 것 자체가 뭐냐면
4: 예.
3: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4: 그러니까요.
3: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4: 예.
3: 사실은 어떤 강력한 처벌도 실제로 여러 가지 방편을 피해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근이 맛이 없고 채찍이 아프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4: 좋은 말 표현이에요. 네네. 당근이 맛이 없고
3: 채찍이 아프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4: 예, 예.
3: 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지원과 그리고 처벌할 때 원칙을 가진 단호한 처벌 이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4: 예.
3: 안전보건 정책을 구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저는 이제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업들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
3: 그것도 필요합니다. 네.
4: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사실 요즘 이제 그 MZ세대들은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좀 들고 이직률이 높다고
3: 맞습니다.
4: 하지 않습니까?
3: 네.
4: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일하는 직장이 굉장히 안전하고
3: 그렇죠.
4: 일할만하고
3: 네.
4: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들면 안 옮기고 또 그 기업의 생산성 높아질 수도
3: 맞습니다.
4: 있기 때문에
3: 네.
4: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직원들을 안전하게 노동 환경을 좋게 하는 기업들에서 뭔가 더 큰 인센티브 필요한
3: 네네.
4: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4: 예.
3: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4: 예.
3: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이게 법적인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위 말해 자기 규율, 회사의 스스로 각 주체들이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위험성 평가를 서로 같이 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호 협약 이런 수준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 정상참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 간에 아주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장상 참작을 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 같은 경우도 실효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잘 조사하고 확인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예, 그렇지만 그 노사 간의 논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정부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 이주노동자 석행 씨 그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우리 본부장님이 소견서 내셨죠?
3: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4: 산재 인정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3: 네, 맞습니다.
4: 이제 이주노동자들 문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까요?
3: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문제는 작은 사업장 그리고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의 문제랑 중첩됩니다.
4: 예.
3: 가장 위험한 부분에 이주노동자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위험한 부분에는 이주노동자 이전에 하청노동자, 고령노동자,

0: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들에게 그들이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또 역으로 한국어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 대해서 한국어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을 또 접한다든가 이런 교육
1: 언어의 문제
0: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한국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안전보험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필수적인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식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위험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예. 어떤 사람들도 사실은 일하는 것들 자체들을 잘 제한해야 되는데 이중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도 기본적인 여건들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적 소통, 언어 소통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중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이런 식의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법무부라든가 또 계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관계 부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해양수산부 업은 그래서 농림축산부 같이 부처 간 협업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주노동자 안전보험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인 노동자 많이 와서 일을 하는 환경이 더욱더 늘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련 논의는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네. 지금 이제 정책의 변화 연속성, 그 연속성 흐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게 더 중점을 두고 계시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런 안전보건의 정책 철학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이 아, 이 정부 정책이 또 정부가 바뀌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사인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산재 예방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을 바꾸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 안전 산재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을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안전한 일터 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중장기 과제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산재 예방 기본 계획으로서 만들고 그 산재 예방 기본 계획이 노사정 안 안전보건 거버넌스 조직인 안전한 일터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결정된 계획들 자체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정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1차적으로는 산재 예방 기본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예,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서
0: 네 그렇습니다.
1: 또 지지하고 네, 좀 바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요. 노동 현장을 잘 보듬게 한 정부의 정책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유현철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영업합니다.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60불 이상 구매 시 9불 99, 석류 파운드당 3불 49, 워터크레스 번들당 99전, 파 3번들당 1불 99, 냉동 우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 99, 수용용 생 돼지목살 파운드당 5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8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마늘종 파운드당 3불 99, 봄동 파운드당 4불 99, 캘리포니아 레드 체리 6불 99, 골드 키위 싱글박스 28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 상품 청출동, 챙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박종의 판승부 금요일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외전 오늘도 함께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과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이분은 왜 오신지 모르겠는데 자,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정호겸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오신지 몰라요.
1: 아, 왜 오신 거예요? 왔죠. 예, 아니 저희가 잘 네. 보내드렸는데
4: 네. 울겠어.
3: 그만해. 무슨 일이 있었어요?
1: 아, 뭔 일이?
5: 예.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당신은 평론에 소질 없으니까 종로에 있어라. 목동 기웃거리지 말고.
3: 소질이 예. 다 있어요. 아, 네, 멀티입니다. 저 기다려 보시죠.
1: 예. 예비하신 길이 있을 테니까. 네.
3: 아멘.
1: 자, 우리 맥 소장님 다 아쉽게 오셨지만 갑자기 또 자리를 비우신 분이 있습니다. 한판승부를 떠나게 된 바로 그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1: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6: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나누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1: 예예예.
6: 야, 이게 돌아갈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다.
1: 아, 아무도 안 만 거예요? 제작진 아,
3: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1: 자, 일단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거죠?
6: 네, 그렇습니다. 예예.
1: 예, 이게 뭐랄까 파랑색 그 선거 운동복을 입으면 뭔가 또 새로운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 드셨어요?
6: 어, 일단 뭐랄까요? 그 군인이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1: 예.
6: 예를 들어서 뭐 육군본부나 그 국방부 이런 데 근무하다가
1: 예.
6: 다시 야전에 발령이 나서 나가는 기분 같은 이 양복을 벗고 전투복을 입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 아하, 그렇군요. 이제 파병 나가서 전쟁을 좀 나가는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6: 아, 지금 평택에 내려왔어요. 오늘 이제 캠프 전체 회의를 하면서 각자 업무 분장도 하고 그리고 메인 슬로건을 어떻게 가져갈까 뭐 이거 한참 회의하다가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1: 그리고 평택을 다행히 계시네요. 여기 전장에 있는 장수답습니다. 아, 그럼 아직 메인 선거 슬로건은 안 정해지신 거네요. 그죠?
6: 잠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회의를 통해서 뭐 앞으로 며칠 내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로 간다. 라고 잠정적으로는 정했어요.
1: 잠정적인 1위는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또 네 분의 그 승부사들이 이제 평론가님들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뭘 정하셨어요?
6: 여기서 한번 성을 들어야겠네요.
1: 예, 한번 들어 말씀해 보세요.
6: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
1: 오. 괜찮아요?
5: 괜찮은데 사실은 제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1: 뭐예요?
6: 아, 그래요?
5: 김용남 의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재보궐선거에서 거물을 꺾는 거잖아요.
1: 아.
5: 그래서 재보궐은 김영남.
1: 아, 재보궐은 김영남. 정의 의원님 괜찮으세요? 요거? 이재명의 선택 김영남?
4: 네. 괜찮을 것 같아요.
1: 아, 괜찮을 것 같아요.
4: 근데 박 의원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은.
1: 아, 뭔데? 이따 얘기만 해보세요.
4: 거물 킬러.
1: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예상했는데 나도 거물 킬러.
5: 아니
1: 그
5: 사실 저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 얘기까지 제가 참 안 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잘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뭡니까 후보로서 이제 평택 주민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시내에서
6: 네.
1: 후보님 만나면 또 우리 시민들이 평택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 뭐 파이팅 외쳐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1: 예.
6: 그리고 조금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당선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1: 그렇군요. 손을 잡고 이렇게 지지 의사를 많이 해주시는. 근데 또 우리 서영주 소장님이 바닥이 또 다르다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3: 아니, 뭐, 김용남 우리 후보는 잘 아실 거예요. 어딜 가나 멀티플이고. 사실 뭐, 조국 대표 유명하다고 하지만, 김용남도 유명하거든. 그래서 인지도도 빠지지 않으니까, 이재명 선택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이 슬로건이요.
1: 네.
3: 대통령이 보낸 사람. 이거 핫합니다.
1: 핫합니까?
3: 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다.
1: 자, 오늘 그 정청래 대표가 노동절 맞았고, 일찍 평택항을 찾았다고 하는데, 또 두 분 같이 보셨겠네요, 그러면.
6: 그럼요. 오늘 새벽에 만났죠.
1: 네. 뭐라고 하세요? 또 후보님한테 하신 말씀.
6: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1: 예.
6: 단, 땡땡땡이라는 단어는 아예 입에 담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1: 어, 땡땡땡. 어, 그 뭐예요, 이게? 네. 땡땡땡.
6: 세 글자.
1: 아, 입에,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네,
6: 입에 담지 말라고 제 입으로는 아, 얘기 안 하려고.
1: 아, 그렇구나. 뭐, 네. 하나가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죠? 예, 네. 네, 네. 저희도 이게 선거 그 공천장 잉크도 안 말라는데 그런 얘기 진짜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역대급 다자 대결이 될 것 같다. 5파전 더 나아가서 김철근 뭡니까 개혁신당 후보 혹시 나오게 되면 이제 다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또 의원님은 또 뭐 경험이 있으시지만 어떤 마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6: 일단은 뭐 지금은 어떤 선거 공학적으로 계산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1: 예, 예, 예.
6: 무조건 열심히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1: 예, 예.
6: 그리고 나서 상대 후보들 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1: 예, 예.
6: 지금은 뭐 각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1: 여론조사 추이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는 이번 주말 지나고 후보 확정 이후에 나오는 조사들이 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추이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6: 근데 추이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예.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1: 예예.
6: 어떤 출렁거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6: 바닥에서 느껴지는 민심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기가 좋아요.
1: 아 그래요?
6: 예, 그래서 예.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1: 예.
6: 썼던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숨통을 제가 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1: 예, 예. 뭐
6: 솔직하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이제 조국 대표 측, 범 이제 진보 진영 후보이긴 한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초반에 뭐 사과, 반성 뭐 이런 부분 요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님은 네. 먼저 공격 안 들어오면 안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또 선거가 본격화되면 서로 공격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6: 아니, 저는 끝까지 안 하려고.
1: 아, 끝까지 안 할 겁니까?
6: 예. 예.
1: 오. 이재영 의원님 끝까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
2: 뭐 난 사실 유이동 의원님도 친하고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사람은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이재명 정청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로 오시는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3: 일을 잘하니까 우리.
5: 아니, 제가 약간 이 일을 제기하면 네. 사람은 의동이도 좋아요.
1: 아, 그러니까.
5: 근데 뭐 장동혁 이런 분들하고 놀잖아요.
1: 아~ 그러니까.
3: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네, 네. 잘못된 친구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4: 아니 근데 유이동은 장동혁하고 안 놀아요.
2: 그래 유이동 의원은 장동혁하고 안 놀지.
5: 공천장 받잖아요.
2: 아, 그건 너무했네.
1: 자 우리 김영남 의원님 반론. 자 이재영 의원님의 공격에 대한 반론.
6: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이재영 의원이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1: 아, 예, 네.
6: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이재영 의원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뭐. Yeah. I don't care.
1: 아, 알겠습니다. 영어까지 쓰셔서 명확하게 이제 표현해 주셨고.
2: 저보고 잘 알아들으라고 영어까지 예, 예. 쓰신 거. 네, 예. 감사합니다.
1: 자, 부산 구포시장에 이제 그 하정우 후보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두 분이 이제 만난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우리 이제 후보님과 조국 대표가 또 평택 어딘가에서 만날 장면도 화제가 될 것 같긴 아직 안 만나셨죠? 조우 안 하셨죠?
6: 예, 예. 아직 예. 여기 평택에서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1: 예, 앞으로도 안 만나실 계획입니까? 동선을.
6: <아니죠. 웃음>
1: 동선을 일부러 좀 다시 짜실 예정이 있으면 뭐 어떻게, 만나시면 무슨 말 하실 거예요? 만나시면, 조국 대표 만나면.
6: 아니 뭐 인사 나누는 거죠 뭐.
1: 아 대면대면하게.
6: 아니요 친근하게.
1: 친근하게. 예.
6: 어떤 상황이 생기면.
1: 예예. 예.
6: 뭐 어느 한쪽이 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2: 안 넘어갔어.
1: 좋습니다. 자 일단 공천 확정 전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을 동갑내기 친구 박원석 전 의원님이 조언 한마디 하신답니다.
5: 일단 그 김용남은 다시 한번 축하하고
1: 예.
5: 그 용남이 살아생전에 이런 선거는 없다. 다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1: 아, 맞네.
5: 기회가 왔을 때
1: 예.
5: 확실하게 이번에 꼭지를 따야 됩니다. 화이팅.
3: 맞아요.
6: 감사합니다.
1: 예.
3: 그래요.
1: 아유 세상에. 우리 정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고 싶으세요?
4: 아유, 저 건승하시고요. 그 박원석 의원님 기회가 왔을 때 꼭지를 따내는 말을 딱 하는 순간. 그거 누가 했는 줄 아세요?
5: 누가요?
4: 김영선이 오세훈한테 한 말이에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꼭지를 따야 합니다.
5: 조금 불길하다. 취소.
1: 그 발언을 또 우리 정 의원님 그때 한번 인용 크게 하셔갖고 우리 쇼츠 만들었었잖아요. 자, 후보님.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6: 네. 아, 평택 시민 그리고 특히 평택 을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람은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죠. 평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위기 자체가 거의 민주당의 최원영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부터 경기도지사 평택시장과 손을 잡고 평택을의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어느 당의 후보이겠습니까? 민주당의 후보 김용남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선전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예비 후보였습니다. 자, 평택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후보도 좀 얘기를 해야겠죠? 예. 자, 유이동 후보가 우리 정홍기 의원님이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랑 안 친해?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이동 후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4: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의 뿌리가 네. 착근되어 있는 본인의 그렇죠. 그 발언에 따르면 유일한 후보가 유이동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예.
4: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1: 예.
4: 제가 볼 때 이게 다자 구도가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의 유이동의 대결 구도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1: 아.
4: 지금도 여론조사 보면은
1: 예, 예.
4: 대충 그런 아 조국 후보가 있구나.
1: 네.
4: 그런데
1: 벌써 잊으셨어. 잊은 것처럼.
4: 예, 예.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있으니까
1: 아, 예, 예.
4: 자연스럽게 잊혀지네
1: 예,
4: 그 대목에서.
1: 예.
7: 유이동 의원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1: 아유,
7: 그러니까 우리 이재영 의원도 저도 19대 때 다 가까이 지냈었거든요.
1: 저희가 예, 예.
7: 뭐 의원 그 연구 모임도 함께 하고.
1: 예, 예.
7: 근데 이제 생각보다 지금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1: 아,
7: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는.
1: 예, 예.
7: 거기서 3선을
1: 했는데도.
7: 유이동 의원은 아직은 이제 이 보수 표심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예.
7: 근데 이제 생각보다 황교안 후보가 많이 나와요.
1: 아,
7: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1: 아.
7: 왜 그 정도나 나오냐 황교안 대표가
1: 네.
7: 두 가지 얘기를 하던데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인 줄 안다. 특히 아. 고령층이나 이런 데서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1: 아, 좋은 포인트네요.
7: 네. 그리고 아. 이분이 좀 일찍 내려갔잖아요.
1: 예, 예.
7: 사방팔방에 막 현수 막 다 걸어놓고 평택 시내 전체에. 근데 그런 효과도 일부 있는 건데
1: 예.
7: 유이동 의원은 좀 빠질 거로 보더라고요. 황교안 후보 쪽은. 단일화 할 거냐 물어봤죠.
1: 예.
7: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7: 네,
1: 영어로 수렴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그럼 나중에 그 보수의 황교안과 유이동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뭐 그 단일화 문제가 뭐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 유이동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분석에 동의해요. 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1: 예.
2: 조금 더 이제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지. 라는 거를 알게 될 것이고.
1: 그래요?
2: 그리고 이제 겨우 선거 막 이제 시작 포인트입니다.
1: 예.
2: 33일 남았는데.
1: 예.
2: 저는 유이동 의원은 단일화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진짜 여기에는 그 3자 구도, 즉 김용남 후보 그리고 나서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부산에 가면은 우리가 항상 한동훈하고 박민식하고 해 안 해. 근데 무조건 안 한대잖아요.
1: 예, 예.
2: 여기도 무조건 할 수, 여긴 더 안 하면 안 했지.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1: 예.
2: 글쎄요. 전 유동 의원 꽤 승부를 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4: 그 보수를 지지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1: 예.
4: 황교안 그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나무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과거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 황교안 정치인이 예. 마치도 국민의힘의 어. 대표의 멘토인 것처럼 그런 실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저는 적어도 황교안 후보는 지금 경륜도 이제 됐고 예. 당대표도 했고 아하. 또 보수에 대한 책임 의식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아하.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예. 결정적인 순간에 큰 결단을 내리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싶어요.
1: 아, 결단이라면
4: 자진 사퇴.
1: 자진 사퇴. 네. 지지 선언 혹은
7: 기대가 네. 아니고 압박을 하시는 거 같은데.
1: 어제 이 말씀 받은 압박이 느껴지는데. 맥 소장님 맥을 짚으세요.
2: 그리고 앞서 잠깐 아, 한 마디만 아. 더 드리자면 네. 그 소위 말해서 황교안 대표가 뭐 우리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은 결국에는 숫자를 찍을 겁니다.
1: 아, 그렇게 기호.
2: 기호를 찍죠. 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현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런 헷갈림이 없을 거다. 그런 혼선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3: 평택 선거가 지금 이제 단일화가 가장 큰 화두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단일화에 제일 목마르냐. 예. 황교안 후보겠어요? 유희동 후보겠어요?
1: 유희동.
3: 그렇죠. 예. 차건대회 때문에요. 뿌리를 예. 박았었고, 거기서 예. 오래 했다며요. 예. 근데 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왜 선거가 안 나올까요? 저는 사실 그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혔어도 이미 불란집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예. 생육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라는 국민의힘의 예. 그 불탄집에 들어있는 이 그 생육하는 후보들은 예. 잘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단일화가 이제 돌파구일 텐데 예. 아쉬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유동 후보예요. 아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지금 있어서 그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두 분이 아무리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조국 대표나 이쪽으로 해서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조국 대표와 김영남 후보 이렇게 둘이 봤을 때 누가 더 단일화에 목마를까요? 조국 대표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김영남 후보는
1: 네거티브 안 하겠다.
3: 아니 단일화 꺼낼 필요가 없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냥 있는 그대로 현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내려와서 선택받고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조국 대표와 진보 쪽에서는 가장 목마르다. 아, 내가 단일화가 안 되면 여기서 다자구도로 가고 다자구도로 가면 밀려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 김영남 후보만 제일 좋은 구도로 갖게 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단일화 이슈 자체가 그렇게 예. 뜨겁게 예. 평택을 달굴 것 같지는 않다.
1: 세 글자 언급하지 말아라.
3: 자, 근데 아까 이제 그 후보만 하면 되지.
1: 예, 개혁신당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개혁신당의 그 조홍천 전 의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이분 얘기 한 번도 최근에 안 했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승부수인가 무리수인가 이런 해석이 나는데 하여튼 조홍천 의원이 그 출사표 이준석 의원, 또 천하람 의원, 그 이주영 의원 그 세 명 앞에 삼게 했을 때는 굉장히 결연하게 출사표를 던지시긴 했습니다. 이 출마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7: 그러니까 저는 뭐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개혁신당의 예. 정당 지지율이나 당세로 예. 봤을 때 엄두가 안 나는 선거인 건 맞는데 예, 예. 아마 이제 개혁신당이나 조홍천 후보 입장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 후보 선출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1: 5월 2일 정도 내일
7: 오히려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 자리를 선점하겠다. 예. 뭐 이런 그 전략적 판단이 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게 선거가 딱 거기만 열리는 선거면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이제 선거의 구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나 예. 이런저런 선택들이 나오는데. 흔히 이제 지방선거를 두고 줄투표라 그러잖아요.
1: 그렇죠.
7: 그러니까 구도가 지배하는 선거예요. 예. 게다가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이 안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진짜 그 구도가 더 강한 선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버티느냐. 제가 이제 제3당 출신의 후보로서 재선거도 그렇고 또 저희 당의 선거도 그렇고 구도 밖으로 밀려나는 선거를 너무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1: 예.
7: 그러니까 이게 조홍천 후보나 개혁신당이나 뭐 그 무슨 의미에서 이번 예. 선거를 그, 이 출마했고 예. 설명하는지는 알겠는데 유권자들한테 그게 과연 전달이 될까? 이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전할 것 같아요.
1: 고전 예상. 정 의원님은?
4: 뭐 그런 예상은 그러니까 품종이 좋아도 밭이 척박하다라는 얘기 한국 정치의 네. 특징이야. 그러니까 공천을 무기로 또 당 권력이 또 자기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지난 총선 때 예. 그 이준석이 동탄에 출마한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렇게 기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특유의 그 어떤 젊은 참신함이라든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그 당선증을 따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큰 선거잖아요. 경기지사고. 근데 조응천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김용남 후보가 얘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 뭐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그럴 때 좋은 말을 하는 게 유리할까 안 하는 게 불리할까를 속으로 잠깐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민주당에 경기지사 예비후보 토론할 때 참 말들이 많았어요. 경기지사라는 거는 물론 정치도 해야 되지만 경기 도정에 대해서 기본으로 지금 그 깔고 있는 어떤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과연 개혁신당이라는 척박한 토양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여줄지는 관심사 중에 하나죠.
1: 예, 이정희님 왜 웃으세요?
2: 아니 다 맞는 말씀이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1: 종천 의원의
2: 왜냐하면 그 아까 이준석 저 동탄 모델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해 보시면은. 공영훈이었나요?
7: 공영훈.
2: 공영훈이라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있었어요.
1: 현대차 출신.
2: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공천 아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걸 공격할 수 있었고 이준석 후보는 그리고 정말 신나게 공격할 수 있었던 게 당시 누구였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당시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후보는 20% 아래로 묶였고 공영훈이 가지고 있던 소위 민주당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추미애는 확장성이었고 오히려 추미애도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이게 공천도 늦어지고 후보들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아,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지금 궁금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델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게 비록 전국 선거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만큼은 한번 노려볼 만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맥 소장님 맥을 짚으세요.
3: 일단 뭐 사실 그 말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따질 이유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평택에 지금 제보로 열린 부분들이 전직 의원이 그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패가 한번 갈렸던 부분이 있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시너지가 충분히 밑바닥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사실 그 조응천 이 개혁신당 후보 올라간 것은 국민의힘이 결국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고마고마한 사람을 내다 보니까 아 이거 먹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1: 할 만할 것 같다.
3: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두 분이 붙어서 한 명이 될 건데 누가 되더라도 조응천 그 개혁신당 후보가 결국에는 야권 연대로 한번 가자 보수 연대. 그래서 우리 이대로는 무너질 수 없지 않냐. 저는 이거를 노리고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경기도 한번 내가 동탄에도 있고 조응천 후보 정도면은 저기 말랑말랑하니까 우리가 보수연대를 통해서 개혁신당이 보수연대 후보로서 한번 싸워보겠다. 저는 그 계산이 깔려있는 출마다다. 그래 보는 게 맞을 거예요.
1: 이게 이성배 양양자 함진규 국민의힘 세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건데
7: 뭐 누가 돼도 국민의힘 후보한테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객관적으로
1: 박 의원님의 기대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을 수 있겠죠.
7: 동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선거 사이즈가 너무 다르고요. 동탄하고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포함된 선거하고 그리고 조응천은 이준석이 아니에요. 이준석은 동탄의 최적화된 후보였습니다. 거기가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1: 맞아요.
7: 그리고 상대 후보의 여러 가지 하자와 실책 그 사이에서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까지를 뛰어와서 선거에 승리했는데 그때하고는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구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 이유는 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을 내다보고 거기서의 어떤 발언권 주도권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어떤 출마라고 보는데 여기도 단일화 얘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개혁신당으로서는 심각한 자기 모순이 있어요. 이 단일화를 하자니 결국 저당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저기하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단일화한다는 건 개혁신당의 정신이나
1: 자기 모순이나 네,
7: 취지하고 안 맞고 안 하자니 점점 더 이제 쪼그라들거든요. 선거 막판으로 가면 약한 후보가 쪼그라들어요. 당세가 약한 후보가 그런 고민이 있을 거다. 선거 막판에 가면.
1: 예, 자 노동절에 보내드리고 있는 박정희 한판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뉴저지 체육인의 자부심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는 5월 2일 토요일 필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뉴저지 체육인의 밤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6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며 이번 행사는 2026년 선수권 대회에 앞서 한 해를 빛낸 체육인을 기리는 체육 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는 뜻깊고 품격 있는 자리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체육인들과 그 열정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이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비는 100불입니다. 행사 준비위원 뉴저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알렉스 최 201-248-8843, 뉴저지 대한체육회 회계 이승호 917-804-9558, 2026년 뉴저지 체육의 새로운 출발점,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주십시오. 5월 2일 토요일 펠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달 1일은 한양의 원 플러스 원 데이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관세 폭탄까지 장보기가 겁나셨죠. 고객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 한양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관세 환급 혜택을 가격 인하로 정직하게 돌려드리는 한양마트 원 플러스 원 착한 가격 특별 이벤트. 단순한 하나 더 드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관세 환급금을 고객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특별 인하 가격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파격적인 기회.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와 신선식품 700여 가지 품목이 총출동합니다. 정관장 홍삼부터 국민 간식 라면, 냉동실 필수템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믿고 먹는 한국 최고의 브랜드는 물론이고 입에서 살살 녹는 차돌박이와 삼겹살, 어린 돼지갈비와 돼지 목살 스테이크까지 여기에 사과, 계란, 두부, 쌀, 고추장, 된장, 그리고 달콤한 선인장 꿀가루와 과자류까지 모두 다 원 플러스 원. 이번 행사는 4월 30일 목요일 아침부터 5월 1일 금요일 마감 시간까지 넉넉하게 이어집니다. 잠깐, 행사 기간 중에는 OTC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건강과 젊음을 드리는 곳,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어제 이어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온고이 지신. 오늘 저희가요 네. 1993년 4월로 타임슬립을 떠나는 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에요.
1: 어, 오늘 저희 타임슬립 떠나나요?
0: 아까 원고 줬잖아요. 자, 우리가 그 시절 우리가 어떻게 웃고 뛰고 또 사랑했는지를 다시 꺼내보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더 풍요롭게 사는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1: 아하.
0: 오늘 5월의 첫날이자 5월의 첫 번째 불금이에요.
1: 벌써 5월이 왔습니다.
0: 이야, 음악다방의 문을 그냥 화들짝 열어보겠습니다.

0: 레트로 감성 그때 그 시절 그 자리로 여러분의 리즈 시절로 모시고 가는 한시의 음악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영업 시작해야죠.
1: 그렇죠.
0: 네, 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십시오. 네.
1: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선사야 될 메뉴는 네. 40년산, 1990년산, 무려 1990년산 추억 한상 가득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정확히는요. 1993년산입니다.
1: 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0: 자, 오늘 5월의 첫째 날, 오늘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오늘 이번 달 이제 처음 시간인데요. 오늘 네. 우리의 타임머신, 우리의 타임슬립이 향하는 곳은 1993년도 5월 대한민국입니다.
1: 그때 그 시절이면은 저는 정말 서태지와 아이들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0: 그렇죠. 네. 2002년생이신 우리 성룡아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네, 그런 해가 1993년이죠.
1: 네. 그때 당시에 또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아주 핫했습니다. 맞죠?
0: 어떻게 알아요?
1: 아, 그게요. 전생에.
0: 전생에 또 네. 압구정에서?
1: 네, 전생에. 전생에? 제가 압구정동 로데오에서 야타! 하면은 탁! 차를 좀 타주고
0: 그때도 네. 압구정동이 있었군요.
1: 그렇죠.
0: 예,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그런
1: 판타지. 제 전생은 1993년도. 네.
0: 저도 그때 이제 청바지에 흰 면티 입고 좀 그쪽에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낑깡족이었거든요. 예, 오렌지까지는 감히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귤족이 있었어요. 약간 비슷한. 그거에도 못 미치는 이런 친구들을 낑깡족이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낑깡족이었습니다.
1: 근데 지금도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예전만큼 핫한지 궁금한데요?
0: 요즘은 네. 예전만큼 핫하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요즘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네. 성수동, 홍대 이런 쪽이 지금
1: 새로운 핫한 그러니까요. 곳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요. 네.
0: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고 예전만큼 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대로인 게 있어요.
1: 뭘까요?
0: 집값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압구정동은 엄청 비싸.
1: 네, 비싼 지금도. 것만 똑같죠.
0: 아, 네.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1993년도 주말 풍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그해 1993년 2월에 문민정부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을 막 하셨어요.
1: 아하.
0: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체를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 거대한 또 얘기를 하셨던 관광 도시인데 그걸 또 관광 도시라고 하셔가지고 큰 이제 파장을 또 일으키셨었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 막 취임을 하셨던 네, 그런 때가 1993년이라 사회 전체적으로 네, 80년대 굉장히 암울했잖아요.
1: 네. 네,
0: 그 뒤에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 이런 설레는 기운들이 좀 있었던 그런 시절이 93년입니다.
1: 근데 저는요 네. 93년도에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다라는 그 사실
0: 여전히
1: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여전히
1: 네.
0: 토요일에 격주로 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좀 네. 세련된 학교들은 네. 웬만한 데들은 다 그래도 일찍 끝나긴 했지만 토요일도 학교를 갔었어요.
1: 아니 네. 어떻게 토요일날 학교를 가?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없어요. 네. 네.
0: 근데 그때는 그 반쪽짜리 토요일도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죠.
1: 그러면은 지금 금요일에 그 불금 이런 것처럼 네. 토요일 하루밖에 없었.
0: 그렇죠.
1: 도대체 언제가 불금이었을까요?
0: 그러니까 그때는 네. 뭐 불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지만 네. 그래도 금요일은 불탔던 걸로 기억됩니다.
1: 아 그래도 토요일은 좀 뭔가 가벼우니까.
0: 그렇죠. 주말도 네. 주말이고 금요일 밤은 불이 탔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주말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어른들도 저희 누님도 그랬고 저희 선배님들도 대부분들 네. 다 토요일날 출근하셨었어요.
1: 와.
0: 똑같이 반 근무라고 해가지고 1시, 2시까지 근무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말 주말이 시작이 되긴 하죠.
1: 와 그러면 일요일날 네. 하루에 집안일이며 밀려놓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일요일이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0: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가게 대여점에 줄 서서 기다리는 두 명, 세
1: 그렇죠.
0: 명씩은 기다려서 일찍 안 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최근처럼 이렇게 막 비디오가 막 거의 그야말로 막 100개씩, 200개씩 막 갖고 계시지 않아가지고
1: 네.
0: 그때는 누가 가져가면은 이분들이 전화를 하셔갖고 막 얘기하셨어요. 지금 돼요. 지금 반납하실 시간이 됐는데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1: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비디오로 한국 것들을 본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0: 이 당시는 한국에서도 비디오 대여점이
1: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럼요. 비디오를 빌렸어야
0: 그럼요.
1: 됐을까요?
0: 그럼요.
1: 그렇군요. 네.
0: 당시 그 홍콩 영화
1: 네.
0: 빰, 빠바밤,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1: 아, 그 당시가 그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군요.
0: 느와르, 홍콩 느와르라고 하는 영화들.
1: 아, 장국영 오빠.
0: 네.
1: 맞죠?
0: 주윤발.
1: 윤발이 오빠. 네. 맞습니다.
0: 네, 유덕화.
1: 아, 그렇네요. 네,
0: 이덕화하고 헷갈리시죠? 유덕화. 또 대단했죠.
1: 투유.
0: 네, 투유. 네. 또 그 홍콩 또 스타들의 그 얼굴 사진이나 막 이런 것들은 또 그 책받침에다가 코팅해가지고 예, 갖고 다니시던
1: 맞습니다.
0: 그런 시절입니다.
1: 맞아요. 책받침 코팅. 그걸로 정말 책을 받쳤나? 너무 궁금한데요.
0: 일단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네. 이렇게 부채로 많이 사용했고요. 덥기 때문에.
1: 오빠들 얼굴로 부채를 붙였다고요?
0: 네, 붙이고 네. 또 이렇게 늘 가까이서 보면서 뽀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활용들을 많이 하고.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스트리트 파이터가 굉장히 대단했죠. 유행했지 않았을까요? 네,
0: 대단했죠. 네. 아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1: 네.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0: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1: 네.
0: 류 막 이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파동권, 용권참 막 이런 거. 뿅뿅뿅뿅 막 이런 거. 저는 막 그 여자 그 캐릭터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갑자기
1: 그렇죠.
0: 이름이 생각이 나네. 그 머리 촥 따고 뿅뿅뿅뿅뿅 막 이런 거. 그거 굉장히 많이들
1: 요즘에
0: 했었어요.
1: 요즘에 네트로 오락이 굉장히 유행이다 그랬었죠. 보니까 네, 스트리트 파이터 지금도 많이들 네. 네, 플레이하시는 것 같아요.
0: 또 그때 아마 영화 씨가 중고등학생이나 이랬으면은 네. 굉장히 자주 갔었을 당구장.
1: 당구장.
0: 당구장. 네. 이게 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엄청 유행이었습니다. 네.
1: 당구 못 치면은 약간 좀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0: 따당하죠.
1: 아, 그렇군요.
0: 당시에는 따라는 말이 뭐 없긴 했습니다만
1: 네. 네.
0: 이렇게 따로 네. 따로 끼워주지 않는 네. 그랬던 시절이에요.
1: 그럼 당구 좀 치면은 좀 어디 가서 대접받는?
0: 그렇기도 하고요.
1: 네.
0: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제 어른 흉내를 막 많이 내던 그런 시절이라서 당구장을 남자들은 네. 거의 다 가요.
1: 그러면 네. 그 당시에 당구장에서 짜장면 시켜 먹던 그 시절인가요?
0: 네. 그 시절입니다. 네. 바로 그때입니다.
1: 그렇군요.
0: 여러분의 1993년도
1: 네.
0: 또 그때 5월 어떤 추억들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하네요.
1: 그러네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와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1: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 에스더와 재단 헬프라인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실 땐 전화 800-713-9336 800-713-9336으로 연락주세요.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1: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 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0: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1: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0: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0: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2: 뱅크업 홈모기지.
3: 뱅크업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4: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5: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6: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6: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1993년도로 타임슬립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제는 한국에서 태평양을 좀 건너서 미국으로 와볼까요?
1: 네.
0: 네. 그 당시에 뉴욕, 뉴저지 한인분들은 어떻게 또 그 주말을 보내셨을까요?
1: 네. 1992년도에 LA에 폭동이 있었죠. 네, 그 여파가 뉴욕 한인사회에도 굉장히 큰 심리적인 충격을 이제 줬는데요.
0: 그랬겠네요.
1: 네, 그 시절 한인분들에겐 네. 주말이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뭉치고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를 하는 그런 시간이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좀 동부서부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한인 타운이 공격을 받았던 거니까.
1: 그러니까요. 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조금만 서로의... 한 달이 건너면 아시는 분들이 또 LA에 많이 계신 분들도
0: 맞아요,
1: 많아서
0: 맞아요. 네, 정말 위로가
1: 살고,
0: 필요했던 네. 그런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때는 교회가 그런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중심이었죠.
1: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도 어쨌든 이 한인 교회들이 네. 굉장히 큰 부흥을 이뤘던 그런 시기가 또 90년대 초반이기도 해요.
0: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교가 꼭 그 기독교가 아니었고
1: 네네.
0: 또 무교라고 해도 교회를 그 한인분들을 만나러 가는 곳으로도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일단 한식이 나오니까요.
0: 아~
1: 그리고 한인분들이 계시고
0: 네.
1: 저희 가끔 이 그때 그 시절 이 코너를 하면서 진행할 때도 있지만 교회 주보에
0: 네.
1: 사람 찾는 구인 광고가 나오던 시절이 또 80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한인 사회가 정말 강력하게 뭉쳐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힘이 됐던 그런 시절이 80년대, 90년대입니다.
0: 오, 그러면은 교회는 단순히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1: 그렇죠.
0: 예, 여러분들 만나고 또 정보 교환하고

0: 네. 서로 위로하고 네. 네, 그런 장소가 되었었겠네요. 네.
1: 여전히 여기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비디오로 빌려보시는 게 이곳에서도 큰 낙이었지만 네. 한 두 주에서 3주 정도씩 이 시간차가 났었대요. 그때는.
0: 아, 그렇겠네요. 바로바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1: 지금은 OTT가 있으니까 무슨 네. 시간차는 무슨 시간차. 네, 똑같은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0: 그렇죠.
1: 그때는 그래서 네. 한국에서 막 오신 분이나 네. 아마 한국 소식에 밝으신 분들은 네. 그 드라마 결과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한 두세 분 앞서가니까.
0: 스포일러 스포일러. 네.
1: 그래서 어디 가면은 그 걔 둘이 결혼해 막 이래가지고 산통을 깨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해서 아 좀 그 김집사 저 최장로님 좀 조용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대요.
0: 아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3주면은 뭐 이미 드라마 다 끝났는데 네. 네 그제서 그 내용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해주고 싶겠어요.
1: 말해주면 또 이제 산통 다 깨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어떻게 될지 그걸 봐야지 그 속속들이 거기까지 진행하는 그게 재밌는 건데. 둘이 결혼해. 이렇게 되면서 그냥 다 깨지는 거죠.
0: 그럼 비디오는 그렇고 그 당시에 노래방은 혹시 있었을까요?
1: 전설이었답니다. 그때만 되면 진짜 너도나도 하나 노래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네. 가족들끼리도 모이면 주말에 식사하고 네. 자연스럽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시는.
0: 네. 아, 이곳에서도 한국만큼이나 노래방이 인기였군요. 네. 아 한국 사람들은 참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1: 맞아요.
0: 네 모이면 항상 노래를 부르죠.
1: 뭐 특별한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것이 없더라도 그냥 돌아가면서 노래 한마디씩 부르면 그냥 시간이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는.
0: 예전에는 누구 새로운 사람 오면은 노래 한번 해보라고.
1: 맞아.
0: 그쵸?
1: 노래를 못하면 맨날 이런 거 했었죠.
0: 맞아요.
1: 장가를 못 가요? 시집을 못 가요? 그 친구들 다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잘 살아요.
0: 참. 그렇네요.
1: 자, 우리 1993년도로 타임슬립해서 이번에는 이곳 뉴욕과 뉴저지의 교민분들의 1993년도 5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시절 노래를 또 한번 듣고 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네. 3번 테이블, 4번 테이블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의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고 그 시절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임슬립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1993년도 5월 이제 그때 어떤 곡들이 노래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한 많은 곡들이 있지만
0: 네.
1: 시간 관계상 제일 대표적인 곡들 한 세 곡 정도씩만
0: 네. 네.
1: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잠!

0: 당신 시간. Yeah.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2: 일집에 네. 네. 뭔가를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난 알아요. 요거 한 방으로 그냥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는데.
1: 도대체 이게 노래냐 뭐냐 진짜 너무 깜짝 놀랐었죠 이 노래.
2: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요. 이상한 장르 음악을
1: 처음 들고 들어보는 나가지고. 스타일에.
2: 네, 스타일에. 네. 네.
1: 그런데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이 긴 가사를. 네. 그냥 툭 치면 줄줄줄줄줄줄 내뱉고 있었다.
2: 제 기억이 맞는다면 네. 석 달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터지는 데까지 석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데뷔하고 얼마 있다가 한두 달 길게 석 달 정도 안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슬슬 이제 10대들의 무슨 뭐 대통령이니 문화 대통령이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 뭐 초등학생부터 이 노래 줄줄줄줄 따라 외우고 다녔죠. 네,
2: 따라 부르고 네. 난리가 났었죠.
1: 처음에는 정말 음악인지 모르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2: 특히 노래방 가면 네. 1번 방, 3번 방, 4번 방, 7번 방에서 동시에 서태지의 노래들이 그 앨범에 있던 노래 네. 환상 속의 그대 뭐 난 알아요 뭐 이런 노래들이 쭉 열창되던 그런 시절이기도 해요.
1: 그렇죠. 근데 93년도에는 하여가가
2: 2집이 나와.
1: 네. 네. 하여가가 이 2집이에요. 93년도에는 하여가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2: 대단했죠. 이게 또 그 약간 한국적인 정서를 또 메탈과 붙여갖고 나와가지고 이것도 또 파격적이었어요.
1: 맞습니다. 네. 정말 이 당시에는 서태지를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네, 뭐
2: 천재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던 네. 그런 시절이고요.
1: 맞아요.
2: 랩과 헤비 메탈을 섞은 당시로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지만 우리 신세대들은 너무나 열광을 했던 그런 음악이기도 했죠.
1: 그리고 양현석하고 이준호의 춤도 빼놓을 수가 없죠.
2: 이건
1: 춤꾼들.
2: 네, 네. 이거는 언제 한번 특집으로 해드려도 될 정도로 정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정말 재미나요. 세 명이 만나기까지.
1: 그렇죠. 네. 또 서태지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듀스도 그 당시에 정말 강자였습니다. 네. 이현도, 김성재.
2: 제가 네. 이 친구들이 네. 굉장히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을 물론 하지만 네. 또 정말로 대단하구나 느끼는 거는 요즘 MZ들이 참 많이 찾아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듀스예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음악이 너무 좋대요.
1: 맞아요. 네. 정말 지금 들어도 세련된 네.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2: 소위 이제 저희 한시 음악다방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1: 레트로?
2: 레트로. 네. 이 레트로를 MZ 세대들이 좋아해서 90년대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를 뉴트로라고 하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바로 이 뉴트로를 할 때 가장 먼저 많은 친구들이 오마주하는 그 팀이 바로 또 듀스예요.
1: 그런데 네. 듀스는 아무래도 또 김성재 씨가 생각이 나면서 네. 네.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네. 너무 아깝고 네. 그렇습니다.
2: 전국 학교 운동장에서 또 이 노래를 딴따라란 딴따 이걸 또 다 따라요. 네.
1: 안무가 정말 예 유명했죠.
2: 유명했죠.
1: 네.
2: 참 김성재 씨 너무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왜 미인 방명 뭐 그렇게 한다고 네. 참 아쉽게 너무나 빨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현진영 씨입니다.
2: 1993년 하면 현진영의 해죠.
1: 네. 네. 그 댄스도 정말 잘했고요. 네. 노래도 정말 잘 불렀고요. 네. 그렇죠.
2: 안개피 요거만 나오면 그냥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예, 그냥 다 잠재웠었어요.
1: 네, 무릎 막 이렇게 들어올리는 네,
2: 그러다가
1: 춤도.
2: 갑자기 빰빠르라빵 이러면서 맞아요, 무릎을 빵빵 이러면 전부 그냥 대단했죠.
1: 아니 이게 네. 약간 댄스 곡이면서도 뭔가 또 발라드 감성이 느껴지는
2: 맞아요.
1: 그런 곡이잖아요.
2: 맞아요.
1: 네.
2: 온 동대문 남대문에 다 후디가 깔리던
1: 아 맞습니다. 그 모자 이렇게
2: 모자
1: 뒤집어쓰고
2: 그 후디가 깔리던 그런 시절이에요.
1: 굉장히 큰 옷이었잖아요. 네, 오벌 사이즈.
2: 네. 네. 그래야만 이게 편하게 춤을 출 수가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그 바지 반 그 몸이 거의 2등분으로 나눠서 네. 상체 반 하체 네. 반 이렇게 아 패션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2: 그렇죠.
1: 네.
2: 이 당시에 또 유행하던 게 지금 현재 여기 그 우리 흑인분들이나 네.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그 바지
1: 네.
2: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패셔너블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 안에 그 CK 반스가 많이 보일수록
1: 내가 정말, 무엇을 입었는지
2: 네, 옷을 네. 정말 잘 입는 거거든요.
1: 네, 보여주는.
2: 이 당시에는 누구라도 할 것도 없이 정말 뒷바지 이렇게 내려입는
1: 맞아요. 네,
2: 그래서 그게 네. 굉장히 또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1: 바지 밑단으로 바닥 다 청소하고,
2: 청소하고 다니고,
1: 다니고
2: 끌고 네, 다니고
1: 네, 맞아요.
2: 그랬었어요.
1: 현진영 씨 하면은 이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받은 이 댄스 아 대단했죠.
2: 굉장했죠.
1: 네.
2: 당시 이수만 씨가 거의 사활을 걸 정도로
1: 맞아요. 네. SM의 1호 가수였다고
2: 1호 가수. 네, 네. 그리고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을 만큼 이 대단한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1: 볼륨 올려주세요.
2: 네, 우리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입니다. 안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1: 필리사이즈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0: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번호는 201-947-5757.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1: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엄마의 손맛 같은 든든한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함께하세요.
0: 자, 김밥을 직접 이곳에서 만드시는데 벌써 소문이 자작이 났어요. 맛있다고요.
1: 종류도 많고요.
0: 네.
1: 그 가면은 직속에서 바로 원하는 김밥을 만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0: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네. 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든 빵이 30% 할인입니다.
1: 지금 바로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합니다. 전화번호는 347-767-8181번입니다.
0: 우리 반려동물의 공간도 봄과 함께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1: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시,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 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도 준비 완료.
0: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뉴저지 클러스터 제니앤 뭉치에서 우리 아이들의 봄을 시작하세요.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0: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1: 문의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 좀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7: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6: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라는데.
7: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 줘야겠다.
6: K블링블링과 고베 주얼그룹 미주 순회 보석 특별전. 아코야 진주부터 화려한 굴구날 진주, 랩 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8: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펠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확장 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0: 와, 이거 다시 들어봐도 너무
1: 한국에 정말
0: 좋네요.
1: 대단한 가수들이
0: 네, 너무 좋네요.
1: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태평양 건너와서 이곳에서는,
0: 네.
1: 미국에서는 또 어떤
0: 네,
1: 가수들의 노래가 인기가 많았는지.
0: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1: 네.
0: 가장 그래도 권위와
1: 네.
0: 어떤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빌보드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당시 1993년도 빌보드 상반기 세 명의 아티스트들. 사실은 저희가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대부분이에요.
1: 그렇죠. 지금까지도, 네.
0: 네.
1: 다 알고 계시는.
0: 1993년도 하면은 이 가수를 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위트니 휴스턴인데요. 이 1992년도에 개봉한 바디가드.
1: 바디가드.
0: 이걸 또 주병진 씨가 속옷으로 만들어놨었는데 바디가드라고. 이
1: 맞네요.
0: 바디가드를 빼놓을 수 없죠. 그 정말 케빈 코스터너의 그
1: 그 명장면 지금도 흉내 굉장히 많이
0: 많이
1: 내잖아요.
0: 내죠. 짜리
1: 네.
0: 돌아다닐 만큼. 네.
1: 그렇죠.
0: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다는 거?
1: 그래요?
0: 네.
1: 오, 전혀
0: 그래서
1: 몰랐는데요?
0: 나중에 그 키스씬 같은 게 있었는데
1: 네.
0: 그냥 어거지로 그냥
1: 오.
0: 입금이 됐으니까 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사실은 또이 케빈 코스트너는 약간 죄송합니다. 인성 문제가 좀 있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지금 뭐 휘둘리고 있는데 이 원래 이 바디가드의 여자 역할인
1: 네.
0: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역할이 원래는 마돈나를 예상하고 동화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인성 문제 때문에 마돈나가 92년도인가요?
1: 네.
0: 뮤직비디오를 본인이 만들 때
1: 네.
0: 그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본인의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마돈나의.
1: 네.
0: 근데 거기 케빈 코스트가 나오는데
1: 네.
0: 이 마돈나의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1: 네.
0: 그랬더니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1: 쏘쏘.
0: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1: 네.
0: 했는데 그게 반응이
1: 네.
0: 마돈나에 너무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사이가 안 좋았어요.
1: 그랬군요.
0: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가 주요 역할을 맡는다고 하니까 마돈나가 거절했습니다. 이 역할을.
1: 그래서 휘트니 휴스턴한테
0: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1: 넘어갔군요.
0: 그러면 마돈나만큼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때 혜성처럼 떠오르고 있던 휘트니 휴스턴을 캐스팅해가지고 이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불세출의 명곡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아,
0: 누가
1: 이때
0: 했던?
1: 휘트니
0: 네.
1: 휴스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노래.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제닛 잭슨도 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
0: 네,
1: 많았죠.
0: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1: 네, 맞습니다.
0: That's the way love goes라는 노래가 1993년도 무려 14주 동안 1위를 세워오기도 했어요.
1: 와, 그 I Will Always Love You도 굉장히
0: 굉장히
1: 오랫동안
0: 오랫동안
1: 빌보드
0: 했었죠.
1: 1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곡도 굉장히 오래
0: 거의
1: 있었네요.
0: 둘이서
1: 네.
0: 한 해에 반을 잡아먹었네요.
1: 그랬네요.
0: 대단합니다.
1: 아, 이 제니 잭슨 노래 나오면은 그냥 자동으로 몸이
0: 그루브가
1: 들썩들썩하잖아요.
0: 네.
1: 네네.
0: 이 집안 자체가 그루브 집안이거든요. 엄청난 그루브
1: 아,
0: 집안이에요.
1: 마이클 잭슨 생각하면 뭐 자넷 잭슨도 당연한 거죠, 뭐.
0: 몸에 그루브가 장착이 돼 있는 반면에
1: 그렇죠.
0: 머리에도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심지어 마이클 잭슨은 자기가 숨으로도 이런 거 가지고도 만들잖아요, 리듬을.
1: 네.
0: 그래서 또 그걸 우리 한국의 전영록 형님이 이것도 했고요.
1: 아, 그거 따라 한 건가요?
0: 숨소리도 다 음악으로
1: 아, 또
0: 만드는 또 그런
1: 몰랐네요.
0: 가정이기 때문에
1: 네.
0: 대단한 집안이죠.
1: 아, 또 빼놓을 수 없는 대가수 한 분, 머라이어 캐리.
0: 네.
1: 네. 이때 이 머라이어 캐리의 드림 러버, 이 곡이 또 93년도.
0: 뚜루뚜루뚜뚜. 네, 저 인트로가 너무 멋있네. 머라이어 캐리의 드림 러버가 또 1993년도를 또 지배했네요.
1: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남성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0: 그러네.
1: 네, 또 미국은 여성 가수들이, 네, 인기를 다 모았네요.
0: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이 앞서갔기 때문에.
1: 네.
0: 그죠? 네, 지금은 어쨌든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네요.
1: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0: 또 세기의 머라이어 캐리와 위트니 휴스턴은 또 라이벌 구도를 또 이루면서 둘이 또 같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른
1: 굉장히
0: 그런
1: 다르죠.
0: 또 색깔로
1: 네.
0: 위트니 휴스턴 좋아해 뭐 머라이어 캐리 좋아해 이런 식으로
1: 와, 이 93년도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진짜 음악적으로
0: 화려했어요.
1: 황금기 중에
0: 네, 정말
1: 황금기네요.
0: 90년대는 전 세계
1: 네.
0: 팝 음악과 한국 케이팝은 뭐볼 것도 없이 뭐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고요. 이거 미국의 1993년도, 예, 93년도 5월을 또 추억해 봤습니다. 그러면,
1: 또한곡
0: 네,
1: 들어봐야죠.
0: 들어봐야죠.
1: 네.
0: 머라이어 캐리의 또 대단했지만, 1993년도 전반기는 바디가드로 인한 이 I Will Always Love You를 안 들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한번

0: 1993년도로 타임슬립을 해서 와 노래도 들어보고 또 팝송도 들어보고 그 시절 이야기와 비디오 테이프 이야기의 추억에 퍽 잠겼던 또 오늘 금요일이었네요.
1: 참 이상하게 예전 얘기하면은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재밌어요.
0: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네. 이제 저희도 그렇게 추억 얘기에 더 재밌어하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1: 아니야 아니야.
0: 아니야.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돼. 자 오늘 공자님의 온고이 지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이걸로 오늘 출발했는데요.
1: 네.
0: 1993년도 5월로 가보니까 그 시절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웃고 뛰고 또 노래했는지 새삼 또 뭉클해지기까지 합니다.
1: 오늘 추억 나누면서 정말 행복했고 또 따뜻했습니다.
0: 왜 울어요 또?
1: 여러분도
0: 울지마
1: 그런...
0: 울지마
1: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0: 네. 오늘 이후로 많은 분들이 또 집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고추장 드시면서 그래 참 예전에 아 정말 이러실 것 같기도 한데
1: 또 오랜만에 당구 한번 쳐볼까?
0: 당구 한번 쳐볼까? 네.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좋아요. 자 오늘 문자로 또 추억 함께 나눠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추억, 그 이야기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이 되겠습니다.
1: 금요일이라서 더욱 행복한 한시의 음악다방도 오늘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아쉽지만 이번 주도 저희 가게에서 또 이야기 두 스푼 또 커피 한잔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더욱 새로워진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네, 월요일 여러분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룡아였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2: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펠리세지팍 예산식당 세단장으로 오픈했습니다. 더 깔끔하게, 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직수입과 농장 직송으로 신선함은 기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까지 확실합니다. 특히 오리는 매주 농장에서 직접 공수하고 닭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숯불 연탄구이와 닭갈비로 정성껏 구워냅니다. 그리고 일본 직수입 A5 최고급 와규까지 세계 최고 등급의 고기를 지금 부담을 낮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의 기준을 바꾸는 곳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팍 예산 식당 전화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믿고 가는 맛집 예산. 다가오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K가디언스에서 통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한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파격 세일입니다. 더불어 먹어서 건강해지는 60불 상당의 프리미엄 석류 콜라겐 젤리 스틱 한 박스도 선물로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 구입하시는 고객들께 주름과 미백, 콜라겐 기능성 마스크팩도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K가디언스는 노던 150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매장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마더스데이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전화번호 646-765-5117 646-765-5117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It's go time, baby!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4: 오늘 전 세계가 약속한 숨겨진 기념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글로벌 러브데이인데요. 자, 이날의 슬로건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맨해튼의 빽빽한 빌딩 숲에서 또 뉴저지의 바쁜 일터에서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나는 뒷전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 2시만큼은요 여러분 자신을 열렬히 짝사랑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요. 뭐 난 늘 그랬다 하시는 분들, 자기 애가 넘치시는 분들이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기본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초록의 세상을 가득 채운 5월의 첫날이자 여유로움과 사랑까지 넘쳐날 것만 같은 기분 좋은 러브데이 금요일, 기분 좋은 2시의 비타민 시동 한번 힘차게 걸어볼게요. 부릉 부릉.
0: 뉴시 21세기 어떤 날?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시현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그랬더니 한 세 번째쯤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자, 그랬더니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KRADIOUS, K-Radio US로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뜰 거예요.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글씨로 K-Radio가 보이시면 친구 추가를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 하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벌써 달력에 한 장 더 제껴졌어요. 5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서 러브데이라는데 참 5월은 묘한 달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는 시기죠. 그래서일까요? 괜히 마음을 한 번 더 다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월은요. 뭔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기도 하고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는 5월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중에 하지 뭐 그러면서 미뤄두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5월은 그걸 조용히 다시 꺼내보라고 말해주는 달 같기도 해요. 그래서 5월은요,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챙기는 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깨닫게 해주는 달,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런 계절에는요, 사람 생각하게 하는 음악이 더 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임재범이 불러요. 아버지 사진.

0: 비타민 5월의 첫날 두시의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240시간 저온 발효로 완성된 야엘 발효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한 박스 구매 시 한 박스 추가 증정 야엘 사양 공진단 50% 특별 할인 두 박스 구입 시 조회세럼 120불 상당 무료 증정 청정 4개부 지역의 영양을 담은 야엘 올리브오일 스틱 2개 구매 시 1개 추가 증정 144시간 천연 온기 항아리에서 정성으로 완성한 야엘 녹용 경업고 깊고 진한 전통의 가치 이번 마더스데이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리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S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늘 고민되시죠? 오늘 점심, 저녁은 뭘로 먹어야 좋을까?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동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8: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오늘 이 정도면 잘했어. 이 말 한 번 더 해주는 거. 그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 쉬는 날이기도 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자는 날이기도 하고 뭐 그 뭐냐 그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또는 같은 건물 복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주 마주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러브데이라고 해서 눈인사를 이렇게 심하게 오랫동안 쌩글거리면서 하시면 가뜩이나 날도 좋고 싱숭생숭한데 아예 또 크게 오해를 선물할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히 한 1초 쌩글쌩글 90도로 깍듯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살짝 사무적인 느낌으로다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괜시리 설날 만큼 나리나리 눈이 부신 그런 날이니까요. 캐니 불러요. 눈부신 너에게.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전국의 사랑꾼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예비 사랑꾼 여러분. 자, 드디어 5월의 첫날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심장에 핑크빛 에너지를 풍 충전해, 풀 충전해드릴 동시에 비타민 클럽 게이트 오픈합니다. 벌써 나를 다 준 것 같다는 그 뜨거운 고백. 2000년대의 사랑은 정말 거침이 없었던 백지영의 대쉬.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비타민 클럽이 아니죠. 이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번에 2010년대의 폭발적인 엔진을 가동해봅니다. 사랑에 빠진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그 느낌. 백지영이 앞만 보고 뛰었다면 이 친구들은 아예 엔진을 달고 달려듭니다. 바로 101의 에너제틱. 막 끌려 더 끌려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라고 외치는 이 짜릿한 고백. 자, 과거의 대쉬가 뜨거운 용광로 같았다면 지금 이 에너지틱은 아주 세련되고 강렬한 레이저쇼 같습니다. 네, 향기와 색깔은 변했어도요, 사랑의 본질은 결국 이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자, 10년차 부부도 50년차 의리로 동맹 맺은 부부도 이 시간만큼은 다 같이 에너제틱하게 볼륨을 더 키워보시죠. 자, 그렇다면 비타민 클럽 게이트 오픈 음악 주세요.

0: 수도권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참소주가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파킹 시 1시간에 2불. 문의 및 예약 전화번호입니다.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스의 집학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우리 반려동물들의 공간도 산뜻하게 바꿔주세요. 새 침구로 잠자리 리프레쉬, 알러지 대비 세제와 눈, 귀, 발케어, 해충 기피제, 치아 관리 제품과 건강한 비건 간식까지 준비 완료. 봄맞이 필수 아이템이 가득한 제니앤 뭉치, 클러스터 본점과 펠리세즈팍 경찰서 옆 2호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봄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마늘종 파운드당 2불 99, 베이비 머스타드 그린 파운드당 1불 99, 제주 무말랭이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가 금토 1, 3일간 14불 99. 간장하면 샘표, 인기상품 청출동, 쟁겨두기 좋은 찬스. 지금 한남 체인에서 샘표 모음전을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여보, 이번 마더스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당신 요즘 목주름 깊어졌다고 신경 많이 쓰던데.
4: 맞아요. 내 친구 보니까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확 살더라.
3: 마침 잘 됐네. 지금 K블링블링에서 마더스데이 진주 특별전을 한대요. 진주가 시선을 분산시켜서 넥라인 성형 효과가 제대로라는데.
4: 아, 이번에 BTS 스톤엔지 정품 목걸이도 판매한다는 그 보석쇼? BTS 목걸이는 우리 딸 사다 줘야겠다.
3: K블링블링과 고베 주얼그룹 미주 순회 보석 특별전. 아코야 진주부터 화려한 굴구날 진주, 랩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30에서 80% 대박 세일.
4: 유저지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펠팍 파인플라자 2층에서, 뉴욕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확장 이전 새 매장에서, 5월 6일 수요일 낮 1시부터 3시까지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사랑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종이 편지의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 한 스푼 거기다가 지금의 트렌디한 속도감을 버무리면 좀 바란스가 맞을런가요? 글로벌 러브데이를 맞은 오늘 백지영처럼 대쉬에서 또 에너제틱까지 예쁜 결실을 맺은 우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차 베테랑 커플분들 사랑의 색깔은 핑크에서 조금 진한 초록으로 갈색으로 변했을지는 몰라도 그 끈끈한 의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게 또 의리고 정이잖아요. 그 대단한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자, 2시의 비타민 이제 진짜 이번 주 비타민 게이트를 닫을 시간입니다. 눈에 뭐 더 이상 큼지막한 하트는 안 박히더라도요. 쪼매난 다이아 하나 박힌 반지 하나예요. 이 의리가 막 의리의리해집니다. 의리! 엔돌핀 넘치는 주말 보내시고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뉴저지 체육인의 자부심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는 5월 2일 토요일 필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뉴저지 체육인의 밤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6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며 이번 행사는 2026년 선수권 대회에 앞서 한 해를 빛낸 체육인을 기리는 체육 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는 뜻깊고 품격 있는 자리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체육인들과 그 열정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이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비는 100불입니다. 행사 준비위원 뉴저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알렉스 최 201-248-8843, 뉴저지 대한체육회 회계 이승호 917-804-9558, 2026년 뉴저지 체육의 새로운 출발점,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주십시오. 5월 2일 토요일 펠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달 1일은 한양의 원 플러스 원 데이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관세 폭탄까지 장보기가 겁나셨죠. 고객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 한양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관세 환급 혜택을 가격 인하로 정직하게 돌려드리는 한양마트 원 플러스 원 착한 가격 특별 이벤트. 단순한 하나 더 드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관세 환급금을 고객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특별 인하 가격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파격적인 기회.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와 신선식품 700여 가지 품목이 총출동합니다. 정관장 홍삼부터 국민 간식 라면, 냉동실 필수템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믿고 먹는 한국 최고의 브랜드는 물론이고 입에서 살살 녹는 차돌박이와 삼겹살, 어린 돼지갈비와 돼지 목살 스테이크까지 여기에 사과, 계란, 두부, 쌀, 고추장, 된장, 그리고 달콤한 선인장 꿀가루와 과자류까지 모두 다 원 플러스 원. 이번 행사는 4월 30일 목요일 아침부터 5월 1일 금요일 마감 시간까지 넉넉하게 이어집니다. 잠깐, 행사 기간 중에는 OTC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건강과 젊음을 드리는 곳,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코스코에 갔는데 마침 차 한 대가 쑥 빠져나오면서 주차할 자리가 생겼을 때 여기에 마음에 드는 물건까지 마침 세일 기간일 때 굉장한 일은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한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은 것처럼 운에 또 다른 운이 더해지는 복리 효과. 5월에는 일상 곳곳에서 잔잔하게 터지는 작은 행운들을 듬뿍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불금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0: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작은 행운을 발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작은 행운을 하나씩 하나씩 부지런히 모으다 보면은 큰 행운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2026년 5월에는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행복이 풍성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음력으로 보름이에요. 한 달의 시작과 함께 보름달이 휘영청 뜨는 오늘 밤. 안타깝게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가물어서 이 비 소식도 나쁘지 않은데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주말 날씨와 함께 다음 주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아따 이야기 갖고 오실 최현주님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2부에서는 안 사면 손해, 나는 득템과 함께 한 주간의 세일 품목 한알은 갖고 오실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또한 만나보실 텐데요. 금요일은 월요일만큼이나 바쁩니다. 광고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엘리커 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 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기후 위기가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공중보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폭염과 산불이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날씨 패런 변화로 감염병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매우 시급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기후위기를 21세기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2050년 사이 영양실조, 말라리아, 설사질환, 또 열 스트레스만으로 매년 약 25만 명의 추가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순한 질병 증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폭염, 홍수, 산불 같은 극한 기상이 늘어나면서 병원과 응급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를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의료 시스템을 압박하는 현실적인 생존 위기로 바라보고 공중보건 차원에서의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후 위기가 목숨을 위협하는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가 이미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고요. 프랑스는 기후 변화가 유럽 보건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6만 2천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한데 특히 고령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유럽은 인구의 약 22%가 65세 이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가 많아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폭염이 체온 조절 기능을 무너뜨리고 심혈관계 부담을 증가시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탈수, 심부전 등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폭염을 가장 치명적인 기상재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는 감염병의 지리적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유럽의 댕기열 발생 위험이 이전 30년 대비 29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댕기열, 치쿤쿠니아, 지카 같은 모기 매체 감염병은 원래 열대지역 질병이었지만 기온 상승과 강수 패런 변화로 서식지가 북상하면서 유럽 남부와 일부 중부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기후변화로 모기 매체 감염병의 유럽 내 토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노년층,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냉방시설 접근성이나 의료 접근성이 낮을수록 피해는 더 커집니다. 산불 역시 기후위기가 만든 대표적인 건강 리스크로 손꼽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단순 호흡기 질환을 넘어 암 발생과의 연관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 2026년 발표 연구에 따르면 약 9만 명 추적 결과 산불 연기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들은 폐암, 유방암, 대장암, 방광암 등 다양한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연기에는 초미세먼지와 발암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폐를 넘어 혈류로 들어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일부 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상승했고 방광암은 최대 24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도 산불 연기를 심혈관 질환과 조기 사망을 증가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돼 왔었는데 미국에서는 2023년 캐나다 산불 연기가 뉴욕과 워싱턴까지 확산이 되면서 대기질이 위험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됐었고 당시 뉴욕의 대기질 지수는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고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
블랙 썸머 산불로 약 445명이 조기 사망하고 수천 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사망자가 11.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존 10ppb 증가 시 사망자는 최대 2.03% 늘고 천식 입원 환자는 6%까지 증가했고요. 특히 고온일 때 오존 영향은 9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감염병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고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의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본 뇌염 등 매개체 감염병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쪼록 모기 활동에 노출되지 마시고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5월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아침 40도대의 서늘한 기온으로 시작이 됐으나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오르고요. 현재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평균 기온보다도 약간 낮은 기온입니다.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약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어두워진 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밤사이 레이더에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포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수백분의 1인치 정도,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지만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꽃달, 일명 보름달 관측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밤 밤하늘 쳐다보면서 보름달 찾아보는 여유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역시 구름이 많아지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특히 남쪽에서 발달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강수량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가 많고 간간이 약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 밤에도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요. 새벽에 다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잔잔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햇볕이 다시 비추면서 주말 중 가장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약해지겠고요. 5월 초치고는 여전히 쌀쌀하지만 다음 주 초로 갈수록 점차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다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해서 비 소식이 있겠고요. 5월 중순이 돼서야 날씨는 70도대로 접어들겠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밤에는 구름 끼고 비 소식도 있지만 아 지금 날씨 진짜 너무 좋네요. 이런 날씨 자주 오지 않습니다. 즐기시기 바라고요. 들으시는 곡은 송가인이여라.

0: 최현주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화사한 봄과 함께 우리 최현주 씨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
1: 근데 아침에 우중충했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따뜻하게 입고
0: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프면 나만 손해. 어,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요새 날씨 너무 좋죠.
1: 하늘이 미쳤습니다. 사실 한국에 살 때는 네.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어... 왜냐면 하늘을 보려면 이렇게 높은 아파트에서 숲에서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야 하늘이 보여요.

0: 10월쯤에 왔는데 세상에 미국 하늘이 너무 넓고 구름도 바로 손에 담으면 닿을 것 같고 와 미국 하늘은 다르구나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나만 그런가?
1: 아니 진짜 미국 하늘 예뻐요.
0: 예뻐요. 예뻐요. 맞아요. 반면에 비가 한 번 오면 와 땅이 커서 그런지 그냥 쏟아붓더만.
1: 아유 그냥 빡겠어. 맞아. 눈앞을 그냥
0: 빡겠어.
1: 차를 그냥 아.
0: 바로 연식이 나오죠. 빡겠어.
1: 이제 또 그 빡겠어 철이 돌아오네요.
0: 네네네. 이제 뭐 한국처럼 그렇게 긴 장마는 아니지만 미국도 장마가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비가
1: 스콜철.
0: 오는 날이. 아
1: 5월달이.
0: 맞아요 맞아요. 예예. 예.
1: 자,
0: 바로
1: 됩니다.
0: 이번 달입니다. 네, 아침에는 안개 끼고. 네. 자 오늘은 어떠한 따뜻한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1: 오늘의 이야기는 네. 편지 한 장.
0: 편지 한 장. 예, 알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 마가레트 수녀와 마리아 수녀는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수록도 병원이 간호사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62년과 66년 차례로 소록도에 왔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며 장갑도 끼지 않고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오후엔 손수 죽을 쓰고 과자도 구워서 바구니에 담아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친 두 수녀를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꽃다운 20대부터 수천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왔는데 어느덧 70대의 할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어루만지는 손의 기적과 주님밖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베품만이 참 베품이라 믿었던 두 분은 어떤 상이나 인터뷰도 매번 거절했습니다. 본국 수녀회에서 보내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완치되어 섬을 떠나는 사람들의 노자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의 숨은 봉사를 마치고 그토록 정성을 쏟은 수록도를 송별회도 없이 이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떠나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 하여 저희는 조용히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했습니다. 혹여 저희가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이 있었다면 용서를 빕니다.

0: 이 글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진짜 진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뭔가 이런 분도 계신데 주님 앞에.
0: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1: 그렇겠죠. 저는 못 나오겠죠. 이런데.
0: 아 그래도 라라랜드에 나오시잖아요. 아, 예. 우리 현주님은 반성이 굉장히 빨라. 참 착해.
1: 아니 정말 이런 이야기 읽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
0: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실 생각을 하시네.
1: 아니 그거는 가죠. 가는 네. 거는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니까 가는데 가서 이제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참 이런 분들은 내놓을 게 얼마나 많을까. 난 참 내놓을 게 없네.
0: 아니에요. 현주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아이고
0: 너무 많아서 생각해보니까 많은데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겸손이 미덕이라고 해서 너무 자신을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착한 분일수록 그게 더 심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주위에 누가 좀 불편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1: 저 착한 건가요?
0: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 이수녀님들이 고국에 가서도 소록도를 많이 그리워하시면서 맞습니다. 사셨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을

0: 저희 나라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사랑의 빚.
1: 갚아야 될 텐데.
0: 갚고 있죠 지금. 네.
1: 항상 글쎄 받는 자보다는 베푸는 자가 조금 당신은 손해보고 좀 아쉬운 게 있어도 뒤돌아서 이렇게 멀리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마음 편하지 않나요?
0: 아유 당근이죠. 네. 다리 쭉 뻗고 잡니다.
1: 맞습니다.
0: 손해본 사람이.
1: 네네네. 자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주말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최현주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국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북방의 약탈자, 바이킹 시대에 은화 수천 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약 72km 떨어진 레나 인근 들판에서 3천 개 이상의 바이킹 시대 은화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은화는 중세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주조된 것으로 처음 발견된 곳은 지난 10일입니다. 당시 취미로 동전을 수집하는 두 시민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탐사를 하던 중 우연히 19개의 동전을 찾아냈는데 곧바로 이들은 지역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고고학자들이 합류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르웨이 기후환경부 장관은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바이킹 시대 보물이라면서 노르웨이 모든 국민이 이를 경험할 자격이 있다고 자축했는데요. 노르웨이 당국에 따르면 이 은화는 잉글랜드 애셜레드 2세,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를 다스린 크누트 대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오토 3세 때 주조된 것으로 1047년경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은화들은 바이킹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처럼 약탈품일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노르웨이 고고학자들은 이 동전들은 당시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철 생산 때문에 이곳에 보관됐을 것이라면서 바이킹들은 광석을 채굴하고 철을 가공해 유럽으로 수출했는데 이 동전들은 그 무역에서 얻어진 수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금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출신인 바이킹은 8세기 말부터 11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을 습격해 악명을 떨쳤으며 유럽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해적을 넘어 뛰어난 항해사, 상인, 그리고 정착민으로서 중세 유럽 역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다고 하네요. 음마, 항해사, 상인? 아니 그런 것들이 사람 죽이고 너미꺼 빼앗고 그냥 이? 미화시킬 걸 미화시켜야지. 김미화도 아니고 말이오. 말이 좋아 바이킹이지 해적 아니오 해적. 이? 도둑놈들 말이오 말이오 말방구요. 하노이에서 어린 딸을 태우고 생계를 위해 택시를 몰던 기사에게 한국인 승객이 아이에게 용돈을 건넨 사연이 알려지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따라 학교에 가기 위해 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노이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33살의 기사는 아내와 5살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내는 공장에서 일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학교가 열리기 전 이른 시간에 한국인 승객의 호출이 잡혀 부득이하게 딸을 차에 태운 채 운행에 나서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승객에게 불편을 줄까봐 늘 조심스러운 마음이었고 딸에게는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있으라고 거듭 당부했으며 아이 역시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 이동 내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1시간이 넘는 이동이 이어진 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서야 승객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이를 발견했는데 한국인 승객은 우려와는 달리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심지어 택시에서 내리기 전 아이에게 작은 용돈을 건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깊은 감동을 받은 기사는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했고 사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이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애더런티 돈 준다고 하더만 지도 어렸을 때요 아버지 친구분들 오시면 가실 때 용돈 주시잖요. 그거 맞들려 계지고 그분들 가실 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앉은 기억이 있네요. 참 이 돈이라는 건 대단해요.
태국에서 한 승객이 기내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다 라고 농담을 했다가 항공기 이륙이 4시간 넘게 지연되고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주기장에서 후진 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승무원이 40대 태국인 부부의 기내 반입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는 것을 돕고 있었고 이들은 승무원에게 가방에 폭탄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기장에게 보고가 됐고 항공기는 곧바로 외곽 주기장으로 이동 조치됐으며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고 수화물도 전부 하역이 돼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항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폭발물 처리 절차를 진행했는데 검사는 이날 오후 8시경 완료됐으며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공편은 예정 시간보다 무려 4시간 15분가량 늦어진 오후 9시께야 출발할 수 있었는데 경찰은 이 부부가 약 30명 규모의 단체 여행객과 함께 방콕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허위 진술로 공포를 유발하고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항공사와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입건했는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하며 혹은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조동아리 한 마디에 이 콩밥 먹게 생겼네. 이 혀끝을 조심해야지. 남자나 여자나. 이. 인도에서 민박하던 미국인 여성이 수상한 음료를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최근 인도 남서부 지역을 여행하던 중 한 민박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지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취하게 하는 물질이든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시고 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용의자 한 명과 민박집 주인 등 두 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투숙객인지 누가 음료수를 여성에게 건넸는지 등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조사 결과 민박집 주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사흘 동안 피해자가 외부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와이파이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사건 발생 사흘 후에야 다른 곳으로 간다고 민박집 주인에게 알리고서는 민박집을 빠져나와 미국의 수사당국과 접촉을 했고 미 당국은 인도 경찰에 이메일을 보내 사건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도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조처에 나섰습니다. 용의자와 민박집 주인은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이번 주말까지 구금됐다고 하는데요. 성폭행 사건이 잦은 인도에서는 외국인도 종종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도 한 호수 부근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묵고 있던 민박집 인도인 여성이 별을 구경하던 중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에게 접근해 현장에 있던 미국인 1명 등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진 뒤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운하에 던져진 이들 중 한 명은 사망했으며 가해자 3명은 지난 2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구 14억 명으로 현재 세계 1위인 인도에서는 연간 3만 건가량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은 현지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꺼려 실제로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은 공식 보고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요.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이 약해서. 이 성폭행이 아니라 접촉만여도 이 손모가지, 발모가지를 그냥 쌍둥쌍둥 다 잘라버리고 말이요. 성폭행을 한 놈들은 거시기뿐만 아니라 이 몸뚱아리 마디마디를 말이요. 이? 이? 아이고. 이? 조사나야 돼. 조사나야 돼.
지난 19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에서 참가 차량이 관중을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에 따르면 경주 도중 발생한 사고로 관중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해당 사고 차량은 극커브를 돌던 중 도로 가장자리를 들이받고 통제력을 잃더니 여러 차례 굴렀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은 경로를 이탈하며 여러 관중과 충돌을 한 것입니다. 25세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고 40대 여성 한 명은 다리가 골절됐으며 이 여성의 어린 딸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파라과이 출신 드라이버 두 명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경주는 중단됐다고 합니다. 국제자동차연맹은 성명을 통해 고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와 피해자 모두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아니, 무엇이게 함께 허겄다는 거요? 응?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요. 같이 죽어 죽었다는 거요, 뭐요? 응? 마음에 위로라도 오게. 응? 돈이나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72kg 감량에 성공한 영국 여성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4살의 전업주부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 1년 4개월 동안 136kg에서 64kg까지 무려 72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17세부터 체중 문제를 겪었고 아이 넷을 낳은 후에는 문제가 더 심해지면서 입노노 사이즈가 트리플 X 라지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갑상선 질환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앓고 있는데 이 질병들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체중 증가를 초래한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놀이터에 갔는데 미끄럼틀을 탈 수 없었다며 내가 너무 커서 못한다고 말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회상한 그녀는 이대로는 오래 살기 힘들다는 점을 알은 뒤 아이들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첫 번째로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도전을 했고 간식도 단 음식 대신에 단백질 요거트와 과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포만감이 유지되면 간식을 먹는 빈도도 줄고 음식을 향한 욕구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량 과정에서 체중 감량 후 제파운드도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제파운드는 포만감을 유도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을 사용한 후 일주일 안에 6kg을 감량했고 1년 4개월 만에 72kg를 줄이는 데 성공한 그녀는 현재 64kg으로 다이어트 시작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심장마비가 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훨씬 활동적으로 변했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으며 아이들과 남편 모두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우울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사라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내 모습이 다소 낯설지만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그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주변으로부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때로는 주사 치료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뚱뚱하면 미련에 배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뽀대도 안 나고 말이오. 오죽하면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라고야. 이? 돈쳐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뜯어고치지 말고 살부터 빼요, 살부터. 이. 하루 세 차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보다 근육량이 더 많다는 뜻밖의 연구 결과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체지방도 적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근육량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골밀도 검사의 일종인 전신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자료와 커피 섭취 빈도 정보가 있는 15,000
1,447명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 하루 커피 섭취 횟수에 따라서 1회 미만, 1회, 2회, 3회 등 네 그룹으로 구분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하루 3회 커피를 마시는 그룹이 하루 1회 미만 섭취군보다 근육난, 근육량 관련 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커피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체지방량 지수 역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카페인이 에너지 대사 촉진과 지방 산화, 근육 기능과 관련된 결과라고 보면서도 아직까지는 커피가 체성분 변화를 직접 유도했다고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커피 섭취 빈도가 성인의 체성분 지표, 특히 근육량 관련 지표와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후속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네요. 커피가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은데 일단은 내려 드시는 것이 일반 믹스 커피보다는 낫다고더만요. 근데 맛이나야 말이지 맛이. 아이 맛이 좋아야 커피도 먹는디. 아이고 믹스 커피가 맛은 더 있잖요. 이 달달하니. 근데 보면 그닥 좋진 않다고 하는데 근데 이 믹스 커피 드실 때 반드시 계피가루 조금만 타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다고 하던디. 아이고 의외로 맛도 좋아요. 냄새도 뭐 나쁘지 않고 지는 믹스 커피 두 개에 계피가루 타서 꼭 마시는디 끝내줘요.

0: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들으시면서요.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H마트의 우리 방정혁 부장님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주 콜빌 원주민 보호구역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잘과 5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9524 브래드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워싱턴 한인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김치김밥, 돈가스, 냉면, 육개장, 빈대떡, 떡볶이, 묵사발, 진미채, 멸치볶음, 차요태, 딜럭스버그, 냉커피, 생수, 아이스크림, 세차, 의류, 가전, 가정용품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321-8090, 703-321-8090 워싱턴 한인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며 세탁과 드라이가 한 번에 벤트와 가스가 필요 없고 100분 만에 빨래와 드라이가 완료되며 2인 가족의 경우 1년간 전기료 11불인 삼성 콤보 세탁기를 판매하고 오래된 세탁기도 트레이드인 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전신 안마의자는 2,399불에 세일하며 파나소닉 MAN1 안마의자는 일시불 구매 시 김치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무료 증정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어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도 특별 세일합니다. 이번 세일 기간은 4월 25일까지니 서둘러 방문해주세요.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5월 1일 금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믹스커피 아까 점심 때 먹었어요. 네, 우리 연미님은 지금 남편 보시고 귀가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바쁜 날이니까 신청곡은 스킵 하시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애니님, 오늘 하루도 지쳐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보내주는 말 한마디에 힘이 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 애니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그리고 또 오늘부터 새 친구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선희인? 예, 글쎄요, 라스네임이 인 씨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써니라고 합니다. 아이고, 본명을 얘기하면 안 됐었네. 죄송합니다. 읍스. 자, 라라랜드의 노래 신청합니다. 오늘 아는 분 소개로 드디어 카톡 친구 맺었어요.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 언 5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남미로 이민을 갔다가 미국에 온 지도 30년이 넘었네요.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신청을 합니다. 어제 최헌 노래 나오던데 참 좋더라고요. 최헌 노래 또 들려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Why not? 최헌이 부릅니다. 당신은 몰라.

어김없이 또 돌아온 2026년 5월 새로운 한 달이면서 불금이네요. 불금에 어울릴만한 글귀, 시, 노래, 라라랜드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일요일의 묵은 피로를 주말의 설렘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요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 금방 웃음이 터지고 요, 요긴한 정보는 아니지만 일, 일단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 이 금요일 삼행시 너무 좋은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 오늘 하루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금요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시 한 편 보내주셨어요. 피에르드 롱사르의 시, 내가 만든 꽃다발. 활짝 핀 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받칩니다. 이 저녁 꺾지 않으면 내일이면 시들 이 꽃들을 그대는 이걸 보고 느끼겠지요? 아름다움은 머지않아 모두 시들고 꽃과 같이 순간에 죽으리라고 그대여 세월은 갑니다. 세월은 갑니다. 아니,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곧 묘비 아래 눕습니다. 우리 속삭이는 사랑도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동안에.

아유, 전주 없이 훅 들어왔네요. 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장희정이 픽처링한 곡으로 골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당시 예수님이랑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 자격이 주어졌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아마 그때 당시 그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듯 우리는 늘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 영광 그리고 또 축복 이거를 당신은 잘 몰라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인가 봅니다. 행복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요. 배호의 안녕 신청해 주셨네요. 어느 때는 과한 욕망이 가슴에서 일어나니 이것도 인생의 한 삶이라 봅니다. 거짓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마음의 찝찝함은 두고두고 편하지 않아 곧 후회를 하곤 웃습니다. 나 자신이 이 글을 올리며 위선적이지 않나 돌아봅니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미움도요 사랑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그 사람이 왜 미울까요? 뭔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복별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이 컨펌을 받고 싶은가? 예, 믹스커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때 오늘 먹었어요. 하, 믹스커피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예. 그래서 뭐 계피가 어디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는 계피가루를 제가 좀 넣어서 타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피를 조그만 통에다가 넣고 갖고 다닐까 봐요. 계피가 그렇게 좋대잖아요. 우리 몸에. 아휴 이제 몸 생각하는 나이가 됐슈. 네. 신청해 주신 곡 배호의 안녕 들으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짤막짤막하게 노래 다섯 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찾으신 다음에 카톡을 통해서 퀴즈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아울러서 스타벅스에서도 마음껏 이것저것 예, 마음대로 시켜드실 수 있는 또 역시 쿠폰 드리고 있고요.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골드님께서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글쎄, 뭘까요? 예전에 비슷하게 퀴즈를 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퀴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도까지 맞춰주시면 정답자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 드렸는데 대충 뭐 정답 감이 오시죠? 자, 은경님 안녕하세요. 5월이 시작됐네요. 새벽 여명 오랜만에 보며 일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퀴즈 정답 하시면서 이 글도 보내주셨는데 어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승환이 부릅니다. 가족 들으시고요. 또 광고 들으시고 바로 우리 방정일 부장님 벌써 오셨나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무슨 노래가 7분씩이나 해요? 네? 킴 크림슨의 에피탑도 아니고 말이야. 예, 굉장히 긴 노래를 우리 뽀들련드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이승환의 패밀리 듣고 계십니다. 일찌감치 우리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자리하셨는데요. 어찌게 바로 만나볼까?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에이치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겠죠? 오셨겠죠?
1: 예, 맞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아니, 네. 고구마 줄기가 말하자마자 바로 솔드아웃이 됐다고. 아, 그러니까 컴플레인 전화가 막 엄청 왔어요.
1: 고구마 줄기를 제가 분명히 보고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 너무 죄송해요. 가셨는데 헛걸음 하셔가지고.
0: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 더 넉넉하게.
1: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 벌써 4월 마지막
0: 주죠. 예, 4월 끝났죠 어제로.
1: 예. 예. 그러니까 이제
0: 아직도 4월에 계세요?
1: 아니요, 이제 4월 끝나고 이제 5월인데 벌써 금방 5월인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예.
1: 근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5월 달에는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0: 많죠, 많죠.
1: 뭐 한국 그의 네. 기념이라고.
0: 네네.
1: 미국에 그걸 한번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5월 5일은 한국의 어린날이죠.
0: 어린날 있죠.
1: 5월 8일은 어버이날
0: 있죠.
1: 5월 10일은 마더스 데이.
0: 네. 예.
1: 5월 15일은 스승, 한국 스승의,
0: 스승의 날 있죠.
1: 예. 5월 24일은 부처님 오신 날.
0: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1: 5월 25일은 미국 메모리얼 데이.
0: 오 마이. 줄줄입니다, 줄줄이.
1: 예. 많아요. 근데 5월에 우리 그 24절기 중에 네? 8번째 절기인 소만이 있어요.
0: 소만?
1: 예.
0: 오, 그거 처음 듣는데.
1: 저도 이렇게 그 달력을 보고 보다. 아, 이게 절기 뭐 그냥 우리가 대충 뭐 입동, 뭐 입추, 뭐 하지, 뭐 입추 이 정도만 아는데
0: 네.
1: 소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만이 24절기 중에요 8번째 절기래요. 그러니까 여름의 시작이다.
0: 아 소만이 예. 여름의 시작이다.
1: 예, 만물이 생장하는 여름의 시작.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만이 지나면 진짜 여름으로 이제 가는 거죠.
0: 오호.
1: 그러니까는 이제 5월 달이 또 무척 푸르르잖아요.
0: 네네.
1: 푸르르니까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름으로. 여름으로.
0: 네.
1: 근데 요때 이제 모종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패가 없어.
0: 요 속담도 있네요. 네. 지금 네. 보니까.
1: 그래요?
0: 예, 소만 바람에, 그러니까 소만 요 시기에 부는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1: 아, 맞아. 근데
0: 쌀쌀한 바람이 분다고.
1: 그냥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비가 오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는 그 표현인데 그 정도까지 뭐 저건 아니지만
0: 예, 예, 예.
1: 그래도 조금 이제 선선하지만 오. 그래도 여름의 초입으로 들어간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1: 이제 여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0: 네.
1: 이제. 그리고 이제 모종이 또 새로이 또 우리 저희 에치마트에 이제 토요일 날 새로이 또 들어와요.
0: 네.
1: 근데 이제 기존에 사가셨던 분들도 이제 많이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지금 심으시면은 절대로 안 죽어요.
0: 지금 심으면
1: 지금은. 예. 왜냐면은 온도가 네. 이제 5도 이하로 5도씨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어.
0: 거의 없죠.
1: 예. 보통 5도씨면은 서리가 내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서리가 내릴 일이 없기 때문에
0: 네.
1: 밖에 심어놨을 때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0: 아하,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로이 또 들어오니까요. 내일 그 가까운 에치마트 들르셔가지고
0: 예, 예.
1: 모종 구매하셔가지고 또 키우는 재미
0: 예, 예.
1: 또 먹는 재미 나누시기 바랍니다.
0: 예.
1: 아 그리고 또 묘목도 있어요.
0: 묘목도 들어왔나요?
1: 묘목도 있으니까 배, 사과 뭐 여러 가지 종류 복숭아 이렇게 있으니까요.
0: 네네.
1: 모목도 한번 가정집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이 있으시면은
0: 예, 예, 예.
1: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달 얘기했잖아요.
0: 예, 예.
1: 매번 보면은 가정의 달 하면은 이제 5월 첫 이제 시작이니까
0: 네.
1: 건강
0: 아 건강 중요하죠.
1: 건강이 이번에는 이제 정관장 제품이
0: 정관장.
1: 30% 세일이
0: 기다렸습니다.
1: 이게 이제 5월 1일 이제 오늘부터 해서 5월 28일까지 이제 진행되고요.
0: 네.
1: 정관장 전품목 30% 디스카운트 세일 진행하니까요.
0: 네.
1: 또 여름을 잘 나시려면은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셔야 돼요.
0: 면역력 높여놔야죠.
1: 면역력 예. 높이는데 정관장 제품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0: 없죠. 맞습니다.
1: 그 한번 정관장 제품 한번 들러보시고 평상시에
0: 네.
1: 비싸서 이렇게 선뜻 사기가 좀 그랬다 했던 제품이 예. 30% 디스카운트해서 판매하니까 음흠.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다음은 이제 토종순대 이제 40주년 세일이 나왔어요. 이거 리밋이 두 개 걸려 있고요. 이 토종순대 뭐 이건 무슨 토종순대인가 무슨 순대인가 이렇게 뭐
0: 드셔보셨어요 혹시?
1: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순대가 뭐 알찬 순대도 있고 서울 순대도 있고 뭐 이런
0: 병천 순대도 있잖아요. 병천 순대.
1: 그렇죠. 병천순대.
0: 유명하죠.
1: 우리 애초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순대라고 해가지고 병천 아원의 순대를 판매를 하는데
0: 네.
1: 이 토종순대는 저희 그 애치마트에서 만든 순대예요. 근데 저희가 그 애치마트는 우리가 그 고기를 네. 예를 들어서 고기를 하는데 우리 애치마트에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료가 네. 좋은 재료가 많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토종순대는 삼겹살을 갈아서
0: 오.
1: 여기 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순대를 한다 그러면은 고기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 못하거든요.
0: 고기 안 넣고 그냥 그 당면하고
1: 피하고 예. 그다음에 야채하고 이렇게 넣어서 예. 이렇게 하시는데
0: 네.
1: 이 토종순대는 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삼겹살을 저희가 민트로 갈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아주 맛이 있어요. 이게 딱 드셔보시면 혹시 병천 아우네 순대 한번 드셔보셨어요?
0: 저는 태어나서 순대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1: 그럼 태어나서 한번 다음에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네. 다음 생에는 혹시 모를까?
1: 근데 병천 아우네 순대를 드시면 네. 우리 당면 순대 하면 그 좀 이게 당면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맛인데
0: 네.
1: 병천 아우네 순대는 약간 피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구수한 맛이 많거든요. 근데 이 토종 순대는 그 맛 하고 거의 유사해요. 제가 이거 강력 추천드리는데
0: 예.
1: 저희가 평상시에 12불 99 팔아요.
0: 네네.
1: 근데 40주년 세일로 7불 99전
0: 가격 너무 좋은데요?
1: 가격 너무 좋아요.
0: 네.
1: 거기에 또 이게 2팩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한 패키지 안에 2팩이 그러니까
0: 바이 원 게 원 프리네. 예.
1: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은
0: 양은
1: 우리 그거 하나 쪄 놓으시면은
0: 예예.
1: 그 가족분들 이거
0: 저녁 한끼 아주
1: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오늘은 뭐 먹을까 고민할 때 뭐 그런 생각이 나서
0: 있죠 있죠 많죠.
1: 아니 오늘 족발이나 한번 먹어볼까. 오늘은 순대를 한번 먹어볼까. 뭐 그런 생각 날 때 있는데
0: 네.
1: 요 토종순대 7불 99전 냉동 제품이니까 예. 저렴하게 사놨다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0: 네.
1: 생각날 때.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직접 H마트에서 만든 순대 꼭 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그로서리 상품
0: 네.
1: 오리온 스와니스 스네.
0: 스윗 앤 스파이시.
1: 그래서 또 이게 또 무식하니까 이게 스와니스 이게 뭐고 이게 무슨 스낵이고 새로운 과자가 나왔나.
0: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1: 그랬더니 이게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0: 스와이시가 뭐예요?
1: 달콤함과 매콤함의 합성어.
0: 그러니까 스위트하고 스파이시의 합성어. 그러니까 콩그릿이네. 콩그릿이.
1: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헛달했어요.
0: 예. 그걸 스와이시.
1: 이게 이제 케이푸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생긴 신조어인데.
0: 맛있겠는데?
1: 이게 아주 이제 매콤하고 달콤한 과자가 7개, 7개. 총 14개가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요게 899예요.
0: 아, 나 갑자기 이게 먹고 싶네.
1: 스낵이 우리 보통 스낵 작은 스낵 같은 거 한 399 정도 한단 말이에요.
0: 무슨 399야 499지 뭐.
1: 그렇게 하는데 요게 지금 14개가 들어가 있는데
0: 그게 899예요?
1: 899예요.
0: 말도 안 돼. 아, 그래서 리밋이 두 개구나. 예.
1: 그러니까 리밋은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 이건 뭐 제가 항상 그랬죠 말씀드리는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
0: 네.
1: 혹시 이 방송을 그 어르신들이 혹시나도 들으시고 있다 그러면요
0: 네.
1: 가까운 매장에 들려서 우리 손자 손녀들 생각하셔가지고 요거 아주
0: 요건 미국 친구들도 좋아하겠는데
1: 899면 거저입니다.
0: 요 특히 이게 스페니시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스파이시에서
1: 요거 스와니스 스낵
0: 네?
1: 가까운 매장 애치마트 들리시면 아마 산더미처럼 싸놨을 겁니다. 그러면
0: 예.
1: 요 8불 99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0: 다음은
1: 이제 청가부쪽 안내 드릴 건데요. 이제
0: 네.
1: 첫 번째로 미니페포 패키지가 2불 99전 나와 있네요. 타미망고 박스에 9불 99전 오리만다린 박스가 6불 99전 나와 있고요. 파운드로는 2불 49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니망고 박스가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허니즈사가 패키지가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파운드로는 1불 99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나 파운드에 1.99 나와 있고요. 차요태가 파운드에 79센트.
0: 괜찮네요.
1: 금토일 한정 판매 파가요 4개에 2불에 이야. 지금 나와 있습니다.
0: 이때 사야 돼요. 이때.
1: 이때 사야 돼요.
0: 이때 사갖고 종종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네. 먹는다.
1: 근데 뿌리에서 5cm 위를 잘라서 앞에 텃밭에 심어놓으시면은
0: 아, 나 맨날 잊어버려.
1: 반만 키우시면은 파 줄기 쫙 올라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도 파를 심어놨어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쭉쭉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나가서 네. 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게 자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자라니까 파를 사오면은 그걸 다 잘라요. 5cm로. 네. 그걸 갖다 심으라 그런 거예요. 아, 집 앞에 심을 데도 없는데 뭘 갖다 자꾸만 심으라 그러냐. 이거만 있어도 된다.
0: 그
1: 아는데 또 주부님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예. 여자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 그게 또 아깝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데 한번 재미삼아 그 집 앞에 조그만 공터가 있으면은 네. 한번 심어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물 한번 주시면은 네. 아주 잘 자랍니다.
0: 자, 이 팥뿌리 요거 그냥 잘라서 냉동 네.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요. 올 겨울에 이제 겨울 올 거잖아요. 12월 달 되면 그때 생강, 레몬 배, 아, 레몬은 아니다. 생강, 배, 대추, 요 파 뿌리 예. 넣고 푹 과서 드시면 감기 끝장입니다. 아. 완전. 요 파 아, 뿌리가 그렇게 좋대요.
1: 어, 그러면은 저기 밖에 심으시고 나무 심은 냉동실에
0: 그러니까. 예,
1: 넣으셨다가. 예,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파 뿌리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요리할 때 국물 요리할 때 많이 쓰시기도 해요.
0: 그때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1: 많이 쓰시긴 예. 또 하는데. 근데 아무튼 요거를 한번 그 공터가 조금 있다 그러면은
0: 한번 트라이 해봐.
1: 화분 조금 큰 거 사다가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셔도 아마 금방 자라고 자라는 모습 보면은 너무 기쁘거든요. 제가 손녀하고 아침에 나와서 이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딸기도 제가 심어 놨는데 딸기 꽃이 핀 거를 또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0: 집 그런... 주소가 어떻게 돼요? 집 주소
1: 농장입니다. 농담이고요. 예. 소소하게 이런 키우는 재미 한번 키우신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베빌 벨리 버섯 1부 49전 나와 있고요. 페르시안 오이 패키지에 2개 3불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노란 옥수수가 이거는 스마트 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로 3개 1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 에치마트 스마트 카드 방송 들으신 분들이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잖아요.
0: 없죠, 없죠, 거의.
1: 그러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인 머스카포도 패키지에 11불 99전 전주와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한국산 싱고베 8가 10가 박스가 17불 99 나와 있습니다. 에치마트 스마트 카드 온리 세일로 또 씨 없는 수박 와 전주에 799 나와 있는데
0: 갈수록
1: 이번
0: 떨어지네.
1: 주에는 699 나와 있는데요.
0: 다음 주는 599?
1: 아, 참 에치마트가 양심적이야.
0: 아, 그래요. 야, 여기서 또 깨알 또 광고를 또.
1: 저희가 이 수박을 하면 이렇게 한 빈이라고 있어요.
0: 네네.
1: 한 빈인데 36 사이즈, 46 사이즈라고 있어요. 그럼 36 사이즈는 36개가 들어있더라고요. 46은 46개가 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36개짜리는 사이즈가 크지요.
0: 어, 예.
1: 그래서 전주에 나가는
0: 그거는
1: 799 세일이 나갔고
0: 이번 주가 46.
1: 예. 아. 그래서 작은데 이걸 799를 받으면 안 된다.
0: 그렇지.
1: 그래서 699 세일이 나왔습니다.
0: 아, 그래도 예.
1: 그 합리적이죠. 예. 예. 아무튼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여름 이제 계속 시작이지만 이제 수박은 에치마트가 제일 싸다. 코스코보다도 싸다.
0: 싸다.
1: 싸다. 어느 마켓보다도 싸다.
0: 싸다.
1: 수박은 에치마트에서 그냥 사줘야 돼요. 예. 아, 수박 지금 씨 없는 수박 699 나와 있고요. 감자 5파운드 패키지가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그린호박 파운드에 99센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참외 박스가 1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로소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인데요. 아, 이건 첫 번째로 이걸 알려드려야겠네.
0: 네.
1: 금토일 한정 판매.
0: 한정 판매.
1: 한국 사람들은 배추하고 무하면은 아주 딜이 넘어가잖아요.
0: 아유,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이게 가격이 배추가 18불 99 세일 나와.
0: 오, 싼 거예요?
1: 엄청 싸죠.
0: 아, 예, 예, 예.
1: 자, 그 다음에 제주무도 18불 99 세일 나와 있어요.
0: 오.
1: 요거 무 18불 99, 배추 18불 99 가격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제가 나올 때 보니까.
0: 안 사면 손해?
1: 아, 안 사면 손해. 어. 안 사면 손해. 이거는 진짜 안 사면 손해예요.
0: 예, 예.
1: 그 다음에 요거 배추를 사가셨는데 어르신들이 또 싸니까 하나만 한 박스 갖다가 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걸 두 박스, 세 박스 사가요.
0: 왜 그런 거에 욕심 내셔가지고 허리 끊어져, 뭐, 허리 끊어져.
1: 그 다음에 무도 그렇게 하고 사가요.
0: 손모가지 나가, 네. 손모가지.
1: 그거 그렇게 갖다 다 모아세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 주신다고.
0: 그러니까 아, 자식들 안 좋아해, 안 좋아해. 하지 마세요.
1: 근데 사실. 부모님이 해준 김치가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0: 그래요. 맞아요. 저는 H마트 김치가 제일 맛있던데. 네.
1: 근데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이제 김치를 먹다 보면 김치가 다 맛있긴 맛있어요.
0: 근데 조금씩 달라요.
1: 근데 그게 그 묘하게 달라 맛이. 아,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집사람이 이제 김치 내오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렇게 딱 먹어보면은 이거 자기가 한 김치? 아니면 누가
0: 아세요?
1: 김치? 이거 제가 그거 알아요. 이건 자기가 한 김치 아니잖아.
0: 그러면
1: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냥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입맛이 이제 거기에 이게 유스트가 돼가지고 그런데
0: 피곤하네.
1: 특히나 부모님이 해준 김치는 진짜 맛있죠. 자식들이 그 맛을 뇌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0: 나는 왜 그런 기억이 없지?
1: 그러니까 이번에 배추하고 뭐 18불 99 가격 너무 좋게 세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리미시 두 박스에서 걸려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이것도 이제 배추하고 무만 세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김치 하려면 젓갈이 필요하잖아요. 멸치 액젓.
0: 네.
1: 삼계상표 멸치 액젓이 액젓이 6불 99전 세일 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샘표 진간장 3불 99전. 국보쌀 15파운드짜리가 11불 99전.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10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농심 너구리 짜파게티라면 17불 99 세일 나와 네. 있습니다. 혹시 짜파게티 드셔보셨죠?
0: 그럼요. 예.
1: 그럼 어떻게 해서 드세요?
0: 그냥 뭐 예, 물 끓여서 팔팔 끓은 다음에 물 버리고 그다음에 뭐 하고 저는 맨 끝에 전 참기름을 살짝 쳐요.
1: 나도 이제 그렇게 예. 저는 예. 물을 버리고 예. 거기에 그 분말 스프를
0: 예, 스프 넣죠.
1: 다시 약한 불에 올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렇게
0: 또 볶아요?
1: 볶아요.
0: 볶는 식으로? 약간 물기가 있으니까
1: 물기를 좀 날려버리려고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름 조금 이렇게 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먹는데 한때 그게 한번 유행했어요. 짜파게티 먹을 때
0: 네.
1: 고기 뉴욕 스트립 노인 뉴욕 스테이크
0: 네네.
1: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먹는
0: 게 맛있겠는데?
1: 한국에 한참 유행했어가지고 고거 관련 세일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오늘 저녁 때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요.
1: 이거는 면만 먹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고기를
0: 그렇죠 그렇죠.
1: 첨가해서 한번
0: 알겠습니다. 예.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다음은 일반 그릇소리 상품 안내드리는데요.
0: 네.
1: 자연담은 현미 15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삼양 불닭볶음면 699 나와 있네요. 성경 도시락김 16봉짜리가 4불 99전이고요. CJ 바베큐 양념 소스 전품목 4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무하고 배추 세일 나왔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고춧가루. 김치 하는데 또 고춧가루도 필요하니까 태양초 굵은 고춧가루 헤어룸 15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이것도 새우젓이 필요하니까 새우젓 2.2파운드짜리 10불 99전.
0: 소금은?
1: 그렇죠. 소금이 필요한데 그냥. 소금도 세일이 나왔습니다.
0: 아이고 할렐루야.
1: 네, 청정원 천일염 굵은 소금이 9불 99전 오, 세일 나와있습니다.
0: 나이스.
1: 이거 에치마트에서 뭐 배추 사시고 무 사시고 뭐 고춧가루 새우젓
0: 원스톱이네,
1: 뭐 젓갈
0: 그냥. 예, 예.
1: 뭐 소금 사시면 김치 그냥 하시고 됩니다.
0: 네.
1: 그다음에 또 팥가징 또 세일이
0: 맞아 맞아. 네 개의 이불.
1: 팥가징 세일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스템이 4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6불 99전이고요. 골뱅이 요거 세일할 때 사가지고 골뱅이 소매 무치에 해서 먹으면
0: 맛있죠.
1: 아주 맛있거든요.
0: 맞아요. 네.
1: 저 이 방송을 저희 와이프가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0: 네네.
1: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저녁에 골뱅이 무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0: 아, 그런 또 사인을.
1: 골뱅이 요게 헤어룸 요 골뱅이가 6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헤어룸 생우동 칼국수 메밀국수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먼 유부초밥 5불 99전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삼진 정상가득 모두머뭇 요게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통배 맛있는 이면수 6불 99전이고요. 통통배 깐새우 1파운드짜리가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때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유기농장 유기농 구운 깐밤이
0: 네.
1: 두 개에 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농심신에 두 개 3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다음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가 10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다음 문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리는데요.
0: 예.
1: 이번에는 대구 아구꼬리가 3불 99전 파운드에 나왔고요.
0: 아구, 네.
1: 홍더미 파운드에 8불 99전.
0: 그다음에
1: 연어 스테이크가 평상시에 799 세일 나와 있는데
0: 오늘은?
1: 이번에는 6불 99전 오. 세일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산 문어 파운드에 799 세일 나와 있고요. 머리새우 파운드에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다음 주가 마더스 데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정육부에서는요.
0: 네.
1: 마더스 데이 맞이해서요. 강력하게 세일을 냈습니다.
0: 와.
1: 자, LA 갈비 우리 무척 좋아하시죠?
0: 오, 맛있었어요. 네. 저 사서 네.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1: 이번에 생 LA 갈비 파운드에 12불 99전.
0: 네.
1: 파격적인 가격에 세일 나와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토막 첫갈비도 파운드에 11불 99전.
0: 네.
1: 그다음에 생 삼겹살 파운드에 6불 99전. 껍질 있는 수육 삼겹살 파운드에 5불 99전, 양념 등심 불고기 파운드에 9불 99전, 양념 LA 갈비 파운드에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예.
1: 정육부 세일 나온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0: 네.
1: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정품목이 다 나왔다.
0: 예.
1: 가격 착하고
0: 아주 좋습니다.
1: 또 너무 좋고.
0: 네. 자, 오늘
1: 요
0: 여기까지
1: 정육세일 나온 거 꼭 기억해 주시기
0: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장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나라랜드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강성했을 때를 기리는 말이고 길을 잘 닦았기 때문에 군사와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로망을 잘 갖추고 있는 미국의 길은 어디로 통할까요? 대부분은 시청입니다. 시청이 위치하는 곳을 1번가 혹은 메인 스트리트로 명명하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뻗어나가던 것이 전통적인 도시 계획과 길 이름을 부르던 방식이었습니다. 숫자 대신에 지역의 유명 인사나 지리적 특징 또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길에다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제네럴 브래덕의 이름을 딴 브래덕 로드, 로드 페어팩스, 즉 페어팩스 경의 이름은 도로뿐만 아니라 카운티의 이름까지 붙여지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리홀이 옮겨가기도 하고 길 번호 대신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더 많아져서 지금의 지도에서는 시청, 시리홀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1가, 2가, 3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도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 이름 뒤에는 스트리트, 에비뉴, 블리바드 같은 특징을 구분하는 단어가 따라오는데요. 스트리트는 동서로 뻗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에비뉴는 남북을 가로지르며 스트릿보다는 도로 폭이 두세 배 넓은 경우로서 주택 지역보다는 큰 가로수가 길게 뻗어 있거나 빌딩을 이루는 거리를 지칭합니다. 블리바드는 도시 내부를 넓게 가로지르는 큰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 분리대가 있을 만큼 넓은 길입니다. 로드는 두 군데의 지점을 연결하는 이름이고 웨이는 작은 도로로서 로드에서 파생해서 나옵니다. 드라이브는 딱히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길게 이어져 있으며 강이나 산을 둘러둘러 가는 길에서 먼저 쓰여졌습니다. 플레이스가 붙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대부분 데드엔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코트도 마찬가지로 끝에는 서클이나 룹을 만나서 다시 돌아 나오게 됩니다. 프리웨이는 공짜라서 프리라고 붙였을까요? 돈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어서 시작된 명칭이 바로 프리웨이입니다. 대도시가 생겨나면서 이 프리웨이에 턴파이크나 토웨이 구간을 만들어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니 공짜라고 프리웨이를 마냥 달릴 수만은 없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 배경이 되었고 엘비스 프레슬리, 밥 딜런 등 수많은 가수가 그리움을 노래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은 루트 66, 66번입니다.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도로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66번 도로는 아니고 히스토릭 루트 66는 시카고에서 시작해 산타모니카로 이어지는 도로이지만 지금은 오리지널 66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중간중간 도시개발로 인하여 몇 번의 우회도로를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 한 가지. 미국 고속도로의 번호는 짝수일 경우 동서, 이스트, 웨스트 또는 웨스트, 이스트, 홀수일 경우는 남북, 노스, 사우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케이션을 살펴보실 때 동네뿐만 아니라 큰 지도를 내려다보시며 어떤 주요 도로가 동네 중심으로 뻗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이미희 정혜영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같은 제목의 또 다른 찬양 유은성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전해드렸습니다. 아가서를 노래한 찬양으로 5월의 첫날 그리고 축복송의 생일 또 노동절 여러 이름으로 오늘을 축복하며 함께합니다. 축복송 오늘 내일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축복송 삼행시로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의 마음 담아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참여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마음 나누는 만큼 그런 찬양들도 많이 전해드릴게요. 은하수 구슬옹님께서 축복송 축복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곳 복,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고 송이 꽃송이 같은 은혜가 넘치는 곳,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고 축복송 표현해 주셨어요. 송에는 이 송이송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병희 님도 축하합니다 은영님 복이 가득한 축복송 생일을 미리 축하합니다. 송이송이 꽃송이처럼 아름다운 방송 축복송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삼행시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조금 쑥스러워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송이송이는 평생감사님 여러 개의 축복송을 보내주셨는데 축복이 머무르는 축복송과 함께 복복되고 아름다운 인연과 기쁨과 행복이 송이송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흐흑흑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송이송이 예쁘게 달린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 오늘 정말 맛있는 축복송 포도송이 같은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세 분의 축복송 삼행시와 함께 야곱의 축복 준비했어요. 오늘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바인 워십밴드의 포도나무도 이어갑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어준다는 말, 함께한다는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들이 아닌가 싶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머십 그리고 김상진 옆에 있을게 이어봤습니다. 오늘 김은영의 축복송 생일이고요. 지난 시간 축복송을 오랫동안 진행하신 송정미 사모님 목소리로 오늘 처음 시작을 열었잖아요. 이제는 저의 목소리로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축복송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을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들처럼 우리가 함께라는 이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축복송 삼행시에도 도전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일 계속해서 삼행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삼행시 이어갑니다. 짤막하게 신청하신 이용구님 역시 삼행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장 짧은 삼행시 오솔향님께서는 김은영의 축복송을 다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려요. 먼저 이용구님 김은영의 축복송, 생일 축복송 삼행시, 축하해요. 생일, 복, 복음 방송 전달자, CBS 생일, 송 축하라, CBS 생일. 하셔서, 네, 축복송 생일이지만, CBS 축복송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소량님은, 김은영으로 삼행시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김은영의 축복송 은혜가 새록새록 영과 숨쉬는 찬양방송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축복송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축복송 삼행시를 써주신 흥내음님께도 역시 모바일 쿠폰 드릴게요. 축하받으며 결혼한 지 벌써 23년, 복음 안에 성장한 남편과 두 자녀, 송축하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이런 자축 사연으로 축복송 도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결혼 23주년도 축하드리고 이런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 가정을 축복하는 대표곡이죠. 믿음의 가정 김명식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210님 축복송까지 소개해드리고 찬양 함께 할게요. 축처진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한쪽 이어폰을 꼽고 복음성가와 찬양을 들으며 단비를 맛봅니다. 직장에서 몰래 듣는 찬양이 딱딱한 내 마음 송글송글 불만이 감사로 채워지게 합니다. 힐링할 수 있는 축복송이 있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참여 감사드리고요. 5210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찬양은 김명식 송미애의 믿음의 가정 마커스의 가족이에요로 이어갑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가운데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 이어지는 일정한 흐름을 시간대라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길 위도 분주해지고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은 비교적 한적해서 숨을 고르기 좋죠. 저녁 시간대에는 가족이 모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속 시간대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갖고 있죠. 아침처럼 공기가 맑아지는 시간은 하루를 여는 데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그 흐름에 맞춰 일상을 채워나가는데요. 다른 분위기와 의미가 있는 여러 시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사랑은 영혼의 태양, 삶의 의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그리고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는 늘 바쁘고 정신이 없죠. 뭐 지하철이나 버스, 도로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간대를 굳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한적한 시간은 그렇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평일과는 다른 주말에만 누릴 수 있는 반가운 시간대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대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루 무탈히 마치고 씻고 잠자리에 딱 드는 그 시간대가 가장 좋아요. 그때부터 잠을 청하면서 뭐 책도 좀 볼 수 있고 원하는 음악도 좀 찾아 들을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시간대가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기다리는 시간대가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여섯 개의 소품 작품은 51 가운데 왈츠 상트뮁달 보내드렸습니다. 감상적인 왈츠 F단조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콧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099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제 시간에 듣네요. 정말 좋아요. 덕분에 클래식에 조금씩 눈떠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에 듣는다 해주시니까 더 반갑고요. 이 시간대 아담과 함께. 자, 이어지는 곡은요. 도니제티의 오페라 돈 파스콸레 가운데 노리나의 카바티나 사랑의 속임수와 눈빛의 마법을 알고 있답니다.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테레사 스티치 렌타르의 노래 그리고 브라이언 프리스트만이 지휘하는 빈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돈 파스퀄레 가운데 노리나의 카바티나 사랑의 속임수와 눈빛의 마법을 알고 있답니다. 소프라노 테레사 스티치 렌달의 노래 그리고 브라이언 프리스트맨이 주연한 빈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994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5년 전 다른 곳 발령으로 출근하게 되면서 운전거리가 늘어 차에서 CBS를 듣게 됐어요. 저하고 아주 딱 대놓고 맞는 채널이에요. 하루 종일 들어도 늘 새롭고 기대되는 방송이에요. 야, 이렇게 또 CBS를 아껴주시는 감사한 분. 감사합니다. 너무 표현이 재밌어요. 딱 대놓고 맞는 채널이라고 하셨는데요. 또그 가운데 아름다운 당신에게 조금 더 특별히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9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샘 보고서를 마쳐 천근만근인 몸이었지만 주말을 손꼽아 기다려온 아들의 손을 잡고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스크린 속 짱구는 천방지축 뛰어노는데 아빠인 저는 암전된 좌석에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옆자리 아내가 제 팔을 흔들며 깨웠을 때 휴대전화에는 오후 몇 시까지 다시 사무실로 나오세요라는 상무님의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사무실로 돌아가 이틀 연속 밤샘을 하며 몸 안의 에너지가 바닥까지 긁혀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몸 구석구석에서는 무리한 속도에 대한 경고음이 수시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9월, 아내와 걷던 경복궁의 가을 하늘이 갑자기 검은 점들로 뒤덮였습니다. 비문증이었습니다. 치료약도 없이 그저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보다 더 서글펐던 건 시야가 흐릿한 와중에도 제 머릿속이 여전히 다음 주 업무를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은 무너져가는데 여전히 일의 관성에 붙잡혀 있는 제 모습이 지독히도 불쌍해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우수 직책자 포상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2024년 11월 망설임 없이 퇴직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조직이 주는 칭찬보다 제 삶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겠다는 간절한 선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랜 조직 생활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 걸을 수 없었던 무미건조한 끼니였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삼켰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런 맛도 향기도 느껴지지 않는 무색무취의 음식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지루한 식사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리프레쉬를 거쳐 이제는 정말 제 영혼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디저트 같은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익숙했던 식탁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 밖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뮤지컬 Man of La Mancha 가운데 The Impossible Dream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디지털 크리에이터 시나몬의 책 나는 보고서 대신 노래를 씁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내몸 상하는 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일하고 또 일하고 그 안에서 목표도 이루고 성취감도 얻으면서 또 행복했던 순간도 많긴 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내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무조건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선택을 한이 책의 저자에게도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겠죠. 조금 힘들다고 뭐든지 바로바로 그만둬버리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맛있는 디저트 같은 그런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자분. 5225번님 사연인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오픈 시간이면 자그마한 나의 가게의 하루도 CBS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9시에 같이 오픈을 하나 봅니다. 우리 5225번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엔 3703번님 또 배상진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이어갈 텐데요. 배상진님께서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저는 부산 수정동의 배상진입니다. 6년 전 2월 어느 날 도서관 로비에서 들었던 음악 한곡 신청합니다.

0: 로드리고의 아랑회즈 협주곡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했고요. 정민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8794번님 신청곡인데요. 저는 아이디가 숨은 꽃이라 정원님 목소리를 늘 조용히 듣기만 하다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낸 60대 할머니예요. 딸이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피아노 곡인데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보내오셨습니다. 아, 또 피아니스트를 길러내신 어머니시군요. 힘드셨겠습니다. 또 이 어려운 곡을 연주해서 대학을 들어간 우리 따님. 지금은 몇 살쯤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젊을 것 같은데요. 리스트에 파가니 주제에 의한 6개의 대연습곡 가운데 3번 라 캄파넬라 듣겠습니다. 제르지 치프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에 의한 여섯 개의 대연습곡 집 가운데 세 번째 곡 라 캄파넬라를 제르지 치프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엔 진달래님의 신청곡입니다. 후배 아버님이 70세에 첫 시집을 내셨어요. 작가 사인이 있는 책을 선물 받고 행복했답니다. 음악 들으면서 시를 읽는데 마음이 그렁그렁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어떤 시일지 저도 궁금한데요. 아, 이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음악 들으면은 정말 마음이 그렁그렁해지죠. 섬집 아기 이 곡을 리차드 용재원일의 비올라와 김진택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삼집 아기, 리차드 용재원의 비올라와 김진택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6725번님 사연인데요. 옛날에는 열렬한 애청자였는데 갑자기 집안에 닥친 우환과 몇 번의 수술을 받느라 방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골에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니 옛 생각도 나고 힘든 일들도 생각났지만 음악 들으며 마음 강하게 먹고 자식들과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6725번님, 제가 닉네임이 아니라서 기억을 잘 하진 못하지만 또 오랜만에 오셨군요.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또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다잡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자, 이번엔 755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갱년기가 되니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게으른 오전을 보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잠은 저도 못 잘 땐 정말 죽어도 잠이 안 와요. 그때 잠 자야 되는데 내일 뭐뭐도 있고 뭣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정말 등에서 막 땀이 나고 심장도 막 빨리 뛰고 그렇죠. 그냥 그럴 때는 잠 못 자도 내일 하루 살아낼 수 있겠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엔 잘 자겠지. 마음 편하게 먹도록 노력을 해봅니다. 자, 게으른 오전 추천합니다. 게으른 오전 보내십시오. 함께 들을 곡은요. 드뷔시의 베르그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3번 달빛입니다. 이 곡을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냅니다.

클로드 뷔스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알렉시스 바이슨베르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드볼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2악장 라르고 준비했습니다.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 곡은 3854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죠.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살이 주제였고 준비해간 원고가 있었어요. 그냥 멋진 말 너의 얘기를 해야지 이건 위선이잖아 그 옥탑방에서 약을 먹고 그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날의 고백을 했어요. 하고는 제가 제작비를 보상할게요. 그거 안 나가면 안 될까요?
2: 오늘 공개 녹화 책바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그 불안과 상처 혹은 고통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불안을 주제로 홀로코스트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담은 책들을 번역하신 우리 박상미 작가님, 박상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자, 우리인 취업해도 불안하고
1: 네.
2: 결혼해도 불안하고
1: 네.
2: 이혼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왜 이 현대인들 우리는 불안만 네. 한 걸까요?
1: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고 많이 가져도 없어질까 봐 불안하죠. 맞아요. 네. 저는 이 불안이 우리가 평생을 함께 잘 살아가야 할 나를 늘 긴장시키는 좋은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엔 유난히 암 환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 아주 심각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 불안 덕분에 더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불안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고 전혀 노력하지 않아서 오는 불안은 두려움과 공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안은 진심이고 간절함이다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주고 싶습니다.
2: 불안은 사실 친구네.
1: 네.
2: 왜 우리 친구 중에서 T들 있잖아. 뒤에서 뭐 모자란 거 알려주고 너 준비 잘 안 돼 있어 지금. 네. T자형 친구 네. 같은 걸 보면 되겠군요.
1: 네, 맞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불안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부터 잠이 안 왔고요. 불안해서. 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와서도 계속 너무 떨렸어요. 지금도 아주 떨고 있어요. 하지만 이 떨리는 마음을 제가 해석해 보면 아, 너는 이 무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2: 맞아요.
1: 오늘 오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큰 손님이어서 한 사람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은 참 귀한 거야. 라고 저에게 말해주면 예, 불안이 조금 더 내려가는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맞아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꼭 말해야 될 거 기억 안 날까 봐 불안해서 요렇게 다 네, 붙여왔어요.
2: 시험
1: 네.
2: 보는 분.
1: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읽었구나 라는 또 선물의 마음이 전해지죠. 이렇게 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성 있고 그리고 오래 만날 좋은 친구들이었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2: 불안은 이제 우리가 뭘 아끼는 우리가 뭘 더 잘하고 싶은 뭐 그런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된다. 네. 또 빅터 프랭클은 불안의 기저에 실존적 공허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1: 네. 저희 로고테라피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미 치료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중독에 빠지고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계속 야단치고 진짜 내 삶의 능력을 다 발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 공허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근데 로고테라피는 말합니다. 그 삶의 의미는 누군가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고 죽는 그날까지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모든 인생에는 거룩한 의미가 있다.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거룩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는 이 우주에서 나만이 가지고 태어난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세바시 무대에 섰던 모든 강연자들의 강연의 공통점이요. 성공시나 나 이렇게 원래 잘났고 지금도 잘났고 앞으로도 잘날 것이야 이런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나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거기서 의미를 발견했고 미래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어 라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실존적 공허는 모두가 갖고 있지만 이 공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 삶의 거룩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나를 들여다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마음을 읽는 연습. 사실 우리 세바 씨 모든 강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강연을 통해서 결국은 내 마음을 읽은 거였다. 이 책에서도 예 작가님께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3: 너무 제 책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돈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1: 아니요. 저는 사실 이 책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귀한 의미를 발견해낸 이야기들을 다시 호출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또 부여해서 보여준 게 저희 심리치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심리치료 교과서라고 할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읽으면서 첫 장부터 놀랐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세바 씨 영상에 짧은 댓글 하나가 달립니다. 제 목숨을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자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아마도 정말 여기에 올라온 수천 개의 강연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있는 수천 수만 명을 아마 살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 로고테라피에 명언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럼 세바 씨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이미 사실 대표님의 손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3: 그렇죠.
1: 네. 네.
3: 저보다 더 위대해졌죠.
1: 그럼요.
2: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우리 박상미 마침 교수님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댓글은 박상미 교수님 강연에 달린 댓글이에요. 근데 그 댓글을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서 네. 흑인 청년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의 삶도 되게 고통스럽고 불안했고 근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와 갔어요. 근데 한국도 너무 힘든 거야. 아프리카보다 더 빡세. 다 불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서 약간 이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박상희 교수님 강연 보고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저 이 강연 보고 살겠다고.
1: 저 그 얘기 안 했었는데 해야겠어요. 그때가 이제 자살이 주제였고 제가 준비해간 원고가 있었어요. 그냥 멋진 말, 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너의 얘기를 해야지. 이건 위선이잖아.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정말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이 서울이라는 곳과 이별하고 싶다는 생각에 왕십리 어느 옥탑방에서 약을 먹었던 날의 영상이 그날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고백을 했어요. 그 옥탑방에서 약을 먹고 그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이 그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게 너무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심리상담가가 될 수 없었을 것 같고 심리상담도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요 고비만 넘기고 나면 내가 이 고통 덕분에 성장했구나 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봐요. 라고 하고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 얘기를 계속 괜히 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 소문나고 우리 학생들이 알게 될 거고 우리 가족들이 상처받을 거고 구 PD님한테 문자를 썼다 지웠다 제가 제작비를 보상할게요. 그거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제가
3: 정말 그랬어요 진짜?
1: 네. 그리고 PD님한테 뭐 이제 방송 나갔다라는 걸 받고도 일주일 동안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 4시에 한쪽 눈만 이렇게 또 이렇게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 개의 댓글이 보이기를 오늘 죽으려고 자살을 검색했는데 유튜브가 이 세바 씨 영상을 보여줬다. 아, 이 쌤도 이런 옥탑방에 이런 경험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쌤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방송에서도 조금씩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세바 씨는 항상 좋은 질문을 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대 안 해야지 했던 걸 정말 질문을 너무 잘해줘서 그 과거를 파헤치고 고백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아, 이 경험도 의미 있었구나. 부끄러운 경험이 아니라 나의 정말 가장 부끄러운 삶의 경험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구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
2: 제가 그 흑인 청년의 이야기를 꺼낸 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바시 스피치의 수강생으로 들어왔어요. 세바시 스피치라는 거는 우리 세바시 강연자들처럼 이렇게 말하기를 배우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촬영해서 녹화해서 영상으로 해서 저희 서브 채널에 올리는 건데 그 과정이 한 5주 동안 진행되고 마지막에 그 후기를 물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조금 낮거나 좀 자기 혐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할 줄 아나? 나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나 좀 배우려고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내 삶의 이야기에 찾아보니 타인에게 전할 의미가 있더라.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고통이 이 사람의 고통의 위로가 될 수 있더라. 이런 걸 경험하시고 굉장히 나를 좀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우리를 호모 파티엔스라고 불렀더라고요. 네. 파티엔스는 고통. 왜 우리를 고통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1: 실존주의 철학가 니체가 이 말을 했어요. 빅터 프랭클도 니체도 전부 실존주의 철학가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자, 살면서 누구나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긴대요. 그런데 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고통이 의미를 부여받는 순간에
2: 그게 네, 고통이 안 되는구나.
1: 고통으로 저장을 안 하는 겁니다.
2: 멋지네요. 왜 이렇게 뒤에 배경이 까마면 우리가 더 잘 보이듯이
1: 네.
2: 고통을 뒤에 깔아놓으니까 네. 의미가 더 훨씬 맞아요. 거룩한 것이 네. 되는 거니까.
1: 그래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딱 여기에 맞는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나의 고통이 의미 없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본능적 욕구래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 이전에 내가 겪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고통이 가치 있게 남아주길 바라는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공허하고 외롭고 네,
2: 삶이
1: 의미 없어지는 거죠. 네, 저는 원래 국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저는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고쳐지지 않는 깊은 우울 때문에 30대 중반에 심리학계로 온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만난 빅터 플랭클의 명언들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내 삶의 책임감이자 사명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이 거대한 운명, 우주에 대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의미를 다 한번 발견하고 죽어봐야겠다라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꾸면요. 누가 나 좀 무시하고 저도 유튜브에 악플 많이 달리거든요. 누가 악플 달아도 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10년 뒤에 한번 봐봐봐. 더 커 있을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저도 제가 경험한 최고의 악플은 제가 진행자로 역할하는데 저 사람 누군데 자꾸 말을 하지? 네, 우리가 우리 삶에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 그런 악플이 뭐 대수겠습니까?
1: 맞아요. 고통과 시련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져 있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보면 고통이겠지만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엄청난 아모르 파티가 된다. 자, 우리 아모르 파티 하면 김연자를 떠올리지만 아모르 파티는 우리 실존주의 철학가 니체의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자. 운명을 축복하자. 여러분도 지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쩌면 지금도 가장 큰 고통의 고비를 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내 인생의 기념비로 만드는 순간부터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 타인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3: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 불안을 친구로 표현을 하셨는데 친구 되기가 쉽지 않은 녀석이잖아요. 방법적인 부분이 궁금해졌었습니다.
1: 아, 네.
3: 이 새끼 이거 친구 삼기 싫은데. 나한테 뭐라고 해줘야 얘를 친구로 삼을 것이냐.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1: 먼저 사람은 다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독 내가 어려서부터 자주 느끼는 감정. 저는 그 핵심 감정이 불안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심리치료에서는 말해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해소할 수 있다. 그냥 힘들어, 우울해 이러면 해소가 어려워요. 그럼 이 감정이 뭐지? 아, 불안이구나, 우울이구나, 두려움이구나, 열등감이구나. 구체적으로 단어로 찝어낼 수 있다면 원인도 찾을 수 있죠. 어디에서 비롯된 거지? 근데 저는 불안의 이유를 다 현재에서 막 찾으려고 했어요. 없는데 억지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중해서 제 마음의 감각을 따라가 봤더니 어린 시절까지 가고 엄마 뱃속까지 가게 됐어요. 나 셋째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억지로 낳았다. 그래서 넌 태어났을 때 이름도 없었다.
3: 네. 그런 얘기 많죠.
1: 네. 제가 태어난 76년도에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셋 낳으면 거짓골을 면치 못한다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불안의 실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훅 불안이 오면 현재에서 불안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현재가 힘들어지거든요. 훅 왔을 때 나 왜 불안하지? 나 어려서부터 자주 불안하지. 아, 이게 핵심 감정이지. 그래, 너 오랜만에 왔다. 근데 오늘은 금방 가. 그럼 내가 불안할 때 뭘 하면 좋은지 리스트가 좀 있으면 좋아요. 쉬운 거 알려드리면요. 넓은 데로 나가고 높은 데로 올라가라가 있어요.
3: 넓은 데로 나가고
1: 네,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래서 사실 산에 가는 건 되게 좋은데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좁은 방, 좁은 공간에 있다가 불안이 훅 왔을 때는 운동화 신고 잠깐 나갔다
3: 오세요. 나가야 되는구나.
1: 네. 확 트인 곳일수록 좋고요. 뭐 또 엘리베이터 타고 좀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멀리 넓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3: 아, 그래서 뛰면 좀 불안이 괜찮아지는 거구나.
1: 밖에서 뛰면 러닝. 자, 이 점이 여기 있을 땐 어때요? 되게 커 보이죠?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커 보여요. 그런데 넓은 전지 여기에다가 이 점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거의 안 보여요. 이 불안의 실체가 이렇게 우습고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행동으로 가장 중요한 건 행동 치료입니다. 네. 그 장소에서 벗어나라. 네.
5: 불안의 의미 또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1: 내 불안의 의미를 찾는 건 정말 우리가 미래의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1번 불안, 2번 열등감. 저에게도 그 아픈 감정이 있거든요. 항상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항상 원서 시즌에는 막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공부하는 장점이 있구나. 결국 네가 그 덕분에 성장했네. 이렇게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불안 덕분에, 열등감 덕분에, 컴플렉스 덕분에 내가 더 얻은 게 없나 한번 써보실래요? 있답니다. 그거 덕분에 더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그 말씀 듣고 약간 이제 플래시처럼 옛날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저 형님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1: 아, 네. 유명하신
3: 막 전국수석 뭐 이런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중3 때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전교에서 5등을 했어요. 집에 저녁 때 아빠 엄마 방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형이 앉아 있더라고요. 먼저 그러면서 이번에도 전국 수석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성적표를 열었다가 이렇게 닫아갖고 다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전교 5등 했었는 줄 몰라요. 근데 약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공부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나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어떤 방송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김태호 PD가 3등 받고 제가 1등 받았어요. 제가 대상이잖아요. 제가 더 잘한 거잖아요.
1: 네.
3: 근데 사람들이 김태호만 사진 찍는 거야. 그 막 내가 막 자괴감, 열등감 이런 게 막. 그래서 집에서 자문을 하게 됐어요. 이 열등감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등감의 의미가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해서 나도 한번 이런 거를 만들어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도움 내지는 기여 내지는 그런 해봐야겠다 해서 기획한 게 세바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받으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1: 근데 여러분
3: 부연 설명.
1: 고등학교 재수한 애가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바시 무대 강연자가 된 게 더 감동이에요. 아니면 전교 5등인데 자존심이 상해. PD 1등 받았는데
3: 한번 해봤다고. 한번
1: 해봤다고. 어떤 게 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더 고생하고 더 아픈 게 더 좋은 컨텐츠가 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3: 우리 불안도 두렵고 무섭고 피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 의미를 만들어놓은 거기서 거룩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어떤 의지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6: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떨리는 불안은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고백해요. 네. 저는 15년째 교도소에서 강력범죄자들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15년째 제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난주에 가서도 저 너무 떨려요. 이랬어요.
3: 아, 떨리는 걸 고백한다?
1: 네. 저는 떨린다고 고백해요.
3: 그분들이 무서워서 떨리는 건 아닙니다.
1: 네. 선생님들 저 너무 떨려요. 제가 오늘 잘하고 싶어서 제 PPT도 15번 다시 봤고요. 그리고 카메라 핸드폰 해놓고 찍어도 보고요. 저 준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자꾸 머리가 하얘지죠? 여러분들이 박상미 잘한다 한번 해주시면 저 덜 떨릴 것 같아요. 이러면 미친 듯이 박수를 쳐요.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 가서도 500명 훈련병들이 앉아있는데 앞이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준비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너무 떨리고요. 남자친구 면회도 한 번 못 와봤던 곳을 와서 더 떨려요 여러분 이러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500명이 미친 듯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여러분 나의 진심을 고백하면요. 그 전원이 내 편이 돼줘요. 그리고 우리의 잘난 척에 열광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편이 돼줘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큰 힘을 얻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피디님께도 여쭙고 싶어요. 안 떨고 무대에 올라간 사람과 너무 많이 떨고 너무 많이 준비하고 올라간 사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가요?
3: 그러니까 뭐 내용이고 뭐고 다 떠나서 딱 보고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된다. 순간 나 불안하다. 나 떨린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세바시 무대에 서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나는 세바시 무대에 서는 게 내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무조건 잘 하시고요. 여기 사실은 그런 분이 하나 와 있어요. 자, 우 작가님.
7: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시에 나가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가지고요. 제가 머리를 심하게 다치기 전에도 다친 이후에도 세바시에 나가고 싶다고 계속 들이댔던 우은빈 작가입니다. 제가 올라가기 전에 딱 62번 원고를 정말 외우고 또 외우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1: 저는 저분은 잘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느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공황장애 때문에 막
3: 아, 저분이 승무원 할 때
1: 네,
3: 만났다는 거예요?
1: 네네. 오. 오열을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기내에 의료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제가 승무원 저분을 불렀어요. 제가 심리상담가인데 도움을 좀 주고 싶다고. 근데 어쨌든 그날 무사히 비행은 끝났어요. 그럼 보통 끝나잖아요. 세바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승무원이 찾고 찾아서 그 사람이 박상미라는 걸 알아내고 세바시로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매사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한순간도 한 인연도 그냥 지나가지 않구나. 저런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될 텐데 했는데 책을 내고 세바시 무대에 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 페이스북에 제가 이 글을 썼더니 누가 와서 댓글을 붙였더라고요. 그날 그 비행기 제가 운행했습니다. 오연호 작가가. 저는 그 비행기의 기장이었습니다.
3: 아, 그 비행기 기장이었고.
1: 기장이었고.
3: 왜 나는 이걸 몰랐지?
1: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모든 만남은요 운명이에요. 세상에 운명 아닌 게 없어요. 그 셋의 진심이었던 셋의 공통점이 세바 씨의 팬이었고 세바 씨의 강연자가 되었다는 오랜만이에요. 우리 사진 찍어요.
3: 아니 진짜 놀랍네요.
7: 그리고 저도 오늘 꼭 참여를 하고 싶었던 게 다음 비행기 또 타셨을 때 저를 위해서 그때 작가님이 이 책에다가
1: 제가 그 비행기를 두 번 탔어요?
7: 네,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승객의 안전과 마음까지

0: 는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60몇 번을 읽어가시면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한 강연을 하신 거고 다 떱니다. 그리고 세바 씨가 추구하는 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떠는 사람,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의 삶의 거룩한 의미를 등을 보이지 마시고요. 저도 보세요. 자기의 거룩한 의미를 전하는 이걸 더 높이 쳐주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그 질문하신 분이 떨림이 있다. 이거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너무
0: 들어가시면 됩니다.
2: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채널을 운영해오고 계신 PD님께 조회수란 어떤 의미인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조회수 지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그 조회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초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조회수에 엄청 집착합니다. 약간 저는 유튜브를 한다는 게 지옥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저에게 자문해요. 만도 안 됐네, 10만을 못 내면니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했냐가 더 중요하다. 아 그리고 책을 내니까
3: 네, 맞아요,
0: 제가
3: 맞아요.
0: 조회수만 봤잖아요. 이제 교보문고 순위까지 보는 거야. 아직까지도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순간마다 뭐 약간 내 의지를 써서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지, 이건 다른 태도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좀 저도 시도하고 훈련하는 중이라는 거.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을 찍고 글을 쓰는 일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코로나 때 시작해서 지금 한 5, 6년 되었는데요. 과거의 내가 오늘 나를 가르치고 오늘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의미를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그 순간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말도 할 수가 없어.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없어.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고민을 쳤더니 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 영상이. 7년 전에 제가 고통은 언젠가 끝나고 네 주변에 네 편이 더 많고 네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운동화 신고 밖으로 가. 높은 데로 나가. 넓은 데로 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7년 전에 저에게 고맙다 이러고 울었어요. 진짜 저는 대표님 말을 공감합니다. 이 작업에서 의미를 자꾸 찾다 보면 조회수, 판매부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나를 살리는 날이 더 많더라. 여러분들도 네 과거의 의미를 기록하고 기념비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5년간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완벽한 성공담이 아니더라고요. 불안과 고통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지만요. 그 틈을 통과하며 우리는 단단한 태도로 나만의 행복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와 이 책들이 여러분 곁에서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붙잡아주는 기둥 혹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세바시 45, 책바시, 마음 읽기 시리즈 2탄 이렇게 마치고요. 3탄이 있습니다. 다음 달 4월 3일 이곳 세바시 스튜디오에서 감정을 마주하면 길이 보인다의 저자 문유환 박사님, 문유환 저자님과 함께 공개 녹화로 진행되는데요. 그때도 많이 신청해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상미 교수님께도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였습니다.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브릿지처치 담임 목사 장은혜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 보통 하나 정도 혹은 뭐 하나 이상의 성경책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속에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또 이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전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 존재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같이 여전히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거나 성령님의 존재가 지금 내가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사실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저희가 봐야 될 때는 그 존재들이 지금도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존재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 스토리, 왜 그랬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지를 알으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다라고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가 성경을 또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답을 찾을 때 저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는 왜 이렇게 존재할까? 일례로 저희가 바다를 보거나 태양을 보거나 어떤 자연을 바라볼 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왜 있지? 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혹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게 왜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것이 어떤 존재적인 부분이든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든 대부분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100%의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제가 찾고 싶은 문제의 답이 성경에 없던데요. 그런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없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시면 어쩌면 성경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 답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성경에서는 답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그 자체로 바라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답, 내가 궁금한 모든 것의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는 성경을 답안지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저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저희가 교과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고 답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답안지를 보면 그 문제에 정확한 답이 딱 써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내 인생의 답안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대하실 때 그 성경 속에서 주시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성경을 왜 읽나 생각해보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샘플북 같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성경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책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책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책의 한 종류지만 사실은 그 성경책을 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 외에는 더 큰 어떤 활용도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만약에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혹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님이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인지하신다면 어쩌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막 이제 성경 구절들이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구절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써 있구나. 이 써 있는 이유는 하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원의 뜻 이런 거를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삶의 걱정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떤 내용을 내 삶의 근심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물은 거예요. 성경에게, 성령님에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은혜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묻겠죠. 하나님, 성령님, 제가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럼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요.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내가 이미 다 해결을 했어. 라고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과 소통을 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단순히 다윗, 아브라함, 뭐 다니엘, 바울 이런 그런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그래 성경의 인물들이야 너무 훌륭한 분들이야 이상해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선배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선배를 넘어서 야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고 나의 삶으로 적용이 되려면 저희가 성경을 바라보는 약간 시각을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이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반드시 교과서처럼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성경의 어떤 샘플북으로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그 앞에를 다 알고만 저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만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의 성격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 알아야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적어도 내가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제가 성경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다 알지 않아요. 그냥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저 성경 이걸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 따라 성향 따라서 성경을 느끼거나 대하는 방식이나 자세가 다르시겠지만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 읽어도 단 한 구절이어도 좋고요. 성경을 통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교과서 같기도 하고 답안지 같기도 하고 샘플북 같기도 한 이 세 가지는 어디를 언제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이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의 답을 찾고 싶어서 많은 방법을 두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대.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않지만 성경에 답이 있다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펴보는 겁니다. 성경을 폈더니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성경의 책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성경을 그대로만 읽어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어떤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 세 가지의 각도로 그냥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도 성경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제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을 그냥 목사님 읽으래서 그냥 읽었는데 제가 해석한 것이 잘못된 해석이면 어떡해요? 라고 또 여러분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은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썼지요. 사람이 썼지만 그 성경을 사람이 쓰게 한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저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요.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을 쓰지만 사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런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저희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할 것 같아요. 라는 성경에 대한 약간 어려움,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저자 되시고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시고 그 성령님께 하나님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나요? 성령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될까요?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어디를 가든 뭐 A라는 방향을 타고 가든 교과서로 접근을 해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어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접근을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신앙이 없더라도 혹시 신앙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 있지만 너무 성경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 성경을 편하게 그리고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이제 신앙생활을 저랑 같이 하게 되시는 성도도 있고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오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체적으로 저희 성도들한테는 꼭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담감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라고 제가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한 가지만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뭐 괜찮아요 한 가지 정도는 이라고 이제 보통 반응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한 가지는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5분만 성경을 읽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목사님 5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는 반응보다는 목사님 5분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예 5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얘기해요. 하루에 성경을 5분도 읽기가 어려우시면 죄송한데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씀해 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5분이라는 시간도 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조금 그거는 말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5분도 성경을 읽을 어떤 그런 성의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그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시험이 돼요. 쟤는 성경을 저렇게 5분 읽을 시간도 안 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네? 하면 오히려 옆에 분들이 더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5분은 읽으셔라. 그리고 5분 정도 성경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저희 성도들이 대부분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저희 교회가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이 있거나 제가 성경을 막 공부하는 쪽으로 집중하지 않는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라고만 제가 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보니 이분이 성경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편견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5분 읽으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십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 이런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저한테 주시는 그 어떤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론적인 얘기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그냥 성경을 하루에 5분 정도 읽었을 뿐인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깨달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놀랍다. 근데 그게 한 명의 성도로 국한되지 않고요. 그것이 저희 대부분의 저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가장 좋은 스승을 우리 가장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때론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성경이라는 걸 대할 때 성령님의 스승을 저희가 언제든지 구하면 성령님은 뭐 밤이든 낮이든 저희가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저희가 언제든 부르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으니 5분씩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가구나라는 또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제가 5분씩 읽으라고 하면 저희 성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5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5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뭐 더 많이 읽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의 시간이 읽는 시간이 막 늘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분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더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읽기 싫어요. 그냥 답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펴셔도 됩니다. 그냥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감동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되나요?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야지 그게 중간에 띄어도 되나요? 뭐 또 이런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성경을 어디를 읽든 언제 읽든 어떻게 읽든 그 방법은 전혀 중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이거는 약간 부록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알람 기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람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예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야. 뭐 이렇게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더군다나 예수님뿐 아니고 어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서 나열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한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출 때 이런 경우들이 있죠. 되게 중요한 날. 예를 들면 꼭 그 시간에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알람을 하나 정도 맞추다가 너무 중요한 날이 있으면 알람을 막 거의 5분 단위로 저희가 맞추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알람을 성경에서 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시면 많은 알람들이 나오죠. 너희가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를 알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람을 울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계속 알람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알람을 이제 아침에 저희가 알람이 막 울어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뻘떡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아 그래 또 알람이 또 울 거야. 그러고 이제 알람을 또 끄고 잡니다. 알람이 울어요. 또 끄고 자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조심해야 돼. 니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알람을 막 주시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무감각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지. 에이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에 많은 알람들이 켜졌고 그 알람대로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그럼 과연 성경에 앞으로 지금 2023년 이후의 일들에 대한 알람이 켜져 있는가 안 켜져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켜져 있나요? 아닌가요? 예, 알람은 켜져 있습니다. 분명히 알람이 울리는 그 시간이 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걸로 저희가 말을 합니다. 성경책이 많은 내용들이 이미 지나간, 검증된, 확인된 이야기들로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저희가 신약에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저희가 지금 앞으로 저희가 꺼야 될 알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알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람의 시간이 어쩌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닐 거야. 뭐 설마 그렇게 금방 오겠어? 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고요. 그 알람이 울었을 때 과연 내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정말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오실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적어도 내 마음에 그런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람이 울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알람이 울 거다. 그 알람이 울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름등불 준비해서 그 알람이 울었을 때 빨리 일어나서 내가 빨리 준비하고 그 주님 만나러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는 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입고 다 옷을 준비를 안 해놨거나 일어나서 봤는데 내가 지금 나갈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꼭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니 항상 등불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 알람은 언젠가는 울릴 겁니다. 그 알람이 울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등불 준비해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기름등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 기름등불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떤 성경에 대해서 저는 그냥 목사님 원래 성경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이 좀 어려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시는 가장 좋은 스승은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도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물으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는데요. 바쁜 하루 속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딸일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배우이자 파이팅 게일의 성기미 김혜랑 성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안녕하세요. 김혜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꼭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은혜로운 말들로 채워질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1: 이름이 네. 예랑 무슨 뜻인가요?
2: 아, 원래 본명은 사실 김지혜예요. 네. 근데 제가 KBS 공채 출신인데 공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네. 엄마가 네. 너가 이게 합격한 건 제가 28살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안 뽑아주는 거죠. 나이죠. 네, 네, 네. 불가능인데 그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때 네. 엄마가 너는 이 길을 가는 게 예수님 사랑 알리라고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김예랑으로 해. 이래가지고 그냥 활동 이름은 김예랑으로.
1: 네. 아, 예수님 사랑이군요.
2: 네.
1: 아이 이름 질 때 네.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2: 저희 엄마가 제 이름 지을 때도 그냥 성경책을 탁 펼쳤대요. 네. 이름 주세요. 가운데 자문 있잖아요. 네. 지혜. 그런 식으로.
1: 이야. 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머님이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책 탁 펼치신 거 아니에요? 네.
2: 생각하게 더 골치 아프셔가지고 그냥 바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1: 기도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2: 아멘.
1: 사실 우리 드라마는 물론이고 하정우 씨가 감독으로 만든 영화죠. 롤러코스터. 아, 거기서 어떤 역할이에요? 전 롤러코스터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2: 거기에서 욕쟁이 승무원 중에 예. 단발머리 욕쟁이 승무원이 있어요. 예, 예. 그게 좀 뒤늦게 쇼츠에 지금 좀 이렇게 떡상이라고 하죠. 네. 터져가지고. 네. 제가 막 욕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 은혜롭지가 않는데 네. 사실 뭐 악의는 없는 역할입니다. 네.
1: 이게 우리가 밈이라고 그러잖아요.
2: 네.
1: 이게 언제 밈이 생성될지가 모르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몸이 밈이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배우한테는.
2: 김예랑인데 자꾸 욕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저의 본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 아니 근데 뭐 남편분이 북한 지하교회 내용을 다뤘던 영화죠. 신이 보낸 사람.
2: 네.
1: 김진무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네. 가장 최근에 그러면
2: 그 마인드 유니버스.
1: 예. 네. 함께 하셨나요?
2: 네, 제가 이제 거기 그게 옴니버스 작품인데 네. 두 번째에 있는 우리의 우주라는 작품에서 우주 탐사 대원 소리 역할을 맡아서 제 아빠가 작곡가 김영석 작곡가님으로 나와요.
1: 네.
2: 재밌어요. 봐주세요.
1: 이게 뒤늦게 또 떡상할 수 있는 거.
2: 그러면 예. 너무 좋죠. 되게 네. 가족 힐링 이제 영화인데 좀 네.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네. 초청이 됐었는데 네. 좀 원래 부천 영화제가 되게 좀 이렇게 잔인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색깔이 네. 막 환상적이고 판타스틱이니까. 근데 네. 저희 영화가 거기서 되게 고고하게 저희만 가족의 사랑, 네. 순한 맛으로 이제 매운맛 네.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갔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보시면 그래도 믿으시는 분들은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요.
1: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제발 그렇게 되면 너무 네. 감사하죠.
1: 아, 근데 사실 우리 예랑 씨는 배우로도 친근하지만 파이팅 게일의 성김 이로 다양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게일 성김이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아직까지 한 분도 파이팅 게일이라고 발음하신 분이 없으셨는데 아, 파이팅. 역시 네. 파이팅 게일. 역시 다르십니다.
1: 네,
2: 네. 네. 사실 되게 많은 그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원래 기도 모임이었어요. 네. 소아내전증 중에서도 이제 중증 아이들이 많이 네. 모여 있고요.
1: 네.
2: 중증이라 하면 정말 막 석션을 해야 되고 엄마 아빠라고 말도 못하고
1: 네.
2: 움직이거나 입으로 밥을 먹거나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까지 네. 뇌 손상이 와서 뇌전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정말 많이 아픈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저희 둘째 때문에 병원에서 만났죠.
1: 네.
2: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받으면서 이 기도를 나누면 어떻겠냐라고 제 친구가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기도를 나누면 좋겠다. 네. 그래서 카톡방에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네. 너네도 이렇게 기도 같이 할래? 이러면서 모여서 그냥 이름은 어떻게 할까? 힘내라고 엄마들 나이팅게일처럼 간호하는 엄마들인데 힘내니까 화이팅게일 하자. 그래서 화이팅게일 엄마들이 힘내야 이제 네. 중증 아이들은 더 사실은 24시간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단체인데 그냥 저희들끼리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여러 뭐 인스타 라방도 하고 네. 뭐 여러 장애인식 캠페인 작년에는 해피투게더 캠페인 뭐 이런 네. 것도 하는 그렇게 그런 길을 걸었어요.
1: 파이팅 길이
2: 네, 파이팅이 네. 이름을 잘 줘야 되더라고요. 네,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1: 둘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둘째 딸 따님이 려원이
2: 네, 려원.
1: 려원이가 아팠어요?
2: 려원이가 이제 제가 셋째를 낳고 네. 조려원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3일 만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근데 조려원에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는 뭔가 이거는 불안한 일인데 받았더니 아이가 경련을 했다고 네. 경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간질로 알려져 많은 분들이 간질로 아직도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사실 간질이라는 게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요. 뭔가 성경에 봐도 귀신 들렸다. 뭐 아니면 정신병 뭔가 되게 저기 애가 거품 물고 쓰러졌어. 뭔가 이렇게 없는 거 아니야? 전염병? 이런 식의 되게 좀 안 좋은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양가 부모님 어디를 봐도 가족력도 없고 네. 그러니까 도대체 네? 이러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 길로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죠. 네. 나와서
1: 요리가 몇 살 때예요?
2: 그게 만 두 살.
1: 아이고야.
2: 그러니까 만 두 살이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너무 천사 같은
1: 애기, 애기.
2: 애기도 그냥 애기가 아니고 예쁜 짓만 하는 애기죠. 좀 말이 빨랐어요. 네. 그래서 기저귀도 뺐었고 일찍
1: 야.
2: 말도 너무 잘해서 막 유튜브에 흉내내고 이랬었는데 그랬던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네. 바로 하루아침에 그냥 경련이 막 10번, 15번 하니까 이제 이게 경련을 잡으려면은 로딩이 들어가요, 주사가. 네. 이제 네. 그걸 안 들어가면 뇌손상이 오거든요, 잘못하면. 아티반 뭐 이런 것들 이제 놓는데 이게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 주사자리 애가 막 새벽 2시까지 분수토를 하면서
1: 아이고야.
2: 막 엄마 거미가 보인다고 막 벌레가 보인다고 막 울면서 막 무서워하는데 제가 붙잡고 막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만 막 해줬어요. 네, 그때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이게 뭔가 진짜 몹쓸 병이다 생각을 했죠. 간질 막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여원아 여원이 누가 만들었어? 물어봤어요. 근데 여원이가 막 울다가 멈추더니 하나님 두 살짜리가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평안을 찾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잠에 들었는데 네. 그때 되게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그 길로 이제 계속 입원을 하게 돼서 네. 80일 동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 네, 오랜 시간이다. 네,
2: 정말 대장정의 시간을 지나게 되죠.
1: 하나님 더 많이 느끼고 네. 또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파이팅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나 보다.
2: 이유 없이 주시는 고난이 네.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맞아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1: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기쁨의 시간도 엄청 많지만 고난의 시간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시간이 맞아요.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겠지라는 맞아요. 놀라움을 항상 하죠.
2: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려원이가 안 아팠다면 어땠겠어? 이런 질문을 제 친구가 했었어요. 네. 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하나님이 네. 네가 뭐 잘못했다고 모태신앙은 큰 죄를 잘 못 짓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네.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나중에 뇌전증 수술까지 하게 돼요. 사실은 네. 2020년도에 이렇게 열어요. 그게 만 4살이에요.
1: 아이고야.
2: 한국 나이 6살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술이냐면 이렇게 열어서 안에다가 뇌에다 직접 전극을 붙여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붕대로 감긴 하지만 열려 있어요. 네. 전선이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태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련을 하면 네. 정확한 뇌파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1: 아이고야.
2: 그러면은 그 수술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이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정신과 코드가 추가될 만큼 네.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고 뇌가 열려 있으니까는 뭐 갑자기 뇌출혈이 날 수도 있고 구토를 할 것이며 얼굴을 못 알아보게 부를 것이며 죽을 수도 있고 당연히 뭔가 무서운 말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네. 그때 그 카톡방 안에서 거의 한 40명이 넘는 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막 이성미 집사님, 네. 뭐 이무송 네. 이런 분들 막 다 기도를 거기 다 계세요. 남의 자식을 위해 한 끼를 굶으면서 근데 그 기도들이 다 열매를 맺은 게 수술 자체를 하는 게 없어지진 않아요. 수술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네. 수술을 하게 하세요. 근데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3: 제일 중요하죠.
2: 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제가 되게 모태신앙이니까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야라는 이름도 예랑이고 이 생각을 대부분의 아마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네. 내가 이 인간보다는 믿음이 좋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다 뭐 설교만 들으면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너무 진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너무 황당하게 그리고 네. 너 왜 네 딸만 기도하니 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를 갑자기 그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와중에 또 주시기도 하시고 원래는 려원이가 못 걷는다 그랬었어요. 이 뇌를 드러내면 이 뇌 부분이 딱 붙어있어서 못 걷는다 이거는 그래서 어른이 돼도 못 걸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사인 다 했고 근데 정말 못 걷더라고요. 이제 다 덜어내고 나니까 말도 못하게 됐었어요. 충격받아서 머리는 말려있지 다 밀려있지 다리는 하나도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충격받아서 걷지도 못하고 저도 이제 아 하나님이 못 걷는 것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기도를 받으니까. 그럼 재활하는 이 과정에 조금 내가 하나님한테 더 뭔가 려니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완전한 용서라는 책을 어떤 교수님이 주고 가시는 거예요. 안철민 교수님이라고 그 채팅방 안에 있던 교수님이 마침 신촌 세브란스의 교수님이셨어요. 심혈관 센터. 그래서 여원이 보러 맨날 오셨어요. 마이쮸 하나씩 가지고. 갑자기 됐던 그 책을 주시는 거예요. 애가 못 걷고 있는데 이게 뭐지? 완전한 용서? 봤더니 용서하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못해서 크리스찬처럼 못 산다. 용서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너 용서해 이것도 용서 아니래요. 그냥 진짜 그냥 하는 거래요. 내가 혼자 미안하다고 안 해도
3: 마음으로
2: 네 그리고 용서해 나도 용서했어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거
3: 제일 힘든 거잖아요.
2: 네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거든요. 그게 네.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왜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보게 하실까?
3: 고난하면 요셉이죠.
2: 네 고난하면 요셉이니까 네. 요셉 네. 요자를 좀 조심해야 될 거 요나 이렇게 다. 근데 네. 그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휠체어 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용서할 테니까 우리 아이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아멘 했는데 진짜 기적처럼. 못 걷던 애가 갑자기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멘. 찍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이제 기적이라고 했거든요. 교수님들도 보고서는 다 막 귀신 본 것처럼 말이 안 되는데 MRI 보면은 구멍이 지금도 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오른쪽 다리와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왜 보여주셨을까 했을 때 너희가 말씀 지키면 기적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거는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네. 용서해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해라. 네.

0: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려원이와 버텨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다고요?
1: 그때 당시 여원이가 이제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30분 안에 경련이 이렇게 더 진행이 안 돼야 떡볶이를 마지막으로 먹고 케톤 치료라는 거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진짜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니고 떡볶이만 먹게 해달라고. 근데
0: 아, 간절하다.
1: 제 떡볶이 이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 저 바늘도 더 들어갈 데도 없고 저 지금 이제 항복했고 떡볶이만 먹게 해주세요 하고 여원아 떡볶이 먹자 기도해. 그때 하나님 그 십자가 그 번스 예배실이라고 병원 안에 예배실이 있단 말이에요.
0: 네.
1: 바로 딱 경연을 하는 거예요.
0: 어.
1: 근데 그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다그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0: 아, 당연하죠.
1: 그냥 그 순간에는 어땠냐면 그냥 그 순간 제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었어요. 그래서 여원아 가자. 하나님은 죽었어. 다시 오지 말자. 딱 돌려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소중해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나라는 거.
0: 맞아요.
1: 우리가 진짜 정말 그거 하나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왜 믿다만 기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때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서 한번 넘어온 거거든요. 넘어와서 이제 아이가 낳고 다시 걸었잖아요. 걸었는데도 그러면 이제 애굽 탈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맨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왜냐면은 화이팅게이 섬기고 너무 행복하죠. 행복하고 섬기고 행복한데도 세상을 살아다 가다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억울한 일 이런 일 생길 때마다 사람이 내가 힘이 생기면 괜찮겠지. 뭐 내가 좀 예를 들어 좀 유명해지면 이런 착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이. 그러면서, 아, 조금 더잘 살고 싶고, 뭔가 내가 진짜 이렇게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 이왕 사역할 거 멋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이팅계 분들이 다 너무 다 귀해요. 다 자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서.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다 이렇게 멋있어야 되는데. 싹 건물 지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겠지만. 근데 자꾸만 뭔가 그런 일들은 생기는데, 일은, 직역은 넓어지는데, 뭔가 멋있지 않게 느껴지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 숙여야 되고, 참 우리 애들 좀. 근데 그게 주님 기쁘니까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아, 나 진짜 되게 별로다. 참 염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이 벌써 제일 좋은 거 주셨는데 고개를 돌려보는 거죠, 염치 없게. 그래서 그런 저를 죄인이라는 거를 매일매일 내가 잊지 말아야 그래야 더 내가 예수님 손을 붙잡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0: 아, 그래도 믿음의 모범생이시네요. 그렇게 느끼시니까 모범생이신 거예요.
1: 그걸
0: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1: 제일 제가 경계하려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화이팅계의 현 대표지만 이게 풀타임 대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2년만 한 거고 올해까지만 하고 제가 내려놓기로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감투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해 이런 얘기들을 또 듣거든요. 나쁜 얘기도 듣지만 다 듣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근데 뭔가 내가 착각하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는 좀 이제 고등학생이야. 예를 들면. 난 이제 내 믿음은 고등학교는 다니고 있어. 나는 이제 조금 거룩한, 조금 약간 어른된 것 같아. 이런 착각을 안 하고 싶어서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죄성을 보는 거죠. 고개가 돌아가는. 저기 좋다. 이렇게 저거 맛있겠다. 보는 걸 보면서. 기도는 하지만 광야에 있기 싫은 하나님 빨리 이 광야를 끝나게 해주고 싶은 그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서 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해주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화이팅 길도 하고 이제 나는 정말 저는 거듭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물론 하고 있죠. 화이팅계 같이 저희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게 사라지질 않는구나.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 크리스찬들이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맨살 같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0: 누구나 다
1: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가 정말 어떤 순간에 되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0: 아, 얼마나 연약해요, 저희. 네.
1: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고 오병이어 안 해주고 네. 병 고쳐주지 않아도 너 계속 나랑 갈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성경에서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네. 니들도 네. 갈래? 네.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얼마 전에. 아니요? 갈래요, 그래도.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은 딸이라는 생각 자체를 정말 아예 버려버려야, 매일매일 버려야 되는 것 같고,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착각을 할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아, 믿는 사람들 재수 없다고 아주 잘난 척한다고 뭔가 좀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믿는다고 하면서 낮아지려고는 안 하고 사실은 저거 주세요 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사실 그 기복 신앙인 건데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그거를 자꾸 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려원이랑 같이 이제 최근에도 사실은 경련을 사실 작년 겨울에 재발했어요. 려원이가 네. 재발을 했을 때 뭐 진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0: 왜죠?
1: 뭔가 잊어버리지 마라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뭔가 하나 주신 것 같은 거예요. 네. 파랑색 깃털 같은 거 이거 보고 잊어버리지 마. 네.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주변에서는 엄청 막 다들 사실 그럴 때 되게 좌절하거든요. 왜냐면 나은 줄 알았는데
0: 그렇겠죠.
1: 완치한 줄 알았는데 아. 다시 쓰러져. 뭐야 막 어떻게 된 거야? 기적을 줬다 빼서? 근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문제보다 내가 더 중요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때 려원이가 근데 그러는 거예요. 다들 호들갑이야. 그냥 넘어지는 건데. 그리고 나 이제 엄마랑 병원 데이트 한다고.
0: 병원이 보고 싶다.
1: 병원 데이트라고 표현을 려원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구나. 나도 사실은 병원에 있어도 예수님하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 병원 데이트 너무 좋아요. 려원이가 그러거든요. 네. 주사를 맞아도 거기서만 있으면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엄마랑 단둘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병원 가는 걸 되게 신나해요. 병원 데이트 한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도 나랑 광야 데이트 안 할래?
0: 아멘.
1: 그거를 왜 자꾸 나는 아니요 저는 빨리 광야 벗어나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저기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되게 많이 네. 근데 그런 거를 영원이가 계속 영원이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엄마 계속 깨어있게 네. 해주는구나. 네.
1: 맞아요.
0: 얼마 전에 이제 정운택 네. 선교사님이죠. 문자가 왔는데 형 나 또 광야에 들어가려고 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같이 믿는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지금 아주 행복한 걸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데이트 정말 영화 하셨으니까 아주 힘들게 찍은 영화가. 장면들 그게 명장면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연기가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도 믿음의 견고한 명장면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지 않나 싶어요.
1: 아멘.
0: 네, 그런 명장면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님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또 견딜 수 있는 거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게임.
1: 파이팅. 진짜 처음이에요. 네. 다 파이팅 게임이라고 했지 아무도 파이팅 게임은 없었는데.
0: 믿음의 파이팅입니다.
1: 파이팅이 더 되네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0: 믿음의 일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걸 겪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시키시는 것 같아요. 귀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아멘. 네. 려원이가 아까 전에 떡볶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1: 그게 이제 네. 제가 저는 이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 딸 안 낳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떡볶이 한 번도 안 되냐고 이렇게 투정을 부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너 딸만 기도하냐, 네 딸만 기도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때부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친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은데

0: 저희 함께 살아가면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60이 아직 안 됐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1: 아직 안 됐다. 말씀드립니다.
0: 곧 돼요. 네. 살아가면 우리가 60이란 나이가 지금은 우리가 환갑잔치를 안 하죠. 네. 요새 환갑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요새는 뭐 100세 넘어 100 플러스 알파 시대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60이란 나이가 대단한 나이가 아니 여전히 젊어요. Still young, 여전히 젊은 나이라서 어디 가가지고 나이 먹었다 이런 얘기 하기는 그런데 참 이상해요. 65세가 돼서 시니어 패스가 딱 나오잖아요. 기분이 띵 하시대요. 이건 맞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1: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0: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져요. 여러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테면 우리가 여결령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등록상의 나이. 네.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또 행정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연금 나오는 나이. 뭐 예를 들어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60세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노인이다 하면 65세를 보통 생각을 하니까 5년에 또 차이가 있죠. 이거 말고 또 다른 나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관적 연령이라고 하는 심리적 연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런 거죠. 이를테면 우리 루카스 씨가 네. 올해 이제 23살이잖아요.
2: 22요.
0: 아, 22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3: 많이 늙었다 이제. 네.
0: 근데 실제 내 나이가 있을 텐데 네. 그 나이가 지금 이제 30대는 좀 넘으셨죠.
4: 네네네.
0: 네네. 30대는 넘어갔고 이제 40대에 네. 예, 계실 텐데 마음은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4: 마음은 30대 초반?
0: 30대 초반, 예. 보통, 이렇게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연령으로부터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젊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50인데 마음은 70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주관적 연령, 심리적 연령이라고 부르는 그 연령은 내 실제 연령보다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나이가 이제 젊게 느껴지는데 유독 거기서 빠져나가는 연령대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60세에서 65세예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이때가 딱 어떤 지점이냐 흔히 영어로는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국어로 바꾸자면 전환기라는 뜻입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일종의 환절기 같은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그때는 좀 따뜻해지니까 그런데 왜 약간 추워질 때 있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근데 막 으신으시라고 막 우리 흔히 환절기라고 해서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인생에서 이런 환절기가 몇 번 있어요. 청년기에서 중년기 넘어갈 때, 또 중년에서 노년기 넘어갈 때,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지만 아주 확연하게 잘 드러난 때가 바로 이 중년에서 노년 넘어갈 때가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전환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환절기에다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환절기 때 감기 걸리는 것처럼 전환기 60세에서 65세인데 이 연령은 다니엘 레빈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연령을 구분하면서 전환기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60에서 65세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몸의 변화가 있죠. 몸의 변화가 있는데 저는 늘 생각하지만 저는 또 심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지만 저는 기승전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건강해서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아프기 시작하면 아픈 통증에도 가속도가 붙고요.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가속도가 맞아요. 붙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년 말쯤부터 시작해서 놀랍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60세에서 65세 사이가 의료수가가 확 올라가요. 아주 급격하게 그 높아지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일하느라고 몰랐던 거예요. 애 키우느라고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 떠나면서 그때 빈둥지도 오죠. 이제 퇴직하면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자리가 이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심리적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몸의 변화가 먼저 와요. 근데 이 몸의 변화는 사실 그때 처음 온 건 아니죠. 그전부터 여성은 뭐 폐경도 되고 요새는 완경이라고 부르는 폐경도 되고 남성들 같은 경우도 남성의 전형적인 폐경 양상을 또 경험하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요. 목소리도 그전에 영자야 이렇게 했다면 영자야 뭐 이렇게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몸도 약간 거미같이 되고 뭐 이런 몸의 변화들이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 느껴요. 다른 사람은 잘

0: 몰라요.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라고 하는 그 시기를 중년 후기라부터 전 시작을 한다고 보는데, 내가 중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이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중년을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지표를 삼으시면 되는데, 아, 젊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지표를 얘기하는 건 그만큼 몸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하필요 60세에서 65세 사이, 이 생애 전환기 중에서도 이제 중년에서 노년기를 넘어가는 요 시기에 아주 많이 집중된다. 요 시기에 요 마치 환절기처럼 요 시기를 잘 지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또 가을 환절기를 잘 지내면 겨울 잘 지내잖아요. 또 겨울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봄 환절기 잘 지내면 또 봄하고 여름은 더 건강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아, 환절기 개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60에서 65세를 생애 노년기로 넘어가는 환절기로 본다면 제일 먼저 살펴야 될게 몸뚱이에요. 건강에 대한 지표 굉장히 잘 살피셔야 돼서 이 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보다는 젊은 나이가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일 수 있지만 몸뚱이는 그냥 예전 몸 그대로입니다. 예전 몸 그대로라 아플 거다 아프고 흰머리 날거다 하고 완경할 거다 하고 그다음에 뭐 목소리 가늘어질 거다 하고 그다음에 뭐 이때가 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예요. 요 시기에 이런 변화들은 오래 사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냐? 옛날에 60에서 65세하고 지금의 60에서 65세는 달라요. 다르지만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유사하거나 또 다른 지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60에 지금 환갑잔치 안 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도 오래 살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 옛날에 다니엘 레빈슨이 1970년대, 80년대 그 자기의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미국의 평균 수명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면서도 느끼지만 진짜 오래 살잖아요. 지나가면서 어르신들 보면 애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그리고 요새 젊게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사실 딱 보면 보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나 앞으로 이분들이 오래 살 겁니다. 일명 트랜스휴먼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트랜스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저거 바꾸어 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류예요. 트랜스라는 말이 뭐냐면 트랜스가 여러분 혹시 도란스라고 아세요?
1: 도란스.
2: 바꿨는데.
0: 모른 척 하시네. 네, 도란스 많이 아실 텐데 도란스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꿔주는 거. 요거 변환기 혹은 전환기라고 부르는데 요게 원래 영어 트랜스 바꾸다라는 말의 일본식 표현이 도란스거든요. 근데 바꿔요. 그리고 휴먼, 인간, 바꾸는 인간이죠. 뭘 바꿔요? 무릎, 인공관절 바꿔요. 신장도 바꿔요. 그다음에 폐도, 간도 바꿔요. 심장도 치환해요. 뇌도 바꿔요. 이렇게 이거저거 바꾸어 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류를 우리가 트랜스 휴먼이라고 불러요. 실제 이 트랜스 휴먼 운동을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구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워낙에 오래 사는 세상이라 왜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이 될수 있는 게 미국에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구글 아시죠?
1: 네.
0: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분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을까? 아, 뭐,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좀 주지. 아유. 그런데
1: 1%만 주지.
0: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삶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는가. 이 사람의 삶 전체도 진짜 볼게 많고 얘기 들게 많지만 이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0: 이 양반은 하루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100알. 배갈. 아니,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근데 뭐, 이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11억이 넘습니다.
1: 와.
0: 참고로 우리는 자산이 11억이 안 돼요.
3: 죽을 때까지 11억.
2: 1년이면 그 정도를 먹는데.
0: 거기다가 이 양반은 이 양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약을, 배가를 먹어? 우리 입장에서 볼땐 약물 중독이에요. 약물 중독이죠. 어떻게 배가를 먹어요?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직접 나선 겁니다. 그래? 야, 그럼 내가 직접 나서서 내 건강 나이를 한번 측정해 볼게. You know? Listen, 듣고 and see, 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64세 직접 나서서 측정한 신체 나이가 40대가 나온 거예요.
1: 아.
0: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늘 공포하고 다녔던 사람이죠. 거기에 결과까지 괜찮으니까 세계 유수한 뭐 그 언론사들 CNN, BBC, ABC 심지어 우리나라 방송사도 갔어요. 가가지고 선생님 어우 대단하십니다. 근데 커즈와일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배갈을 먹겠습니까? 빼갈이야 어떻게 먹겠지만 아, 어? 그러니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그래도 몇 가지만 딱 집어주시면 저희도 그거 먹고 같이 좀 삽시다. 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가지 영양제를 꼽아준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저는 제약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모든 의약품은 의사와 약사와 논의 후에 드셔야 된다는 거 저 말씀드리고요. 그 커즈와일이 제안한 그 영양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메가3예요.
1: 오메가3.
0: 오메가3. 오메가3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발견한 혈관 건강에 가장 우수한 물질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오메가3는 보통 한 25, 30 넘어가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래서 오메가3는 꼭 드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타민 D예요. D. ABCD. 우리가 비타민 D 하면 골다공증 생각하시죠. 근데 이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신진대사 전체와 관여를 하고요. 면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동시에 우리 알고 있는 정서, 우울증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인지, 치매나 아니면 인지 우리 그 알고 있는 기억력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꼭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비타민 D는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루에 아주 홀딱 벗고 따뜻한 데서 20분 동안 매일 뛰시거나 그게 안 된다면 약으로 섭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먼드 커즈와일도 그렇게 자기만의 그 약 중에 비타민 D를 꼭 넣고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코큐텐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있어요. 드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특별히 당뇨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큐텐 꼭 드시게 되는데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하는 게 약간 청춘, 젊어지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먹으면 갑자기 확 젊어지냐? 절대 안 젊어져요. 저 엄청 먹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막 젊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가 너무 빠르게 촉진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이제 약간 이제 그 다이어트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항산화제를 같이 섭취하시길 많이 권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마지막 네 번째가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모르시겠죠?
2: 네. 4, 3, 2, 1, 0.
0: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제 볼펜 꺼내가지고 여지가 안 적다가 막 적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인지 저하가 오거나 아니면 치매가 온다면 이 생이 행복하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 저하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근데 이게 저도 논문 쓸 때나 책 쓸 때 저도 이걸 먹잖아요. 그때 이런 걸 먹잖아요. 이게 느낌적 느낌인지 기분적 기분인지 왠지 모르게 글이 잘 써지는 것 같아. 이 기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새 워낙에 이제 시중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의사와 약사와 함께 잘 논의해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약으로 꼭 드셔야 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뭘 구체적으로 먹어라 말아라가 아니라 60에서 65세 사이라고 하는 게 몸의 역동성,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체력은 떨어지면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걱정은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내 몸의 변화를 느끼는 시기라서 제일 먼저 60에서 65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몸 관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 휴먼의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내 몸 관리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또 건강검진도 꼭 하셔야 되고 또 나에게 맞는 운동들 있죠. 허벅지 근육하고 코어 근육이 잘 활성화되도록 늘 운동하는 거. 대단한 거 없어요. 헬스장 간다 생각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왜 누워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닥에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 뒤에 다리 깍지를 끼고 그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누워서 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어떻게 오른발 100번 왼발 100번 올리고 양쪽 발 100번 올리잖아요. 6, 100이야.
1: 착착착
0: 촥 식스팩 보여드릴 순 없어요. 네. 그만큼 나에게 맞는 운동 어렵지 않더라도 생활운동하면 돼.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미스코리아 나갑니까 미스터코리아 나갑니까 그건 아니고 내 생활운동을 나의 건강상태에 맞춰서 하는 거. 이건 내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60세 65세 사이에 내가 느끼는 신체적인 위기를 내가 뭔가를 수행하면서 심리적인 위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먼저 이 질병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 시기에 딱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가 코딩을 하겠어요? 챗GPT나 바드를 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같이 적응해가면서 무엇보다 적응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 나보다 더 왕성하고 똑똑한 세대들에게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꿀리지 않는 이 마음. 그러나 자동으로 꿀려요. 자동으로 꿀립니다. 이런 꿀리는 마음. 작아지는 마음 그리고 소심해지는 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일명 심리적 포만감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이거 하시려면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해? 그러면 학교를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학교 안 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전에 썼던 그리고 나를 성장시켰던 그 방법을 다시금 회복해서 써보시길 좀 권해드려요. 어떻게 하냐? 전 서점에 가시길 권합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 그 사이 딱 5년만, 5년만, 사실 5년도 아니에요. 1년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1년 하면 앞으로 10년도 하고 100년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서점에 가세요. 어떻게 가냐?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야, 난 아직 일하고 있어서 너무 바빠.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요일하고 시간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마치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고 누구도 이 시공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어디 그뿐만인가요? 한 달에 한번 가시는 분들 언제 가나 고민하실 제가 고민 안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울릴 때 가세요. 엥 하면 가는 거예요. 엥 울리면 가셔서 뭘 하시냐면 책을 읽는데 책을 읽을 때 기준이 있어요. 자팍다식 하셔야 돼요. 자팍다식. 닥치는 대로 읽는 겁니다. 내 취향과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좋은데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하나씩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딱 이거 읽으면 이걸 딱 잡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끝까지 읽어야지. 사서 집에서 절대 안 읽어요.
2: 다리에서 그냥
0: 제가 볼 땐 다음 생에도 안 읽어요. 그래서 그 자팍다식을 기준으로 하되 가셔서 완독과 숙독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만 읽으세요. 이 10페이지 제목 보시고 목차 보시고 서문 읽고 그 다음 10페이지만 보시면 보통 그 10페이지 읽을 때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책은 끝까지 읽어가게 돼요. 그러면 10페이지만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맛보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0페이지를 읽고 거기서 반드시 단어 하나 가져오셔야 돼요. 문장 하나 기억해 오셔야 돼요. 그걸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곱씹어가면서 이거 생각해가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봤던 문장 또 외워보는 겁니다. 또 적어보기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기에는 60세에서 65세는 첫 번째 친구가 다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내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환경, 사회적 환경 자체가 변하는 시기고 다른 세대들하고 적응하기도 아직 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년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아주 애매한 낀 상황에 있는 나이가 바로 이 연령대거든요. 그럴 때 이 심리적 포만감을 얻는다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신세한탄하거나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뒷담화하는 그거 말고 화두를 좀 던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내가 봤던 그 책에서 봤던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가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한 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1년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누적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석 달, 석 달이 6개월, 6개월이 1년 되고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안쪽에 일명 메타인지가 확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이 관대함을 갖게 되는 거고 내가 새로운 화두 자팍다식이라고 하는 건 요즘 베스트셀러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한 글자 아는 거예요. 한 글자 알죠? 놀랍게 그 관련된 분야의 이야기가 들려요. 내가 유튜브를 보든 뭐라든지 간에 참 재밌죠? 제가 또 서점에 가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제 망각과 그리고 기억에 관련된 심리 분야가 있어요. 거기 일명 기억의 아버지 또 망각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에빙하우스라는 분이거든요. 이 에빙하우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기억하게 되는가 가장 잘 기억하게 되는 것 역시 내가 아는 걸 가르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우리 얘기를 누가 들어.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눈으로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건 우리가 실제 영상으로 많이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건 30%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책으로 읽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글자 사이에 상상력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97%의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기억은 조금 영상보다는 많이 하지만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의 지식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면서 새로운 영역의 제3지대를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가 확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점에 가시라고 하는 말씀은 제일 먼저 관대함을 갖출 수 있고 두 번째 새로운 정보에도 내가 민감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내 스스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생기고 다른 세대들과 소통할 때도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생겨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으고 모아지면 이게 뭐가 될까요? 심리적 포만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마치 학원 가듯이 돈 들여 학원 가듯이 그렇게 서점에 가시라 정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민방위를 울릴 때 서점에 가시면 되고 나만의 시공간을 딱 확보해가지고 늘 그 시간에는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 마치 출근하듯이 누가 우리를 불러요? 60에서 60부서 갈 데도 없습니다. 갈 곳을 제가 정해드리는 거거든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실 때 야 이게 나라는 사람이 안쪽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질병도 막아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죠. 세 번째는 만나야 됩니다. 네, 만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저는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싹 다 손절하라고 나오죠. 이놈 만나지마 저놈 끊어내 그것도 도끼로 끊어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나이가 되면 끊어낼 필요가 없어요. 떠날 놈 다 떠나고 남은 거 한 줌이야. 없어요. 남자들은 사회적 관계 직장 끝 떨어지고 나면 사실은 정말 친구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친구가 좀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 못 만나게 못 나가게 하니까 아니면은 딱 그냥 젖은 낙엽처럼 붙어가지고 맨날 쫓아오니까 근데 이 나이대에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두 그룹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그룹이 친구 그룹이에요. 친구. 손절할 사람들은 손절하시고요. 손절할 필요도 없지만 친구는 두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친구는 하나 슈퍼 친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삽친구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super friend 혹은 삽친구는 sober friend 이렇게 불러요. super frien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는 이런 거예요. 언제 만나도 한결같은 친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따뜻하고 정말 믿음직스럽고 어제 만난 것 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그 전에 오랫동안 안 만나서 소원해졌다면 다시 전화해보세요. 그 옛날에 소원해졌더라도 옛날에 좋았던 친구들은 다시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검증이 된 친구들이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참 힘들어지는 대상도 없지만 두려움도 커져서 잘 못 만나게 되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 기다리다가 다음 생에까지 못 만나요. 내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달하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문자하고 내가 톡해가지고 잘 지냈어? 오래간만이지? 지나갔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묻는다? 요 정도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다? 너무 땡겨져. 그중에서도 옛날에 나에게 도움을 줘 어떤 고마운 친구들 꼭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밥이라도 한끼 드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 나에게 신뢰를 주고 도움을 주었던 그 친구들에게 저는 은혜 갚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연락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삽친구라는 것도 있어요. 삽친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지민 씨가 저하고 이제 친구예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새벽 2시에 지민 씨네 집에 가는 거야. 똑똑똑. 지민아. 지민이가 나왔어. 저기 내가 지금 시체를 하나 묻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지민이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야 호선아 삽 어디 있니? 이게 이제 삽친구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자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진짜 삽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삽친구는 없어요. 야, 묻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좋은 친구면 나를 112에 신고하지. 야, 너 똑바로 살아라. 그러나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친구들 꼭 만나시고요. 또 한 그룹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보도 주고 새로운 기계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내가 지금 80대다. 70대 아래 만나러 다니시고 내가 70대다, 60대 아래로. 내가 50대다, 40대 아래로. 내가 40대다, 30대 아래로 만나러 다니시고, 내가 30대다, 20대 아래로. 20대다, 10대는 안 돼. 10대 안 돼, 10대 안 돼. 10대 안 돼.
2: 그래서 말도 안 걸어줘.
0: 대답도 물론 안 해줘. 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반응하겠나 싶지만, 반응하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들의 강연을 들으러 다니세요. 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은 어떤 옷을 입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 어떤 스마트폰을 쓰나, 어떤 대화를 나누나,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유머에 웃나, 이런 것들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을 지금 내 나이 60에서 65세, 아직은 젊은 나이거든요. Still young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지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가운데 내가 만날 사람들의 부류를 굳이 좁히지 마시고 오히려 좀 넓히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세에서 65세가 된다는 얘기는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마치 껍질을 벗고 새롭게 부화하는 나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준비를 할 때 그 겉피 안쪽에 벗겨내야 될 그 껍데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준비를 할 때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될 트랜스휴먼으로서 제일 먼저 건강, 내 몸에 대한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에 공부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점에 마치 학원 다니는 듯이 꼭 가시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만나는 것. 나에게 소중했던, 고마웠던 그 검증된 친구들과 또 새로운 나의 친구가 될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분 아직 젊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곧 늙어. 곧 늙어. 그래서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네. 너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3: 왜냐하면,
0: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젊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알파 세대, 베타 세대 아이들 2010년 이후의 출생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노인이에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도 빨라질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 변화의 이야기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좋은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고, 좋은 적응을 하는 사람은 좋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는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이 60에서 65세라면 또 그보다 젊든 그보다 나이가 많든 우리가 함께 이 변화 속에, 변화의 도가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진공 상태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일상을 우리의 일생에 맞도록 멋진 적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jik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 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10대 재앙의 각 재앙별 연구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3차 재앙인 이 재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해서 사람과 생축에게 오른 재앙으로서 열 가지 재앙 중 가장 짧게 기록된 재앙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는 킨님으로서 특별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서는 모기로도 번역하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 말씀 볼 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어 그리고 오르니라는 두 단어가 똑같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재앙은 개구리 재앙처럼 호수에서 생겨서 땅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겼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축과 사람의 몸에 있는 티끌까지도 변하여 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왕의 몸과 그 신하들의 몸에도 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킨님은 날아다니는 모기라기보다는 몸에 기어다니고 서식하는 이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대로 하여 아론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쳤다.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기고 그 땅의 모든 먼지가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가 동물이나 사람의 머릿속, 옷속, 눈, 귀, 코속까지 기어들어가 피를 빨아먹고 몸을 가렵게 하여 매우 큰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천한 자의 집에도 가장 높은 바로왕의 궁에도 전혀 차별 없이 이들이 득실거렸던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조그마한 이 때문에 숨막힐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 재앙을 내린 직접적인 목적에 대해서 그 기록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재앙과 연속해서 내린 재앙이기에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일으키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재앙은 작은 티끌로 이를 만들어낸 재앙으로서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 가장 강한 애굽을 무력화하시는 그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예고와 시작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예고 없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앙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는 그 순간부터 예고 없이 재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인데 이것은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할 때 사용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31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다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자, 이것은 비록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친 것은 아론이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개구리 재앙이 내리고 연이어서 같은 날에 이 재앙이 내린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이 끝나는 날 곧 이어서 이 재앙을 시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구리 재앙이 끝난 1월 4일에 이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파리 재앙은 1월 4일 다음 날인 1월 5일 아침에 예고하였다고 출애굽기 8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를 하수에서 불러올린 결과를 낳게 되었다면 세 번째 이 재앙에서는 티끌을 전혀 다른 이로 변화시키는 이적이었고 이것은 수객들이 따라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 볼 때 수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수객들은 이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자 그들은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볼 때 수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 앞서 애굽의 수객들이 행한 이적을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든지 혹은 속임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단의 힘을 빌려 실제 이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도 허구가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시대의 사단도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는 제한된 능력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 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그 악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또한 사단의 세력을 행하는 큰 표적과 기사에 현혹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유혹하고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 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재앙의 결과 애굽의 바로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람과 생축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재앙이었기에 당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의 왕이던 바로도 이 재앙에서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로 왕 입장에서 가장 모욕적인 것은 당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왕 바로인데 너무도 이 작은 이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애굽의 수객들은 바로 왕을 설득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저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볼 때 수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팍해 되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자크로서 완고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왕은 이렇게 큰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재앙이 알려주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의 10대 재앙 중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재앙을 연상시키는 재앙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의 말씀 볼 때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쏘는 살은 헬라어로 켄트론으로서 따끔하게 찌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켄테오에서 유래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가 피를 빨기 위하여 사람과 짐승을 찌르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섯 달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 쏘는 살의 어원은 이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제외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볼 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듯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보호의 축복을 받는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제4차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으로 이전에 내린 재앙들보다 피해와 고통이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는 어떠한 생물체입니까? 파리는 주로 소의 배설물에서 자라며 사람과 가축의 혈관이나 신체에 기생하여 물어뜯고 몸의 기관을 파괴하는 무서운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지향이소의 이 파리는 지파리와는 구별되는 개파리로서 이것은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물질을 부패시키고 질병을 옮기는 불결한 해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길 것이니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의 미완료형으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라흐의 강조형으로서 갇힌 곳에서 해방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셔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그 강력한 소원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 떼가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임을 알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볼 때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 재앙의 예고와 시작 그리고 그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재앙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왕 앞에 서서 재앙을 예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각 사람이 사는 집에까지 파리 떼가 엄습할 것을 모세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왕 앞에 서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바로 내일이라라고 말씀했다고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파리 재앙이 일어난 날은 1월 5일의 다음 날인 1월 6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로 하여금 파리 재앙을 예고하신 날이 1월 5일 아침 일찍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리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볼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드려야 하는 희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볼 때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일이면 파리 떼가 떠날 것이라고 말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다음날 파리 떼가 떠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8장 29절에서 3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떼가 떠난 날은 1월 7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리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일까요? 첫째로 애굽 사람의 집집에 그리고 그들의 거하는 땅에 파리 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말씀 볼 때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과연 그 말씀대로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 왕의 궁, 신하의 집, 애굽 전국에 이르렀다고 출애굽기 8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바로 왕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자 바로 왕을 떠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바로 왕과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 파리떼가 생겼다가 또한 일제히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전에 있었던 개구리 재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나타내는 기적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리떼는 애굽인들을 물었습니다. 시편 78편 45절 말씀 볼 때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먹다, 삼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파리떼가 마치 주린배를 채우듯 애굽 사람들을 물어뜯고 피를 빨아 먹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를 받더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샤하트로서 파괴하다, 부패하다, 더럽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완료 수동형을 사용함으로써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 지속적이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해를 입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땅이 해를 받더라라는 말씀은 바로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 재앙 때에는 술객들이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는 그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명백하게 구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말씀 볼 때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8장 22절에 구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팔라로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3절의 구별은 히브리어 페두트로서 이것은 구별뿐만 아니라 구원, 구속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음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바로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 바로 왕은 재앙이 시작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바로 왕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으로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희생은 드리되 내 통치가 미치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며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을 드리겠다고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좋다 내가 보내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8장 29절 말씀에 내일이면
3: 파리 때가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치 마소서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왕이 개구리만 제거해주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간악하게 약속을 어긴 것을 모세가 정당하게 꾸짖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 마귀는 온 천하를 꿰고 거짓을 일삼는 회방자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악을 행하게 선동하고 하나님을 외면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막고 거짓을 꾸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완강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8장 3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구속사적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파리 재앙을 통해 무수한 파리 때가 애굽 온 땅이 해를 받았듯이 더러운 귀신의 왕 사단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자신의 하수인 악령들을 동원하여 이 세상을 점령하고 타락시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락 세상을 가리켜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볼 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고 타락한 세상이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0: 큰 성 바벨론에서 당장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앙을 받지 않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우리가 몇 주 동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4월 5일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 사실이냐? 맞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의심하리또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 예수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러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갖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배웠냐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부활하셨던 예수를 다시 만나서 그가 다시 회복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라는 사람,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도 배웠고

그 실패해서 성공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걸 배웠다면 이제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곧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의 종이 더 이상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센시티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거기에 내 영혼을 더 그것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착해진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좀더 착하고 더 순하고 더 좋은 어떤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완전히 바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표현하기를 참 잘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로 비유해서 말.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 말이 쏜살같이 잘 달리는 말로 변화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말이 달리는 것은 당연해, 말은. 근데 쏜살같이 더 빨리 달렸다고 하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이 동물은 여기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는데 완전히 바뀐 곧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말이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착한 일, 예수 만났다고 조금 더 순하고 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곧 옛날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살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 곧 말이 뛰어가는 모습으로 아니라 날개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렇게 변화됐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우리가 1절부터 똑같긴 하지만 4절 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했거든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얼마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계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종. 그들은 403년 동안 그들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죄의 그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계속 옛날에 내가 애굽에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고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애굽의 종으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나라, 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대학교 다닐 때막 80년 후반, 그 다음에 90년 초에, 거기 가면은 베트남에서 왔던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베트남 애들이. 뭐 70년도면 몇 년,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꼬맹이 때 미국을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인이 돼갖고 대학을 다니는 그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애들은요, 우리들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의 고아가 됐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미국 시민이에요. 전쟁에, 뭐 베트남에 그런 사람 더 이상 아니야. 전쟁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더 보호해주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들은 전쟁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비도 다 대주더라고. 학비도 다 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다 마련해주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난 베트남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완전 미국 사람이고, 완전 미국 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나는 그때 막 와가지고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미국의 시민권, 베트남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의 시민권과는 다르더라고, 대우가. 학비도 전면 면제. 우리는 학비를 partially 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에는 태어난 것이 베트남에서도 미국에 와서는 미국의 시민권이 돼서 미국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옛날에 베트남에 태어났다든지 그런 것처럼 종의, 제 종 속에 태어났던 그가 더 이상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만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시민권을 가진 그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례.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과거의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죽었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죽었다, 그 말씀. 우리 안 읽었지만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서 우리 모든 것은 과거의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이제 홍해가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서 나는 죄의 종인데, 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인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함께 죽었으면 다시 함께 예수님과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라 함이니 7절까지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우리는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로마 4, 25절 그 말씀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으로 종 노릇하지 아니하면서 살수 있게 되었어요. 방금 우리가 6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음이란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 그 말은 죄하고 결별됐다. 더 이상 내가 죄의 협박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죄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6절에 본 것처럼 죄에게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다. 7절에 본 것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으세요? 아멘. 부활한 예수를 믿은 게 그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나 하고 예치는 곳으로 끝나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다,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이라는 한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 농업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봄이 되면 이 나무에 접붙이는 것을 배워요. 접붙이는 것. 근데 뭐할 줄은 몰라. 그때 뭐 나무에 해본 게 아니라 그냥 공부로만 배워가지고 할 줄은 몰라. 근데 이론상 그렇게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시골에 가면 그 돌배라는 게 돌배. 배는 배인데 조금
가기에는 배가 시골에 그 산에 같은 감이 있어요. 근데 산에서 자란 그 나무들은 싱싱하대요. 나무 자체는 잘 살아. 왜? 그 거친 데서 살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열심히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튼튼한 거야. 근데 자라는 것은 돌베 그 조그만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돌베 나무를 가들이 따와요. 잘라와. 잘라와가지고 집에 있는 참 대나무에다가 그것을 접붙이는 거야. 접붙이면 이제부터는 그 참 대나무에서 왔던 모든 그 영양분을 뽑아먹고 자라니까 이 나무는 건강하지만 전번에 돌배를 맺었지만 이제 참나무에게 있기 때문에 커다란 배를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이 생각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접붙였다는 것은 그 말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고 세상을 살았어. 세상에서 억세게도 살고 막 버티고도 살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그분에게 접붙여 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라는 그분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장, 두 장 앞으로 내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4장 25절 읽어볼까요?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옛날에 나의 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청산해 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 그 살아나셨던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 우리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또 죽고 또 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가 전번에 죄 짓다가 또 좀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또 죄를 짓네 하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용서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다시는 예수님께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죽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죽은다 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이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던 그 모습만 하는 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더 잘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미국을 오게 됐어요. 미국 오게 됐는데 제 누님이 비행기표를 다 끊어드렸어, 어머니를. 그래서 비행기표 끊어드리고 그분이 미국을 오는데 이거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니까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는 동안 밥을 다 굶고 오셨어. 그냥 돈 주고 사 먹어야 된 줄 안 거야. 근데 달러 돈이 없었어, 어머니 손에.
그러니까 그 14시간, 그때 16시간인가 오자를 미국 올 때, 옛날엔 더 오래 걸렸잖아요. 그 몇 시간 동안 밥을 쫙 쫙 굽고 옆에 사람 다 밥을 먹는데 밥을 못 먹고 오셨대요. 정말 지싸매자. 근데 비행기표에 다 거기에 포함됐는데 모르신 거야, 이 노인네가 처음에 오시니까. 그래서 그옆 사람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 옆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 나고 먹는데 어머니는 돈을 내고도 모르고는 자기가 그래서 못 먹고 그냥 굶고 오셨대, 여기까지. 그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워. 웃기면서도 안쓰러워.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니까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할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누릴 수 있도록 계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값을 다 페이오프 한 건지 몰라. 모르니까 그 안에서 두려움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나는 나의 죄는 다 페이됐을까? 나는 또 죄인이 아닐까? 나는 그래서 이 모든 걸 누려도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걸 나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일까 하고 두려워하면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안질 거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안쓰러워. 가슴만도 아프고. 이제 그걸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페이오프했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냈어. 너를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면서 내가 먹어도 될까? 마셔도 될까 하면서 두려워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그때 우리 주님은 내가 어머니를 보면서 안쓰러워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안쓰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요. 나를 보면서. 영국에 살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영국에 살았으니까 영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받고 산다면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베트남을 가든 아니면 저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도 나는 미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은 베트남에서 아니면 나는 저기 남미 어떤 한 시골에서 살아가고 방문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는 미국 시민권이라는 거야. 이 로이드 존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곧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미국의 시민이라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으로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내가 죄에 돌아갈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며 살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하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나는 그걸 몰라. 나는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어. 라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좀 망나니면 어때?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망나니였죠, 그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보다 더 나빠. 나도 우리 아들이 말안될 때는, 야, 저 나쁜 놈.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그 아들이 탕자잖아요. 아버지, 당신이 죽을 줄 아니까 미리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내 마음껏 쓰다가 올게요.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세상이 다 탕진하고, 심지어 얼마나 배고픈지, 그냥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밥 먹는 걸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가 먹는, 쥐어 먹는 열매를 부러워할 정도로 신세가 됐을 때, 그렇게 모든 걸다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에게 달려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난내 아들이라고 그래, 내 아들.
우리가 조금 망나니처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비행기표를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도 못 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란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조그만 소년이었다라고 성경 표현해요. 골리앗은 almost 3m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그 앞에 섰으면 죽었을 거예요. 뭐 한 주먹 감이라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가 쓴다. 하늘의 권능을 갖다 사용한 거예요. 왜? 그것은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인 것을 그를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능을 끌어다 썼어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서겠다 하고 여호와 이름을 썼을 때 그는 이겨내는 것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능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 권능과 능력을 갖다 사용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까? 그렇지만 뉴스7이라는 그 뉴스7 그 미국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옵니다. 작년 4월 달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인가 그쪽에서 어떤 홈리스 사람이 이건 날마다 어떤 가게를 가서 구걸도 하면서 그곳에 가서 벚꽃을 하나 샀대요. 벚꽃을 샀는데 벚꽃이 된 거예요. 스크래치 하는 것이 됐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야 내가 10만 불짜리 됐다 하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져갔어. 근데 주인이 그러대. 아니야. 10만 불짜리 아니야. 10만 불인 줄 알고 갖고 와서 갔는데 주인이 그 10만 불짜리가 아니야. 100만 불짜리야. 밀리언짜리가 된 거야. 밀리언. 진짜 신문에 나왔어. 내가 사실인지 찾아봤어. 신문에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은 100만 불이라는 어떤 것을 자기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불밖에 못 누린 거야. 난 10만 불짜리 됐다. 그걸 즐거워. 우리가 이건 조금 뭐 복권이라 교회에서 조금 예화를 쓰기가 조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가진 우리들인데 이 땅에서 조금밖에 못 이루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축복들, 곧 하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을 못 이루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했잖아요. 열개성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나는 너무 놀라운 존재라. 거기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는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근데 그냥 거기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하나님이더라. 근데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서버려요. 예수를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라는 그분, 곧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와서 그래.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놀랐어. 와,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우리구나.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쫑긋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우리구나.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또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 하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걸 누렸다고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11절에 말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쫑긋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듣고 살아야 어떤 이는 아침마다 그런데 선포를 한대요. 자기 삶에 적용을 한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죄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일부러 선포를 한대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에 내가 각인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 습관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인 나도 쉽지 않아. 그래서 테네시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들끼리인데 우리도 아침마다 함께 만나서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우리 성경 읽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줌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줌으로 만나서 목사님도 한 장 읽고 나도 한 장 읽고 해서 둘이 나도 한 장 당신도 한 장 읽는 것을 서로 한 사람 듣고 한 사람 읽고 하나님 드립시다. 습관이 안 되면 안 돼. 안 읽어지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일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둘이 또 특별한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못할지라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습관을 만들려고 해.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쫑긋하고 살아갑니다.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듣고 나서 지나가 버리면 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서 다음에 부활절에 왔을 때 그렇지 주님이 부활하셨지라고 또다시 깨달은 것으로 끝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그리고 습관을 만든 순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폴스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329-1801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대합니다.

0: K라디오
1: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은 30번째 희망 아이들 설교입니다. 29번째 이 시리즈의 바로 직전 설교도 오늘 읽은 본문의 레위기 26장입니다. 한 달 전에 전했던 저주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본문은 같은 장이지만 14절부터 33절까지 좀 확대된 본문이었습니다. 저주의 힘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저주가 힘이라고, 또 그것도 저주가 좋은 힘이라고,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저주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저주를 좀 더 좁혀서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8절 같은 장이지만 더 좁혀서 아이디어는 의미를 찾으라입니다. 지난번엔 저주의 힘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트랜스폼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는 아이디어인 의미를 찾으라라는 우리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교우에게 전화로 상담 요청을 받아서 나누었습니다. 그 교우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는 살면서 모든 상황이 좋으나 싫으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믿어졌고 그래서 감사함이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혹시 이게 다 우연이었나? 이게 운이었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건 내가 운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성도님도 충분히 그 답을 질문을 해놓고 그 답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오죽 힘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경청했었습니다. 하필 그 질문을 받았던 그날도 이미 오늘 이 본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이미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띔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이거 내가 사는 게 다 혹시 우연 아닌가요?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이제 나는 운빨이 다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그 주에 받는 것도 이게 우연인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짜맞추려고 해도 잘 맞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 서면 신앙인들조차도 이게 우연인가? 나는 이제 운빨이 끝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말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이 우연이라는 말 이상으로 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은 우리에게 자기 방어 기제의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우연처럼 일어나는 또 일어났던 일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오늘 레위기 우리가 읽은 26장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많이 경험할 길은 없지만 저쪽 서부 쪽에 네바다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 가다 보면은 광야가 펼쳐져 있긴 하지만 상당히 문명화되는 광야이고 오늘 성서에 펼쳐지고 있는 이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이 26장의 무대인 광야. 여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게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갈림길입니다. 우리 인생과도 흡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법칙이 있지 않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을 놓칩니다. 거기에 마땅한 근거가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 길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게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매 순간이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연이라고 하는 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곱 번이나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게 오늘 현미경으로 좀 세밀하게 클로즈업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 한 단어는 거슬러, 대항하여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원문에는 carry라고 쓰여 있습니다. carry. 하나님을 등지는 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그게 carry입니다. 23절에도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대항하고 있구나, 이게 carry입니다. 24절도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carry입니다. 27절에 내게 대항할진대, 오늘 마지막 절인 28절에도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인 40절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carry입니다. 41절에도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carry입니다. 이게 이 한 단어, 대항했다. 이건 거스르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를수록 26장에 가득 차 있는 재난과 같은 상황, 열매가 안 나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서로 간에 끔찍한 관계 파괴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 그리고 저주의 그런 환경은 하나님을 거스를수록 더 무겁게 온다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26장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면 우리에게 초래되는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항하시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캐리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캐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캐리하겠다. 이거를 경고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26장의 본문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고개 끄덕였으니까 됐어요. 차연화가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오경, 성경의 오경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이 12세기에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히브리어 이 성서, 이 구약 성서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항이라고 하는 캐리를 우연이라는 뜻의 미크레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비슷하면 같은 의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포레스트힐이나 브루클린에 가면 맨하탄도 히브리어들이 뭐 건물에도 있고 차에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모두 다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만 해놓고 의미가 통하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자음이 붙어야, 모음이 붙어야잖아요. 아, 오, 우 뭐 이런 게 붙어야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써놓고 읽기도 가능하고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 이 자음이 비슷한 단어이면 의미가 같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한 이 한 단어인 캐리, 대항이라는 뜻의 캐리가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크레, 크레 키역, 리을, 똑같죠? 키역, 리을, 크레, 캐리. 이게 같은 단어로 읽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워지니까. 여튼 대항을 우연으로 읽었다는 겁니다. 메사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우연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모든 상황을, 너희들이 걷는 모든 길을, 초래되는 모든 환경을 너희들이 우연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도 너희들을 우연에 던질 것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재난이고 그것이 곧 저주라는 겁니다. 결국 우연이나 운에 맞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커다란 대항, 반항이라는 거고, 우연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식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파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반역의 뭐 특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우연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세계의 소용돌이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마이모니데스의 읽기에 의하자면 반항이고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 없는 시그널들, 신호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그널로 읽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넘겨버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대항이고 바울은 이걸 불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에 던져진 우리 각자 삶이 그냥 주사위 던져놓고 몇 번 나올지 모르는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던져진 주사위처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17세기의 최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모든 물리적인 것, 보여지는 것들을 숫자와 이 물리적인 법칙으로 풀어냈고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늘을 보면서 이 무한한 공간, 펼쳐진 무한한 공간도 숫자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데 그 공간 앞에서 갑자기 떡 막히면서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그는 수와 법칙으로 세계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천재였습니다. 특별히 확률론의 기초를 처음 놓았던 사람. 불확실한 세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며 그 사유를 소유했던 사람으로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인간 존재의 두려움까지 모두 다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한한 공간, 하늘을 쳐다보면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생존하지 못할 만큼 나를 두렵게 한다. 딱 막힌 겁니다. 그러던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강렬한 신앙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체험 끝에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Fire,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실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말해 주셨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곁에서 살아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파스칼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학으로 숫자로 어떤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우주는, 두려움의 우주는 어떤 수학보다도 하나님의 손길로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법칙의 세계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파스칼은 그 메모, 지금도 남겨져 있는 그 작은 메모의 끝에 시편 119편 16절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움직여 가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내가 잊지 않겠다는 것, 그 메모를 코트 안쪽에다가 꿰매어서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파스칼은 수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고 팡세를 비롯해 수 없는 신학서적들을 썼습니다. 프랭클이나 파스칼이나 수용소에서 또는 막막한 공허한 하늘의 밑에 서서 바라보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정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가 우연의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섭리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교우의 질문처럼 쭉 섭리로 살아왔죠. 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난해해진 상황에서 이게 우연인가라고 하는 그 지점의 경계선까지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에서 이게 우연인가? 이게 섭리인가? 이게 혼동이 된 그 마지노선에서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바울은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은 조각처럼 흩어져 보여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건 우연이라고 해야 내가 편리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흩어진 퍼즐들을 마침내 선으로 기가 막히게 엮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해도 그분은 내 신음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좋은 순간도 없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순간도 없다고 느꼈던 그 시인의 경험은 뭘까요? 우연이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시인은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서 역사에 개입하고 활동하고 내 삶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시고 창조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그냥 훅 하고 지나치는 그 사실이 가장 위대한 삶의 이유가 되고 가장 위대한 삶의 의미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의 저주는 새롭게 읽혀줘야 됩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형벌의 리스트가 아니라 레위기 26장은 하나님 없는 삶이 우연에 맡겨놓은 삶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진단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살아야 될 이유를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갈 때 어떤 내게 닥쳤던 저주도 재난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 26장은 보여줍니다. 믿음은 모든 이유를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만입니다. 믿음은 하지만 우연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거기부터 희망이 시작됩니다. 거기부터 사랑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걸 기계처럼 로봇처럼 AI처럼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길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주어진 자유의지로 우리 삶을 플래닝할지라도 하지만 이 실제 걸음의 보폭, 걸음의 양, 이 페이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맞춰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 의미와 이유가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것들, 수없이 혼란스러운 퍼즐,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 수많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 소개해드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처럼 희망하는 세계가 우주의 곡선처럼 길게 늘어지지만 결국 그것은 정의를 향해 휘어지고 있다. 우주의 곡선은 뭐 곡선이 보여집니까? 중력도 없는 이 우주의 곡선이라는 건 이거 언제 끝나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구간이 우주의 곡선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이거 왜 나에겐 이런 가난은 언제 끝나는 거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이 휘어지는 곡선처럼 휘어지는 구간 안에서는 모든 게 우연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운으로 재수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의를 향해 휘어지는 그 지점을 발견하면 이건 필연이 되고 섭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희망을 토해내는 사자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문장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부터 역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충분한 연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미가 나에게 없다면, 만약 그런 의미가 인류 공동체에 없다면 누가 정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으며 누가 사랑을 신뢰하며 자기 삶을 내다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모든 이유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역사에 담겨있는 모든 이유를 다 통찰하여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견디게 하며 소망하게 합니다.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는,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아이디어는 의미를 찾으라입니다. 갈림길 천지인 광야 같은 이 삶에서 뭘 선택해도 길인지 길이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게 운인지 섭리인지 계획인지 도통 알기가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희망 아이디어는 우연에 맡겨 살지 말고 의미를 찾으라입니다. 이유를 찾으라입니다. 그러면 저주도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미크레,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곧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압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why가 우리는 우리의 왜는 거의 모든 상황 하우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의미를 찾으십시오. 시편 139편 16절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서는 나에게 우연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워버립니다. 태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철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출산한 지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이야기가 주의 책에 전부의 기록이 완료되었다면 어떤 우연이나 어떤 운이 나에게 치고 들어올 틈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내 영혼이 과연 얼마나 귀한지를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나를, 우리 각자 자신을 아무리 하찮게 볼지라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세상이 아무리 내가 별 쇼를 해도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예수는 나를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시하게 보려 해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보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려도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눈이 많이 오는 날 서울의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그 기둥 한켠에서 어머니와 헤어지던 날 모든 게 세상이 무너져버릴 것 같던 그날 저에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0: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굉장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그 의미를 부풀리십시오. 창의적인 상상으로 그 의미를 채우십시오. 그 의미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살리고야만은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우연에 자신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의 세밀한 따뜻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고 살아야 할 이유와 견딜 힘을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세상에 가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세상에 숨겨진 크리스천 문화를 굿TV가 찾아갑니다. 숨어있는 문화를 방방곡곡에서 꽃! 문! 펑! 구! 여러분들은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렵고 졸리고 지겹다고만 느끼셨다면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바로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릴 특별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스튜디오가 완전 버라이어티 합니다. 저기 뭐 기타부터 해서 어떤 걸 이제 보여주실지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림 묵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단비 작가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싱어송라이터 김보규입니다.
5: 정말 준비물이 없네요. 저는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사회윤리학 전공 백소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달 무조건 특히 한 일주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6: 하와이 본 내 모습 하늘에서 낙엽을 밟으며
0: 잠깐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7: 전하고 아주 완전하다.
0: 와, 진짜
5: 틀어야 될 것 같은
0: 그렇죠.

0: 그때 뭔가 에너지를 팍 받아가지고 잠이 확 오더라고요. 그린 묵상이 어떤 건지 제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1: 장점과
0: 이쁘다.
1: 어머 세상에.
2: 너무 예쁘네.
0: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2: 저한테 노래는
3: 하나님과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 우리 아무래도 시청률 대박나는 거 아닐까요?
0: 좋습니다. 교수님도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4: 네.
0: 퍼플색 자켓이 좋네요.
4: 저는 그냥 못 맞았길래 한번 반짝반짝이라도 해보자.
0: 네, 충분히 준비물이신 것 같습니다.
4: 아, 네.
0: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두 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4: 아까 청년들이 많이 소개해줘서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름 대신에 그 닉네임 같이 활동을 많이 하죠.
0: 그렇죠.
4: 그래서 우리 이남비 작가님은 손맛 나는 글씨.
3: 네, 맞아요.
4: 예, 그러니까 글씨에서 손맛이 난다라는 의미로 아까 소개해주신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0: 네.
4: 그다음에 그 이슈와 이슈아에게는 많이들 축가, 결혼식 축가로 많이들 부르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완전히 다 매진이 돼버렸대요.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왔는데 네. 우리 아무래도 시청률 대박나는 거 아닐까요?
0: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즐겨찾기 해주시고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 묵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두 분 혹시 묵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 같은 경우는 묵상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큐티할 때도 그렇고 그냥 기도할 때도 그렇고 되게 솔직하게 사실 대화를 해요. 뭐 졸리면 졸리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큐티를 하거나 예배드릴 때 말씀을 보잖아요.
0: 네.
3: 그럼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던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묵상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편이에요.
0: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 졸리면 졸린다 이렇게 그죠? 아빠와 딸 같은 그런 정말 사인 것 같아요. 동민님께서는?
2: 저는 사실 대본 받았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무슨 멋있는 말을 해야 되나? 멋있는 말을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뭔가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자유함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찾기 같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보물찾기, 묵상을 하면서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 찾을 때 즐거움?
2: 예. 그 보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0: 뭔가 굉장히 좀 아티스트 같은 느낌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0: 기타랑 굉장히 매치가 잘 돼요.
2: 아, 진짜 감사합니다.
0: 몇성 교수님께서는?
4: 맞습니다. 두 분이 다 지적을 잘해주신 거를 조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보통 큐티, 그래서 quiet tim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quiet 하게 있다가 조는 타임이 아니라 물론 졸릴 때도 있지만 일깨우는 타임이거든요. 알아간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시각적으로 좀 얘기하면 하나님과 텍스트, 성경과 컨텍스트, 우리의 삶, 이 세 꼭지점 사이에서 나를 계속해서 배치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냥 친구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약 마치 삼각형 안에서 나의 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quiet time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저 큐티를 해보려고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해봤는데 사실 좀 집중도 잘 안 되고 좀 뭐랄까 좀 지속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무조건 큐티 한 구절 간다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이게 좀 뭐랄까 제가 집중력이 산만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저랑 같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2: 맞아.
0: 이게 저만의 오해일까요?
4: 아니 보통 큐티 하시면 책으로 하시죠?
0: 네네.
4: 이렇게 큐티 책 이렇게.
0: 그렇죠.
4: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문자를 보고 이해해서 정보를 얻는 능력 이걸 리터러시라고 해요.
0: 네네.
4: 근데 요즘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읽는 거를 문자로 안 읽고 그림으로 혹은 음악으로
0: 맞아요.
4: 이렇게 매체로 그걸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세대가. 이런 세대의 묵상은 다른 방식의 묵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우린 여전히 그러니까 그 제가 20대 때 하던 이게 책을 펼쳐서 네. 예, 쓰여 있는 글자로 문자로만. 예, 문자로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네. 졸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젊으신 거죠.
0: 김봉유 씨는 어떻게 해서 우리 CCM 가수가 되게 된 겁니까?
2: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막 네. 하나님 이런 사명을 주셨어. 네. 막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보기야 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열어주신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타를 쳤는데 네.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4: 그게 너무 감동적이네. 아들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네. 얘기하는
0: 무슨 뭐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문방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한 소절이요?
0: 아니 한 소절 말고 좀 더 많게 한 곡 더 많긴 앵콜송까지 네.
2: 알겠습니다.
0: 괜찮을까요?
2: 예.
0: 자 그럼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0: 와. 와, 진짜. 와. 아, 그리고 계속 노래가 끝나셨을 때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반갑습니다.
1: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왔는데, 막 좋아하는 이야기를.
0: 이게 어떤 뜻인가, 이게?
2: 아, 이게 약간, 그냥 막,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건데, 네. 요새는, 그니까, 요새는 막, 사람들 이걸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0: 아, 이렇게 하라니. 아, 근데 저희는 봐도 딱 알겠던데, 무슨
1: 느낌. 그쵸? 왜냐면 박수를 막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나한테 치는 것 같고.
2: 맞아요,
1: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받아서 이렇게 올리시는 회귀인 것 같아요.
0: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1: 해석을 해야.
0: 우리 담비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전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0: 아, 네. 맞아.
3: 하느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되는데 저는 자꾸 제가 제 삶의 전부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하느님께서 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그게 묵상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돼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0: 전선아님 저기 금요 차량 그 집회에서 철화 집회 딱 철화 집회 느낌이었어요. 교수님께서
1: 아까 이렇게 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다 손 들어야 될 것 같은
0: 그렇죠. 아, 그때 뭔가 에너지를 막 받아가지고 잠이 확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제가 종합예술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확 들어왔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오른 게 딱 한 단어가 떠오른 게 딱 한 단어가 떠오른 게 맞나?
0: 맞나?
1: 맞나라는 단어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0: 이게 맞나? 알겠습니다.
1: 네, 네. 전공이 나오는군요.
0: 네, 맞다네. 죄송합니다.
1: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가는 동안 사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전하지 않으며 얼마나 나의 한순간 한순간이 위험 가운데 있었겠어요.
2: 맞아요.
1: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지만 요즘 청춘이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정말 한시 앞을 못 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잖아요. 근데 강하고 안전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날 그날 필요한 딱 그날만큼의 만나를 주시는 그분이 나의 전부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예,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네. 요즘 그 청년들 정서에도 큰 위로가 되겠다.
0: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특히나 너무나 좋은 약간 느낌으로 처음에 잔잔하게 갔다가 임팩트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가 되셔서 이 노래에 담긴 또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2: 군대에 있었을 때 썼던 곡이었는데 군대에서 너무 심히 들더라고요.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하루는 일일 업무를 써야 되는데 복무 신조를 안 했는데 복무 신조를 했다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저는 그런 걸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것들 앞에 가사가 그거거든요. 내가 두려워할 때면 예수님 여기 있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용기를 낸다고. 나는 기운을 낸다고.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막 그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0: 네.
2: 너무 가치가 있겠다.

0: 이담미 작가님의 그림 묵상이 어떤 건지 제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자, 일단 함께 화면으로 보실까요? 난 가능성 있는 일에만 기도하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약간 좀 말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1: 근데 되게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네요.
0: 네, 뭔가 그림이나 글씨체가 딱딱하지 않고 뭔가 친숙한 느낌이 좀 드네요. 고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림이 먼저 보였고요. 그림을 보고 나서 글씨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림은 너무 귀엽잖아요.
0: 네네.
1: 귀여운데 글씨의 글의 내용은 되게 무게 있는 직관에 다가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오, 네. 귀여움 속에 있는 무게 있는 복음의 메시지 느낌.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러게 말이에요. 전 또 음악에서도 또 열심히 가사를 보는 사람이 왜 또 저걸 보니까 그림이 먼저 보였을까요? 네. 그림을 보면서 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그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가 들면요. 네. 여기서 나이 든 티를 내는데 네. 각진 그림보다 이렇게 곡선? 예, 곡선 그림이 훨씬 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0: 그래서 네. 머리도 좀 약간 좀 곡선이 웨이브가 잘
2: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그림의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3: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그림 묵상을 올릴 때 네. 제가 하느님하고 대화한 거를 솔직하게 올렸을 때와 그냥 뭔가 구색 맞추기용으로 올렸을 때랑 반응이 되게 다른데 그렇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올린 것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묵상들이에요.
0: 약간 어떤 진심이 좀 녹아난 그런
3: 네네 저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한 것들이 그냥 다 모여서 그걸 선물로 주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것까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셨네? 라는 묵상을 했을 때 저걸 그렸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좀, 아, 이게 될까? 아,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아, 이거 기도하는 것도 너무 시간 낭비 아닐까?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린 건데, 네. 그때 예배 드리고, 주신 마음이 저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신 마음이 기도는 대화기 때문에 난 가능성 있는 일에만 기도하라고 한 적 없다라는 마음 묵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2: 저게 너무 귀한 게 저 한 네. 컷에 그런 묵상이 다 담겨있고 그게 또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직업 가진 사람은 그거 하려면 300페이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읽을 수 있죠.
0: 그렇죠. 영감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진심으로 그게 나온 건데 그럼 글씨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맛 나는 글씨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저렇게 하신 건가요?
3: 네.
0: 포토샵이나 아니 뭐로 한 거 마냥 너무 좀 귀엽게 잘 좀 했네요. 글씨가 너무 예쁜데요?
3: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글씨가 하나하나 꼽아보면 실은 되게 삐뚤빼뚤하거든요.
0: 그런가요?
3: 네. 근데 이게 모이니까 네. 또 하나의 글씨체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작업을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0: 네. 자, 그럼 담비 작가님의 작품을 박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적었습니다.
1: 아, 네.
2: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네요.
3: 와, 멀리서 본 거랑 너무 달라요.
0: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처럼 언제나 채워지는 은혜로 살자고.
1: 야.
0: 아까 전부가 되소서. 네. 노래 듣고 네. 영감했던 거.
2: 어떻게 보면 정말 재능이 넘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렇게 꿈을 꾸시게 됐습니까? 이쪽 일로?
0: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저도 따라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냥 어릴 때는 이제 뭐 이런 직업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2: 그렇죠.
0: 그냥 뭐 기껏해야 화가, 만화가 이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문구라는 그런 장르가 생겼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2: 네.
0: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가졌고 그게 계속 이렇게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런 옥상들을 만들어내는.
2: 굉장히 덤덤하면서도 뭔가 좀 고백을 하실 때 뭔가 되게 덤덤하면서도 좀 딱 강직하게 걸어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저 귀한 작품 잘 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사실 김봉희 씨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슈자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3: 예. 청년들이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히브리어를 아니까 이슈, 이슈자 이런 단어들을 20대부터 알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래로 또 이렇게 되어가지고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남자, 여자에 네. 대한 히브리어를 이렇게 또 전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2: 네.
3: 예, 그리고 요즘이 사실 뭐 비혼, 내지는 혼자 살자, 결혼 뭐 하냐. 제가 들어본 그 청년들 이야기 중에 왜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남하고 나눴으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기적인 이런 그 시절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두 남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2: 혹시 그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와, 진짜 너무 가사도 너무 이쁘고 전 잘 모르지만 감정 처리 뭐 이런 것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숨이 달려가지고 제가.
0: 아, 그래요? 느낌 있었어요, 그게?
1: 네, 아, 그래요?
0: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아니, 그럼 작곡과 작사를 본인이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1: 예, 작곡, 작사는 주셔서 제가 했고.
0: 와, 진짜. 근데 정말 너무 겸손하시기도 하고, 정말 좀 깊이가 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제가 곡을 써보니까, 저도 영으로 만들어주시니까 저도 곡을 쓸 수 있고 네. 영감이라는 게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쓴 곡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되게 유치해요. 나중에 오글거리고
0: 그렇지 않아요?
1: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그래? 영감을 주셔서 쓴 곡들은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곡을 썼지? 그런 게 있어요. 네. 작가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이랑 네. 그냥 내가 써야겠다 해서 하는 거랑
2: 엄청 많아요.
0: 근데 그러면은 이슈가 이슈에게를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이거를?
1: 이슈가 이슈에게는 제가 지금 발표하는 곡들은 거의 다 10년 전쯤에 썼던 곡들이거든요.
0: 그러면 20살
1: 네, 20살 때쯤.
2: 20살 때 이 노래를.
1: 예, 그때쯤에 썼던 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대학부 때까지 연애가 좀 다재한 그런 분위기.
2: 그래서 더 애절했나 봐요. 네.
1: 그래서 그 솔로의 그 한이 담긴. 저는 나중에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진짜 좋은 남편, 남자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연애를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루는 어떤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똑같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지금 행복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을 연습해야 된다고.
0: 오, 행복을.
1: 네, 그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의 기간 동안 그냥 언제 그 사람 나타나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을 연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0: 야, 행복을 연습한다. 굉장히 또 멋진 말이 또 나왔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이어서 더욱더 깊은 심층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방구에서 제작한 바로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담임님께서 한번 뽑아주시죠.
3: 네.
0: 뽑았습니다.
3: 저 이거 나왔습니다.
0: 대화.
3: 이거는 제가 뽑은 키워드인데,
0: 네네.
3: 제가 아까도 계속 언급했던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 묵상을 이끌어내잖아요. 네네. 그 묵상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저는 대화를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정말 그 대화가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또 그 소통의 장으로서 이웃과 또 대화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사실은 우리 담비님 글을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4월이었잖아요. 그 낙태죄 폐지. 그때 올렸던 글 만화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잖아요. 근데 그 생명에 대한 본인의 이해와 신앙을 담담히 담아가면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에 제가 감동한 게 뭔가 하면 낙태를 결정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그 여인 앞에 서서 이 아이까지 잃고 싶지는 않아 라고 써있는 그 말 그러면서 공감과 사랑 없이 권고만 하는 것 그것은 폭력이야 이렇게 써있는데 그게 너무나 그 제 마음 안에 제가 이건 생명과 생명의 문제다 라고 늘 얘기해왔는데 그 긴 이야기가 한 장면에 다 담겨있는 것 같아서 전 세상과 대화하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답게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재 나왔습니다. 요거 좀 약간 특별한데요. 누가 이거 뽑아주신 키워드인가?
1: 인재는 제가.
0: 역시 약간 유니크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인재를 뽑아주신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실 이 키워드에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이 공존하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연을 하면서 어떤 공연은 행사를 많이 다니시니까 아실 거예요. 어떤 거는 하고 나서 되게 공허한 공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음향도 좋고 뭐 실수 삑사리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공연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서 쇼한 느낌이 있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어떤 공연은 진짜 막 밤에 자기 전에 막 설레서 막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공연들이 있거든요. 그 공연에서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을 때 저는 그 만나주셨던 순간들을 인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 맞아요.
1: 저는 이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0: 네, 어떤 마음인지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신력이 바짝 좀 생기는 것 같잖아요. 힘이 생기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정말 또 나는 또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백소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이 세 분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아주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래요. 왜냐면 임재라는 단어가요. 누군가에겐 그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받는 사람이고요.
0: 네, 그렇죠.
4: 헉! 하는 사람들은
0: 제발 나한테 임재하지 마세요.
4: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은 인생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0: 네.
4: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서 임재 이렇게 귀하게 묵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합니다.
0: 네, 아 정말 너무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림과 음악으로 그리고 즐거운 묵상 그리고 사역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신 두 분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백소영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담비 작가님의 그림 묵상 그리고 우리 김봉류 가수의 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담비 작가님 그림은 일상의 향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늘 그날그날 주시는 예, 그 느낌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해가는 가운데 나만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유 아티스트님의 노래는 제가 좀 영어로 하면 Holy Revolution이라고 그랬는데요. 거룩한 혁명인 건데 왜냐하면 듣다 보면요 자기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나가는 힘이 느껴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홀리 레볼루션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0: 아, 네, 교수님 멋지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할까요?
4: 이거?
0: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담비 작가님의 그림 묵상 그리고 가수 김동윤 씨의 노래까지 굿TV 무언가 인증합니다. 도장 콩!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오진숙입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까지 세일하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어떤 안마의자와 가전제품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요즘 봄이 되니까 고객들이 뭐 더 많이 하이트론스를 찾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이제 저는 뭐 집수리를 하거나 이사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그렇죠. 가전제품도 네. 같이 이제는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역시 봄이 되면 뭔가 세단장을 하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드나 봐요.
1: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는 봄이 되면은 네. 이제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그 드라이기 있잖아요.
0: 그래요.
1: 드라이기에서부터 굴뚝 바깥에까지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갖고 드라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청소는 굴뚝 청소부터 한번 전문가한테 가전제품을 구입하러 오시는 게 나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굴뚝, 예, 굴뚝 청소.
1: 예, 예, 예.
0: 그렇습니다. 예, 예. 1년에 한 번씩 꼭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봄이 되면서 언제나 좀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봄이 계절이 바뀌면 가전제품에도 굉장히 좋은 세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지금 저는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여러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메이커 측에서 사상 최초로다가 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24년 동안 하면서 네.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에 그렇죠. 하는데 최대 50%까지 세일입니다.
0: 와.
1: 그리고 하이트론에서는 가격을 다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대형 매장에서. 그래서
0: 네.
1: 이제 그런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도 하고 뭐 LG에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문제들이 이런 메이커 측에서 하는 게 딜리버리 인스톨이 현찮은 거예요. 다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0: 네.
1: 저희는 저는 24년 동안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0: 네.
1: 그 경력자들이 다 딜리버리 인스톨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또 그걸 또 상담을 해줘요. 실수가 아, 없게.
0: 그렇군요.
1: 가전제품은 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유, 집안 구조라든가
0: 그럼요.
1: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0: 네.
1: 그거에 잘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걸 갖다 해줘야 되거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대부분 뭐 참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0: 네.
1: 지금도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사실은 성능은 그게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닙니다.
0: 오래된
1: 그,
0: 거죠.
1: 그러니까 뭐 만 불이 넘어가고 막 그래 냉장고가 만 불이 만 불.
0: 어떤 거예요?
1: 사실은 네. LG 삼성이 훨씬 나아요.
0: 아, 그렇죠.
1: 요즘에 2-3천 불짜리
0: 네.
1: 성능은 그게 나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의 그 집에 옛날에 그 붙어 있으니까
0: 네.
1: 그 사이즈에 맞는 걸 찾느냐고 하는데 그런 거는 고장이 나면은 말이죠.
0: 네.
1: 2-3천 불이 들어가요. 미니마.
0: 이게 뭐 더 크대요.
1: 이미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실용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0: 맞아요.
1: 그 사이즈에 맞는 또 이 저렴한 것도 LG 삼성도 있으니까
0: 네.
1: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 하이트론 오면 이제 그거에 어떻게 상담을 받으시면은
0: 네.
1: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제는 하이트론에서 왜 하이트론 하냐면은 자, 이 냉장고 같은데 가장 생명이 뭐냐면 컴프레셔예요. 갑자기 이제 그 안 되면 냉동이 안 되고 냉장이 안 되고. 갑자기 잘 되던 아이스크림이 녹고 막 그러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그게 부품이 그거를 관장하는 게 컴프레셔인데
0: 네.
1: 그게 고장이 나면은 최소한 800불에서 1200불이에요.
0: 꽤 드네요, 돈이.
1: 예, 네, 그런데 그거를 10년 워런티라는 걸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5년 동안 파트레이버가 다 풀이고
0: 네.
1: 5년에서 10년 동안은 부품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고장이 나면은 모르고 서비스 기사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고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저런 큰 대형 매장에서 사면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0: 네.
1: 근데 하이트론에서 하면은 부품이 워런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0: 네.
1: 그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다든지 세탁기
0: 네.
1: 드럼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건 10년이 워런티 되기 때문에
0: 네.
1: 모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은 저희 하이트론에서 구입했으면은 저희가 그런 어떤 그 매니팩처하고 연락을 해갖고
0: 네.
1: 무료로 받게끔 해드려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3년 전에 4년 5년 전에 고장이 난 걸 갖다가 만약에 공짜로 해줬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0: 아, 대단하죠.
1: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전화를 분사하면은 3시간 4시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하는지 자제분들한테 부탁하자니 또 미안하고 그죠?
0: 그렇죠.
1: 그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0: 네.
1: 그건 하이트론에서 연락하시면 저희가 하이트론에서 구입한 거에 대한 스페셜 서비스를 해주는
0: 네.
1: 그런 한라인들이 좀 있어요.
0: 그렇군요.
1: 저희한테 사시는 게 여러 가지로다가 편안하실 거예요.
0: 맞습니다.
1: 인터넷으로 사고 뭐 이런 게
0: 네.
1: 나중에 여러분들 뭐 몇 년 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값도 싸고요.
0: 그렇죠. 네. 저렴하고.
1: 빌보리 인스톨 확실하게요.
0: 네.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 인공지능 안마의자도 그렇고 세탁기마저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된 거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1: 네, 인공지능이 이제 세탁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다 된 게 이제 기술이죠.
0: 네.
1: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세탁기 뭐 하려면 세탁하고서 드라이를 옮겨야 되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그거 하려면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
0: 맞아요.
1: 열로다가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옷감도 손상이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공간이 이중으로 들어야죠. 근데 이게 꿈에 그리던 게 지금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갖고
0: 네.
1: 세탁기 하나로 다 드라이가 다 끝나는 거예요.
0: 와,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1: 다 완전하게 다 끝나면 문이 딱 자동으로 다 열려갖고
0: 네네.
1: 중요한 거는 자 에너지 비용이 말입니다.
0: 네.
1: 일반 가스가 필요 없고 굴뚝이 필요 없기 때문에
0: 네.
1: 습기 제거 방식이기 때문에 1년에 11불 밖에 안 들어가요.
0: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죠.
1: 11불. 11불로. 자, 예, 3인 가족이 썼을 네. 때 11불로다가, 아예 그냥 에스티메이션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0: 네,
1: 그리고 삼성이 거짓말하겠어요, 그 대기업에서.
0: 그렇죠.
1: 그리고 110볼트 아무 데나 낄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벤트 굴뚝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전쟁 기간이나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0: 네, 그렇죠.
1: 전기,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아주 저렴한 전기로다가 해서 전기가 최소로 들어가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왜 그러냐? 옛날에는 열 방식으로 해서 무조건 뜨겁게 해서 옷감을 말리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옷감 산성은 손상도 되고 가스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거는 습기를 먼저 제거를 해버려요.
0: 습기를.
1: 그리고 예, 저온도에서를 그걸 말려요. 그러니까 빨리 마르고
0: 네.
1: 그리고 오래 걸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220볼트짜리 전기가 있으면은
0: 네.
1: 여러분들 90분 만에 빨래하고 드라이가 다 돼요.
0: 둘 다 90분이면 상당히 빠른 거죠.
1: 그렇죠.
0: 네.
1: 만약에 110볼트만 있다 그러면 1시간 40분만이면 끝나요. 예, 그리고 이제 굴뚝이 필요 없고 거기에 필터에
0: 네.
1: 쌓인 먼지만 2주에 한 번씩 그걸 털어주면 돼요.
0: 네.
1: 빨래도 너무 잘 되고요. 왜냐면 인공지능 센서가 있어갖고
0: 네.
1: 빨랫감에 따라서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세제도 큰 통에 한 번 집어넣으면 통이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저는 세제들을 너무 많이 넣어요. 사람들이.
0: 네, 맞아요.
1: 절대적으로 대충 넣기 때문에. 근데
0: 그렇죠.
1: 그러면은 빨래가 오히려 잘 안 돼요. 그렇다고
0: 네.
1: 빨래, 그 세탁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많이 듣고 너무 과다하게 넣으면. 그러니까 빨래 빨리 되죠.
0: 네.
1: 에너지 비용도 1년에 11배냐 안 되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0: 맞습니다.
1: 빨래 손상도 없죠. 그런데 하이트론에서 사면은 어떤 베네핏이 있냐. 하이트론에서는 미국에서 진짜 단일 매장으로 제일 많이 팔아요.
0: 그렇죠.
1: 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한테 권해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이거를 한국에는 이미 3년 전부터 팔렸고
0: 네.
1: 미국에는 올해 들어왔는데 이게 대히트입니다. 그래서 하이트론에서 사면은 자, 옛날 세탁기 드라이어를 어느 브랜드 거든지
0: 네.
1: 세탁기 150불, 드라이어 150불 요거를 크레딧을 드려요.
0: 각각이요?
1: 300불을
0: 오.
1: 예. 그러니까 300불을 DC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디스카운트로.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요것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0: 네.
1: 정말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거 안 바꾸면 손해입니다.
0: 그러게요.
1: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0: 네.
1: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좋습니다.
0: 주부들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없어요.
0: 네.
1: 너무 좋아요.
0: 맞습니다.
1: 소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소음도 거의 없고
0: 네.
1: 뭐 이거 진짜 장점이 한두 가지 아니야. 그리고 스페이스도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가.
0: 네. 그렇죠.
1: 예,
0: 그것도
1: 예,
0: 장점이죠.
1: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그 위에다 쉘프를 짠다든지
0: 네.
1: 옆에다 놓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조그만 뭐 냉장고나 뭐 아니면 요즘은 LG 스타일러 같은 거 바로 넣어서 뭐 하면은 좋고 그리고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울 빨래하는 것도 그 옵션이 있어갖고
0: 네.
1: 옷도 줄러들지도 않고
0: 네.
1: 아주 센스티비한 것도 그거 하시는 프로그램 그거만 딱 눌러주면 그 여러 가지 옷감에 따라서 다 이렇게 펑션들이
0: 네.
1: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터치 방식으로도 터치만 해주면 돼요. 그걸.
0: 네, 우리 니트 같은 거 잘못 빨면 아주 작아져서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없어도 돼요. 그것만
0: 네.
1: 딱 절선택 선택해서 넣어주면.
0: 그렇군요. 요즘에 이렇게 큰 안마의자도 물론 좋지만 우리 집이 좀 작거나 혹은 내가 뭐 사무실에서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작은 사이즈를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은 사이즈인데도 전신 안마가 너무 잘 되는 그 안마의자가 있죠.
1: 네네. 그게 이제 코모라는 안마의자인데, 그게 전신이 되면서 양옆 사이즈가 보통은 한 32에서 한 34 이렇게 인치거든요. 넓이가. 네. 저기 안마의자. 근데 요거는 28인치예요.
0: 아, 작군요.
1: 그러니까 작으면서 네. 아주 디테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 저는 2,399불에 세일하니까
0: 네.
1: 그거하고 솔라라는 제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정말 괜찮아요. 사무실에서 갖다 놓고
0: 그렇죠.
1: 간단간단하게 저는 이거 쉬어가면서
0: 네.
1: 피로를 풀어가는데 어떤 분은 저 세탁소에서 자기가 늘 아주 서서 너무 힘들고
0: 맞아요.
1: 너무 피로에 찌들었는데
0: 네.
1: 정말 이거 써놓고 갖다 놓고 너무 해피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제대로 된 거를 저는 그 받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
0: 네.
1: 듀얼 엔진으로 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하는데 인공지능 요 듀얼 엔진이 이제 하나는 목하고 어깨,
0: 네.
1: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5,000불 이상 되는 거는 듀얼 엔진이냐 스크린이 터치 스크린이냐
0: 네.
1: 이걸 딱 따져보세요. 이렇게 하고 종아리 비벼주는 거 목하고 어깨 동시에 해주면서 허리 엉덩이 하니까 굉장히 밀착감이 높고
0: 그렇죠.
1: 세 사람이 동시에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이 제품은 정말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가 35%에서 40% DC 해준 다음에
0: 네.
1: 그러고 나서 김치냉장고를 또 드려요. 저희가.
0: 그리고 나서 또 선물을 주신다고요? 김치냉장고를.
1: 아니, 예, 예, 예.
0: 와.
1: 40% DC. 그러니까 AI 듀얼 인공지능 안마의자를 구입하시면
0: 네.
1: 자, 요 저는 새로 나온 건데 40%를 어플을 하시고
0: 네.
1: 김치냉장고를 드리거나 아 그럼 김치냉장고 있는데 일반 냉장고를 드리십시오. 일반 냉장고를 드리고요.
0: 오.
1: 아까 말씀드렸던 콤보 세탁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0: 그래요? 예. 정말 좋으네요. 네.
1: 예, 요거를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0: 네.
1: 힘드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하고. 예, 요거는 파나소닉에서
0: 네.
1: 정말 초당 1,500분을 체크업하면서 디테일하게 해주는 파나소닉 안마의자가 있죠.
0: 네, 그렇죠.
1: 너무 좋은데 요게 저는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0: 네.
1: 마사지를 해주는데 너무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렇게 전자제품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트리스잖아요. 잠자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매트리스 설명도 네네.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있나요? 할인이?
1: 예, 매트리스는 지금 이게 63년 전통이고요.
0: 네.
1: 좀 이게 자면서 어깨하고 허리 있는 데가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는데 이게 이제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갖고 딱 이렇게 엉덩이를 앉으면 푹푹 들어가요. 근데 누우면은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0: 그러니까
1: 엉덩이 부분이 무거운데 그게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0: 네네.
1: 그렇게 해서 고개 유지가 저희가 이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보증을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밑에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사선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이 돼 있는데 누우면은 자동으로다가
0: 네.
1: 이게 디스크를 살짝 열어줘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얘기죠.
0: 네네.
1: 그래서 목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국 카이로프랙터 협회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인증을 해준 그런 매트리스입니다.
0: 네.
1: 정말 대단하고요. 여러분들 그 특히 지금 가운데 이렇게 좀 푹 들어가거나 오래 쓰신 분들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0: 네.
1: 그 안에 또 미국계 좀 뭐냐면 여러 가지 매터리얼들이 허접한 게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가운데 푹 들어가고 꺼지는 건 허리 통증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0: 맞아요.
1: 그게.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곰팡이 쓴 게 굉장히 많아요. 뭐 20년 썼냐 30년 썼냐.
0: 맞아요.
1: 정말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뜯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0: 네.
1: 정말 너무 이게 병의 원인이 될 수도
0: 그렇죠.
1: 있겠다. 이런
0: 매일매일
1: 들어요.
0: 자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 여러분들 노후 대책으로다가 저는 그 나중에 저는 간병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0: 네.
1: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런 분들은
1: 그 밑에 저는 이 모션 베이스가 그렇고 상체 리모컨으로다가 딱 올리면 올리고
0: 네.
1: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뭐
0: 네.
1: 심장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 그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정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0: 그래요.
1: 그걸 모션 베이스까지 같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봄맞이 진짜 특별한 세일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 놀랍습니다. 혜택이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한번 전화하시고요.
0: 네.
1: 예약하시고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하이트론스와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신 물품들 많으실 텐데요. 꼭 한번 방문하셔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 때
2: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자, 오늘 주제 그럼 이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보험이든 간에.
1: Yeah.
2: 예. 그냥 뭐 사실 컨셉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구체적인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쉬운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연으로 올려주신 주인공이 있으세요. 이하영 청취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orea's healthcare system 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외국 사례도 간단하게 올려주셨는데 꼭 같이 하면서 우리도 뭐 실비보험이나 뭐 중대질병보험이라든가 사설보험도 있죠.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1: Sure.
2: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민간보험 우리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보험도 추가로 있다. 이것이 오늘의 어떤 전체적인 큰 축이 되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 단어 몇 가지만 먼저 좀 골라볼게요.
1: You might want to talk about your insurance plan. 일단 보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실 거 아니에요.
2: Plan을 붙이는군요.
1: Yes,
2: insurance
1: plan. Insurance plan. 그리고
2: okay.
1: 아까 말씀하신 사설보험 할 때는 private insurance 하시면 돼요.
2: Okay.
1: Private.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든 보험이니까.
2: 실비보험 같은 거?
1: Yes, private insurance. So having insurance definitely will ease the burden for you. You might have to, I guess, worry less about how much you will be having to pay for treatment or for surgery, for example.
2: Medical bills can pile up.
1: Yes, they can cost.
2: Especially if you have a chronic condition.
1: Arm and a leg, yeah.
2: Mm-hmm. 자, 그럼 이제 그 의료비용이라든가 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보험 관련된 이야기 오늘 정리를 좀 영어로 해볼게요. 자, 사연 내용 하나하나 저희가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Korea's healthcare system.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0: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1: 자,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부러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어로요.
2: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1: 선망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사연에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영어로 좀 바꿔본 겁니다. The envy of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Envy가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자,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자, 국민 건강보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망의 대상이다. 다시 한번요.
2: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1: 대부분의 경우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1: Receive treatment. 이건 어렵지 않죠? Treatment 하면 진료나 치료 같은 걸 그냥 treatment, 주로 치료 쪽 단어죠. Receive, 받는다는 얘기인데 큰 병원은 hospital, 작은 병원은 clinic이라고 주로 합니다. 자, 이런 데 가서 주로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2: It won't break the bank.
1: It won't break the bank. 이게 뭔가요? 자, 직역하면 은행을 깨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큰 비용 지출이 있으니까 뭔가 금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it won't break the bank라고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큰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로 부정문 형태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 Yeah, that's
1: true. It won't
2: true.
1: break the bank.
2: It 주로. won't break the bank.
1: 야, 돈 많이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쓸 때 씁니다. 물론 긍정문에 쓸 수는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2: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1: Okay. 그래서 사람들이 가벼운 감기 증상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2: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1: Think nothing of ing 형태로 붙였는데 자, 요거 이제 여러분이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줄 한 줄 최대한 그래도 비슷한 단어나 표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찾은 거거든요.
2: Mm-hmm.
1: Think nothing of something. 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2: 별거 아니라고 생각.
1: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2: 그러니까, right.
1: 아, 몸이 좀 안 좋네. 아유, 병원 가야겠다. 이게 다른 국가에서 이게 비용이 비싼 경우에는 좀 아파도 참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2: Yeah.
1: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프면 병원 쉽게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 내용을 이제 뭘 사연으로 주셨냐면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비교하려고 주신 것 같아요. 좋아요. Mm-hmm. 자, 미국 얘기 좀 해 볼게요. 그러면
2: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1: 미국과 비교를 좀 해 보자면 대부분의 의료 보험은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진료비가 훨씬 비싸다. 오케이.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연결 문구 중에 하나가 in contrast죠. 자, 이거 두 번만 읽어드릴게요.
2: In contrast. In contrast.
1: 대조적으로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자, 미국을 the United States라고도 하고 뭐 줄이면 the states라고도 합니다.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자, 특히 의료 보험이 그렇죠. 여기서요.
2: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1: 자, 이 문장 보세요.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in이 들어갔으니까 한국에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비해 진료비가 훨씬 비쌉니다.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자, 이 문장 비교하는 문장이니까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2: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1: Okay. 그래서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게 되는 한국인들은 의사 진료를 좀 미루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약품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일단 영어로 해볼게요.
2: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1: Okay. Over-the-counter medication, 이거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OTC라고도 하는데요. 카운터를 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약이라는 얘기는 처방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right. over-the-counter 자체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이고 prescription medication이라고 하면 처방전이 필요한 약입니다. Put off라는 건 주로 언제 쓰는 말인가요?
2: Put off, postpone, 뭔가 미루는 거죠.
1: 맞아요. Temporarily, 즉 미국에 잠시 거주하는 경우는 아파도 좀 참는다는 얘기죠.
2: Mm-hmm.
1: 너무 비싸니까 병원 가면.
2: Yeah.
1: 근데 이게 저도 유학을 미국에서 했는데 대학교도 좀 거기서 다녔고 교환학생 하면서 석사를 미국에서 하는 동안 정말 유학생들 중에도 학생들도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아픔은 찾고 특히 이 아프거나 그럴 때 치과는 진짜 끝까지 참았다가 방학 때 가서 한국에서 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2: Yeah.
1: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So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잠시만요.
2: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1: Okay.
2: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1: 그래서 이제 특히나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Getting surgery. 이거 뭐 수술 받다는 얘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하죠.
2: Yes, to go under the knife means to undergo surgery, to get surgery.
1: 뭔가 수술을 받을 때 go under the knife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큰 치료 같은 경우도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They often wait until 기다린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They return to Korea. 다시 한번요.
2: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1: 자, 그렇지만 한국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2: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1: 보험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아마 cover일 것 같아요.
2: Cover, coverage.
1: 맞아요. 저희도 네. 보험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단어가 cover인데 그 보험의 혜택 적용 범위를 말합니다. So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하면 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다시 한번요.
2: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1: Okay. 자, 이런 그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1: Coverage 나왔죠?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항목들이 receive insurance coverage, 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점차 이런 혜택 범위가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I hope that, 한 번만 더요.
2: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1: Okay. 자, 오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올려주셨고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alk about Korea's healthcare system.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2: 패턴 practice.
1: 자, 입지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영어 질문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 3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가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 텐데요. 비용이 좀 많이 들다의 표현으로 이 표현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Break the bank. 뭐 예전에 뭐 cost an arm and a leg. 오늘 brainstorming 단어 중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2: Break the bank. In most cases, going to a clinic or a hospital won't break the bank.
1: Won't break the bank. 다시 말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큰 비용이 든다 쪽으로 긍정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차고 치는 게
2: Fixing the car could break the bank.
1: 야, 그저 수리비 꽤나 나올 것 같은데?
2: Right. So break the bank in this case would mean that it will cost you more than you can afford.
1: Okay.
2: Right.
1: 그렇죠. 거의 뭐 부담이 상당히 될 정도로 돈이 나올 때. Mm-hmm. 그래서 break the bank입니다. Fixing the car could break the bank. 자, 그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for something I don't really need.
1: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for something I don't really need. 굳이 필요 없는 얼굴에 그 많은 돈을 쓸 필요 있을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비교적 그래도 쉽게 간다.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think nothing of 이 표현 이런 상황에 아주 잘 맞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2: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1: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쉽게 병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난 예전에는 밤새는 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은 조금 힘들다는 뉘앙스죠.
2: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1: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자, 밤새는 거 이거 쓰시면 돼요. Stay up all night. ing로 붙여서. 자, 다시 한번요.
2: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1: But not anymore.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used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밤새는 거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절대 체력이 못 버틴다. 이런 뉘앙스. 자, 그녀는 한밤중에 뭘 먹는 걸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2: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1: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네. 쉽게 쉽게 먹는다.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한밤중에 그 부분만 다시요.
2: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1: 수술 받다. Get surgery 하셔도 되고 Undergo surgery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2: Go under the knife.
1: 이거 꼭 기억해 써보세요. 수술을 받는 것처럼 큰 치료가 필요하면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자, 미국에 임시 거주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1: 나 저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좀 쉬었다. 병간했다는 얘기죠.
2: I missed a month of work after going under the knife.
1: I missed a month of work after going under the knife. 다행히 나는 수술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2: Thankfully, I didn't have to go under the knife.
1: Thankfully, I didn't have to go under the knife. 잘 기억해 써보세요. Well done,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4: Yes,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3: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4: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3: That's right. It helps to ease the burden of medical bills.
4: I should look into that.
1: (목소리) 자, 보험 관련된 대화입니다. 뭐 실비보험, 중대질병보험, 뭐 대표적으로 암보험 같은 게 있겠죠. 별도로 의료보험 상품 같은 거 가입한 거 있니? 영어로요.
2: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1: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extra라고 물어본 거죠. 그걸 근거에 이제 근저에 깔고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Sign up for. 자, 가입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2: Yes,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1: 중대질병이죠.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하면 중대질병보험은 들었다. 자, 실비보험 얘기해 볼게요.
2: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1: 실비보험이란 단어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이거 그대로죠.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을 하나 들었다. I have, one more time.
2: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1: 그거 좋다고들 하던데.
2: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1: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맞아.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
2: That's right. It helps to ease the burden of medical bills.
1: Ease the burden, 부담을 줄이다. Of medical bills, 의료 비용이죠.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2: I should look into that.
1: I should look into that. Look into, 한번 검토해보다 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화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144페이지에 3번 문장과 4번 문장 영작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영 다시 듣기는요, 오디오 어학당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2: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next time.
1: Bye.
2: Bye-bye.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비타민C 복용하세요.
2: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1: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바이오텍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출신.
2: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3: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4: 703-256-7671 703-256-7671

0: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소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세종바이오텍.
1: 안녕하세요. 항상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이십니다.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데이비스입니다.
1: 요즘에 환절기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2: 그 꽃샘추위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콜록콜록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2: 네. 네. 우진숙 씨도 저 건강 조심하시고
1: 네.
2: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요거만 지나면 이제 또 활창한 또 봄날이 될 거니까
1: 그렇죠.
2: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네. 스스로 내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기에 오늘 네. 요즘 특별히 신제품 비타민C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뜨겁다고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2: 네. 제가 뭐 방송 때도 몇 차례 소개를 했지요.
1: 네.
2: 세종 리포좀 비타민C.
1: 네.
2: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비타민C 다 똑같은데 뭘 그러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1: 네.
2: 또 어떤 분은 비타민C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또 그런 분도 계시고
1: 그렇죠.
2: 여러 분이 계신데 요 리포존 비타민C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 네.
2: 비타민C가 기본적으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1: 네.
2: 대부분이 배설되기 때문에 좋은 비타민C를 중에 흡수력을 해결한 뭐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리포존 기술로 비타민C가 장까지 잘 도달해서
1: 네.
2: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리포좀 비타민C. 뭐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1: 네.
2: 뭐 리포좀 비타민C도 그렇고 또 유산균 중에 세종 유산균도 그렇고
1: 그렇죠.
2: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기관지 건강 안 좋으신 예.
1: 네.
2: 한국에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이 덜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한국에도 꽃가루가 심하니까.
1: 그렇죠. 미세먼지.
2: 미세먼지.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뭐, 꽃가루, 알러지, 기관지 건강, 또 비염, 이런 네. 분들은 세종 기관지 청보가. 제가 갑자기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1: 네.
2: 세라펩타제가 주성분인데.
1: 그렇죠.
2: 세라펩타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1: 그 꼬물꼬물 누에 고치죠.
2: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1: 네.
2: 기관지의 청보감은 누에 고치에서 추출한 네. 효소 세라펩타제가 주성분이다. 자, 오늘은요.
1: 네.
2: 청소 좀 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럴까요? 깨끗하게 해볼까요?
2: 3월 달에 대청소 캠페인 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1: 네.
2: 중간중간에 다른 제품들을 소개하느라고
1: 네.
2: 이 세종 송보감 혈관 대청소 이야기를 또 오래간만에 사실 요거 얘기하는 이유가
1: 네.
2: 한국이 이제 5월 달 가정의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그러네요. 이제 곧 오네요.
2: 그러니까 마더스데이 미국이면 네. 마더스데이 한국에는 어버이날.
1: 그렇죠.
2: 나실제 괴로움 노래.
1: 맞습니다.
2: 생각이 나는데
1: 네.
2: 자 그래서
1: 네.
2: 혈관 대청소 당뇨 혈압 고지혈증, 뭐 심장 질환, 또 뭐 뇌졸중 여러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오늘은
1: 네.
2: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말씀을 잠깐 드리고
1: 네.
2: 또 거기에 필요한 5월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필요한 세일 정보를 함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매년 봄철이 되면 마치 굴뚝 네. 청소를 하듯이 우리가 혈관 네. 청소를 해왔잖아요.
2: 네.
1: 뚫어를 외치셨잖아요. 그렇죠?
2: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네. 뚫어 했었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 며칠 전에도 남편이 혈관 그 스탠트 시술을 했습니다.
1: 네.
2: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서 제가 송보감 이야기는 꾸준히 들었지만
1: 네.
2: 오래간만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네요.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1: 네.
2: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종 송보감은 우리의 솔립으로
1: 그렇죠.
2: 개발하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솔립 증류 농축액 그래서
1: 네.
2: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돼서
1: 네.
2: 500mg 소프트 연질 캡슐입니다.
1: 네.
2: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게 한 박스가 3개월분이고요.
1: 네.
2: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돼서 제가 저 그 얘기 하나 할게요.
1: 네.
2: 이거 번외인데
1: 네.
2: 사장님 GMP인데 GMP가 뭐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1: 그렇죠. 무엇의 약자인지. 네.
2: 우리는 방송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2: 여전히 뭐 집중해서 잘 안 들으시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1: 네.
2: 제가 그 얘기 먼저 하면 세상의 모든 건강식품 중에 의약품 제조 기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을 만드는 시설에서 제약회사 같은 데에서
1: 네.
2: 약을 만들듯이 만든 건강식품에는 GMP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1: 그렇죠.
2: 안 붙어 있는 거는요.
1: 네.
2: 그거는 일반 식품을 만드는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 기준, 제가 풀네임을 얘기합니다.
1: 네.
2: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 그래서
1: 네.
2: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영어로 GMP라고 한번 쳐보세요.
1: 네.
2: 그러면 의약품을 만들듯이 의약품 제조 기준 이건 뭐 홍삼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1: 그렇죠.
2: 어떤 건강식품 미국 건강식품 한국 건강식품 일본 건강식품 다 마찬가지인데
1: 네.
2: 의약품을 만드는 기준으로 만든 이런 제품에는
1: 네.
2: 마크가 붙어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세종 바이오텍의 모든 제품에는
1: 네.
2: GMP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 맞아요.
2: 세종 송보감이 그중에 대표적인 제품이 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세종 송보감의 원료는 잠깐 말씀하셨듯이 솔잎. 이 솔잎 네. 효능은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2: 제가 왜 예전에 우리 고객 중에 기억나는 고객 몇 분 이렇게 방송 때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1: 네.
2: 제가 예전에 우진숙 씨 기억하세요?
1: 네.
2: 그 클로렐라 고객.
1: 아, 그렇죠.
2: 제가 20년 전에 예. 그 뉴저지에 있는
1: 네.
2: 그 클로렐라 내가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1: 네.
2: 클로렐 한국의 아주 대형 식품 회사입니다.
1: 네.
2: 거기에 클로렐라가 아주 큰 인기를 얻을 때 제가 그걸 마케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1: 네.
2: 클로렐라 고객 한 분이 우리 세종 송보감의 아주 단골 고객입니다.
1: 네.
2: 그분이 AI한테 물어봤습니다.
1: 네.
2: 솔잎의 효능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 네.
2: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잎은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병 예방에 탁월하고
1: 네.
2: 염증 완화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 네.
2: AI가요. 사장님보다 설명 더 잘해요.
1: 이목요연하게 딱.
2: 이목요연 맞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솔잎으로 개발된 송보감은 네. 많은 분들이 이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
1: 그쵸.
2: 혈당 조절 효능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1: 네.
2: 많이 드시고. 두 번째는 혈관을 확장하는 효능이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혈압이나 뇌졸중이나 또 심장질환을 걱정하시는 분 많이 드시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문제
1: 네.
2: 또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 네.
2: 혈관 대청소, 혈관 디톡스 그리고 혈관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송보감을 드시면 좋은데 이제 뭐 5월달 가정의 달 부모님 선물로도 아주 좋고요.
1: 그렇죠.
2: 심지어는요. 우리 단골인데
1: 네.
2: 주소를 다른 주소를 주시는 거예요.
1: 네.
2: 알고 봤더니 선물하실 분의 주소를 주시는 겁니다.
1: 아,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죠.
2: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1: 아. 이런
2: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1: 네.
2: 세종 송보감은 솔잎. 그리고 캡슐로 돼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고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는 아주 특별한 세일 정보를 준비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세일 정보도 함께 준비를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라는 네. 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아주 가격이 그대로예요. 너무 좋습니다.
2: 그래서 네. 하루에 두 번을 드시고요.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혈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1: 그렇죠.
2: 당뇨가 심하다든지 또 뇌졸중 회복 운동을 하신다든지
1: 네.
2: 스탠트 시술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두 번 드셔도 되고요. 세 번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1: 네.
2: 세 번까지 드실 수 있으니까
1: 네.
2: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번 드시면 되는데
1: 네.
2: 우리 우진숙 씨 기억하세요?
1: 네.
2: 제가 예전에 그 방송국에 갔을 때 스튜디오에서
1: 네.
2: 스튜디오를 졸립 향으로 꽉 채웠던 실험했던 거.
1: 그럼요. 그럼 어떻게 있겠어요. 그 향기를. 향기를. 깜짝 놀랐죠.
2: 내가 그때 실험했었죠.
1: 네.
2: 썩지 않는 우리 포장할 때 쓰는 스티로폼을.
1: 그렇죠.
2: 유리컵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고.
1: 네.
2: 스티로폼을 손으로 잘라 넣었습니다.
1: 맞아요.
2: 문정 씨 보는 앞에서 제가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가위로 잘라서. 네. 이렇게 저어 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바로 그냥 스티로폼이 사라지더라고요.
2: 사라졌어요.
1: 네.
2: 그래서 썩지 않는 스티로폼이 싹 용해가 되는. 제가 이렇게 이제 비저블하게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는.
1: 네.
2: 솔립이 갖고 있는 효능, 또 고농축된 솔립이 그만큼 큰 효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혈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1: 그렇죠.
2: 세종 송보감을 꼭 상담하시면. 네. 저희가 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혈관 대청소 또 캠페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오늘 또 이 방송 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스페셜 세일도 당연히 준비하셨겠죠?
2: 네, 준비했고요.
1: 네.
2: 우리 고객분들은 이맘때쯤 되면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1: 그래요?
2: 그래서 저 방송 들을 시간 없고요. 일단. 네. 예약해 놓을게요. 이런 분도 계신데 제가 그래도.
1: 네.
2: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종 송보감과 함께 가장 또 유명한 우리 회사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2: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고 또 5월달 가정의 달에 한국에 이 제품을 보내달라는 분이 많으신데.
1: 네.
2: 바로 항암 효과, 면역력에 탁월한.
1: 그렇죠.
2: 바닷속 그 갈조류에서 추출한.
1: 네.
2: 후코이단. 그래서 제품 이름이 세종 후코이단인데.
1: 네.
2: 또 우진욱 씨한테 또 질문합니다.
1: 아, 그래요? 해보세요. 네.
2: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1: 네.
2: 아마 이제 뭐 다들 아시죠. 아포토시스 효과.
1: 네.
2: 아포토시스 효과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아요 했는데.
1: 네.
2: 한번 우리 우진숙 씨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렇죠. 이 아포토시스라는 것은요, 그리스어인데.
2: 네. 네.
1: 우리 세포를, 안 좋은 그 비정상적인 세포를 사멸하도록 돕는 그런.
2: 네.
1: 효과죠?
2: 맞습니다.
1: 네.
2: 그래서 투병 중이신 분들이 아포토시스 효과 때문에.
1: 네.
2: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이제 그 어떤 분은 이제 재발률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1: 그럼요.
2: 네네. 그런 분들은 꾸준하게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면역력을.
1: 네.
2: 계속 유지해서 항암 효과. 그래서 이 후코이단은 아포토시스 효과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됩니다.
1: 그렇죠.
2: 네. 그래서 항암 효과, 면역력, 또 요즘에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돼. 피곤하신 분들이요.
1: 맞아요.
2: 드시면 좋으니까.
1: 네.
2: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1: 그렇죠.
2: 그런 계절에 우리의 항암 효과, 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면 좋은데.
1: 네.
2: 한국에 보내시는 분 최근에 많습니다.
1: 그렇죠.
2: 어머님, 아버님, 또 가족들에게 보내시는 분 많은데.
1: 네.
2: 제가 좀 이따 세일 정보도 드리겠습니다만 그 세일로 드려도 되고요.
1: 네.
2: 아니면 후코이단만 또 보내시는 분이 최근에 많은데.
1: 네.
2: 이 세종바이오텍 후코이단은 8년 정도 됐고요. 개발한.
1: 네.
2: 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 제품보다 캡슐당 후코이단의 함량이 일단 제일 많습니다.
1: 아, 중요하죠.
2: 비교할 수 있고요.
1: 네.
2: 네. 그다음에 순도, 퀄리티가 85% 순도로 가장 높습니다.
1: 아주 높아요.
2: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1: 네.
2: 원산지입니다.
1: 아, 중요합니다.
2: 네. 일본산, 그러니까 뭐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1: 네.
2: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1: 네.
2: 청정 대서양 지역에 그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돼서.
1: 네.
2: 지금은 뭐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격한 그 시설에서 GMP 시설에서 생산을 해서 뭐 미국은 당연하고요. 한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우스갯소리합니다.
1: 네.
2: 지난번에 부산 쪽에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다.
1: 네.
2: 카톡으로. 그래가지고 사장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1: 네.
2: 그 후코이단이 세종 후코이단이 일본산 아닌 거 맞죠?
1: 네.
2: 맞죠? 막 그런.
1: 확인을.
2: 잘 썼는지, 네, 썼는지 모르겠는데.
1: 네.
2: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2: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리하면 세종 송보감 혈관 대청소는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이고.
1: 네.
2: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은 4개월분입니다. 4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똑같습니다.
1: 네.
2: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좀 제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봄철 이 혈관 대청소에 대한 특별한 세일 정보 기대해도 될까요?
2: 해도 되고요.
1: 네.
2: 그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바이오텍.us 들어가면 네.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해드리는 2+1이 이 세종 송보감의 세일 내용이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신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2: 자 시작할까요?
1: 네 좋습니다.
2: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주말이지만 10분에게 세일 혜택을 드리는데 잘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지금 음성을 남기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리턴콜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세일 내용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380불 똑같은 가격에
1: 네.
2: 명품 세종 후코이단을 4개월분인데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이 선물이 너무 큽니다. 너무 좋아요.
2: 제가 지난번에 네. LA 쪽에 방송을 했나 그랬더니
1: 네.
2: 진짜 후코이단 주시는 건 맞아요?
1: 그러니까.
2: 샘플 아니에요? 어, 막 이런 분들 계신데
1: 네.
2: 자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네. 380불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니까 뭐 송보감은 남편이 드시고 후코이단 아내 드셔도 되고요.
1: 그럼요.
2: 아니면 혼자서 드실 분도 아침 저녁으로 같이 드셔도 되는데
1: 네.
2: 송보감은 3개월 후코이단은 4개월 드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1: 네.
2: 703-256-7671 다시 한번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또 우리 직원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 세일은 진짜 대단합니다.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오늘 한 박스 구입하시는 분들 선물로 네. 명품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주신다고 합니다. 맞나요?
2: 맞고요.
1: 네.
2: 그, 여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1: 네.
2: 그 왜 투병 중인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그럼요.
2: 후코이단을 보내실 분 많은데.
1: 네.
2: 사장님, 제가 이거 오래간만에 얘기합니다.
1: 네.
2: 세종 송보감도 좋고요. 선물로 후코이단도 좋고요. 가격이 네, 똑같은데. 네,
1: 그렇죠.
2: 기왕에 주실 거면 저는 지금 후코이단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니
1: 아,
2: 때문에.
1: 그렇죠.
2: 후코이단으로 다 1+1으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이 꼭 있어요.
1: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2: 어떤 분은 당뇨 때문에 송보감만 꼭 필요해요. 송보감으로 그냥 1+1으로 주시면 안 돼요.
1: 네.
2: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1: 네.
2: 사장님 비공식적으로 해주세요. 막 이런 분이 계세요.
1: 네.
2: 자, 오늘은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제 5월 달을 맞아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에게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후코이단을 드리는데 송보감만 필요하신 분, 후코이단만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1: 네.
2: 그러면 고로 1+1으로 드릴 수가 있는 요거는 10분에게 드릴 거니까
1: 네.
2: 703 바로 전화하세요.
1: 네.
2: 256-7671번으로 본사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뭘까요?
2: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함께 드립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또 맞추어 주시기도 하고 비타민 C까지 오늘 주신다고 하는데 예약 전화는 한 번만 하셔도 모두 네, 리턴콜 네. 해드리죠.
2: 네. 그럼요. 그럼.
1: 네,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2: 5월 가정에 되는데 사장님 그 관절 보감 있잖아요.
1: 네.
2: 우리 아버님이 걷지를 못하세요. 무릎 뭐 관절 보감.
1: 네.
2: 또 방광 그 소변 문제.
1: 그렇죠.
2: 그렇죠. 조금 어디 가면 화장실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1: 맞아요.
2: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소변 문제가 아주 힘들어서 밤을 잘 못 주무십니다. 여성분들에게 방광염이 재발이 잦아서
1: 네.
2: 힘들어하십니다. 자, 요거는 세종 요로 청보감입니다.
1: 네.
2: 또 5월 달에 가장 문의가 많은 제품 중에 치매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선물이 세종 뇌보감입니다.
1: 그렇죠.
2: 뇌예보약. 그래서 뭐 기관지 청보감도 있고 많은 제품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1: 네.
2: 송보감 후코이단이 아니더라도
1: 네.
2: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맞춤으로 서비스해드리고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배송을 해드리니까
1: 네.
2: 어떻게 할까요? 전화번호 전화를 먼저 하셔야겠죠?
1: 네.
2: 그래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2: 703-256-7671번으로 전화하시면 세일 정보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뭐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아,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정리하면서 인사 말씀도 부탁드려요.
2: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종 송보감 그 캠페인, 혈관 대청소 캠페인을 쭉 했습니다. 솔잎 제품이고요.
1: 네.
2: 당뇨 혈압 있는 분들 꼭 드시면 좋고,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도 좋고요. 또 후코이단 얘기를 했습니다. 항암, 면역력, 아포토시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1: 네.
2: 오늘은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후코이단을 한 박스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1: 네.
2: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 C도 한 병을 드린다 그랬는데,
1: 네.
2: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고, 자, 마무리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네.
2: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1: 네.
2: 이번 주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아, 대표님께서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네. 이렇게 우리 세종바이오텍 봄철 혈관 대청소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너무나 좋은 세일 정보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3-256-7671번입니다. 버지니아 본사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비타민C 복용하세요.
4: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3: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바이오텍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출시.
4: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5: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6: 703-256-7671 703-256-7671
7: 세종 바이오텍.
8: 네, 세종 바이오텍 본사는 애난데일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혹시 본사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분도 전화 주시면 애난데일 본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9: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10: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11: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12: 세종 뇌보감 출시.
13: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14: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12: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6: 703-256-7671 703-256-7671

Looking at the Lord, 주님을 바라봅니다. Gifted의 연주와 찬양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살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바로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발견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난데 눈가에 주름, 한쪽이 처진 어깨, 쉬 피로해지는 몸, 나이 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감하는 순간들 말이죠. 이민의 세월은 더욱 그렇죠. 고향에서 청년으로 떠나와 낯선 땅에서 중년을 보내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노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문득 내 삶은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셨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년에 쓴 죽음을 이기는 삶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이듦이 두려운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이루려 했던 것들, 인정받으려 했던 것들, 증명하려 했던 것들, 그것들이 점점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피할 사이도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질문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들, 착한 딸이어야 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잘 해내야 사랑받는다고 배워왔죠. 이민의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좋은 부모로, 더 신실한 성도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따라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심지어 하나님마저 멀게만 느껴질 때 너무나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솔직하고 깊은 기독교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 씨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책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복음서를 진지하게 다시 읽으면서 나는 내가 알던 예수님이 얼마나 길들여진 이미지였는지를 깨달았다. 실제 예수님은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놀라운 분이셨다. 그분은 종종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나타나셨다. 성전이 아닌 들판에, 제사장 앞이 아니라 어부들 곁에,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식탁에서.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분이셨지만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분이셨다.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부서져 있어도 버림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심판자로 이해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몸을 구부리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사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신 사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친히 걸어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에는 이야기가 있죠. 악보 뒤에, 가사 뒤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불러온 그 멜로디 뒤에 누군가의 경이로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찬양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셨을 그런 찬송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내용으로 찬양하라에서 함께 나눌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1885년 스웨덴의 젊은 시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카를 구스타브 보베르그. 26살의 청년이 스멀란드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6월의 스웨덴 오후, 그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대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울리고 갑자기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보베르그는 근처 농가에서 갑작스러운 비를 피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폭풍이 지나간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구름은 걷히고 바다 쪽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왔고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건너편 교회의 종소리가 그 물 위를 타고 넘어왔다고 하네요. 보베르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 말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집에 돌아온 보베르그는 그날 밤 시를 썼습니다. 9절로 된 스웨덴어의 시, 제목은 오 위대하신 하나님. 그는 처음에 이 시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지역신문에 이 시가 실렸고요. 그 후에 누군가 그 시에 스웨덴 민요 멜로디를 우연히 붙였는데요. 그 노래가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보베르그는 여행 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낯선 목소리들이 낯선 멜로디로 놀랍게도 자신이 만든 시를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이 노래는 이후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로 번역되었고요. 영어 번역자였던 스튜어트 하인 목사, 그는 이 곡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소개했고 1957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전도 집회에서 바로 이곳 뉴욕에서 이 찬양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전 세계의 교회로 퍼져 나갔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 찬양의 시작 역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부터였네요.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한 씨는 오래된 선입견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나이 들매 빈 자리에서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 폭풍 속이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든 아직 폭풍을 맞기 전이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K라디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Giffum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입니다.
3: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중요하냐, 아빠가 중요하냐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의 문, 앞면이 십자가고 뒷면이 부활입니다. 이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열고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부활이에요. 이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가 먼저고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죄와 사망, 죽음, 고통 다 없어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승리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표지와 상징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상징하는 그 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 형틀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표시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생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회생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이제 얼마 지나서 다시 늙고 늙으면 자연스럽게 질병이 들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도 여러분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99.99%의 사람들이 이 땅에 죽으면 그의 육체가 썩고 해체당하는 그 상태가 남겨지게 되죠. 이 땅에서 부활 전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는 그 육체가 썩음당치 않고 어떤 다른 형태로 변해서 남아있게 하고 그의 영혼만 아버지 품에 가 있는 겁니다. 부활한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완전하게 성화된 영혼이 만나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칠언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테텔레스타이 유명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져야 할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Jesus paid the all.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All to him I owe. 나는 그분에게 모든 이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Sin has left a crimson stain. 그 죄가 이 크림슨이라고 하는 것은 레드하고 같은 말이 형용사로서 사람의 피처럼 아주 진한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피 색깔 나는 진홍 같은 이 죄의 스테인, 얼룩이 남겼다 할지라도 죄는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줬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죄를 완전히 흰 눈처럼 다 씻었다라고 하는 찬양 Jesus paid it all.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 하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죽을 때 첫째 사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든 인류는 첫째 사망,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첫째 사망에 잡혀있는 자들이고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그 사망은 반드시 아담의 죄의 죗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이 죗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당해야 할 마땅히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죗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도 그 죗값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죄 없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부활의 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 죄값이 다 지불됐다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리적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리적 형벌, 대리적 속죄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사함이 생겼고 죄사함을 근거로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딱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천지의 창조,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무덤에 거하심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다 이루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시고 우리를 다시 여덟째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절날 그 이후에 여덟째 날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여덟째 날 재창조, 새창조, 그 구원의 여덟째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7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 날 안식하시고 일곱 여덟째 날을 시작하시는 이것을 연결하는 구속사의 그 변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하루 정도예요. 무덤에 하루 계신 거예요. 안식일 날 하루 계신 거예요. 금요일 날 거의 저녁 다 돼서 해질녘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랴부랴 안식일 날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골고다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려서 시신을 묶은 다음에 바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질녘 다 돼가지고 무덤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간 부활의 아침 새벽 어리숙할 때 해가 아직 뜨지도 않아서 잘 알아보지도 못할 때 여자들이 모를 때 그러니까 새벽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으로 72시간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하루 안식일 하루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안식해 주기 위하여 첫 창조의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여덟째 날 안식 후 모든 에덴의 시작, 첫째 날을 시작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죄와 사망, 사탄의 유혹과 참소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 그리고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참소 그로 발생되어진 첫째 사망의 결과들 정령 죽으리한 죽음의 그 형벌들이 우리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 사는 동안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무덤에 묻혀있는 우리를 첫째 사망에 놓여 무덤에 묻혀있는 마치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마른 뼈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이거 시체가 돼서 가만히 이렇게 온전한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짝 말라서 뼈다귀가 산산이 부서져서 다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신약에는 모든 인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달라붙으면서 큰 군대로 살아있는 큰 이스라엘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친히 무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저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저도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에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죽음의 종노로 타고 있고 또 그 죽음을 매개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에게 종노로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무덤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셔 주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매개로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있는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영화에 이런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성되어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최고의 완성되어진 모습 남자는 남자의 여자는 여자의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술한 거, 상처난 거, 우리의 뭐 맹장 수술한 거 그런 거 다 없어져요.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깨끗한 모습으로 죄가 가져다 준 이 땅의 상처와 왜곡과 뒤틀림과 또 DNA의 기형으로 일어난 아니면 육체의 사고로 인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에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사탄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극심한 고통, 살아가면서 경제 문제, 돈 때문에 고통당했던 아픔들 없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의 고통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알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있는 것도 없고 우리의 육체가 저절로 늙어가면서 늙고 병들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육체의 썩음과 해체를 맞이하는 그런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시간 때문에 주어진 죄의 세상에서 주어졌던 이 억압의 죄의 질서들이 없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실제의 정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이 땅에서 가져다 준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런 질서는 바뀝니다. 다 같은 것이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도 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였고 이분이 내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질서는 있지만 나의 정체성을 위하여 기억으로는 유지되지만 그 관계가 거기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는 뭡니까? 배타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이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1대1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사랑하고 두 사람만 아이를 낳고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였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이 사람과만 사랑하는 이 결혼 질서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아름다운 형제요, 가족이요, 그것입니다. 나의 가장, 그렇다고 내 남편을 완전히 모른 척하고 내 하나를 완전히 모르고 쳐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하여 기억으로 유지되지만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같이 거기서 순종하며 거기서 자녀를 낳는 이런 이 세상에서 주어진 질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죄가 가져다 준 군대 선임과 후임, 본청과 하청의 갑질 문화, 종과 자유인, 주인과 노예의 이런 이 세상의 죄의 질서가 가져준 모든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아름답게 완성되고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 비둘기 팔고 또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종결되고 이제는 당신의 몸을 근거로 당신의 십자가 위에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성전이 될 것이다.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되어졌던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 다시 말한다면 뭡니까? 그게 신약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시온의 딸들아 크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어린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뱃박에 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가지고 오라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께서 쓰실 거라고, 그럼 내어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왕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월요일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바로 길에 있던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건물 성전, 단순히 건물 성전이 그럴까요? 건물 성전과 파생되어진 그 안에 있는 모든 종교 행위들, 유대교들, 바리새 이 종교들, 랍비 유대교들,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배타적 민족적 자기 종교로 바꿔버린 이 죄의 종교인 유대교, 구원 계시를 어두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것은 솔로몬과 다윗과 모세를 통하여 계시되어진 구원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계속 변형시켜가지고 율법의 율법의 율법, 장로들의 유전으로 덕지덕지 붙은 그게 랍비 유대교인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 그것이 구원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시고 가르치시고 이제는 그 종교를 헐어버리고 드디어 본래 원래 말씀하셨던 그 구원 계시를 내가 실행한다,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 장사치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전 정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종결 및 폐기 선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수리해서 다시 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교체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공동체인 전 온 인류 가운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 교회로 교체가 되어지고 대체가 되어지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와 우리들에게 복음 전해준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 없이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차이 없이 스구디아인과 야만인의 차별 없이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 성전, 이제 구약 유대교 종교는 구속사적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서 화요일 날 논쟁을 벌리는데 이 네 가지 질문과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와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은 최종 결론이 어디에 도달하느냐. 결국은 이 건물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구원 세대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비유와 사람들의 그런 질문들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두 아들 중에서 말씀을 내라고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첫째 아들이고 안 하겠다고 했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이방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야. 악한 농부야, 너희들이 바로 악한 농부야. 너희들이 주인이 예복을 줬지만은 예복 입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 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냐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다 말하면서 이 집이 황폐케 되리라 라고 38절에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건물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앉으셔서 이 건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하리라. 여러분 단순히 건물 성전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뭡니까? 건물 성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이 신약 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붙인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또 나름 성찬도 나름대로 흉내를 내고 온갖 찬송을 부르고 많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벨직 신앙 고백 29조에 말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징표 표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참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령 받아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어 거룩한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배우고 이 말씀 따라서 죄사함과 성령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활의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수상한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캘리포니아 복음, 로버트 슐러로 간 우리 증거되어지는 캘리포니아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그 캘리포니아 복음입니다. 텍사스 복음은 뭡니까? 조엘 오스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이 문제가 없는 거다. 심리적인 복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 이런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아무도 막질 못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봤는데 아니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무수하게도 말하고 있는데도 귀를 가리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바알 만문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 감격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인데 이것 없이 자기 좋아하는 것 교회에서 흉내내다가 마지막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날에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든지 흉내내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처럼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귀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계속 몰아가는 것, 복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성화구원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날 영화구원으로 결정 최종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말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우리를 거룩해 변화시키는 성화를 말하지 않고 지역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지 않고 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종교 소비자로 만들어 놓은 복음은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1세기 말 한 95년경에도

0: 토해내서 이걸 뱉어버리겠다고. 살았으나 죽었다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21세기 되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이 많은 것입니다. 부활의 날 우리에게 주신 구원. Jesus paid it all.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 결과 죄 용서받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구원. 참된 안식. 그래서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영화스러운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성화와 또 마지막 날 부활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 주님의 얼굴을 베어옵는 그 부활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1: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8시에 드리며 교회 주소 5936 롤링로드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입니다. 이광은 목사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 gospel323.com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703-622-2017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게으름은 극복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게으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게으름의 정체를 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게으름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게으름과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게으름을 구분하는 것도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지금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게으르다.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참 게을러. 청소를 안 한다든지 뭐 빈둥빈둥대고 TV만 본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일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만 보는 그렇게 지독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리모컨을 돌리다가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해.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 절대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재빨리 뛰어나가서 배터리를 사가지고 올 것 같아요. 노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저 사람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맨날 노름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노름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노름을 합니다. 세상에 집에 감춰놓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통장을 찾아내든지 목숨 걸고 노름을 하죠. 사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9장에 게으름에 대한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역대하 29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게으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한 일이 뭐냐 보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 있잖아요. 뭐 정욕, 탐욕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게으름도 바로 죄에 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게으름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을 끊어내고 게으름을 좀 이렇게 단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비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 비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고 또 믿음에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년 한두 차례씩 뭐랬냐면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권면을 많이 했죠. 제발 집회에 나와봐. 그리고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뭔가 해결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분이나 우리 PD나 뭐 옛날에 부흥회 한번 가봤어요? 은혜도 받아봤어요? 자, 은혜 받고 변한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성자가 돼 있어야 돼. 집회 참석할 때마다 변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비법을 찾아요. 특별한 세미나, 특별한 집회. 그런데 절대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비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옛날에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무협지를 보거나 이렇게 중국 영화를 보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아주 일정한 패턴인데 대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나쁜 놈이 부모를 죽이거나 자기 문파를 없애거나 그래서 홀로 살아남은 주인공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수를 찾아가는 가서 무술을 배우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무림 고수가 무술을 가르쳐주는데 이상한 걸 시켜요. 물 떠와. 이 물 길어다 저기다 갖다 이렇게 담아. 계속 그런 걸 시켜요. 어느 정도를 하다가 화가 나요. 내가 배우러 온 건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무공 B급을 배우러 왔는데 지금 나에게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일만 시켜. 우리가 벌써 팍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 이제 알아요. 우리는 뭐냐면 저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림 고수는 그 비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차근차근 체력을 기르는 일부터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 게으름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게으름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비법을 찾지 마시고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고 매번 듣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예배를 단순한 의식 또는 리추얼한 그런 예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였냐면 역대하 29장에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번제는 뭔지 아시죠? 동물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죠? 아,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무서운 일이구나. 또 그 동물을 태우는 역한 냄새를 맡고 그 동물을 가를 때 피가 튀는 피냄새를 맡으면서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죠. 이게 소통이었어요. 이게 예배였고. 근데 그것을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소통,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하여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게으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부지런한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는 일에 부지런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게으른 일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에 게으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이 어디에 부지런하며 당신이 어디에 게으른지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지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게으름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우리들이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게으른 문제, 가장 큰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소홀해지면 왜 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소리가 들려요. 저도 종종 놀라운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에서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냥 돌아봐요. 그런데 아저씨 뭐 이런 얘기에는 제가 뒤를 돌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군목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종로에 있는 어학원에서 토플 공부를 할 때였어요. 난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토플 공부를 하는데 아저씨 아저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돌아봤어요. 근데 계속 아저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봤더니 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저씨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거든. 자, 우리가 관심 가지는 소리에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관심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게으름,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이 소통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부분이에요. 이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학자인데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해라. 그리고 불꽃을 다시 태워라. 이게 무슨 의미냐? 열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이 불꽃이 살아있는가? 나는 오늘날 교회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 이 사회 젊은이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꽃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야,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내가 죽어도 좋은 일.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때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성경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하여 비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양을 치는 40년 동안 그가 게을렀다고 하는 어떤 단서도 없어요. 그는 열심히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양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모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모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장을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소명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꺼져있던 그의 불꽃을 사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굳이 양치는 데서 끄집어내셨을까? 양치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양치는 일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열심히 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합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들이 들었던 아주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의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까지 내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늘 열심히였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때 난 무협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가게에 있는 무협지를 정말 다 봤던 것 같아. 심지어는 만화가게 주인이 나 때문에 이렇게 무협지를 바꿔놔야 될 만큼 무협지를 참 열심히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참 열심히 쳤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내 탁구 라켓을 다 쪼개버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 여학교 막 문화개밤 이런 데 하는데 축제 다니고 너무 재밌었어요. 대학교 와서는 당구를 참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수업은 거의 안 들어가고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대학교 2학년 됐을 때는 소위 이제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이렇게 딴따라. 그때 내가 굉장히 머리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보면 나는 참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찾아왔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늘 열심히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까웠어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죠.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개 이제 목회자들 패턴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데 나에게 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야. 나만이 쓸 수 있는 시간이야. 그때 내가 이제 28살 됩니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대략 한 20년 동안 나는 새벽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나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만나교회 목사로 내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소명을 일깨워 주셨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내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 아 이거 꼰대가 하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들이 들었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소명, 성공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삶을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집중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꾸준함이에요.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해요. 하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창조적으로 살아. 크리에이티비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그 창조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없다면 이 창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명이 오고 우리들의 삶에 불꽃이 타올라도 내 삶의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들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야구,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야구 투수들, 평균 뭐 자책점도 있고 뭐 몇 승을 하느냐도 있고 그런데 감독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팀에 제일 소중한 투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감독들은요. 매년 꾸준히 10승 정도를 올려주는 투수가 최고랍니다. 한 해에 20승하고 그 다음에 10승도 못 올리거나 뭐 아무리 평균 뭐 자책점이 아무리 좋아도 제일 훌륭한 투수는 누구냐? 꾸준히 10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투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시종여일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죠. 가끔 위대한 결심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하루 1분 기도하는 게 정말 훌륭한 거고 우리들이 어떤 위대한 결심,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평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소원보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결론은 보면 너무 당연해요.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불타오를 때 우리를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나가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것. 난 목사인데 이런 말을 좋아해요. 전략적. 이양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좀 전략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병이라 그러는데 나는 늘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건 병입니다. 워크홀릭. 난 내가 스스로 이제 병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좀 게으러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말은 게으름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건데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 근데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9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지금 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건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때로 자기 점검이죠. 나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 방향을 잡아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게을러지면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한 일들이 정말 의미 없을 수도 있다.

0: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3: 자, 오늘 주제 그럼 이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보험이든 간에.
1: Yeah.
3: 예. 그냥 뭐 사실 컨셉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구체적인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쉬운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연으로 올려주신 주인공이 있으세요. 이하영 청취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orea's healthcare system 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외국 사례도 간단하게 올려주셨는데 그거 같이 하면서 우리도 뭐 실비보험이나 뭐 중대질병보험이라든가 사설보험도 있죠.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1: Sure.
3: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민간보험 우리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보험도 추가로 있다. 이것이 오늘의 어떤 전체적인 큰 축이 되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 단어 몇 가지만 먼저 좀 골라볼게요.
1: You might want to talk about your insurance plan. 일단 보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실 거 아니에요.
3: Plan을 붙이는군요.
1: Yes,
3: insurance plan.
1: Insurance plan. 그리고 okay. 아까 말씀하신 사설보험 할 때는 private insurance 하시면 돼요.
3: Okay.
1: Private.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든 보험이니까.
3: 실비보험 같은 거?
1: Yes, private insurance. So having insurance definitely will ease the burden for you. You might have to, I guess, worry less about how much you will be having to pay for treatment or for surgery, for example.
3: Medical bills can pile up.
1: Yes, they can cost.
3: Especially if you have a chronic condition.
1: Arm and a leg, yeah. Mm-hmm.
3: 자, 그럼 이제 그 의료비용이라든가 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보험 관련된 이야기 오늘 정리를 좀 영어로 해볼게요. 자, 사연 내용 하나하나 저희가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4: Talk about Korea's healthcare system.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3: 자,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부러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어로요.
1: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3: 선망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사연에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영어로 좀 바꿔본 겁니다. The envy of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Envy가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자,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자, 국민 건강보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망의 대상이다. 다시 한번요.
1: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3: 대부분의 경우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3: Receive treatment. 이건 어렵지 않죠? Treatment 하면 진료나 치료 같은 걸 그냥 treatment, 주로 치료 쪽 단어죠. Receive, 받는다는 얘기인데 큰 병원은 hospital, 작은 병원은 clinic이라고 주로 합니다. 자, 이런 데 가서 주로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1: It won't break the bank.
3: It won't break the bank. 이게 뭔가요? 자, 직역하면 은행을 깨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큰 비용 지출이 있으니까 뭔가 금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it won't break the bank라고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큰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로 부정문 형태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that's
3: It won't
1: true.
3: break the bank.
1: It won't break the bank.
3: 야, 돈 많이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쓸 때 씁니다. 물론 긍정문에 쓸 수는 있어요. 자, 다시 한 번요.
1: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3: Okay. 그래서 사람들이 가벼운 감기 증상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1: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3: Think nothing of ing 형태로 붙였는데 자, 요거 이제 여러분이 사연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한 줄 한 줄 최대한 그래도 비슷한 단어나 표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찾은 거거든요.
1: Mm-hmm.
3: Think nothing of something. 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1: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3: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right.
3: 아, 몸이 좀 안 좋네. 아유, 병원 가야겠다. 이게 다른 국가에서 이게 비용이 비싼 경우에는 좀 아파도 참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Yeah.
3: 우리나라는 뭐 아프면 병원 쉽게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뭘 사연으로 주셨냐면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어주셨어요. 비교하려고 주신 것 같아요. 좋아요. Mm-hmm. 자, 미국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1: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3: 미국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대부분의 의료보험은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진료비가 훨씬 비싸다. 오케이.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연결 문구 중에 하나가 in contrast죠. 자, 이거 두 번만 읽어드릴게요.
1: In contrast. In contrast.
3: 대조적으로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자, 미국을 the United States라고도 하고 뭐 줄이면 the states라고도 합니다.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자, 특히 의료 보험이 그렇죠. 여기서요.
1: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3: 자, 이 문장 보세요.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in이 들어갔으니까 한국에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비해 진료비가 훨씬 비쌉니다.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자, 이 문장 비교하는 문장이니까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1: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3: Okay. 그래서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게 되는 한국인들은 의사 진료를 좀 미루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약품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일단 영어로 해볼게요.
1: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3: Okay. Over-the-counter medication, 이거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OTC라고도 하는데요. 카운터를 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약이라는 얘기는 처방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 right.
3: over-the-counter 자체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이고 prescription medication이라고 하면 처방전이 필요한 약입니다. Put off라는 건 주로 언제 쓰는 말인가요?
1: Put off, postpone, 뭔가 미루는 거죠.
3: 맞아요. Temporarily, 즉 미국에 잠시 거주하는 경우는 아파도 좀 참는다는 얘기죠.
1: Mm-hmm.
3: 너무 비싸니까 병원 가면.
1: Yeah.
3: 근데 이게 저도 유학을 미국에서 했는데 대학교도 좀 거기서 다녔고 교환학생 하면서 석사를 미국에서 하는 동안 정말 유학생들 중에도 학생들도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아픔은 찾고 특히 이 아프거나 그럴 때 치과는 진짜 끝까지 참았다가 방학 때 가서 한국에서 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1: Yeah.
3: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So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잠깐만요.
1: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3: Okay.
1: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3: 그래서 이제 특히나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getting surgery. 이거 뭐 수술 받다는 얘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하죠.
1: Yes, to go under the knife means to undergo surgery, to get surgery.
3: 뭔가 수술을 받을 때 go under the knife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큰 치료 같은 경우도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They often wait until 기다린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They return to Korea. 잠시만요.
1: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3: 자, 그렇지만 한국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3: 보험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아마 cover일 것 같아요.
1: Cover, coverage.
3: 맞아요. 저희도 네. 보험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단어가 cover인데 그 보험의 혜택 적용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하면 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다시 한번요.
1: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3: Okay. 자, 이런 그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3: Coverage 나왔죠?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항목들이 receive insurance coverage, 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점차 이런 혜택 범위가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I hope that. 한 번만 더요.
1: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3: Okay. 자, 오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올려주셨고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Talk about Korea's healthcare system.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3: 자, 입지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영어 질문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 3개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가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 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 텐데요. 비용이 좀 많이 들다의 표현으로 이 표현 기억해보시면 좋습니다. Break the bank. 뭐 예전에 뭐 cost an arm and a leg 오늘 브레인스토밍 단어 중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1: Break the bank. In most cases, going to a clinic or a hospital won't break the bank.
3: Won't break the bank. 다시 말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큰 비용이 든다 쪽으로 긍정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차고 치는 게
1: Fixing the car could break the bank.
3: 야, 그저 수리비 꽤나 나올 것 같은데?
1: Right. So break the bank in this case would mean that it will cost you more than you can afford.
3: Okay.
1: Right.
3: 그쵸. 거의 뭐 부담이 상당히 될 정도로 돈이 나올 때. Mm-hmm. 그래서 break the bank입니다. Fixing the car could break the bank. 자, 그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for something I don't really need.
3: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for something I don't really need. 굳이 필요 없는 얼굴에 그 많은 돈을 쓸 필요 있을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비교적 그래도 쉽게 간다.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Think nothing of 이 표현 이런 상황에 아주 잘 맞습니다. 연습해볼까요?
1: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3: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쉽게 병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난 예전에는 밤새는 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은 조금 힘들다는 뉘앙스죠.
1: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3: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자, 밤새는 거 이거 쓰시면 돼요. Stay up all night. ing로 붙여서. 자, 다시 한번요.
1: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3: But not anymore.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Used to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밤새는 거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절대 체력이 못 버틴다. 이런 뉘앙스. 자, 그녀는 한밤중에 뭘 먹는 걸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1: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3: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네. 쉽게 쉽게 먹는다.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한밤중에 그 부분만 다시요.
1: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3: 수술 받다. Get surgery 하셔도 되고 undergo surgery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1: Go under the knife.
3: 이거 꼭 기억해 써보세요. 수술을 받는 것처럼 큰 치료가 필요하면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자, 미국에 임시 거주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3: 나 저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좀 쉬었다. 병간했다는 얘기죠.
1: I missed a month of work after going under the knife.
3: I missed a month of work after going under the knife. 다행히 나는 수술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1: Thankfully, I didn't have to go under the knife.
3: Thankfully, I didn't have to go under the knife. 잘 기억해 써보세요. Well done,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5: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6: Yes,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5: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6: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5: That's right. It helps to ease the burden of medical bills.
6: I should look into that.
3: 자, 보험 관련된 대화입니다. 뭐 실비 보험, 중대 질병 보험, 뭐 대표적으로 암보험 같은 게 있겠죠. 별도로 의료 보험 상품 같은 거 가입한 거 있니? 영어로요.
1: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3: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국민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extra라고 물어본 거죠. 그걸 근거에 이제 근저에 깔고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Sign up for. 자, 가입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1: Yes,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3: 중대질병이죠.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하면 중대질병 보험은 들었다. 자, 실비보험 얘기해 볼게요.
1: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3: 실비보험이란 단어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이거 그대로죠.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을 하나 들었다. I have, one more time.
1: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3: 그거 좋다고들 하던데.
1: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3: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맞아.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
1: That's right. It helps to ease the burden of medical bills.
3: Ease the burden, 부담을 줄이다. Of medical bills, 의료 비용이죠.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1: I should look into that.
3: I should look into that. Look into, 한번 검토해보다 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화문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144페이지에 3번 문장과 4번 문장 영작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영 다시 듣기는요. 오디오 어학당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next time.
3: By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20번째 페이지, 잡지사 개국공신이자 역대 최다 출연자이자 유일무이한 잡지사의 남자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저희가 이제 앞으로 틈틈이 조선시대 왕들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거나 안정시킨 왕의 남자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왕의 남자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바로 삼봉정도전입니다.
1: 삼봉정도전.
2: 네.
1: 왕은? 태조 이성계.
2: 그렇습니다.
1: 아, 태조 이성계의 남자 정도전 혹은 정도전의 남자 태조 이성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정도전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2: 정도전은 이제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 약간의 핸디캡,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외할머니가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출세의 길마다 누군가가 비판을 할 때 저 사람 몸에는 천한피가 흐릅니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것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 정운경이 내 자식은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목은 이색.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겼던 벗들이 예를 들어 뭐 정몽주라든지 이승인, 이조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국민왕이 추진했던 반원 친명 자주 정책.
1: 네.
2: 그러니까 원나라에 반대하고 새롭게 뜨는 신흥 강국인 명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려는 자주를 내세우겠다. 신진사대부 젊은 학자에게
1: 잘 맞는 것 같은데.
2: 딱 맞는 거잖아요. 네. 오랑캐의 나라를 멀리하고 중화의 나라를 가깝게 하고 우리는 자주를
1: 네.
2: 내세운다. 그러면서 이 공민왕을 지지했었는데 문제는 공민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암살당하고 나서 우왕이 즉위하니까
1: 네.
2: 권문세족과 또 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이 집권하면서 방향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전을 뭔가 마뜩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정도전한테 굉장히 안 좋은 미션 하나를 줍니다.
1: 어떤 미션이요?
2: 이번에 원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그대가 가서 접대를 하시오.
1: 아, 그럼 일부러 약간 곤란하게 만들려고?
2: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1: 신진사대부한테는 조금 난처하죠.
2: 네. 네.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라고 사신 그 상소를 하냐면 원나라의 사신의 목을 베야지. 나를 그 사람을 접대라는 건 모욕입니다. 성격이.
1: 배짱이 있네요. 그래도.
2: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냥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으면 되는데.
1: 그렇죠.
2: 목을 베시오. 나는 모욕하는 것이야. 이러니까.
1: 밑보일 텐데.
2: 결국 귀양가정.
1: 아, 귀양가요?
2: 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당시 나주의 거평부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1: 네네.
2: 이제 귀양을 가면은 이제 지식인들에게는 그 시기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주 거평부곡에서 그 전까지 비록 그 컴플렉스는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치와 그다음에 중앙의 어떤 지식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약간 좀 멀리 떨어진 현실
1: 갔습니다.
2: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농민들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지방 향리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유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이동의 자유가 생기니까
1: 네네.
2: 이제 서울 쪽으로 옮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의 한양 남경 쪽으로 와서 뭔가 먹고 살 일을 하는데 정도전이 늘 힘들어했던 사람이
1: 누구죠?
2: 부인입니다.
1: 부인한테 힘들어했다?
2: 제발 월급 좀 받고 잘 지내시지.

0: 성격 좀 죽이시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이 돈좀 벌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1: 예.
0: 라고 생각으로
1: 뭐 하시나요?
0: 남경에서,
1: 예.
0: 내가 개경에서
1: 예.
0: 잘 나가는 학자인데
1: 예.
0: 내 밑에서 공부를 하면은 합출세합니다.
1: 아, 약간 사교육기관을
0: 네,
1: 만드셨구나.
0: 학원 만들었어요.
1: 남경학원.
0: 네,
1: 예.
0: 남경학원을 딱, 삼봉학원을 딱
1: 삼봉학원.
0: 만들었는데
1: 예.
0: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쟤 아직 귀향 안 풀렸잖아.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쟤 역적으로 거의 몰리다시피 한애
1: 아,
0: 아니야?
1: 예.
0: 라고 하면서 동네 그 이렇게 세력가들이 와서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도전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도 가고 김포도 갔는데 거의 비슷한 처지를
1: 아,
0: 거치니까
1: 예.
0: 정도전은 정말 답답할 거 아니에요. 나 먹고
1: 그렇죠.
0: 살자고. 나
1: 그렇죠.
0: 부인한테 돈좀 보내려고
1: 부인도
0: 하는데.
1: 의사표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인가
0: 예, 편지
1: 보니까.
0: 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미안하고 뭐 돈을 못 보냈어.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정도전은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완전한 국면 전환을 꿈꿉니다.
1: 어떻게요?
0: 그러면서 그는 함경도로,
1: 함경도로? 네.
0: 이성계를
1: 아, 함경도에
0: 찾아가죠.
1: 이성계가 있구나.
0: 네.
1: 그러니까 엄청 여기저기 떠돌고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가 드디어 함경도 이성계를 만나는 순간인데.
0: 그렇습니다.
1: 그럼 뭐그 군대로 들어간 건가요?
0: 이제 그때 이성계는 여러 전공을 세우고 여기에서도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전투가 막 끝난,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잠깐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도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겠죠. 이성계가 막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찾아왔답니다. 문신이.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시지? 하고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불렀는데 딱 보더니 이성계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때 사병을 한 2,000명 이상
1: 그렇죠.
0: 데리고
1: 그막
0: 다니면서,
1: 소라불로 막 나팔 불면서.
0: 맞습니다.
1: 그죠,
0: 그러면서
1: 그죠.
0: 주요 이제 전투에서 큰 승전을 거두고 있었으니까 자기 병력 보여주고 싶을 거
1: 아,
0: 아니에요.
1: 예.
0: 쫙 사열을 딱 하니까 정도지 딱 보고,
1: 어.
0: 이 정도 군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거기서 압도돼야 되는데,
0: 네,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군대 못할 것이 없으니까 이성계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1: 예.
0: 못할 것이 없다.
1: 아, 못할 것이 없다.
0: 네, 못할 것이 없다. 아, 그럼 왜구를 뭐 무찌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 직전에 황산대첩이
1: 아,
0: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뭐 하면서 말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당신이 군사적으로 큰 성취를 거뒀다면 나의 지혜와 덧붙어 만난다면 큰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1: 던졌어요, 지금.
0: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7년 뒤에 나중에 그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날 즈음에
1: 네.
0: 이 것과 관련된 표현을 실록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1: 아, 예.
0: 그때 정도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나라 고조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운 게 한고조 유방인데,
1: 고조인데, 예.
0: 유방이 나라를 세우려고 장자방을 쓴게 아니라
1: 네.
0: 장자방이 나라를 쓰려고
1: 네.
0: 한고조 유방을 데려다
1: 쓴 것이다.
0: 왕으로 삼은 것이다.
1: 장자방이 정도전인데 이걸
0: 그렇죠.
1: 누가 쓴 거예요?
0: 이거는 태종 쪽에서 쓴 거예요.
1: 태종이?
0: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만큼 거만했다, 오만했다,
1: 비판적으로 쓴 거군요.
0: 비판적으로 썼지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계가 먼저 큰 뜻을 품었다면은
1: 네.
0: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자신의 휘하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1: 네.
0: 자신에게 조언을 줄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큰 그림을 누가 먼저 그렸다면,
1: 정도전이 그리고 그
0: 그렇죠.
1: 안에
0: 거기에
1: 이성계를
0: 이성계가 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그두 사람이 건국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1: 정도전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점인 가족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파트너가 된 이성계 역시도 어떤 뭐 집안의 내력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고 하던데.
0: 황산 대첩을 통해서 이성계의 이름이 거의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맞아요.
0: 문제는 이성계는 아직 시골 사람인 거예요. 개성 사람들이 볼 때는
1: 출신 문제가.
0: 아우 저 시골에서 그 아버지 때만 해도 머리 깎았다며 뭐 요런 느낌이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성계의 향후의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최고의 명장으로서 최영의 인정을 받고
1: 네.
0: 그 자리를 잇는 것 정도가 되는 것,
1: 아, 그 이상은
0: 그 이상은
1: 좀
0: 보기가
1: 어렵지 않겠느냐.
0: 어렵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뭔가 이성계도 나의 자리가 뭐지? 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1: 네.
0: 이제 황산대첩이 끝나고 몇년 뒤에 함경도에 머물 되었는데,
1: 네.
0: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 군대면 네. 뭘 못하겠습니까?
1: 못할 것이 없소이다.
0: 라고 아. 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이성계의 그러네. 머리도 반짝.
1: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0: 나의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성계의 그 답답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네. 긁어줬네요. 정부장이. 네. 자,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둘이? 네.
0: 이제 이때 이제 아마 모종의 대화를 통해서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요. 네. 문제는 이때 고려를 둘러싸고 그 국경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명나라의 그 주원장 홍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네. 거의 요즘에 트럼프 못지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폭군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홍무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 우리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게 우리가 원나라를 계승한 거니까 다시 다 돌려줘야 돼.
1: 아,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철령 땅, 다시 되찾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그 동령부 이런 데 되찾았잖아요. 예, 예. 이거 다시 다
1: 명으로 넘겨라.
0: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제주도 네. 그 탐나총관부 그것도 넘겨.
1: 아, 정말요?
0: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려가 발칵 뒤집힙니다.
1: 그렇죠.
0: 아니 우리 여태까지 그래도 원나라를 좀 멀리하고 비록 우왕 때 친원 정책을 폈다고는 하더라도 약간의 중간 정도의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 그래도 좋은 게 좋으니까 좀 말을 들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토를 되찾고 국민왕과 함께 반원 자주 정책에 앞장섰던 최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럼 이 기회에 네. 요동을
1: 칩시다.
0: 칩시다. 우리가 본때를 보여줍시다.
1: 예.
0: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최영은 요동 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1: 명이랑 전쟁하는 거잖아요.
0: 명나라랑 전쟁하는 그렇죠,
1: 그렇죠.
0: 겁니다.
1: 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0: 저 신흥 강구 네.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아주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1: 야.
0: 그렇게 해서 전군을 모읍니다. 네. 전군을 모아서 당시 명목상으로는 10만이지만 실제로 3만 8천 정도의 군대를 모으는데 네. 그중에 기병이 2만 2천입니다.
1: 야,
0: 어마어마한 기병 군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후대 연구자들이 볼 때는 약간의 승산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볼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총사령관은 당연히
1: 최영이겠죠.
0: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1: 어떤 변수죠?
0: 우왕이
1: 네.
0: 장인어른 우왕은 장인어른이 참고로 여러분이에요.
1: 아, 그래요?
0: 비가 여러분이에요.
1: 장인어른 중 한 분이 최영인가요?
0: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군대가 막 나갔을 때 암살당했는데 나도 암살당할 것 같으니까 내 옆에 계시면.
1: 아, 공민왕이 암살당한 게?
0: 그러니까 우왕은 트라우마로 나올 거
1: 신경이 거 쓰여서?
0: 우왕도 그러니까 내가 최영이 없으면 암살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 군이 올라가는 거
1: 아니, 지금 명나라랑 전쟁하겠다는데 자기 지켜달라고 지금 최영을 붙잡는다고요?
0: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이 볼 때 아마 한숨을 몇 번 쉬었을 것 같아요.
1: 이놈의 사위.
0: 그러면서 네네. 아, 알았다고 그럼 내가 남겠다고 개성
1: 아, 남아요.
0: 개성에 남겠다고.
1: 왕이니까.
0: 그렇죠. 이제 평양까지는 이제 군대를 배웅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서 사령관이 바뀝니다.
1: 네.
0: 이성계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 돌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회군.
1: 위화도 회군을 하는
0: 위화도
1: 거죠.
0: 회군을 해서 위화도 회군. 왕의 명령을 받지 않는 회군은 반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란의 명분인데 문제는 또 다른 장군이었던 조민수는 우왕과 가장 근접해 있었던 권문세족입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할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정조돈을 통해서 아마 그 뜻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0: 이 요동 정벌은 네. 공민왕이었으면 안 했을 거다.
1: 아.
0: 돌아가신 공민왕이었다면.
1: 그 말인 즉, 우왕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0: 이거는 최영이 주도한 것이니, 그러니 이거는 군대를 돌리는 게 우리 같은 네. 고려의 신하로 볼 때는, 네. 맞는
1: 하당하다.
0: 거다. 조민수가 약간 자기도 전쟁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논리가 네. 막 고려의 역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회군에 동참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급격하게 최영이 1천 군대로 개성해서 맞섰지만
1: 예.
0: 최영 1천 군대는 어떻게 보면 당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최영도 잡혀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1: 우왕도 피위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져요.
1: 어떤
0: 우왕을 폐위를 시켰으면은 네. 어디 왕씨 중에 한 명을 모셔갖고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 왕이 청왕이 우왕의 아들입니다.
1: 예.
0: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가만둘까요?
1: 청왕이요?
0: 청왕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성계의 세력이 네. 압도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 아.
0: 정치 역량 속에서.
1: 유아도 회군을 하고 우왕도 피해시키고 최영을 죽이고 나서도 네.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0: 우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되죠. 아, 이성계의 처지에서 보면은 네. 우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모르는 왕 하나를 왕씨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창왕은 자기 아버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예. 자기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 때에 따라서 우왕이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심지어는 우왕이 이성계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발각되기도 합니다.
1: 아,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는 엄청 좀 그런데 답답하고 이 상황을 조급하고 불안하고
0: 타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여기에 대한 논리를 누가 주냐면 네. 정도전이 줍니다.
1: 어? 어떻게? 타계책이 뭔가요?
0: 폐가 네. 입진 네 글자를 줘요.
1: 폐가 입진
0: 가짜를 없애고 진짜를 세운다.
1: 가짜 진짜가 뭡니까?
0: 가짜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왕 창왕이 왕우 왕창이 아니라 네. 신우 신창이다.
1: 아, 그게
0: 왕씨가 아니다.
1: 신돈 그건가요?
0: 그렇죠. 신돈의 아~ 신녀였던 반야가 나중에 그 아~ 국민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예. 그 낳은 아들이 우거든요. 예. 왕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왕은 왕씨성이 아니라 신씨성을 가진 게 맞고 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네.
1: 가짜다.
0: 가짜 아니냐. 아,
1: 정도전이 이 논리를 제시하는군요.
0: 그러니까 가짜니까 창왕까지 쫓아내는 게 맞고.
1: 그럼 입진 진짜는 누굽니까?
0: 왕씨 한 명 데려다 보면 되죠.
1: 아, 허수아비.
0: 네, 그래서 신종의 후손이었던 왕요라고 하는 인물을 네. 후손을 왕에 올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양왕이 아. 되었고 예. 결국은 이제 우왕창왕까지 죽이게 되면서 네. 권력을 이성계 정도전이 돈독하게 잡는 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1: 이렇게 이성계와 정도전이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는데요. 이어서 개혁정책 하나가 나온다고요.
0: 네. 바로 뭐냐면 토지개혁이에요.
1: 토지개혁을 조선 건국 전에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당시 그 고려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을 권문세족이고 농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예. 일반 백성들은 이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다. 모든 이익은 권문세족 귀족들이 가져가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때 정도전이 생각을 할 때 아마 이건 이성계의 생각보다는 정도전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정도전이 생각을 볼 때 이 땅을 몰수를 해서 네. 관료들이거나 백성들이거나 학생들이거나 군인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올바른 국가가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고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왜 예. 밀어붙였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소수의 권문세족은 몰락을 할
1: 그렇겠죠.
0: 거고요.
1: 예.
0: 그러면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인
1: 지지하겠죠.
0: 정도전이나 예. 이성계를 지지할 겁니다.
1: 그렇겠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전법이에요.
1: 과전법이군요. 이게.
0: 실제로 이 그래서 당시 왕이 됐던 공영왕조차도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예. 그의 땅도 아마 뺏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90년에 개성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는 걸 보고 공양왕이 울었다 그럽니다.
1: 아, 현직왕도 뺏었어요. 현직왕 토지를 볼 수 있어요.
0: 울었다고 하죠.
1: 아, 울어요. 그 왕이 네, 울었대요?
0: 네,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91년에 그 뺏은 땅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전국적이었지만 당시 어떤 역량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제 세력이 상당수가 이성계와 정도전 쪽으로 끌려왔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까 땅 뺏기고 울었던 공양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조선이 건국되는 거잖아요.
0: 네,
1: 예.
0: 보통 이제 어떤 나라의 마지막 왕의 시호는 네. 그 다음 나라에서 지어주거든요.
1: 아, 후대에서. 예.
0: 공손하게 양위한 왕.
1: 그래서 공양왕이에요?
0: 공양왕이에요.
1: 아, 공손하게 양위했나요?
0: 네. 뭐 나중에 뭐 공양왕이 이성계 보고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고 네네. 동맹을 맺자 그러는데 왕과 신하가 동맹을 맺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성계 이제 거부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러나시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392년에 마침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공신들이 여러 번 이제 재촉을 하지만 몇 번 사양을 하다가 이제 사양을 하다가 네. 이제 왕위에서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를 대신해서 이제 조선으로 건국을 하게 되고요.
1: 네.
0: 다만 흥미로운 거는 이때 처음에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약간 민심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려의 옛 법도를 따를 거고요. 나라 이름도 그대로 고려로 할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처음에 1392년에는 고려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호가
1: 조선으로
0: 바꾸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1: 정도전입니까?
0: 그렇죠. 그리고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새롭게 도시를 꾸미는 것도
1: 정도전이다.
0: 어. 그리고 궁궐 이름을 경복궁, 군자만년 개혜경복에서 가져오고 임금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십시오. 근정전. 이런 내용들을 붙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설계자라는 그러네요, 평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도전을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0: 그렇죠. 명나라의 관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아직 홍무제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트집 잡고 있었고 뭐 문장 하나로 니네가 우리를 무시하네 어쩌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런 가운데 표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냈던 외교 문서에 작성자를 잡아보내라 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1: 어, 명의요?
0: 네, 그런데 네. 그 표전문의 작성자를 거기서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정도전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럼 정도전 보내라 얘기죠.
0: 정도전 보내라는 네. 거. 태조 이성계는?
1: 아니래요.
0: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죠. 태조는 정도전이 아니면 일을 못하고 나중에 태조가 자신이 묻힐 지금의 이제 경기도 구리에 있는
1: 권원릉
0: 네. 자리를 여러 장소를 선택할 때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정도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실록의 여러 자료를 보면은 정도전과 태조의 막 우정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태조실록이 태종 때 만들었잖아요.
1: 그래서 예.
0: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면은 네. 태종에게 불리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아주 오피셜한 내용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 그래도 친해.
0: 정도전이 아무리 이게 길한 자리를 찾는 거고 미래를 위한 일이지만 제가 임금의 무덤 자리를 찾으려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은 태조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1: 아,
0: 저 사람은 진짜 나의 사람이다.
1: 내 사람이다.
0: 이라는 말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이제 이런 사람을 보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정도전이 뜻밖의 칼을 내밉니다.
1: 어떤 칼을?
0: 최영이 요동 정벌할 때 반대했던 게 이성계고 그렇죠. 그 옆에서 그거를 지지했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요동 칩시다.
1: 아, 정도전이 요동을 치자고 해요?
0: 요동을 칩시다.
1: 오.
0: 아무래도 네. 실력 행사를 네.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법에 관한 책들을 적은 바가 있었던 정도전이 볼 때는 여러 부분에 승산이 있다고
1: 승산이
0: 판단한
1: 있다고
0: 거예요.
1: 봤어요?
0: 다만 지금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각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을 모두 군대를 국가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 규합을 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 혁파해야 됩니다.
1: 아, 왕자들의 사병을.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0: 왕자들도 이성계와 비슷하게 각각 사병을 입고 네. 그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네. 세웠었잖아요. 네. 방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니까
1: 예.
0: 혁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나 국내 문제를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되는 거죠.
1: 네.
0: 여기에 이제 크게 위기감을 느꼈던 게
1: 왕자들이겠죠.
0: 왕자들이겠죠. 이거 그대로 되면은 네. 요동 정벌이 이기고 안 이기고 문제가 아니라 내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면 아버지 하자는 대로 때에 따라서는 정도전 하자는 대로 끌려가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위기의 왕자들이 몇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중에 뭐 방간도 있을 거고 방원도 있을 텐데 네. 특히 위기감을 느꼈던 게
1: 방원입니까?
0: 방원입니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치자 우리가 먼저.
1: 정도전을.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1398년 8월 26일 날
1: 아.
0: 한밤중에 정도전은 그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남은의 집으로 놀러가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 아, 예.
0: 술을 마시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밤중에 군대를 일으켰던 방원이 그 남은의 집 격해서 남은 정도전을 죽입니다.
1: 아.
0: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명분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정도전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왕자들을 없애려고 해서 부득이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정도전을 먼저 쳤다. 그럼 여기에 끝났으면 그 명분이 맞을 텐데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가요? 경복궁으로 갑니다.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세자였던 방석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세자를
1: 방석이 막내죠?
0: 막내 네. 여덟 번째. 네. 그래서 그 방석을 죽이고 이복 동생이고 그 방석을 가르쳤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마침 그날이 이성계가 아파서 누워 있는
1: 아, 그래.
0: 그러니까 이 디데이는 네. 이성계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방원이 일으켰던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아.
0: 보통 역사 속에서는 제1차 왕자의 난,
1: 이게.
0: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방간하고 부딪혔던 제2차 왕자의 난과 비교해서 하는데 이 낱말이 약간 적절하지 않아요.
1: 어떤 면에서요?
0: 왜냐하면 1차 왕자의 난이라고 왕자끼리 싸워야 되는데
1: 그렇지.
0: 그게 네. 아니라 여기서는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태조를 실각시킵니다.
1: 그러니까
0: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낸 쿠데타예요.
1: 그냥 방원의 쿠데타죠. 예.
0: 다만 아직까지 태조가 기력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태조를 따르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2: 예, 예.
0: 태조는 이때부터 10년 뒤에 죽습니다.
2: 어, 그렇죠. 그러니까
0: 함흥도 가고 예. 그 회암사도 가고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벌어질 수 있어요.
2: 예, 예, 예.
0: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절충책을 찾은 게 뭐냐면 큰 아들은 없지만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가 태조에게도 괜찮은 아들이었고
2: 아.
0: 태종이 볼 때도 욕심이 없는 그리고 본 부인으로부터는 아들이 없어요.
2: 아, 그럼 믿을 수 있는.
0: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 형이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왕자리를 넘겨주지 않을까? 태조로 볼 때도 내가 태종한 그 방원한테 왕자리를 뺏기는 건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2: 네네.
0: 그런데 내가 둘째한테 큰아들이니까 물려준다.
2: 방과는 명분이 괜찮아요.
0: 그렇죠. 네. 방원은 이제 없었으니까.
2: 네.
0: 그러면은 그렇게 물려준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타협 속에서 이게 큰 탈 없이 끝나서 다행인 거지 쿠데타로 봐야 되는 거고
2: 네.
0: 다만 이제 후대에 볼 때 왕권을 좀 더 강조했던 게 태종이지만 사실은 태종은 정도전의 정책들을 계승하는 게 많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주자수 같은 것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정치 네. 권력을 둔 투쟁 속에서 정도전이 졌다.
2: 아.
0: 방심을 한 상황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 예. 마치면서 짧게 태조와 정도전 어떤 관계였다라고 보십니까, 선생님?
0: 네, 그 정도전을 다시 복권시키는데 결정적인 배경은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경복궁을 처음에 이름을 지은 것도 지은 것, 아. 그 다음에 세운 것도
2: 아.
0: 다 정도전이잖아요.
2: 그래서 그때 복궁.
0: 네, 그래서 아, 이 사람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2: 네.
0: 해서 복권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경복궁이라는 거는 조선 건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정치는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고 그 체계 속에서 궁궐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도전이 없었다면
2: 네.
0: 이전과 다른 고려보다 나은 조선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1: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하고 기틀을 잡은 남자 정도전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도전이 주축이 된 역성혁명은 정도전이 늘 곁에 두고 탐독했다는 맹자의 혁명론의 사상적 기반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정도전의 젊은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낙담이 있을 때 5살 많은 친한 형으로부터 이 맹자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정도전에게 처음 맹자를 전해준 그 친한 형이 바로 정몽주였으니 아, 정몽주는 자신의 선물이 그날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될 줄은 그때는 짐작도 못했겠죠. 이런 또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또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2: 오 자이요!
1: 잘 지내셨습니까? 오차유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통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정겨운 길동무들이시죠. 남북 패널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으로 귀한 걸음 해 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김영철 씨.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76번에서 살다가 2011년 5월 10날 이 서해로 가와 가족 9명 데리고 네. 탈북을 해서 지금은 김포에서 북한말로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렇게 살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4: 사실 뭐 저희가 뭐 양강도라든지 뭐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 뵀잖아요. 그런데 네네.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없었거든요.
1: 그러니까.
5: 9명 가족 데리고.
4: 9명 가족을 데리고. 사실 정말 이게 탈북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3: 네, 감사합니다.
4: 자, 그런데 특히 황해도에서는 더 힘든 여건인가요? 어떻습니까? 탈북하기에.
3: 네, 우리 황해도 쪽에서 이제 탈북을 하려면 이 기차 타기가 힘들어요. 네네. 뭐 해상까지 가려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감이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거 해상 쪽으로는 뭐 남두선 뭐 분계선이다 뭐 해가지고 엄청 북한에서는 황해도가 뭐라고 할까 좀 백색구역 좀 깨끗하다고 할까?
6: 아,
3: 예, 모르니까 외부하고 이제 차단되다 나니까 뭐 미개도 땡이도 하다 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리적이라든가 뭐 환경 쪽으로도 그렇다 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황해도가.
1: 아,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죠?
7: 근데 네. 너무 또 궁금한데.
1: 아, 예, 목사님, 네.
7: 그, 죄송합니다. 띵해도인데도 네.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거나 아셨던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5: 뭐 한국 TV도 네. 보신 적 있을까요?
4: 가까우니까.
3: 어쨌든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대북전단이죠.
1: 대북전단. 우리가 삐라라고 하는 그런 거.
3: 네. 제가 신을 지났지만 인민학교 4학년 때부터 삐라가 떨어졌어요.
1: 네네네.
3: 그때 이렇게 인쇄물처럼 떨어졌어요. 뭐 사진 이런 거는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새부터 이제 뭐 컬러로 바뀌고 코팅이 돼서 들어오다 나니까 그게 뭐 비가 맞아서 안 써, 안,
1: 그 뭐 뭔가. 그렇죠, 그렇죠. 코팅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3: 한 5년 네. 있다가 주워서 봐도 똑같거든요.
5: 그치.
3: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 저게 뭐 남두선에는 거지가 시글시글하고 뭐 애들이 구두닦이 팔고 뭐 신문 팔고 뭐 이러는 나라인데 그때부터 조금 회의를 가졌죠. 제가 이제 그 탈북을 한 그 동기가 뭐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뭐 살기 힘들어서 왔다 배고파서 왔다 추워서 왔다 뭐 그러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북에 있을 때 이렇게 궁상스럽게는 안 살았어요.
8: 좀
9: 많이
8: 바쁘다. 좀 열받으시네요.
10: 여기는 먹을 걱정이 없어.
3: 아, 네. 아이,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말씀이고.
1: 또 이야기가.
3: 황해도가 네. 북한에서 제일 살기 힘들어요.
1: 살기가 힘들다고요?
3: 아, 왜냐면.
4: 살기 힘든데.
3: 이제 뭐 곡창지대가 돼서 쌀이 많을 거다. 이러잖아요. 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황해도만 뜯어먹고 살아요.
1: 아, 네. 일단 그냥 네. 수탈에 가는 것처럼.
3: 그렇죠. 농사 짓고 그렇죠? 나면
1: 네.
3: 첫째가 이제 중앙당 가야 되고 군량미 네. 가야 되고 뭐 호위군 뭐 잠수함 부대 뭐 항공 그다음에야 그다음에 일반 군부대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을이면 우리가 이제 준엄한 가을, 피어린 가을. 그거거든요. 왜 식량을 국가에서는 지키려고 그러고 네. 개인은 먹어야 하잖아요. 뭐 도둑질을 해다 먹든 먹어야지 배고픈데. 네. 그게 이제 결사전이죠. 가을이면. 그래서 우리 황해도에서는 가을을 이제 그 피어린 가을, 준엄한 가을 이렇게 평을 합니다.
5: 저희도 처음 들었어요.
3: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우리 황해도가 니을자 붙은 게 없어요.
7: 니을자.
3: 쌀, 불, 물. 이게 제일 귀한 게 황해도거든요.
6: 곡창시대인 네. 왜 그런 말씀?
3: 쌀이 없어요.
9: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계속 빠져들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죠? 맞아, 맞아. 그렇다면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좀 더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이야기 주제 역시 알아보고 가야겠죠? 자,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맺혀볼까요? 제가 남북극장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남북극장
10: 나와주세요.
5: 아, 상표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
4: 할렐루야, 잘한다 너 진짜.
5: 근데 요즘 북한 주민들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고 들으니까 맞아. 마음이 너무 막막해서 내가 이 팝이 그렇게 안 넘어가더라고. 안 넘어가.
4: 너 잘 넘어가던데. 뭐 잘 먹던데. 왜 그래.
5: 안 넘어가.
4: 안 넘어가? 이제 알았어. 그냥 내 농담이고. 나도 요즘에 이 북한 뉴스를 잘 챙겨보게 되는데 요즘에 말이야 이 국경 경비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잖아. 어? 뭐 철조망도 몇 겹으로 더 치고 CCTV도 설치하고 말이야. 아우 정말 이건 어기막혀갖고 이제는 아우 나 답답해.
5: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아무리 꽁꽁 싸맨 다 한들 북한의 이 탈주가 멈추겠냐고. 요즘에는 바다 건너서 어?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
4: 바다 건너서? 해상탈부?
5: 그렇지.
4: 이야, 나 그 스토리가 정말 궁금하다. 진짜 해상탈북을 한다.
5: 진짜 궁금해?
4: 궁금해.
5: 정말 궁금해?
4: 궁금해.
5: 간절한 눈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네. 해상탈북, 그것을 알려주마. 빠밤.
9: 언제 봐도 재미있는 우리 남북극장이죠. 그죠? 오늘도 열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 중간에 북한 말이 숨어 있었는데, 과연 어떤 말이 있었는지 우리 스웨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1: 아까 전에 네. 그 선정 언니가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는
4: 이 팝.
9: 아, 제가 아는 이 팝은 나무 이름이거든요.
11: 아, 아니에요.
9: 아니에요?
11: 북한은 쌀밥을 이 팝이라고 그래요. 아,
9: 네. 쌀을 이 팝이라고 하는 거예요?
11: 네, 하얀 쌀밥.
5: 완전 다르다.
11: 이팝.
9: 그러니까. 왜 이 팝을.
4: 그러게요.
12: 그냥 제가 그거 아는 거 말해 드릴까요?
9: 네네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12: 저희 우리 선전 비서가 하던 말인데, 네네. 야, 너희 언니 이 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막 이러거든요.
9: 다시요.
12: 이 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9: 이 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12: 네, 돼지고기 꼭 먹고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팝이 왜 이 팝인지 알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 팝이 말이야, 조선 시대 때, 이씨 이성계 같은 놈들하고 양반 사대도만 처먹던 밥이야. 그래서 이 팝이야.
9: 아, 네.
12: 그래서 이 팝이야.
9: 아, 이 씨가 먹는 밥인데 그냥 아주 그냥 확 센 말로 이 팝. 아, 와,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또 아까 우리 하나 뭐 있었는데 어떤 말이 있죠?
12: 오기 막히다. 이런 말.
9: 어기 막혀, 어기?
12: 북한에서는 좀 많이 쓰는데, 네. 뭐, 억장이 막힌다, 오기 막힌다. 우리나라 말로, 네. 뭐, 기가 막힌다.
9: 아, 기가 막힌다. 네네. 좋은 소리 아니야? 기가 그러니까요. 막히네.
4: 아유, 기가 막히네.
5: 어. 우리는 어기 들어간 단어는 억소리 나게
9: 물어. 뭐
5: 단위로 억 하는데, 어. 그냥 어기 막힌다.
12: 어기 막힌다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9: 자, 그런 표현을 쓰는 거구나.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두 가지 또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남북극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북중 국경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상 탈북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해상 탈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 4명이 귀순했습니다.
14: NLL 넘기 전에는 북한 경비정 추격도 당했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파도도 엄청 심했고.
15: 중국 전역이 있잖아요. 검문 검색이 아주 통제하고 있어요. 탈북자가 넘어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9: 자, 보신 것처럼 작년 5월하고 또 10월에 두 번의 해상 탈북이 있었습니다. 9명의 일가족이 서해로 넘어오셨는데 또 10월에는요, 동해에서 목선을 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3: 네네. 그 뉴스에 9명이 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와서 한번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물어봤어요. 야, 그 뉴스에 너 그 뭐 GPS 달고 이렇게 네. 왔다는데, 그게 진짜냐? 네. 어? 내가 배 탈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9: GPS 자체가 없이. 아,
3: 말하자면 그 바다에서 보는 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근데 해주 앞에서 고기 잡이를 하면, 뭐 굳이 그거 없어도 네. 없어도 한국에 오거든요.
9: 아 그래요?
3: 어, 왜? 환한 데는 남조선이에요. 아,
11: 불빛만 보고 가면 아,
9: 밝으니까. 아,
3: 이 인천공항 네. 쪽에는 딱 네. 무슨 불난 것 같아요. 남조선에서 보면 저 맨날 저거 불나 있네 이러거든요. 화재가
9: 밝은데 그냥 불난 것처럼 느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3: 그러니까 방향 이제 뭘 걱정 절대 없어요.
9: 글로만 가면 되니까 네. 그쪽으로만. 네.
3: 근데 조금 뭐 굳이 GPS 달고 왔다고 막 뉴스에도 그게 막 나오니까 제 뉴스가 잘못됐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정말 9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5: 그리고 똑같이 9명. 아, 근데 9명. 영철 씨가 어떻게 보면 해상 탈부 네. 똑같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GPS가 없었지만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해상 탈북의 배잖아요. 네. 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3: 저는 그 저는 이 노 젓는 배를 만들어서 저는 이 노 젓는 배를 만들어서
9: 직접 만드신 거예요?
11: 네.
9: 만드셨다고요?
5: 노아예요.
3: 북에서는 그 전마라고 그래요.
9: 네네.
3: 그 배를 만들어서 저는 타고 왔죠.
5: 아, 배 만드는 있습니까? 기술을 어떻게 아시고?
9: 그러니까 그게
3: 그 쉬워요, 만드는
9: 쉽다고요? 아니,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5: 그러니까요.
9: 아홉 명이 타야 될 배.
7: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5: 아니 만드는 동안 어떻게 지금? 들키지 않았어요.
9: 그러니까. 감시 같은 거.
7: 그런 모든 감시.
3: 이게 제가 이제 네. 그 바다 나가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 바다 나가려면은 바다 출입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렇죠. 네. 바다에 네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바다에 나가려면 거기 그 담당 보위원.
10: 담당 안전은 일단 네. 그 사인을 받아야 되고 금융반장 사인 받고 네. 공장 장비 지침 사인 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불안정보에 올라가는 거죠.
3: 불안정보에서 사인. 그렇게 해서 38군데인가가 이게 사인을 거쳐 가야 돼요.
9: 38군데?
3: 거의 바다에 나간다는 건 일반 사람이 예, 불가능해. 나가지 말라 이거죠. 네. 나가지 말라. 근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면 이제 고기라도 잡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길 나가는데 북한은 뇌물공화국이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9: 뇌물공화국.
3: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무슨 정대가 있고 뭐 해안 경비 뭐 대대 중대 이런 정치도원 뭐 중대장 있거나 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래서 저는 바다를 나왔습니다.
9: 사실 뭐 혼자 탈출한 것도 물론 너무 힘든데 아홉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홉 분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
5: 일단 아홉 명이 어떻게 돼요? 아내하고
9: 가족 구성원.
3: 우리 딸 둘.
9: 딸 둘.
3: 그 군대 나간 처남.
9: 처남.
3: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형님네.
9: 형님네.
3: 형수.
9: 형수.
3: 그 조카가 둘. 그렇게 해서 아홉 명.
9: 어려서 아홉이네, 딸.
5: 야, 대가족.
11: 근데 그 가족이 이렇게 벌써 배 탄다는 게 어려울 텐데.
9: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아홉 분이 또 한 시간에 딱 모여서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3: 나 본인만 오면은 깨끗하죠. 뭐 결심할 것도 없고 말 안 하고 네. 떠나면 되는데 그 이혁이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가족들을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9: 그렇죠. 아홉 명이 가족.
3: 한 40년 넘게 이제 거기서 위치원 타가서 뭐 국민학교 하면서 뭐 태어나서부터 김일성 군수님 고맙습니다부터 배하고 이제 이렇게 쭉 살다가 이제 제가 42살에 여기 왔는데 저는 이제 그 탈북한 이제 계기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뭐 거기서도 뭐 장사를 했어요. 근데 2009년도에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9: 화폐개혁. 네.
3: 근데 북한에는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은행에 저금을 절대 안 합니다. 저금을 하면 돈을 안 줘요. 안 준다고, 돈 없다고.
4: 없다고. 아. 아.
5: 그 정도입니다.
4: 내 돈인데. 어,
9: 그러니까. 그래서
3: 장사를 해서 이익 안 하면 집에다 다 보관을 해요, 돈을. 그래서 제가 화폐 개혁할 때 당시 한 1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9: 1200만 원이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글쎄요? 있을까요?
3: 글쎄요. 그때 당시 월급 2천 원이었으니까.
9: 2천 원?
4: 월급이 2천 원인데 1200만 원을.
3: 아, 그러니까
9: 이거 600배. 아,
3: 상상도 이제 그 못할 돈이 있었는데. 근데 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걸 100대 1로 바꿔준다.
7: 100대 1이요?
3: 100대 1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것도 딱 10만 원이지만.
11: 네. 1인당
3: 그 1200만 원이면 그 1200만 원을 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딱 10만 원만 해준 거예요.
11: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종이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4: 그러니 돈이
3: 제가 북한을 납부하는 거는 뭐 독재도 좋다 뭐 지네가 뭐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근데 왜 개인 걸 자꾸 뺏드냐. 이거 개인 걸 뺏들면요 이거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4: 아, 아,
3: 다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11: 항상 먹은다고. 맞아.
3: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화폐 개혁 하자마자 그때 500원인가를 받았어요. 10만 원을 내고. 받은 게. 신화폐로. 신화폐로 이제 받았는데 그 화폐 개혁 하기 전에 장마당에서 쌀이 650원, 7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폐 개혁 하자마자 나가니까 네. 23원을 하더만요.
11: 아이 떨어뜨린 거죠.
3: 짜리. 그래서 그때 그걸 다 샀어요. 야. 그 500원 있는 걸로.
11: 짜라.
3: 그날로 나가서 그걸 다 샀는데 일주일 만에 그게 9,000원으로 올라갔어요.
11: 맞아요.
5: 네. 재테크 잘하시네요.
11: 네.
3: 화폐 개혁을 하나 만화로 돼 있어요.
11: 네.
3: 그래서 이제 군부대 부업지 책임자로 들어갔어요. 이제 북한은 이제 그 군대 고기를 공급 못 하니까 이제 뭐 산이나 이제 그 파지기 뭐 화전민 이렇게 해서 콩을 심어서 두부를 생산해서 인민군대를 공급하라 이렇게 해서 북한 연대마다 몇, 한 몇만 평씩 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또 김정일이 그 최우사령관 명령에서 군부대 4km 밖에 있는 부업지는 몽땅 오호관리소로 이제 그 반환을 하라. 이렇게 돼서 그거 농사 질라고 한해 농사를 졌죠. 거기서 엄청 투자해서 집에 있는 TV 팔고 다 해서 먹고 살게끔 해놓으니까 그 땅을 또 뺏들은 거예요.
11: 돈 뺏어가지 땅 뺏어가지 자꾸 커지니까 치는 거지.
3: 죽어도 안 되겠다 가자. 이래서 이제 탈북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 혼자 가겠다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가면 그때 딸이 둘이었었는데 얘들이 지금 반역자네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대 나 이거 내 눈으로 못 보니까 네가 바다에 가다가 잡혀서 천 얼마쯤 데리고 가라.
9: 책임져라 이거죠.
3: 이렇게 된 거예요.
9: 네네.
3: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애 엄마한테. 가자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엄마는 뭐 길길이 날뛰죠 뭐 죽는 게 무슨 장난 같나 뭐 그런 대로 살지 무슨 뭐 우리가 뭐 값 높은 인생이라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석 달 걸렸어요 그 설득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해주에서 이제 그 오후 4시쯤 이렇게 하늘을 보면 네. 인천공항에서 중국에 가는지 어딜 가는지 가는 비행기가 보입니다.
11: 계속 네. 비교되는 삶을 살았네.
3: 딱 이렇게 보여요.
16: 네네네.
3: 그래서 내가 저걸 가리키면서 네. 야 사람이 샀다가 저거는 한 번 타보고 죽여야지 않냐.
11: 나도 뭐,
3: 예. 그러면서 내가 한국 가면은 저거 한 번 구경시켜 주겠으니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9: 네, 그렇게 영철 씨가 9명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 대가족이 같이 올 수 있었는지 우리 그 과정을 좀 살짝 설명을 좀 해주세요.
5: 궁금해요.
9: 네,
3: 우리는 이제 그 증산도라는 섬에가 형하고 나하고 먼저 나와서 배를 이제 갖다 놓고 네. 바다에다가 네. 다음 날 우리 애 엄마가 해주소부터 온 가족을 증산도까지 한 100은 80이 됩니다.
12: 100님이 40kg고 80님이.
3: 걸어가지고 이제 그걸 데리고 나왔죠.
16: 걸어서요?
3: 아니 이제 누가 뭐라고 하는데 다 남선으로 간다는 그게 있으니까 차만 봐도 피하고 일로 이제 피하면서 나온 거죠.
5: 두려움에 저기 제발 저리
3: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왔어요. 등산도까지 와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초소랑 뭐 어디 가냐. 근데 전마는 사람이 딱 둘 타게 됐거든요. 노전 넣은 사람하고 이거 그물 넣는 사람하고.
9: 작은 배네 진짜.
3: 네. 길이가 3m 80 폭이 네네. 폭이 110cm 아이고. 요만해요. 전마니까.
9: 그 안에 9명이.
3: 예. 네. 이렇게 배가 흉내 배 따로 우리 배 따로 두 개를 묻죠. 두 개를. 그렇게 해서 초소를 나오는데 경비대가 이거 용 바다 요만한 애들도 막 오니까 그 증산도에서 이제 그 중대장 그 커버로다가 한 두 달 고기 잡이를 했어요. 네네. 이렇게 그 군 경비대 애들 아 저거 중대장 줘야 이렇게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야 오늘 내 생일이라고 가족이 다 나왔어. 네. 나왔으니까 너도 이따가 내 중대장네 집에다 이게 다 해놓겠으니까 너희 저 그 분대장네 집이 소대장네 집이든지 이따 와라 한 잔 먹어라. 야, 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걔들이. 그새 이제 기재선을 넘었죠. 넘어가지고 넘으면서 칼을 하나씩 다 차고 망태기다 돌리만한 거 하나씩 다 들고 누구든지 만나면 그거 오퍼 죽여 나 가야 되니까. 그 요만한 애들까지 받아나간다는 거는
5: 몇 학년이었어? 몇
3: 학년? 우리 작은 딸이 그때가 6살.
5: 어이구 어떡해.
3: 네. 우리 큰 딸이 14살.
5: 14살도
3: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받아나가는 거 이거 분명히 이거 남순 가는 놈들이다 하니까 무조건 만나면 죽여 뭐 할 수 없어. 이러고 갔는데 다행히 사람은 안 만났어요.
9: 다행히 아 다행이네요.
3: 그래가지고 그때 떠난 게 9시에 이제 그 육지에서 떠나서 네. 배 타서 이제 가자.
9: 거기가 네. 거기가 항구 이름이 있어요. 무슨 항이에요?
3: 증산도라는
9: 증산도라는 섬.
3: 그 딱 함박도 앞인데. 네네. 그 함박도 뒤에가 이제 우도죠. 이제 형님 불이 환하게 보이니까.
9: 아 그래서 아 우리 저기 상태 씨가 그 판넬을 준비했어요.
4: 자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한이잖아요. 이게 황해 남도지 않습니까? 우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도. 네. 우도 이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게 환한 게 보일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도 증산도 어디 있습니까?
3: 증산도가 그 뼈죽나는 그 반도
4: 여기
3: 그 앞에 가 있습니다.
4: 요 앞에 여기 반도 앞에 요 앞쪽에 증산도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출발하신 겁니까?
3: 그렇죠.
4: 이제 요 여기 NLL 선 뒤쪽에 증산도에서 출발해서 우도로 오신 겁니다.
3: 그거만 넘으면은
11: 남조선
3: 뭐 남조선이죠.
4: 근데 중요한 거는 노를 젓는다.
5: 그래.
16: 아주 두 대가
4: 그렇죠. 얼마나 노를 젓으신 거예요 그러면?
3: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10시 제 기억으로 밤 10시 50분에 떠났어요. 네. 떠나면서 이게 사람이 급하면요 하나님을 저절로 찾아요. 알고 모르고 다 찾아요.
11: 다 찾아요.
3: 진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11: 나도 그랬어요.
3: 떠났거든요.
4: 그래도 물에 떠 있으니까.
3: 우도까지 온 게 2시간 반 만에.
9: 2시간 반이요?
11: 완전 빠르다.
3: 2시간 반 만에.
9: 굉장히 빨리 오신 거예요. 그 정도면.
11: 이제 그 안에서 네. 2시간.
3: 안락세 등판을 넘어서 이렇게 썰물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뭐 미사일보다 더 빠르죠 배가.
9: 그럼 오셔서 어디에선가는 그래도 내가 발견이 돼야.
11: 그렇지.
9: 그렇죠. 여길 내가 너무 왔구나. 뭐 이걸 알 텐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서 발견이 뭐 되시긴 하셨어요? 우리.
3: 우도에 갔다 대고 다 왔으니까 하나 때 들어가자.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반인가 기다렸어요.
9: 우도에서.
3: 날 밝기를. 날 밝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리치는 거죠. 우리 이제 귀순한다고. 뭐. 배한 건 있어가지고 하얀 거라고 생긴 건 다 갖고 늙어야 다 먹이순한다고 그냥.
4: 저희 왔어요. 왔어요.
16: 귀순했다고 막 흔드실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3: 남순에 가면은 환영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7: 네네네네.
3: 이게 우대까지 왔으니까.
7: 그렇죠. 그렇죠.
3: 이게 뭐 진짜 뭐 용물로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목이 터져 한 시간 남아 소리쳤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고 뭐 우리 애 엄마고. 끔찍을 안 하는 게 사람 하나 얼씬을 안 해요. 우도에서.
4: 우도에서.
17: 연평도로 가셨어야 될 거예요.
7: 그러니까. 아이고. 알 수가 없지 뭐. 그러니까. 연평도에 가야 환영받는지. 그...
4: 우도에 사람이 없으니.
17: 연평도 또 가까운데 사실.
3: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지금 남승 캐리놈들이 아직도 자네. 지금 남승 캐리놈들이 아직도 자네 이거. 이러면서.
17: 자빠서 자네.
4: 아직도 자네.
3: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시간쯤에 지쳐가지고 이제 있는데, 물이 다 나갔으니까 뭐, 배도 못 띄우는 거고.
7: 그렇죠.
3: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17: 뭐라고요?
7: 뭐라고요?
3: 기준하는 겁니까? 하고.
18: 이제야 왔어, 이제야!
3: 이게 그때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냥
18: 난.
5: 아니 지금은 웃으시면서
4: 맞아.
5: 말씀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해상탈복 진짜 목숨 거 우리 용기의 박수 한번 드리죠. 와.
3: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9: 네, 그래서 우리 영철 씨가 무려 9명의 그런 탈북자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또 그 이후에도 지난 10월이죠. 목선을 타고 또 동해로 넘어왔다는 소식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솔직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안상. 보안상. 예, 얼굴을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5: 연결됐어요?
9: 예, 한번 연결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보세요?
19: 네, 여보세요?
9: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배우 송건호입니다.
19: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아유, 목소리가 되게 예쁘시죠, 그죠? 예. 저 여기 지금 오자유여 지금 녹화 중인데요.
19: 네.
9: 네. 아,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네. 지금 목소리가 솔직히 제 딸하고 비슷합니다.
4: 젊으세요.
9: 네, 목소리가.
19: 네. 제, 아, 정말요?
9: 예, 예.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9: 아, 네. 저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목선배를 타고 온 강규리라고 합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
4: 아, 25.
5: 예쁘다.
4: 야, 이렇게 어떻게 사실 그 젊은 분께서 목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이 서해로 넘어오신 해상 탈북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두 분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저 해수소 왔습니다.
19: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아이고. 몇 마력짜리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19: 아, 저 24마력
4: 타고 왔습니다. 24마력.
3: 오, 직접 몰고 오신 거예요?
19: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5: 대박이다, 25살.
9: 아니, 그러면 이제 영철님은 지금 서해로 오셨거든요. 근데 규리님은 동해바다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19: 네네.
9: 그쵸. 이야,
19: 네.
9: 세상에. 진짜 동해바다 훨씬 넓을 텐데, 그죠?
4: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해바다 누구랑 어떻게 같이 오셨나요?
9: 네.
19: 그 가족이랑 엄마랑 이모랑 같이 오고.
9: 몇 분이 오신 거예요?
19: 네. 총 네 분이서 같이 왔어요. 저까지 네 명이서 같이 왔어요.
5: 여기 배에다가 먹을 거, 이럴 거 다 싣고?
19: 네, 그럼요. 먹을 것도 싣고, 물도 싣고, 식량 다 싣고.
3: 철저히 준비를 하셨네요.
19: 네, 원래는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돼서 10시간이면 오거든요.
5: 거리가 얼마 안 돼서.
9: 아니, 얼마 안 걸리는데 10시간이.
4: 10시간 배 타고, 야 쉽지 않은데.
19: 근데 저는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경비 초소 때문에 44시간이 걸렸어요.
9: 44시간.
19: 그러면 네, 정확히는 뭐 한 24시간 걸리긴 했어요. 왜냐면 밤에는 이제 밤에만 항영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항영을 안 했거든요.
5: 와. 진짜 동해바다는 훨씬 넓고 그렇죠. 또 파도도 엄청
4: 많이 많이 많이 세.
5: 위험한 고비가 많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19: 진짜 위험했어요. 파도도 엄청 심했고 거기에다 NLL 넘기 전에는 북한 경비종 그 이제 추격도 당했었어요.
5: 아니, 추격까지.
9: 그럼 그 추격을 어떻게 이렇게 따돌려셨는지?
19: 용감하게 그냥 직진했던 것 같아요.
5: 용감하게 25살.
4: 그냥 고.
5: 왜냐면 또 이제 그 딸린 가족들이 있으니까 재미가.
4: 그러니까요. 가족도 있으니까.
19: 네.
9: 진짜 살다가 그냥 달리셨구나, 그죠?
19: 네. 그리고 파도가 좀 되게 심했어요. 제가 그때 추격을 당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은 배라서 이제 파도랑 같이 이렇게 빨리 그냥 올 수 있는데 이게 큰 배는 대신 파도.

0: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대신 파도를 맞받아 와야 되니까 시간이 더뎌진 것 같아요.
2: 파도 때문에 올 수가 있었어.
3: 아니 멀미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막.
1: 아 원래는 멀미가 장난이 아니어야지 정상인데 저는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게 복합돼서 예, 멀미를 못 느끼고 왔습니다.
4: 와. 아니 그 위험한 순간을 넘어서 일단은 한국에 오신 건 너무 대견하시고 축하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최근에 북한 소식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북한이 요즘 어떤지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지금 북한 실상이 원래 예전보다 엄청 많이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제 국경을 봉쇄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정부에서 계속 뭐 개인 장사도 없애고 뭐 모든 면에서 쌀 장사까지도 못하게 하고 식량 가격은 뭐 엄청나게 예전보다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되게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럼 만약에 해상 탈북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1: 그럼요. 제가 있을 때도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마도 한 번은 서해, 한 번은 동해를 갔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졌을 겁니다.
2: 경계가 심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1: 네, 그럼요. 저희도 이제 제가 배 운영을 할 때 서해 쪽에서 한 명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되게 통제가 엄청나게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은 배 항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나 두 달의 시간.
2: 네, 또 우리 강유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하시고 또 꿈꾸신 것들 마음껏 펼치시기를 저희가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5: 네, 기르님 화이팅!
2: 화이팅!
5: 네.
2: 화이팅!
5: 25세.
6: 네, 와, 대단합니다. 강규리 님.
5: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4: 진짜. 이거 필수로 보라고 해요.
2: 필수로. 네, 꼭 보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저희 해상 탈북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북한 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화 통화에서도 들었듯이요. 더 조이고 압박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까 살짝 얘기 나눠봤잖아요. 개인적으로요. 예.
7: 지금 서해 쪽에서 네. 한번 2003년대에 오셨고 또 이제 규리님 쪽에서 동해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진짜 배 그 해상으로 나가는 북한에서 이제 목선 타는 사람들 네. 엄청 그 압박하고 엄청 감시와 경계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해상 탈북은 없어질 것 같고 육지 탈북도 지금 압록강, 두만강에 거의 다 지금 막힌 상태거든요. 특히 두만강 쪽에 지금 알아봤더니 거의 두만강에 붙기 쉬운 쪽에는 거의 다 철책을 세웠더라고요. 북한도 세우고 중국 쪽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철책을 넘다 보면 거기에 캔이 매달려 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잠복 군무를 서던 경비대 애들이 확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탈북은 정말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아니 맨날 돈도 없다면서.
2: 아니 근데 그 해상 탈북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전부 다 이거 없애버리니까 이거 아니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5: 그러니까.
2: 아이고 등목이야 아이고야 혈압이야 어떻게 사시라고
8: 그러니까 일단은 저런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북한은 때리면 아픈 척이라도 하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무조건 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선을 갖고 있는 걸 뭐 국가명의 수산사업소나 이런 데서 다 회수해가요 네, 일단은 저런 사건이 터지면 당분간은 잠자 해요. 네. 그리고 또 북한도 또 그게 또 한 발 더 나가서 작년에 이제 북한에서 바다 양식 사업을 우리가 조금 최첨단으로 하겠다. 그래서 네. 바다에다가 드론을 띄워요. 그래 드론을 띄워서 양식장들 전체적인 온도 그리고 물고기들이 상태 이런 것들을 검열하겠다고 이렇게 드론을 띄웠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드론을 띄우면서 바다 양식보다는 그 바다를 통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2: 감시.
8: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탈북을 네.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겠습니다 하면 북한 주민들이 몰랐던 주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야 이제 사람들이 바다를 해서 탈북하는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공개를 안 하고 우리는 바다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

0: 그래서 최첨단 드론을 띄운다. 이루고 기본 목적은 해상을 감시하는 거예요.
1: 감시하려고. 예,
2: 그렇게 드론으로
0: 명분을 보자기를 씌우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드론으로 감시까지 진짜. 네. 아니 그런 첨단 기술이 북한에도 도입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0: 그렇죠. 네. 와.
3: 아니 이게 돈도 없다면서? 아니 이게 돈도 없다면서? 저는 그게요.
0: 근심이 근심이.
4: 먹여살릴 먹여 돈은 없는데 감시할 돈은
0: 있어요. 아, 맞아요.
3: 속상해요.
2: 속상해.
5: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상 탈북 비율이 참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철책이 지금 치워져 있고 북중 국경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국경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6: 평양에 그래서 살아왔잖아요. 22년간은. 근데 24시간 전기를 받아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북중 그 국경 지역에 감시하려고 전기를 24시간 넣는데요.
5: 그쪽으로 다 몰아서요?
6: 네. 그 최첨단의 장비가 거기 지금 대한민국 5G라고 하잖아요.
5: 5G요.
6: 예, 거기
5: 네,
6: 4G가 예, 네, 예. 네. 거기에 지금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4G가 거기 싹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철책을 네. 그 우리가 이제 38선으로 이제 나뉘었잖아요. 북한이 북중 국경에도 담장을 쌓아가지고 네네. 앞뒤를 이제 꽁꽁 다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국경 경비대가 지키던 네. 그 초소들에 김정은이 저 국경 경비대 다 썩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국경 경비대를 다 철수시키고 네. 거기다가 자기가 제일 믿는 폭풍군단, 11군단 네네. 애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놓고 네. 최고 사령관 명령이라고 하달을 해요. 실탄 장전에서 공탄 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열 나는,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생명체는 다 쏴도 된다.
5: 예.
6: 그래서 공탄 없이 거기에 실탄 사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군인들 거기 지키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탈북을 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해상 탈북을 그 택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 이탈주민들이 못 넘어오고 우리가 보면 엘리트 탈북이 되게 많아졌어요. 해외 나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막 직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네.
4: 그 강을 넘어야 중국을 관통해서 한국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 상황도 사실 좋진 않아요. 중국이 지금 얼굴이 그야말로 아이디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의 이 빠른 IT 발전이 지금 탈북한데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는 것도 이제 저런 그 얼마 주면 넘겨주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야, 1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1억은 주라고 그런대요. 근데 1억을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그 폭풍군단이 됐던 뭐 특수부들 지금 풀어놨는데 그걸 이제 넘기려면 자기네들 뭐가지 날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김정은이가 또 선사후보 하라 이래서 먼저 쏴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도 되니까 아까처럼 열감지 카메라에 찍히는 거 생명체는 다 쏴 죽여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억 벌고 내 목 날아날 거면 그냥 안 벌겠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지금 뭐 그 북중 국경을 뚫기가 쉽지가 거죠.
6: 1억 줘도 100% 확률이 없는 거예요.
4: 그렇죠. 네.
6: 목숨값을 담보로 하니까.
7: 근데 중국도 문제예요. 네. 이제 중국에 제가 2018년도에 나가봤더니 중국도 단속이 예전 제가 탈북할 때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가짜 신분증 가지고도 저희가 기차 탈 수도 있고 뭐 네. 이제 버스 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사표 하나 떼더라도 신분증 있어야 뗄 수 있고요. 사표에 영어로 이름이 쓰여져요. 한자하고 영어하고.
5: 우리나라는
7: 자석이 딱
5: 그렇죠?
7: 쓰여져 있어요.
5: 그냥 돈만 내면 티켓 네. 끊는데.
7: 그리고 지문으로 또 중국 사람들은 다 하고.
5: 지문까지요?
7: 네. 지문으로도 하고 핸드폰에 뭐 차표가 이렇게 저장되게끔 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삼국으로 뽑으려면 그 중국이란 대륙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잡히는 횟수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그 장백산 쪽에 네. 중국도 철책을 세워놨는데 그쪽에 이제 중국 사람이 유튜브를 찍으러 거기 내려갔는데 중국 쪽에서 핸드폰에 따다당 문자가 오더래요.
5: 뭐라고요?
7: 강변 두만강가에서 다시 번길로 올라서라. 거기 왜 내려가냐. 당신은 지금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5: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줄 알고 그 인적상도 모를 텐데.
7: 모르는데. 핸드폰이 그쪽에 접근하면 중국 쪽에서 그렇게 문자가 작동.
5: 무서워요.
4: 근데 이게
5: 겁나네요.
4: 중국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중국은 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여행을 가면 우리가 호텔 들어갈 때 여권하고 제 얼굴을 이렇게 기계로 갖다 찍어요. 네. 그래서 제 얼굴이 찍히니까 그 들어가거든요, 호텔에. 그래서 탈북민들 중국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찍히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얘네가 딱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됩니다. 28년 전에 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얼굴 성형한 사람도 공항 카메라가 찍어서 딱 잡아냈잖아요. 그 뉴스에 떴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성형을 했는데도 공항 카메라가 잡아내니까 전혀 그렇게 보장. 그러니까 이제는 가짜 뭐 여권 뭐 아이디 안 되는 거죠.
2: 아니 주 기자님 아까 네. 드론 얘기도 그렇고 지금 얘기가 장난이 아닌데
1: 최첨단이에요.
2: 다 최첨단 그런 시설에 동원되는 추세예요.
0: 그렇죠. 근데 일단은 북한의 북중국경에 그 탐지기고 독일산 전파 탐지기구는 해산 같은 경우에는 해산 제지공장 굴뚝이 아마 양강도에서 제일 높아요. 거기에 벼락침처럼 해놓은 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게 벼락이 내릴 때 그걸 방지하는 침이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독일산 전파 탐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높은 데다 걸면 그 인근 산에서 하는 것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부터 그 첨단 기계를 국경에 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정도냐면 그거는 일단은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 국경을 순찰하는 뭐 국경경비대 보위원 안전원 노동당 기찰 때 이런 사람들도 몸 안에다가 이동식 전파 탐지기를 갖고 다니고 그 골목길을 아예 동네 아저씨가 놀러 온 것처럼 쓱 지나가면 반경 몇 미터까지
4: 전파가 잡히는구나. 누가
0: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삶은 점점 쪼들려가고 북한을 감시하는 이런 최첨단 기술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2: 어떻게 살아?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밀수꾼이나 이래 파트너 브로커들이 자기네도 대북 송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전파를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가 잡히지 않는 위챗이나 어떻게 보면 위챗 같은 거는 전파 탐지기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북한 전파 탐지기가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하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해요. 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이제 많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철벽처럼 막아지진 않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국 당국에서 그랬어요. 너희들 이거 한번 북한에서 사람을 받고 연결하면 쟤네 무조건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하나 넘겨주고 중국 돈 한 몇천 위안 받아가지고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국경에서 전부 다 철수해서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넘기고 싶어도 중국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북중 국경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너무나 잘된 코로나가 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막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한의 감시를 도와준 셈이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 탈북을 그냥 뿌리 뽑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북중 중북 그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주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아 이거 또 혈압을 나간다. 아우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양강도가 제 고향이잖아요. 그 양강도라는 것이 옛날에는 사실 함경도에서 삐져나온 데예요. 정말 감자가 주식인. 근데 국경을 끼고 있어서 그나마 발전한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해장동이나 해강동 제가 탈북했던 곳이 해강동이에요. 거기가 어떤 지역 구성을 보게 되면 그 국경 지역에 조금 외따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밀수를 할 수 있는 최적한 땅이어서 땅값이 찌그러서 가는 집도 땅값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밀수가 안 되는 데다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 건 괜찮은데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외따로 있으면 중국과의 또 무슨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남한 같은 때는 이 땅을 없애면 집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 우리가 보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북한은 일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내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는 국가가 발행하는 입사증에 제한이 됐기 때문에 나가시오.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들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 우리가 집을 언제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약속하고 지금 다 내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 당이 결심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이렇게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모든 게 다 떨어져서 탈북하기도 힘든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 채로 뽑는 거죠. 예, 환경을 아예 안 만드는 거죠.
7: 근데 위챗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을 깔아서 북한의 국경 연선에 가면 카카오톡이 그렇게
4: 터져요.
1: 아, 진짜?
7: 네.
1: 대박.
0: 국경에는
7: 하나도 돼.
4: 중국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한국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터지는데 재작년인가 어떤 그 카톡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거 모음을 해놔야 되겠는데 카톡 간 게.
8: 어떡해.
4: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네, 그래 카톡 때문에 이렇게 잡힌 사례도 있는데 근데 국경 지역에서는 대체 보면 중국 스마트폰이 아니라 한국 스마트폰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모음만 해놓으면 카톡에 영상통화가 다 돼요.
3: 그렇죠, 그렇죠.
4: 그게 어떻게 보면 위챗보다는 더 좀
3: 맞아요.
5: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기술들이 전달이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뭐 아무리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탈출하겠다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은 맞아요. 절대 막을 수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혹시 여러분 또 들어보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탈북 방법이 또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어떤 것도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4: 네, 지난 5월에 그 네. 북한군 아마 하사 출신이었을 거예요. 맞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거성 지역에서 그 대한민국을 침투를 막기 위한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다가 걸어서 내려온 적이
5: 걸어서?
4: 네, 네. 네. 그래서 거성 지역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병이 그 열감지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뭐가 슬슬 움직이거든요. 네. 계속 본 거죠. 네. 계속 주시하는데 이게 점점 한국으로 내려와. 아. 그래서 빨리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역 대위가 그 위치에 나가 딱 기다렸죠. 아. 오는 걸 딱 받아서 바로 그냥 딱
8: 미쳤다.
4: 그때 이 친구가 뭐에 지쳐서 내려왔냐 그러니까 제대로 먹여주지도 않지 군기는 바짝 졸라매고 있지 거기다 지뢰 매설한다 그러면서 계속 동원시키지 애따 모르겠다고 뛰었다는 거예요.
8: 그래서 오, 잘했다,
4: 그 이거 남쪽에서 들어오는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북 방송 이런 거랑 들어볼 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DMZ를 걸어내려왔는데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DMZ를 걸어내려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5: 진짜 육로네요. 그래서 바로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4: 근데 군인뿐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북한 주민 한 명이 그냥 한강하고 네. 남북 중립구역을 넘어와서 강화도 교동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우리 군의 그 열화상 탐지기가 이미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미리 파악을 했어요. 근데 두 명이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쫙 했는데 결국은 한 명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중간에서 되게 희생이 됐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 이 여부는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북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열화상 카메라가 그걸 이미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이런 소식들이 북한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탈북을 할 때 야 그래도 우리를
8: 지켜보고 있다.
4: 나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든든할 것 같아요.
8: 맞아, 맞아.
5: 선아 씨가 말한 그런 또 탈출의 경로를 또 우리 김상태 아이고, 씨가
1: 준비했습니다.
5: 또 준비를 또 해주셨잖아요.
2: 상태 네. 많이 좋은데요.
1: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걸어서 탈북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실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아마 이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십시오. 빠바바밤. 자, 여기가 북한입니다.
8: 네.
1: 여기가 북한이고 강화도가 어디냐? 강화도고 파주, 인천. 정말 가까워요. 네.
5: 네? 거기 김포도 있습니다.
1: 김포도 있고. 네. 그런데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제 교동도라고. 여기 보이죠? 교동도. 최단 거리가 약 2.5km입니다. 아니, 그런데 바다인데 어떻게 걸어오느냐? 밀물과 썰물 있지 않습니까? 물이 쫙 빠지면 걸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이렇게 교동도까지 건너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4: 아, 네. 죽을까고 하고 넘어오는 거야.
1: 마음만 먹으면 걸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김영철 씨 교동도 가보셨습니까? 교동도?
9: 교동도 자주 가죠.
1: 아, 자주 가세요?
9: 저 교동도 가서 보면 저희 고향집이 보입니다.
8: 고향집이 보여요?
9: 그래서 구정 때나 추석 때는 거길 가서 직접을 보면 보이니까 진짜 소리치면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투지를 보내주면 전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핸드폰 비만 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상태로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정착해서 또 6살 친구가 지금 22살이라고요.
9: 걔는 아주 장난
2: 잘 사시는 모습 자체가 네.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거예요.
1: 맞아요.
2: 네, 힘이 될 겁니다.
1: 근데 앞으로는 더 창의적인 루트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좀 지영 씨 말씀해 주시죠.
7: 북한 당국이 아무리 감시 체계를 조인다고 해도 네. 그 더 정말 비행기 같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러시아 영화를 봤는데, 네. 동구동이라서 서부동으로 넘어갈 때 뭔가 풍선 같은 거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10: 열기구.
7: 북한 사람들도 열기구 같은 거 타고, 이제 휴전선을 가족이 다 이제 넘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쪽에는 러시아 통로가 있습니다. 그 두만강 넘어가면 바로 이제 러시아로 가는데, 거기 두만강 협쳐 넘어가면 중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라진 선봉식 두만강 그쪽은 러시아 쪽으로도.
2: 지금 헤엄치는 거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7: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팍 주셨으면 좋겠다. 그 루트.
5: 어. 네.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다양한 루트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복음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5: 솔직히 그래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냥 맞아. 아주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영철 씨 보면서 이야기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9: 우리 탈북민들 여기 3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 손길 안 거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5: 그렇습니다.
9: 한 명, 난 교회 신세 하나도 안 쪄서 하면 그건 간첩이에요. 어,
5: 간첩이에요.
9: 그 정도로 간첩이에요. 그거는 사실이고. 네네. 하나원에서부터, 이래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오면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밥그릇도 사다 주고 밥상도 갖다 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끓이게 교회를 나가야잖아요. 네. 시세를 줬으니까 그렇죠. 냉장고 갖다 준데 가야잖아요.
5: 네. 네. 네. 아유, 시세를 잊지 않으셨네요.
10: 받았으면 가야지. 네.
5: 시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9: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 분들도 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거, 무슨, 여호와가 빨간이 붙고, 뭐, 이렇게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빨리는 소리를 해야지, 저게. 그때는 몰라요. 지루하죠.
1: 그럼요, 그럼요.
9: 근데 목사님들이 괜찮다. 이래서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 이 성경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구나.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컴프레셔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삼성 사장님이라고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어요. 직원으로. 근데 그때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사장님이 이제 그라인더질 하다가 손을 다치셨어요.
1: 아, 그라인더 이렇게 갈다가.
9: 갈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에요. 네. 교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뚝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직원을 안 다치고 나를 다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2: 어머,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네.
9: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저럴까? 나를 안 다치게 해서 고맙다. 그리고 그분이 오른손잡이거든요. 네. 오른손을 안 다치고 왼손을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2: 감사가 먼저 나왔어. 울컥하신.
9: 그래서 제가 그때가 막 탈북에서 한 4년 됐을 때요. 그 삼성 사장님이 그러는 걸 보고 야 저기 사람이 저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래서 그 사장님 따라서 그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2: 네. 하나님이 그분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11: 네.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걸 통해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가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요.
2: 잘해야 되겠다. 네.
11: 아유, 우리 다 같이 착한 행실을 다짐해 봅시다.
1: 우리 한여명이냐 선교사야.
2: 맞아. 네. 하셨다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네요.
9: 감사.
5: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철 씨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11: 일단, 어려워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아도 가르시고.
2: 아멘. 네.
11: 안 되면 날라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걸 믿어요.
2: 이렇게 안아서.
11: 네, 우리 북한에 계신 분들 용기 잃지 않고 네, 또 우리 남한 분들 더 기도하면서 네. 진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2: 아멘, 아멘. 아, 네. 더 많은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2: 아멘.
5: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네, 아무리 막고 통제한다고 해도 이 자유를 염원하고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그 길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탈북민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이 저희는 오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12: 오 자유야.
5: 수고하셨습니다.
13: 수고하셨습니다.
5: 야, 감사합니다.
13: 안녕하세요.
14: 사실 도청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족하고 통화할 때 청상 이름을 안 불러요.
7: 칩을 버려요.
5: 칩을 버려요?
15: 그냥 인간 CCTV라고 보시면 돼요.
14: 아오. 국경을 통해서 뽀뽀 전화라는 걸 해야 돼.
2: 뽀뽀.
14: 뽀뽀 전화라는 게
7: 숙박검열인데요.
5: 뭐요? 숙박검열이요?
9: 숙박검열 이런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7: 숙박검열이란 우리 집에 보이부 놈이 부둣발로 밤에 잠잘 때
11: 똑똑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14: 탕탕탕 이렇게 되는
7: 네,
14: 거예요.
7: 탕탕탕 2초 만에 문을 열어야 돼요. 3초 만에 뛰어나가야 돼요.
14: 문을 딱 떴는데 내 앞에 프레시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0: 자, 집사님. 네. 제가 이렇게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예. 신학 공부할 때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예. 부름받아 나서는
1: 제일 부담스러운 찬양이잖아요.
0: 어디든지 가오리. 근데 그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예.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 고백처럼 찬송의 고백처럼 네. 어디든지 갈게요. 예. 뭐 이런 고백으로 예. 말 그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이러면서 공부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들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는 예.
1: 부름받아서 서울로 너무 많이 모이신 예, 것 같아요.
0: 수도권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예. 사실 막상 이 농어촌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예. 부담스럽고 특히 뭐 섬으로 간다 뭐 이건 아주 뭐 유배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텐데.
1: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본 입장에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보면 예, 예. 아니 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지방으로 안 내려가시고 온통 밀집 지역에 이렇게 뭐 어떨 때 한 집 걸러 한 집이 교회다 할 정도로 교회가 많잖아요. 뭐
0: 건물 하나에 막 예, 교회가 예. 막
1: 아래 위층으로 있고 하고. 예. 그러니까는 농어촌에는 교회가 없고 목사님들도 없어서 허덕거리시는 반면에 이쪽 도시 쪽에는 너무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0: 예, 그러니까
1: 배치 좀 잘해야 예. 되는 거 아닌가.
0: 솔직히 목사로서요. 예.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그냥 언제든지 거기서 좀 훈련 받다가 네. 좀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좋은 기회들을 뿌리치고 네.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하는 마음 가지고 네. 묵묵히 자리 지키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 오늘 저희가 그런 분을 좀 모셨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 아이고 저기에도 목사님이 계셨구나 반가우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교회를 건축해주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있는 대신 농어촌 선교회. 그리고 한 손엔 성경을 또 한 손엔 망치를 든 엄용식 목사와 이수일 목사. 11년간 건축이 중단됐던 한 교회의 건축을 도우면서 본격적인 교회 세워주기 운동이 시작됐다. 가난한 시골 교회들의 헌금과 목회자들의 땀과 기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이고 있다. 오늘도 농촌을 품으며 한국 교회의 희망을 꿈꾸고 있는 주의 종들. 엄용식 목사와 이수일 목사를 만나본다.
1: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대신 농어촌 선교회 엄용식 목사님 그리고 네. 이수일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우리 두 분 목사님은 벌써 30년 넘게 네. 농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인데요. 각자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대신 농어촌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3: 예, 저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농촌 교회고요. 예. 지리산 바로 밑창입니다. 옥동 교회입니다. 예. 오명식 목사입니다.
1: 예. 예. 그리고
4: 저는 이제 충북 음성. 예, 음성군에 예? 흰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수일 목사인데요. 네. 84년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32년 됐습니다.
1: 대신 농어촌 선교회라는 네. 어떤 그 모임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면 네. 좋겠는데요. 네. 예.
3: 대신 농어촌 선교회는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예. 99년도 예. 11월 30일이 총회를 했던 날이에요. 예. 그 전에 모임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갖고 농어촌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시작해서 2000년부터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어촌에 목회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농촌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단순히 이제 농촌을 들렸다 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농촌을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일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속에는 망치를 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건가 봐요?
3: 예.
1: 예.
4: 처음부터 교회를 짓고자 했던 생각은 아니었고요.
1: 네.
4: 이제 선교 우리 농어촌 선교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 있어요.
1: 네.
4: 사업 가운데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 아주 힘든 교회에 요청을 받고
1: 네.
4: 그 교회를 이제 현장을 찾아가 보면서
1: 네.
4: 아 우리 손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1: 네.
4: 교회 건축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기투합을 했죠.
0: 아, 예.
1: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뭔가 좀 지을 줄 아는 분들이 가서 지어야 저렴하게 짓지 지어놨는데 애들이 삐딱하거나 이러면 그 다 솜씨들이 있는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4: 의외로 예. 목사님들 가운데 숨은 보석처럼
1: 아.
4: 예, 건축의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숨어 계셔요.
1: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1: 예?
4: 우리가 이제 만나서 이런 이제 사업의 의미를
1: 예.
4: 말씀 이제 드려서 기쁘게 동참했죠.
1: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지어진 게 몇 채 정도 되는지 교회가, 예, 언제부터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나요?
4: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한 6년 전부터.
1: 아, 그래요?
4: 네, 6년
1: 그러면
4: 전부터.
1: 어느 정도의 교회가 지금?
4: 지금 이제 네 번째 교회를
1: 한당하신 거예요?
4: 네, 네, 한당했습니다.
0: 그럼 다섯 번째 교회를 또 짓고 계시는 건가요?
4: 네네.
0: 예. 그런데 이게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하나 딱 지어놓고 마음이 조금 바뀌었을만 한데, 연거푸서 계속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게 어떤 의미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4: 그게, 마음이 바뀌는 게 어느 쪽으로 바뀌냐면,
0: 네.
4: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 이런 쪽보다는
1: 네.
4: 다음엔 잘 줘보자. 네. 지난번에 약간 미숙했으니까
1: 네.
4: 이번에는 이렇게 줘보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좀 있고
1: 네.
4: 또 이게 중독 같은 현상이 있어요. 건물을 줘보니까
1: 예.
4: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변화를 주면서
1: 예.
4: 그 공사가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될 때 그때 오는 쾌감 그런 게 있어요.
1: 계속 업그레이드가 그러면 되는 거네요. 교회가 네. 처음 지었던
4: 네,
1: 것보다는
4: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일반 건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 네, 이렇게 네. 세웠다는
4: 그렇죠.
0: 그 보람이 네. 엄청 클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첫 교회를 지을 때가
1: 예.
0: 이제
1: 어디였었어요?
0: 어떤 교회를 지었고
1: 예.
0: 어떤 동기로 지었고
1: 예.
0: 지으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1: 시작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예. 첫 번째 교회는 어디다 예. 지셨어요?
4: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예.
4: 그 강원도 화천에
1: 예.
4: 예. 그 사창리라고 군부대 지역이에요.
1: 예.
4: 전방
1: 예.
4: 지역인데 전화가 왔었죠. 메일로도 사진이 왔었고
1: 예.
4: 근데 이제 짐작을 해봐도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부담스러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때는 그냥 헌금을 소액해서 그 교회 격려하고 돌아오자.
1: 아.
4: 우리 멤버들도 저한테 부탁하기를 코 깨면 안 된다. 너무 인정해.
1: 가서 약한 마음 갖지만
4: 단단하게 가시라고.
1: 네.
4: 그래서 이제 네 분의 목사님들하고 넘어갔는데
1: 예.
4: 교회 건물을 보는 순간 거의 다 마음으로 울고 눈으로 울고
1: 네.
4: 11년째 중단된 교회입니다. 건축하다가.
1: 아.
4: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거의 폭격 맞은 그런 폐허 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1: 네.
4: 그래서 이제 격려비는 드리고 돌아섰는데 일행이 한 10분 정도 자동차가 가는 그 시간 내내 침묵하고
1: 다들 말을 못하고
4: 다들 말을 못하고 한숨을 쉬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거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1: 예.
4: 재정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축에.
1: 그렇죠. 예.
4: 그걸 우리가 이제 인건 인력을 제공하면 예. 거의 절반 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
1: 줄일 수 있지 않느냐.
4: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1: 근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은 창대하게 하였으나 재정이 어려우면 하다가 야 여기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자 이제 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4: 네.
1: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4: 그래 이제 그 화천 문화마을 교회는 상당한 경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경비를 저희들이 다 조달을 제대로 못하고 미완성의 교회가 될 뻔 이제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1: 예.
4: 아,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놨었는데 하나님이
1: 예.
4: 정말 귀한 교회를 통해서 제가 신방하고 있었을 때인데
1: 예.
4: 전화가 왔어요.
1: 오.
4: 목사님 건축비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1: 예.
4: 말씀해 달라고.
1: 예.
4: 그래서 제가 그때 소요 경비는 한 1,200만 원이 모자라는데
1: 네.
4: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1: 네.
4: 말씀을 이제 했더니 흔쾌하게 목사님이 제가 1,0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4: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도중인데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감동적이어서 그때 그 1,000만 원을 제공해 준 목사님이 우리 이정기 목사님이세요.
1: 아,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군요.
4: 네.
1: 네.
0: 근데 제가 그 예.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1: 네.
0: 그 기사가 나왔는데,
1: 예.
0: 어이구, 이 농촌 목사님들이 그 자기 교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1: 예.
0: 짓다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 그 교회를
1: 예.
0: 짓겠다고 선수
1: 예.
0: 자기 당신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짓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1: 많은 목사님들이 보셨는데 네. 유독 눈에 띄셔서.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보고 하라고 감동을 주셨겠죠.
1: 거죠?
0: 그냥
1: 예.
0: 보자마자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1: 예.
0: 그래서 바로 전화드렸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첫 교회를 짓다 보니까 경험도 또 없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1: 실수도 많으셨고 하다가 또 뭐 야 이게 아니란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으셨고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회장 목사님이
1: 예
4: 보신
1: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3: 그 아까 조금 얘기하는 가운데
1: 예.
3: 그 경비 문제가 대두됐을 때
1: 예.
3: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농어촌 교회 속해 있는 교회들
1: 네.
3: 사실은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85%나 돼요.
1: 예.
3: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인데 그 소식을 듣자 이제 그 교회들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한테 써야 될 그런 것도 한 돈 100만 원 또 붙여주는데 그 교회 형편을 봐가지고는 거액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돈이 들어와서 맞춰져 가지고 건축이 지어지고 눈물 겨운 게 참 많아요.
1: 네.
3: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매년 장학금을 그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1: 네.
3: 그 장학금을 저희들이 수여를 한 교회에서
1: 네.
3: 즉석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걸 그대로
1: 다시
3: 또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겨운 일들이 참 많죠.
1: 예.
3: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많이
1: 예,
3: 있지만은
1: 예.
3: 오히려 그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1: 고난이 정말
3: 예,
1: 축복이었네요.
3: 예, 예.
1: 예.
3: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0: 그 교회가,
3: 결속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1: 아, 예.
0: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우리 농촌교회 다 어려운 교회 성도들의 아주 정성 어린 헌금이
3: 예.
0: 모아져서 지어지는
3: 예.
0: 거네요.
1: 마음이 진짜 모아지는 거네요.
3: 예.
1: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거 좀.
0: 예. 예. 공사 현장 한번 사진들을 보면서.
1: 예. 얘기를 좀 나눌까요?
0: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저게 어디 현장인가요?
4: 금년에 짓고, 지금 짓고 있는.
1: 예.
4: 충남 공주.
1: 예.
4: 보험교회 건축 현장의.
0: 예.
4: 첫날 사역입니다.
0: 아,
1: 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4: 예. 좀 이제 그 시공비를 줄이려고.
1: 예.
4: 직접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손수 작업을 하는 거죠.
1: 예, 이거 예. 들어가서 굳으면은 그냥 거기 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 벗어놓고 예, 나오시든가?
4: 저날 비가 예. 아, 겨울인데도 겨울비가 내려서
1: 예.
4: 아, 저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한 날입니다.
0: 바닥 기초 콘크리트 네. 하는 거죠.
1: 예.
0: 이건 이제 골조 올라가는 거예요.
4: 네, 골조가 이제 올라가는.
1: 이건 거. 어디 짓는 거예요? 교회.
4: 네, 그렇습니다. 교회.
1: 교회예요?
4: 네, 네.
1: 근데 그렇게 평수가 커 보이진 않는데요.
4: 네, 농촌 교회에 맞는 예. 그런 규모.
0: 그럼 대략 교회를 세울 때 네. 어느 정도 그 규모 사이즈가 있나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네.
1: 몇 명 예상을 하시는
4: 그렇습니다.
1: 거군요. 그 예, 동네에 예. 보통 몇 예. 분이 오신다.
4: 왜냐하면 이게 무리하게 교회가 건축 예. 규모만 커져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예. 예.
4: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1: 아니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여분으로 한 뒤에 몇 자리 더 하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4: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0: 예. 한번 공사가 우와. 시작되면
4: 네.
0: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4: 한 두 달 반에서 세 달.
0: 저 조립식 건축이죠.
4: 네, 네.
1: 이건 지금 입힌 거네. 아까 그 뼈대에다가.
4: 네네, 네.
1: 예.
0: 되게 이쁜데.
4: 네.
1: 와, 하얀 교회네요. 네.
0: 저거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4: 네, 네.
1: 예.
4: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인가요? 아니면
4: 이제 지금도 저 공정 한 70%쯤 됐을 때.
1: 예.
4: 예. 예. 모습이고.
1: 이렇게 네. 올라가서도.
4: 네, 네.
1: 위험하지 않아요?
4: 조금 위험합니다.
1: 예.
4: 우리 지금 회장 목사님이 늘 걱정하는 게
1: 예, 예.
4: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지금 그 다섯 개째 지금 짓고 계시는
4: 네,
0: 건데요.
4: 네.
0: 혹시 짓다가 조금 사고 같은 것도 있었나요?
4: 아주 경미한 사고여서 천만다행.
1: 예.
4: 감사하죠.
3: 근데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1: 예.
3: 처음에 지었던 그 문화마을 예. 교회 예. 같은 예. 경우에는 높이가 뭐 굉장히 한 뭐 10몇 미터.
0: 그럼 짓다 중단된 교회였기 예, 예. 때문에 몇 층 이렇게 예. 건물이었는데
4: 15m의 종탑. 예,
3: 그 종탑을 올라가는데 예. 사람 하나 쓸 공간도 없고 비탈은 그냥 굉장히 지금 심한데
1: 예.
3: 그런데 그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그 작업을 정말 생명 내걸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0: 그러네.
3: 그 작업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 한동안은 아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침묵으로 예. 그만큼 어떻게
1: 어렵고
3: 보면
1: 힘든
3: 예, 어려운 작업을. 공사들이었었죠.
1: 예. 예. 이거는 지금 예, 예.
4: 실내.
1: 실내 본당.
4: 네, 네.
1: 예.
4: 네.
0: 그럼 저렇게 건축하실 때마다 몇 분의 목사님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나요?
4: 대략? 네, 일정을 이제 맞춰서 전라도 쪽에서 한 주간,
1: 예.
4: 경상도 쪽에서 한 주간,
1: 예.
4: 또 강원도 쪽에서 한 주간. 그 한 주간이라는 게 이제 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수도 있지만
0: 예. 예. 예,
4: 월, 화, 수, 목회 지장이 좀 덜 되게
1: 예. 네,
4: 그런 일정을 맞춰서
0: 그러면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4: 네.
0: 동원되어지는 목사님은 몇 분 정도 이렇게
4: 한 7, 8명이 동원돼서 한 10회차 네. 공사를 하니까
1: 네.
4: 연 인원으로 따지면
1: 예.
4: 거의 한 80명에서 100명
1: 꽤 많네요.
0: 근데 대개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4: 네.
0: 인건비가 거의 절반 들어가잖아요.
4: 네, 네, 네.
1: 예. 그러니까
0: 인건비를 아껴서 이렇게 하는 식인 거네.
4: 그래서 이제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네. 악덕업자입니다. 악덕업자.
1: 그렇다면서요.
0: 그러면 우리 이수일 목사님은 그 건축 현장의 소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소장 역할이신가요? 네.
4: 임금 안 주는 소장.
1: 그렇죠. 그리고 일은 빡세게 시키시죠.
0: 얼마나 빡세게 네. 시켰으면 악덕업자.
4: 아주 그 강행군 할 때는
0: 네.
4: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도 했었어요.
1: 아유. 완전 악덕인데요?
0: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네. 한 3, 4일 이렇게 하시고
4: 네.
0: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4: 네.
0: 또 목회 아니라고 또 설교 준비하시고 막 해야 할 텐데 막 몸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1: 병나실 것 같아요.
4: 네, 있죠. 네, 몸살나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난조가 있죠.
1: 예.
4: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은 피곤한데 그 영혼의 어떤 그 회복
1: 예.
4: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신비를 경험하죠.
1: 예.
0: 근데 굉장히 그 하시고 나서는 그 뿌듯하실 것 같고요.
1: 특히 헌당 예배 드릴 때는 감동이.
0: 그건 뭐 이루 말할
1: 그 얘기를 좀 해. 헌당 예배 할 때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 더 많이 우실 것 같은데. 예.
3: 저희들이 우는 것보다는
1: 예.
3: 저희들이야 그런 걸 어떤 사명으로 알고 예배당 짓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1: 네.
3: 그래도 농촌교회에서는 수건 사업이잖아요.
1: 축복이죠.
3: 예, 그러니까 네.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니까
1: 네.
3: 저희는 그 자체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자체부터가 예. 감동이죠. 그런데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그 눈물 흘리고 또 그 현장을 와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듣는 헌당 드릴 때 참여하신 내빈들이 예.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예. 그래서 아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거죠. 예.
1: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또 이제 본교회로 가시면 과연 그 본교회에 다니시는 교인들은 뭐라고 했을까? 그 목사님의 사수고 생활하세요. 이런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거든요.
0: 제가 이제 가끔 선교나고 예.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오랫동안 비잖아요. 예, 예. 한 주간 비고 예. 그러잖아요. 처음에 성도도 싫어하더라고요.
1: 싫어하죠.
0: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1: 어때요? 이 목사님은?
4: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죠.
1: 예.
4: 실제.
1: 예.
4: 예. 그리고 목장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어요.
1: 예.
4: 그런데 이제 언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 예.
4: 실제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갔어요. 건축 현장에.
1: 예, 예. 예.
4: 그래서 같이 사역하게
1: 예.
4: 그 현장을 친히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1: 뒤집어지는 거죠.
4: 바뀌었어요.
1: 예, 예. 예. 도와야요. 거기 도와야요. 거기 안 도우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러면 목사님들 건축 현장에 있을 때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건축하고 이런 일도 있었나요?
4: 네, 가끔씩 평신도들을 이제 모셔다가 예. 같이 협력하게
1: 예.
4: 해주면 예. 일에 대한 능률이지만 목회자들을 향한 시각도
1: 달라지는 거죠.
4: 변화가 되는.
1: 예, 안 목사님은요?
3: 예, 저희도 집사님 두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1: 아, 네.
3: 그분들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오셔서 한 주간 또 일하고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1: 예.
3: 충분한 이해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의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조금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 시대 속에 저런 목사님도 계신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목사님이니까 옆집 목사님이라는 건 그냥 야 정말 대단하시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아니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우리 목사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사실 이렇게 잘 설명하시려면 가서 현장 보여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네요.
3: 예.
1: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망일이나 힘든 일들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딸리니까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그래서 제정신 아닐 때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기운이 좋아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먹는 거나 간식은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 뭐 드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4: 예. 술을 왜 먹나 했어요. 근데 술을 먹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술 기운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술로 배를 채우면 배 힘도 또 생기고. 아 이게 그분들의 어떤 그 처방 같다 이런 생각이
1: 그 마음을
4: 들었어요.
1: 아시게 됐네요. 네.
4: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간식이나 이제 이런 일반 식사가 제때 조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1: 예.
4: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재정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1: 네.
4: 또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 그래요?
4: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막 그런 볼멘 소리들이
1: 예.
4: 일은 빡세게 시키고 먹을 것도 안
0: 주고
1: 그래서 악동업자가 되셨군요.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량에 취하지 네. 안 했다면 못할 일이시죠.
3: 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비를 쓸 때
1: 예.
3: 저희 농어촌 순교회에서는 어떤 큰 행사를 치르더라도
1: 네.
3: 뭐 아주 좋은 이런 뭐 호텔 같은 거나
1: 예.
3: 뭐 어떤 이런 식이 아니고
1: 예.
3: 항상 소박하게
1: 예.
3: 임원들이 회의를 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1: 예.
3: 그리고 이런 일도 사실은 그 얼마든지 경비를 쓸 수 있지만
1: 네.
3: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자
1: 아껴서
3: 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비를 사용하지는 말자.
1: 예.
3: 그리고 그걸 아껴서 더 귀한 일에 더 쓰자. 이런 정신이 기본 정신으로 저희들이 농촌을 출발할 때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1: 네.
3: 항상 청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1: 예.
3: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뭐 간식이 좀 적다, 또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게 예. 통하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1: 이겨나가는 예. 거네요.
3: 서로가 예. 다 공감을 하니까.
1: 예.
0: 그런데 이렇게 대신 농어촌 선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너도나도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세요. 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4: 아, 실제 요새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그쵸. 네,
4: 왜냐하면 이제 기사도 좀 나가고 예? 소식이 이제 알려지니까 전화들이 계속 와요. 예, 우리 교회도 좀 건축해달라. 여기도 좀 어렵다. 예. 이런 이제 전화들이 여러 번 오기 때문에
1: 예.
4: 아주 지혜롭고 정중하게 예.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1: 예, 그렇죠. 참 거절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제일 힘들고. 예.
4: 거절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더 예. 어렵습니다.
0: 주로 어느 곳에 세우시나요? 세우시는 곳이?
3: 특별하게 어느 곳이라는 것은 없고요.
1: 예.
3: 각 저희들이 이제는 도마다 지역 책임자들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3: 그런 분들이 자기 지역 내를 살펴보고 예?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나 아니면 지역 책임자가 봤을 때 아, 이 교회는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안이 올라오거든요.
1: 예.
3: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사들이 그것을 의논을 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더라도 있어야 할 곳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지 그냥 예, 예. 의미 없이 돈 쓰여지기를 저희들은 원하지 않고
1: 예, 예. 한 푼이라도 예, 아껴서 예, 예. 그냥 뭐든지 예. 교회 짓는 데 쓰시는 예, 거네요. 예.
0: 그럼 혹시 섬 지역도 이렇게 세우시나요?
4: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1: 예.
4: 예. 예. 거리상 이제 여러 어려움들은 좀 있겠죠.
1: 예.
4: 근데 이제 만일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고
1: 네. 예.
4: 저희들 심사해서
1: 예.
4: 예. 대응을 하죠.
1: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네 곳을 지으시면서 다 그곳마다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 이 교회는 우리가 지으면서 특별히 더 가슴에 남는다는 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4: 제천에.
1: 예. 예.
4: 교회 이름이 장선단비교회인데.
1: 네.
4: 그 교회를 잊지 못하죠. 봉헌할 때 눈물 바다였습니다.
1: 예.
4: 그 교회 이제 건축 초기에 기공식 할 때 목사님 내외분이
1: 네.
4: 중간에 소천하셨어요.
1: 아이고.
4: 네. 교회를 이제 기초공사를 마무리를 한 후에
1: 네.
4: 비가 오는 날이니까 조금 이제 여유 시간을 갖고 이웃 교회를 방문코자 이제 가실 때인데 도로에서 예, 맞은편에 차가 과속하면서 예, 충돌이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두 네 분이
1: 예. 예,
4: 돌아가셨습니다.
1: 예.
4: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죠. 목사이면서도 주님의 뜻을 자꾸 물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셨는지.
1: 예.
4: 예, 두 분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예, 아픈데
1: 예.
4: 예,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를 짓는 걸 그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셨죠. 그랬는데 주님이 예, 불러가시니까
1: 예.
4: 여러 번 주님 앞에 항의하고 때를 쓰고
1: 예.
4: 그랬습니다.
1: 예.
4: 예, 나중에 이제 후임자가
1: 예.
4: 일본에서 목회하시던 선교사님인데
1: 네.
4: 귀한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성전 공사를 끝까지 예, 마무리를 하고
1: 네.
4: 그 유가족들과 함께 친척들 다 모인 데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감동이고
1: 네.
4: 예, 눈물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예, 잊지 못하죠.
1: 예.

0: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도 조금 새겨질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개교회주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남아 넘치는데 형제 교회는 아주 굉장히 가난해서 극빈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굶고 있는데도 사실은 관심을 별로 쓰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교회들이 그런 같이 사역을 하고 함께하고 이것이 교회 회복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2: 네.
1: 그리고 그런 일에 농어촌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영성을 사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도전을 주는 현대 교회에 도전을 주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두 분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 출신이세요? 아니면 서울 왜 그런 거 따지잖아요. 태어나기를 지방에서 태어나 왜 아 내가 그곳에서 살아보니 교회가 없어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연목사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1: 저는 황해도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2: 아 그래요? 예,
1: 그리고 살기는 수원에서 20년 살았고
2: 그럼 전혀 시골하고 관계가 없으시고
1: 서울에서 이 농촌에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고
2: 아 그러세요?
1: 예, 농촌에는 평소에 제가 꿈이죠.
2: 예.
1: 농촌에 가야 되겠다.
2: 그럼 왜 그런 꿈을 꾸셨어요?
1: 예,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는 날고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2: 예.
1: 그럼 그런 틈바구니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농촌을 생각하게 됐고 그 꿈을 5년 동안 계속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목사님께는 이제는 농촌 간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마지막 해 될 때는 이제는 오토바이 한 대를 빌려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강원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도를 사가지고 다 조사를 하면서 다녀봤던 거예요. 거기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지금 있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오산에다 세우시면서 비워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다 안 되니까 총회 서기에 되시는 분한테 그 농촌에 혹시 옥실 목사님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농촌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도에 내려갔습니다.
2: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곳이 함양이고 우리 이 목사님은요 어디
0: 출신?
2: 서울이세요? 아니면 지방?
3: 저는 서울입니다.
2: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런 꿈을 갖게 되셨어요?
3: 우스개 소리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하나님은 얼굴 가지고도 당신이 쓰실 때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제가 집회 다니거나 이제 어떤 공동체 가서 제 고향이 어딜 것 같으냐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충청도.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
0: 전혀 서울 얘기는 안 나와요. 전혀 서울 얘기는 안 나와요.
3: 서울 얘기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살이만 쭉 했는데 제가 부대에서 목회를 할 때 장병인데 일반 사병인데 군대에서 목회를 좀 비교적 규모가 큰 데에서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 자신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서울 박해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매우 긴장되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부대에 있을 때 군인 사병, 일반 민간인 같이 이제 어우러진 목회 현장인데 한 200명 정도 됐어요. 그 일이. 거기서 이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한 경험이 제가 이제 지방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늘 해만 떨어지면 마을이 적막하고. 불 다 끄고 예. 예.

0: 가는 사람 오는 사람도 없고
1: 예.
0: 아, 이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2: 그런데 내려가실 때 거기서 사역하실 때는 그냥 계속 거기서 사역하실 마음이셨나요? 아니면은 또 기회 되면 올라오실 생각하고 내려가셨나요?
0: 우리 회장 목사님은 아까 그런 이제
2: 꿈이셨고.
0: 강한 의지와 꿈이
1: 예.
0: 있었는데 저는 약간 혼이 나간 상황에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허무, 교회를 모르니까 저를 부르는 호칭도 전도사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1: 모를 때.
0: 이씨라고, 늘 이씨라고 저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골짜기에서 어떻게 제가 오래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처음에 했었죠.
1: 예.
0: 근데 이제 지방 목회는 경험해 보니까 단기 목회로는,
1: 네.
0: 실질적으로 목양하기가
1: 네.
0: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목회를 해야 되겠다.
1: 네.
0: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도망치듯이 탈출해야 되나,
1: 예.
0: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1: 예.
0: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교인이 저에게는, 자식이었어요.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떠난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을 때, 밤새 울었죠. 자녀를 놓고 도망가는 심정?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그러면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 들으시면 우리 애들이나 생각하라고 시골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그래야 되면 다 서울로 오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0: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1: 예.
0: 그런데 이제 지방 목회를 비교적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도
1: 예.
0: 그 사명감에서는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1: 예.
0: 자녀 교육이나 뭐 자녀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면 아마 지방 목회 20년, 30년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렇죠.
0: 사실.
1: 예.
0: 근데 이제 내려갈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죠.
1: 네.
0: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갔는데,
1: 네.
0: 우리 농어촌 선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네.
0: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1: 예. 그러면 엄목사님 같은 경우에 초장에 예.
2: 결혼은 좀 어떻게
1: 예.
2: 하셨나요?
1: 그렇게
3: 저는
1: 얘기하셨다면서요?
3: 예. 처음에 제가 농촌에 간다는 분명한
2: 예.
3: 목표가 있기 때문에
1: 예.
3: 사람을 구할 때도 그게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1: 결혼할
3: 거죠.
1: 수 있는 조건에
3: 예. 그래서 만난 아가씨가 한 다섯 대는데
1: 예.
3: 그 아가씨들에게 지금 조건을 내건 게 첫째는 농촌 간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변경될 수 없다.
1: 네.
3: 이것이 첫째 조건이었고 만일에 그 농촌 가는 것을 중간에 갔다가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만일에 돈을 달라고 하면 성도들의 가죽을 빗기라는 얘기가 되는데
1: 예.
3: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주는
1: 예.
3: 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
1: 예.
3: 세 번째는 가정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소홀히 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예.
3: 그다음에 네 번째 내걸었던 게 남자가 죽을 자리가 있다. 만일에 내가 그 죽을 자리를 비겁하게 회피한다면 그건 주님의 얼굴에 오물을 묻혀드리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등떼밀어서 보내달라. 마지막 조건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근데 앞에 있는 네 아가씨들이 이걸 듣고 다 포기를 했는데
1: 네.
3: 지금 사는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여지껏 와서 농촌에 살면서 돈 달라 소리 해본 일 없고 참 편하더라고요, 그게. 농촌에 떠나자 이런 얘기 한 적도
1: 예.
3: 없고 만일에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있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가지 큰 교회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농촌 목회에 대해서 어려움이 크게는 없었어요.
2: 그런데 사모님 입장에서 결단하고 예. 시집을 오신 것이 예. 야, 이 사람은 정말 목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3: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아, 여자 입장에선 아무리 그래도 난 아닌 것 같아 하고 다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예. 남은 한 분이 정말 예, 예.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으네요. 예. 예. 예.
2: 우리 두 분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농어촌 목회를 하시면서요. 농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예. 또 우리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예.
3: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이 몇 개가 있거든요.
1: 네.
3: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1: 네.
3: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1: 네.
3: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도 부름받은 사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선택되었다.
1: 네.
3: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
1: 네.
3: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회자들이 농촌에 있던 어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어느 곳에 있는가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로 보면은 나는 이 옥동 교회에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경험과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옥동 교회로 보냈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농촌교회 작든 크든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교회를 보내셨다라고 믿는다면
1: 네.
3: 그렇다면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되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회자가 이 게으르다. 이것은 악한 것이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악을 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회가 살아있는 목회고 그게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목회가 되지 않겠느냐.
1: 아, 네.
3: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예. 우리 이슬님.
0: 우리 농어촌 쪽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의 목회자들 또 수도권에 있는 목회자들과 자꾸 어떤 비교의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신 것이 아니니까 작은 퍼즐 조각 하나 맞추는 그런 개념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무겁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1: 네.
0: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작은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전부라고는 생각을 했으면
1: 네.
0: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었고요.
1: 네.
0: 힘들지만 농촌 목회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이 상당히 크거든요.
1: 네.
0: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진심은 통한다. 진심. 여기를 거쳐가는 목장으로 생각하면 그 진심이 성도들에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게 성도들과 목회자를 엮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
0: 마지막 부탁은 도시에 계신 수도권에 계신 목사님들 또 뭐 일반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게 가슴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두 분의 복음은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보물은 뭐예요? 엄목사님.
3: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1: 예.
3: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보물이 아닐까. 네.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나 예. 어떤 그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질문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그 한 마음만 가지면 그러면 다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보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1: 이 목사님은요?
0: 제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천상까지 꼭 데리고 오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 보물이죠.
2: 자, 이번에 그 백석 대신이 통합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이라는 큰 교단이 만들어졌잖아요. 농어촌 선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좀 더 그 비전을 더 크게 갖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사역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예. 좀 나눠주시죠.
1: 어목사님.
3: 일단 교단이 그 외형적으로는 커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농어촌 교회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네.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교회가 대략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고 백서도 만들어 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석에 있는 분들과 같이 또 이 농어촌 선교회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네. 그 조직을 일단 추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이래서 앞으로 그 해야 될 부분이 그 조직을 건강하게 그렇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농어촌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직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농어촌 교회 현황을 파악해서 그 교회가 가장 필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농어촌 교회가 어떤 보람과 의미를 갖고 살 수가 있고 농어촌 교회만 갖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교회와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래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이런 일에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면 한국교회 회복도 아주 소중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네. 또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그 사회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그것을 해나기 위해서 우선 교단부터 네. 좀 맑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어촌 선교회가 네. 깨끗해져야 되겠고 목사님들이 깨끗해져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농어촌 목회자들의 생각들을 좀 바꾸고 또 제도와 또 환경들을 좀 바꿔나가는 네.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오늘 저희가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편지.
0: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는 처음 예, 지금 써보는데요. 예.
1: 네. 이실 목사님이. 네. 예. 예.
0: 주님, 접니다. 저하고는 상의도 안 하시고 1958년에 태어나게 하신 바람에 58년 개띠라는 소리를 지금껏 듣고 삽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의 무엇을 좋게 보셨는지 주의 종으로 부르시더니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만 알던 저를 1984년에 충북 음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하고는 단 한 번도 상의를 안 하셨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화분한 은총이라 여기며 눈물겨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뀐다는 목회 세월을 넘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고비마다 주님께서는 저희 부족을 눈감아 주셨고 지쳐 쓰러질 때는 업어주신 바람에 죽지 않고 여태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은 저를 향해 성공한 목회자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주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교만하고 바리새인의 소질이 다분한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이들에게 주셨다면 아마 지금쯤 저의 목장보단 훨씬 더 크고 알찬 목장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속 썩여드린 거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조금 나아지겠다는 약속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농어촌 선교회를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남들이 가지 않는 섬을 찾아서 일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목장 하나 주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를 주님 곁으로 부르실 텐데 그때는 갑자기 부르시지 말고 저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얼굴 씻을 시간, 마음 씻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목회 현장 꼭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1: 하나님이 잘 의논을 안 하시고 뭐든지 결정하셨나 봐요. 예.
2: 원래 우리 계획대로 안 하시죠.
1: 그러니까요. 예. 오늘 편지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되게 아이같이 편지를 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2: 예. 순수하시다.
1: 예, 예. 저는 그냥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 날짜 미리 안 알려주시면 진짜 화내고 가시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날 받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농어촌 선교를 하시는 두 목사님을 뵈면서 예.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저 두 사람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발 뻗고 자고 여유롭게 살고 그러면서도 농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옛날에 농촌에 한번 간증을 하러 갔다가 그 어르신들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이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너무 내던져 놨었구나라는 그런 예 서글픈 마음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농촌이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살아낸 덕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좀 잊지 않고 목사님들 후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어요. 예. 예.
2: 그 농촌 교회가 있어서 그 한국 교회 뭐 예. 대형 교회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1: 네.
2: 저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1: 네.
2: 그냥 한국 교회 그냥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1: 네.
2: 그리고 지금 개교회주의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신들 목회 현장 꾸려가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1: 네.
2: 그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힘든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막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말 몸 바쳐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1: 네.
2: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사역에 정말 복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2: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면
1: 네.
2: 우리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오늘 전화에 불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우리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예. 하나는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2: 그런저런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1: 예,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잠시 불이 아니라 예, 예. 따뜻하게 온기로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영국의 한 음악가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붙잡아 세 개의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화학자는 수년 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를 꿈속에서 보고 세상을 바꿀 표를 완성하기도 했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천재적인 영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간절한 마음이 가져다 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가 그리는 행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이지 않아도 꿈꾸는 만큼 행복은 예쁜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하루에 대한 후회보다는 우리의 무의식들이 어떤 행복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잠들었으면 합니다.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폴 매카트니의 이 예스터데이도 그 유명한 화학자 멘델리예프의 주기율표도 꿈에서 듣고 본 것들이라고 하죠. 근데 아무 생각도 안던 일이 마치 계시처럼 꿈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하던 일들이지만 도통 정리되지 않던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제자리를 찾아간 걸 텐데요. 바라는 게 있다면 마음껏 꿈꾸자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명곡이나 대단한 발견처럼 멋진 일이 선물처럼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텃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수확한 상추와 케일로 쌈밥을 만들어 먹으며 저녁 스케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4128님 에밀루 해리스 돈 윌리엄스 If I Needed You 농장에서 하루 일과 마무리하며 듣고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 저녁 스케치가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5447님 캔사스의 Dust and the Wind 휴식을 취하는 날 혼자 영화 한 편 보고 걸어오니 바람은 따스하고 초록초록 새싹들은 마른 가지를 뚫고 아기 손처럼 앞다투어 자랍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인을 만나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행복한 날이었는데 가끔은 이런 휴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8758님 도로시님 정하신 곡이죠. Eagles, Desperado.

2, 3일 컨디션이 영 안 좋았는데 저녁 운동하면서 저녁 스케치를 들으니 컨디션이 좋아지는 듯해요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1810님 정하신 곡은 헬로윈의 노래 A Tale That Wasn't Light. 우리 동네에 있는 광릉 수목원 오전에 문을 열자마자 친구하고 들어섰죠. 초록빛 속에서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단짝 광선이랑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걷는 길이 어찌나 행복하던지 우리 우정 잘 간직하자 하시면서 090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금베이 댄스 밴드 엘도라도.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작은 침묵의 잔을 채우는 와인이다. 로버트 프립의 말이죠. 그런가 하면 침묵 다음으로 표현 불가능한 것을 최대한 표현해 주는 것은 음악이다라는 올더스 헉슬리의 말도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음악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4725님,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Can Help Falling in Love. 0560님, 루크 크리스티 Beyond the Blue Horizon. 산바람, 새소리, 좋은 분들과 좋은 음악들, 자동으로 빙글에 웃음이 납니다. 4536님, 갱년기 접어들어선지 우울감이 많았는데 저녁 스케치 들으며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음악이 많이 위로가 되시죠. 1195님, 우리 아내 칠순이라 거북섬 이쁜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대학 다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얼굴 붉히며 인사하던 여중생입니다. 그러셨어요. 5653님,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지난 4월 9일 평소처럼 회사 출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94세 아버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족 중에 급히 올 수 있는 사람은 오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 아내가 급하게 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울면서 아버지가 먼 길 가실 때가 되었다고 크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아버지, 아버지라고 몇 번 부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갈게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회사 일을 정리하고 가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작년 11월 말에 아버지는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은 무사히 마쳤는데 MRI 체크를 해보니 전립선암 4기셨습니다. 안 좋은 것은 한꺼번에 온다고 지난 4개월 동안 수척해지시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은 아픈데 자식으로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안타까움, 미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 셋이 있는데 전업주부인 첫째 여동생은 연락을 받고 거제도에서 오고 있고 고등학교 유치원 선생님인 둘째와 셋째는 전화가 안 됐습니다. 다시 차 안 블루투스로 전화가 왔고 밤 11시 2분 아버지가 먼 길 떠나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눈물도 나고 마음은 아픈데 장남의 외동아들이라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에 아버지 모셔와야 하고 그리고 장례식장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번 어머니 장례식 때 도와준 상조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친분 있게 지내시던 이웃 어른이 안부를 물으셔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니 또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생전에 부모님과 함께했던 지난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와 동생들 모두 열심히 살게요. 잘 지켜봐 주세요.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미승가영 아빠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님 가시고 나면 뼈저린 후회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신 것 같은데 마음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미승가영 아빠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보렌카의 노래 파파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살라고 내 마음속으로 외쳐봅니다. 늘 함께하는 자리에 뭔 욕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가끔은 굳이 져주고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나누며 웃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초기 올 왔다 갔다 하는 날씨, 4월 초에 못 갔던 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산소에 꽃 바꿔드리고 오니 마음이 아주 좋네요 하셨습니다. 조세핀님. 나무 생각에서 펴낸 릴케시 필사집 준비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비밀을 속삭이는 릴케의 시를 쓰는 기쁨으로 만납니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잊지 마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청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실패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불행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이고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모두 다 그렇고 모두 다 그런 것이다. 양광모님의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왜 나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요. 모두 다 그런 것이다. 2328님 정해신 곡이 서키드 솔레 Let Me Fall 그리고 스윙을 싱글세 좌우 벨라 좌우. 정신과 상담을 하는 의사들은 항상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근데 주위에 아무도 그런 이가 없다면 내가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바로 나이다. 5314님 보내주셨네요. 나타샤 센트피어입니다. 주네 구멍남에 나에겐 마음밖에.

합숙 면접과 있는 우리 딸내미 파이팅,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시면서 엄마가 보내셨네요. 푸른 수첩님 보내주신 아바의 댄싱 퀸을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경희대학교 학생들 정말 네. 아, 막 이 열정적인 이 그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1: 이게 네. 지금 어떤 신앙이 지금 서로 사실은 우리 지금 네. 신앙 공동체로 온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학교로 왔기 때문에 신앙이 다 각각의 신앙이 다르지만 분위기는 부흥회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부흥회 같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오늘 저도 화이팅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전 이제 원래 성악을 공부했고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이렇게 조금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가장 큰 소통의 첫 관문은 이제 4학년들 면접 볼 때인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요즘은 스펙보다 면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예쁘면 여직원을 뽑았는데 요즘엔 예쁘면 뽑습니다.
0: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1: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쁘면 뽑았지만 네. 요즘은 예쁘면 뽑습니다.
0: 아,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 앉아있는 CEO들이나 네. 임원들을 자기가 감동을 주거나
0: 네,
1: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통의 능력이 있으면 네. 여러분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4학년, 특별히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대학에 취업 면접 특강을 가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지 않겠다.
0: 네.
1: 여러분 나오셔서 직접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에 여러분 직접 대답해봐라.
0: 이게 정말 가상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1: 그렇죠. 네. 학생들은 자기가 CEO라고 생각하고 나와 있는 학생은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와보십시다. 한 500명의 학생들이 모였더라고요.
0: 그렇죠.
1: 취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500명 앞에서 나와서 해볼 사람 그랬더니 나오려고 할까요?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 나오려고.
0: 여기서 한번 해보죠. 나올 사람. 여기 나올 사람.
1: 잘 안 나옵니다.
0: 안 들잖아요.
1: 안 나옵니다.
0: 안 들어요.
1: 안 나옵니다. 예. 네. 뭐 CBS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해볼 사람? 그러면 안 나와요. 저는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언니가 나가. 언니가 나가. 네가 나가. 막 이러면서
0: 그렇죠. 서로 미루고 막.
1: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우리 여학생부터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멋지게 거기 나오는 것부터 사실은 면접이거든요.
0: 걸음걸이부터.
1: 그렇죠.
0: 그렇죠.
1: 문 열 때부터 면접이에요. 여러분 이제 면접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문 이렇게 딱 나오면서 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문 딱 나오면서 심사위원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눈 인사하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욱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호감
0: 합격!
1: 합격! 합격! 감사합니다 사장님! 완전 이거 확 잡는 거죠, 그냥.
0: 야, 그 자세부터가 벌써.
1: 그렇죠. 그냥 우리 학생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이렇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면접할 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인사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학생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소리로는 합격하기 힘든데. 예. 일단 사람들이 목소리 아주 중요한데.
0: 그렇죠.
1: 그 목소리, 그런 목소리는 신뢰감이 너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삶의 이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 저의 삶의 이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요. 그랬더니 자꾸 귀를 넘기는 거예요. 제가요.
0: 빨리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거야.
1: 귀 두 번. 그 다음에 깻잎 한 번. 할 말이 없거든요. 나 할 말 없는데. 여학생들이 다 이런 거예요.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이런 거 하는 거 뽑아주겠냐.
0: 그렇죠.
1: 우리 남학생 한번 나와봐라 그랬더니 막 남학생 안 나오려고 해. 그랬더니 막 애들이 여자애들 오빠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가세요.
0: 군대 갔다 왔으니까
1: 그 복학생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2: 쪽팔려 씨 나 진짜 그러더니 이렇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4학년 김창욱입니다.
1: 자꾸 허리띠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0: 근데 그게
1: 긴장하니까
0: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 긴장하니까 네. 이 남학생이 막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막 허리띠를 자꾸 막 올리고 막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막 코딱지 하나 파서 이렇게 던지고 막
2: 저는 뭐
1: 와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너무 주도적인 느낌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힘은 있는데 힘을 통제하는 힘이 없는 사람.
0: 자기 힘을 주체 못하는 사람.
1: 그렇죠. 그 힘을 통제하는 힘이 라틴어로 온유다라는 뜻입니다.
0: 온유.
1: 온유하다.
0: 온유하다.
1: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이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물건을 사줄 때 크리스마스나 네. 뭐 이렇게 사줄 때 사주고 욕먹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사주고 조그만한 거 줄 때도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어 뭐 생각나서 샀어 머리핀이야 이렇게 뭐 싼 거야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여학생들이 큰 거 바라지 않아요.
0: 그렇죠.
1: 조그만한 거. 그건 다이아 3캐럿.
3: 다이아 조그만 거.
1: 다이아 3캐럿.
3: 다이아 조그만 거.
1: 다이아 조그만한 거. 그거 얼마입니까? 3천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짝 하나 사주면서. 뭐, 오빠가 생각나서 샀어. 3천만 원이야. 이런 거. 돈 없으면. 이게 돈 없으면 그냥. 아, 나 이거 핀인데. 나 돈 좀 많지는 않아서 뭐 하나 샀어. 그럼 이제 여학생들 감동받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돈을 쓰고도 욕먹는 남자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야, 나 뭐 사줄게. 사줄게. 교차로에서 계란 사줄게. 신나셔. 계란김밥 사줄게. 그럼 이제 돈을 쓰고도 되게
0: 욕먹는
1: 그런 오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하지만 힘을 쓰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쓰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잘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최종적으로 저는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우리 학생들이 참 면접을 힘들어하는구나.
0: 힘들어하죠.
1: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네. 사실은 말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
0: 그렇죠. 네,
1: 그 사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근처에 어떤 한 대학을 갔는데 3, 4학년 또 이런 취업 특강이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뭐 학생은 졸업하고 뭐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학생의 50%는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릅니다.
0: 맞습니다.
1: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30%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뭐 한 20%는 뭐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죠. 근데 한 남학생이 아주 또 눈이 반짝거리는 학생이 있길래 우리 남학생은 졸업하고 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엄청 멋지죠? 와 이게 하는 게 이게 아침마당 수준인데요, 이게? 이게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 수준인데 이게 대학생들이
3: 만사형통입니다.
1: 네, 그렇죠. 대학생들이 엄청 오케이 좋아요. 분위기 엄청 좋네요. 권사님들보다 좋아 더 좋아요. 네. 행복하고 싶대요. 그거 위에 더 대단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알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그 행복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의 관계래요. 첫 번째는 자기하고 자기하고의 관계.
3: 나와 나의 관계. 네,
1: 자기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학생들 봐보세요. 오파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오파가 처음엔 여러분에게 되게 잘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잘해줄까요? 좀 변할까요? 변해.
3: 이를 악물고 변해요.
1: 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파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3: 원래...
1: 오파는 나쁜 놈이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에요.
3: 그러니까 잘해줄 때 그게 변했던 거고.
1: 그렇죠. 원래로.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한다고 했어요. 자, 못 알아듣는 학생 3명 있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그렇죠. 남을 대한다고.
0: 맞아요.
1: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해주는 남자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예요. 이거 엄청 잘 나오네. 오케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익숙해졌는데도 그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할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처음에 어색하고 뭐 저 여자랑 뽀뽀도 안 해볼 때는 그냥 뽀뽀 한번 해보려고 잘해주다가
0: 그렇죠.
1: 뽀뽀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그 여자를 대하는 거예요.
0: 이제 나랑 똑같아.
1: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결혼에 그 골인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해져야 돼. 뭐 이쁜 여자 만나면 잘 될 거라는 그런 착각 빨리 버려야 돼요. 네?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키 크고 막 잘생기고 막 목소리 좋고 막 여자한테 친절한 남자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 나온 남자들.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남자들은 회장님 딸을 좋아해. 여러분처럼 어머니의 딸 좋아하지 않아요.
0: 맞아.
1: 너무 평범해. 어머니 딸은 안 돼요.
3: 회장님의 딸을 좋아하고요.
1: 회장, 한 돈 천억 있어야 돼요. 천억. 현금으로, 현금으로. 현금으로.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되게 많은 누구의 문제야?
0: 나의 문제.
1: 자기 자신의 문제가 훨씬 많아요. 아마 그게 아마 7, 80%는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남한테 대고 싶어요.
0: 그렇죠.
1: 아니면 내가 나온 학교에 대고 싶어.
0: 부모 탓하고 싶고.
1: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거야. 내 얼굴에 질서가 어긋난 거 엄마 때문이야. 진짜 완전 질서 어긋나. 진짜. 자꾸 누구 탓하라고. 나 진짜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거야, 진짜. 내가 미국에 태어나서 봐. 진짜 그냥 영어 기본이야.
0: 맞아.
1: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비겁하게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자기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자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0: 다른 사람들과.
1: 네.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하고 절대자, 즉 신앙과의 문제가 좋은 사람은 매우 또 행복감을 느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자기하고 자기의 직업이 아니라 자기의 길이에요.
0: 길?
1: 네. 자, 직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4: 길.
1: 길. 길. 여러분, 직업은 있는데 길이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0: 아... 마지못해.
1: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0: 먹고 살라고.
1: 그냥 먹고 사니까 강의하고, 먹고 사니까 방송하고, 먹고 살라고 이제 가족 부양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라는 거죠. 자기의 길이 없어요, 길. 자기의 길이 없다고요. 길은 없고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인간이 매우 불쌍하고 불행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 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직업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저하고 여러분만의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만나고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소개할까 합니다. 흥미진진합니까?
4: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게 우정의 무대 같네요. 이게 분위기가 이게... 지금 어머니가 저기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사람은 다 이걸 되게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무대가 필요해요. 내 무대. 내 무대가 필요해요. 여기는 지금 제 무대입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분의 무대이지만 여기는 제 무대고 선생님 무대예요.
0: 네. 그렇죠.
1: 자, 그러면 저는 제 무대를 갖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학교를 마쳤고 이제 저는 2001년 좀 늦게 졸업했습니다. 네. 2001년. 그래서 근데 저는 제 무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해요.
0: 네.
1: 여기서 얼마를 주든 상관없어요. 조금은 상관이 있어요. 조금은 상관이 있는데.
3: 자, 여기서 얼마를 주는데요. 네. 그걸로 행복하진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가슴이 아프네요.
3: 가슴이 아프네요.
1: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그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또 제 파트너와 소통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순간 매우 행복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매우 행복할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너무 잘 살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잘 죽는다는 건 결국 잘
0: 산다는,
1: 산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오빠랑 관계가 좋을 때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 진짜?
0: 맞아 맞아
1: 나 정말 정말
3: 죽어도, 나 여한이,
1: 죽어도 여한이 없어 막. 그런 대사를 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0: 네.
1: 자기의 무대, 자기의 소리,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흘려야 할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땀입니다.
0: 땀. 네.
1: 땀은 언제 날까요?
0: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1: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걸 원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력할 때, 열정할 때
0: 또
1: 더 단순하게
0: 더 단순하게
1: 움직일 때
0: 움직일
5: 더울 때
0: 더울 때?
1: 자, 오케이. 자, 저런 학생이 얘기할 때 전 땀나요. 저런 학생이 얘기할 때 땀나요. 오케이.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집중해서 반복할 때.
0: 아, 네. 그 말.
1: 자, 자. 오케이. 묻어가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묻어가려고.
0: 묻어가려고.
1: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
3: 집중하고 반복할 때.
1: 집중하고 반복할 때. 여러분, 인간이 언제 아름다우냐면 인간은 예쁠 때 아름답지 않아요. 인간은 집중할 때 아름다워요. 뭔가 집중하는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 참 아름다워요, 그 순간.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까지 집중한 게 뭐 있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에 집중했어요?
3: 화장실?
1: 화장실?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뭐 집중한 게 있을 거예요.
3: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1: 그렇죠.
3: 엄마가 옆에서 밥 먹으라 해도 안 들렸고.
1: 하루에 2시간 이상 3년을 반복하면 최소한의 프로가 된대요. 근데 그럼 따지고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내 의식을 집중해서 2시간, 3년 이상을 한 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3: 그러네요.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집중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경희대 회기동 그냥 이렇게 왔다. 왔다. 왔다 갔다 교차로에서 밥이나 먹고. 호야에서 해물김밥이나 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예? 그냥 정신이 없어.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의 의미를 느끼는지 그런 걸 잘 모르고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카네기의 수업이든 이 방송이든 이건 하나의 모티베이션, 계기예요.
3: 그렇죠.
1: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생 때 취직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대학 기간을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매우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걸 그냥 대학에서만 하지 않고 일반 기업과 방송국으로 와서 그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야.
3: 네. 합격! 합격! 회장님 합격입니까?
1: 회장 합격! 아, 합격! 합격! 합격! 합격! 여러분을 합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사실은 우리의 나온 출신 학교보다 전 한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이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네? 내가 이 대한민국의 덕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대한민국이 내 덕 보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덕을 보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덕을 보는 회사가 있어요. 그 개인의 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야 나이가 스물?
3: 그렇죠.
1: 스물?
3: 스물다섯? 뭐 20대
1: 얼굴하고 매치 되지 않아요? 스물다섯?
3: 몇 분 좀 오버하시는 네.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서른다섯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흘려야 할 것은 바로 땀이에요.
3: 땀.
1: 집중하고 반복할 때 난다는 거. 두 번째, 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눈물입니다.
3: 눈물.
1: 눈물은 뭐냐면 자존심을 의미하죠. 난 이 여자랑 사귀는데 내 자존심을 바칠 수는 없겠다. 그럼 여러분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3: 그렇죠.
1: 나 이 오빠랑 사귀는데 내 자존심 나 이렇게 상하는 건 나 못하겠다. 그럼 그 오빠랑 그렇죠. 사귀지 마세요.
3: 그렇죠.
1: 여러분 그 오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여러분의 길에 내 눈물을 바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니까 자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건 피예요.
3: 피?
1: 피.
3: 핏물?
1: 그렇죠. 핏물은 조금 기분이 그러네요. 핏물은. 자, 핏물은 피. 좀 그냥 피라고 해주세요.
3: 네, 피.
1: 네, 피. 네. 자, 피를 흘릴 때 길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3D 영화 아바타 보셨죠?
4: 네.
1: 아바타에 보면 그 새를 타, 그 처음 한 번도 타지 않았던 그 새, 그 아바타에 그 새 나오죠. 공룡 같은 거. 그걸 주인공이 이게 타고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막 이렇게 쫙 자유롭게 떨어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는 단지 공룡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무대에서 남들이 보기엔 절벽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공룡, 그 날아가는 공룡을 타고 막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남들은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3: 뛰어내리죠.
1: 거기를 뛰어내리고 날아다니고 퍼포먼스를 내고 삶을 즐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맨 처음에 그 공룡을 어떻게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그 남자가 여자 그 키 큰 자매님에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 키 크시고
3: 거기서도 해석을 자매님이라고 했나요?
1: 네. 네, 자매님이
3: 이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1: 그렇죠. 아니 거기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죠. 자, 그 물어보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공룡이 너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해요. 일단 처음엔 교감을 해라. 그래서 이 머리 그 꽁지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 꽁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남학생들 우리 근데 머리가 길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면 돼. 에? 이렇게 커넥팅을 하면 돼요. 자, 교감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맨 처음에 그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관심사가 뭔지, 내가 의미 있어 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교감하고 나서 그러면 바로 그 새를 탈 수 있냐, 그 직업의 새를 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직업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그 대사를 그렇죠.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 공룡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다?
3: 죽이려고 할 것이다.
1: 죽이려고 할 거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의미를 뒀어요. 가치를 뒀어요. 흥미를 느껴요. 그게 마냥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3: 그렇죠.
1: 그게 정말 저하고 여러분의 새가 되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게 만들어주려면 그 분야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라고요?
3: 죽이려고 하겠죠.
1: 죽이려고 할 거라고요. 그거를 이겨낸 자만이 오직 그 새를 누구의 새로 만들 수 있어요?
3: 자기의 새.
1: 자기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 find your voice. 오직 여러분만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너머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자꾸 어떤 직업을 물을 때 이렇게만 물어봐요. 힘드냐?
3: 맞아.
1: 야, 거기 힘드냐?
3: 거기 들어가기 쉽냐?
1: 네, 그게 쉽냐? 돈 많이 주냐? 그 회사에 또라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네? 또라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3: 그렇죠.
1: 지금 방청객 안에도 또라이가 있을 텐데 지금.
3: 네? 이 안에도 엄청 많죠.
1: 특정한 사람을 쳐다보네요. 자, 나다 생각하세요. 나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일산에는 몸짱 아줌마라는 분이 있어요.
3: 맞아요.
1: 아시죠? 네. 평범한 주부였는데 몸짱 돼서 막 일본에 막 매스컴 타고 아주 비즈니스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컬럼에 이런 말을 썼어요. 훌륭한 몸 이렇게 딱 보여주고 밑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란 지구 중심으로 하는 중력을 반복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아,
3: 그러네요.
1: 못 알아듣는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이란 지구 중심으로 하는 향하는 중력을
3: 그렇죠.
1: 반복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야. 반복적으로 거슬렀을 때 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힘이 생기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 생긴다. 매우 철학적인 얘기예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네. 여러분 힘이 들어야 힘이 생겨요. 나 요즘 삶에 힘이 들다. 그럼 여러분한테 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야. 힘들어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 힘들죠. 힘이 들어야 힘이?
3: 생긴다.
1: 생긴다고.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4: 네.
1: 그러면 우리는 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불자에 땀 한자. 불안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안당 같은 놈을 할 때 그 불안당이 땀을 흘리지 않고 힘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의 표적이 될 뿐이에요. 힘들이지 않고
3: 그렇죠.
1: 힘을 얻고 싶으니까. 자, 그럼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흘릴 때 우리의 길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처음에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 난 저 일에 가치를 느낀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그걸 만나세요. 우리의 심장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동이에요. 진동이 소리입니다. 소리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단어가 vocation, 직업, 천직,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직이나 직업이나 재능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데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란 무엇이냐, 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날 기회를 찾는 겁니다.
3: 교육이란.
1: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의 선배들을 그래서 찾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외모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수님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4: 네. 그렇죠.
1: 교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3: 네. 죄 없어요? 네.
1: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한 번 집중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으로 집중해야 돼요. 여자의, 그렇죠.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한 번 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대시해서 안 되면 또 호야에 또 가세요. 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호야에 또 가세요.
3: 거기서 얘기하는 호야는 해물김밥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앞에 해물김밥집.
3: 경희대 앞에.
1: 네.
3: 네.
1: 자꾸 가서 사줘야 돼요. 네? 계속해서 가세요. 집중하고 반복하세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집중하는 상태 이미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다고요. 네. 근데 그거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역사를 시작했어요. 네.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마치 지구가 돌아가는데 한 번도 우리는 지구가 돌아간다고 느끼지?
4: 못하는 것처럼.
1: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카네기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반복하시고 그리고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존심을 꼭 흘려야 합니다. 자존심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자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렇게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서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피를 흘려서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 공룡을 타고 다시 한번 아바타 봐보세요. 그 엄청난 그 막 거기서 이렇게 쫙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건 새가 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무대에서 남들은 벼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독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독하고 전화를 하진 못했어요. 다시 못했는데 제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3: 제가 아, 전화번호만 모르세요?
1: 네, 네 제가 그 문자라도 하나 하고 싶어요. 문자. 정말 수고했다 영화 Very good, very good. 나 두 번 보고 싶다. 근데 그건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4학년 됐다고 해서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4학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27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만 먹고 선택한다면 삶의 후반전이 열릴 겁니다. 경기는 어디를 잘해야 합니까?
4: 후반전.
1: 후반전 차량. 여러분에게 후반전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너무 힘들면 가끔은 때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 한번 도와주십사 하고 소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혹시 힘드시면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되셔서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항상 이 만사형통의 이야기 주제 아주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메이크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1: 네. 저희가 네. 이게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0: 네.
1: 네. 만사형통,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통은

0: 인간이 소통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의 기본은 뭘까요?
1: 메이크업의 기본은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초화장?
0: 기초화장?
1: 자, 또.
0: 땡!
2: 세수, 세안!
0: 그렇죠! 세안. 그걸 다른 세안. 말로 하면요?
2: 세안!
1: 다른 말로 하면?
2: 세수!
1: 세수!
0: 네.
2: 청결!
0: 자.
1: 세안을 왜 지우는 거?
0: 세수의 다른 말은 세안입니다. 자, 세수의 다른 말은 세안인데요.
1: 소신 등거나 얼굴
0: 씻는 거나. 그렇죠. 네. 흰말 엉댕이나 백마 궁댕이나. 아, 네.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자. 그거 다 맞으신 거예요?
1: 네.
0: 영어로 굳이 하자면
1: 클렌징.
0: 딥 클렌징이라고 하죠.
1: 아~ 예. 딥 클렌징.
0: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워야죠?
3: 딥.
0: 딥. 잘 깨끗하게 깊게 잘 지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군대 제대하고 저는 잠깐 메이크업을 공부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공부하려고 그런 학원에 가 봤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메이크업의 기본은 예쁜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다. 메이크업의 기본은 잘
4: 지우는
0: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악을 공부하고 소통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때 배웠던 메이크업이 소통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려면 이렇게 뭘 번드르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이 번드르한 말 해가지고 욕먹는 남편이 너무 많거든요.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런 집이 없잖아요. 말은 잘해요.
1: 그건 저 유행어 될 것 같아요.
0: 말은 잘해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 주여, 언제 데려갑니까, 주여. 말은 엄청 잘해. 청산유수. 저 어렸을 때 저희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 삶은 안 받쳐주는데 제가 성경 얘기만 저희 어머니한테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1: 안 통하더라고요.
0: 어머, 그런 성경에 얘기가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 아따, 주댕이만 살아보러 갔고 저 예수쟁이들. 저희 엄마가 전라도 분인데 그냥 저들은 주댕이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 말씀이 나중에 무언가 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말은 메이크업의 기본이 안 됐는데 색조 화장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 야.
0: 네. 메이크업 잘 씻지도 않고 씻지도 않으면서 그 머리도 감지도 않으면서 머리에 꽃핀을 꽂고 댕기는 거예요.
1: 계속 그냥 더덕더덕.
0: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광녀라고 부르거든요. 광녀. 확 돼버린 거죠. 네?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씻지도 않고 귀에다 꽃 꽂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소통을 저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이크업의 70%는 거의 딥 클렌징하고, 그러니까 잘 지우는 거하고, 네. 기본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파운데이션만 잘 돼도 일단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이렇게 진한 화장한 사람 좋아할까요?
1: 아니죠.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권사님들?
1: 은은하게.
0: 은은하게 화장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그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1: 아, 화장에 네? 상관없이.
0: 화장에 상관없어요.
1: 아, 상관없어요.
0: 너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 와꾸는 주어졌으니까, 이 와꾸는 주어져버렸으니까.
1: 틀은 있으니까.
0: 그렇죠. 이 틀은 주어졌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이쁘게 보이려면 색조 화장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1: 기본. 그래서 지우는 거와.
0: 기초. 그래서요, 요즘에 화장품의 판도가 전 세계에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색조 화장품을 많이 팔게 하는 회사가 잘 됐는데요. 요즘엔 어떤 화장품이 되게 비싸고 잘 팔릴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써왔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1: 네.
0: 그렇죠. 기초. 그리고 얼굴에 영양 공급해주는 거. 에센스. 아, 우리 권사님 좀 쓰고 계시네. 에센스.
1: 얼굴에 영양이 넘치세요.
0: 네. 지금 몸에도 영양이 넘치시고, 지금 얼굴에도 영양이.
1: 얼굴뿐만이 아니에요?
0: 다 넘쳐버립니다. 우리 저 너무 피부가 좋으셔요. 에센스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 회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을 때 좋은 에센스 쓰는 건 젊을 때 티가 안 나고 언제 티가 난다고요?
1: 아,
0: 나이가
1: 들어가면서
0: 잡수시면 그때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쓴 화장품은 언제 티가 난다고요?
1: 나이 들어서
0: 나이가 든다.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봐야 되니까.
1: 그렇죠.
0: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수법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딱 그 메이크업의 기본.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아까 우리 이거 녹화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목사님 새벽에 산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피부 좋으시거든요.
1: 그렇죠.
0: 지금. 네. 그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많이 안 발라도 되세요.

0: 근데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여기 땜빵, 아, 땜빵이래. 그, 요거를 감추려고. 어. 뭐 감추려고 막.
1: 덧칠을 더 하죠.
0: 그 비비크림. 네. 예? 그 송장도 살린다는 비비크림을. 여기다가. 주일날. 예, 송장 살려보려고 엄청 칠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눈 밑에 다크서클 이거 감춰버리려고 엄청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소통의 기본은 딥 클렌징인데 뭘 지워야 하느냐 요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뭘 지워야 하느냐.
0: 뭘 지우면 좋으냐면요. 뭘 지우면 피부가, 소통의 피부가 좋아지냐면 이름 앞뒤에 붙은 걸 지우면 그렇게 좋아집니다.
1: 어? 이름 앞뒤에?
0: 이름 앞뒤에는 주로 뭐가 붙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영광.
1: 영광. 네.
0: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그 목사님 식구를 포함해서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조금만 하니까 목사님이 상대적으로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1: 겸손하죠.
0: 겸손해요. 어디를 가서 이렇게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여기 조그만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네 상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데 이제 어느 날 교인 수가 이제 3만 명이 된 거예요. 3만 명. 그럼 차에서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시죠. 어떤 분 제가 봤어요. 네. 실제로.
1: 차에서 이렇게 내리세요. 야 몸에 한 3만 톤의 무게가 딱 지금
0: 이거를 야. 그 심리학에서는 그 후카시라고 하는데 3만 명이니까
1: 야, 힘이 들어가시네
0: 3만 명이니까 네. 이런 거 영광 이렇게 본인이 했던 막 대단한 성과물 조금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이렇게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들 때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죠. 들고 왔는데 어느 날 백을 하나 산 거야 권사님 프랑스 백 똥 가방 있잖아요 똥 예? 그 똥 안에다가
1: 그 100만 원 넘는
0: 똥 권사님들 다 갖고 싶어하는 똥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냥 성경책 들고 이러고 갔는데 이제는 그 가방 들고 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남보다 이게 좋아졌다. 아니면 또 유난히 대한민국이 그게 심한 게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나면요.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1: 잘잘못을 다루기 전에.
0: 그렇죠. 뭐 애미는 있냐? 애비는 있냐? 이런 거 좀 물어봐요. 사실 교통사고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가 잘못을 했고
1: 그렇죠.
0: 누가 잘못을 안 했고 이것을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이분들이 외국에 갔는데 외국 경찰 교통사고 나는데 외국 경찰이 왔는데 이제 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경찰한테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교통사고 나는데 왜 나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냐
1: 이해가 안 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유난히 한국에서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주의거든요 이게 잘못 해석돼서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는
1: 필요 없죠
0: 필요치 않죠 권위 질서는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필요 없거든요. 그럼 교회를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굳게 하는 거, 집안을 굳게 하는 거거든요. 권위주의자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명령만 하고 보고만 받고 저쪽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게 권위주의자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어요.
1: 맞아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0: 애들한테 명령하고
1: 맞아요.
0: 애들한테 보고받고 애들이 어떤 행동했는데 행동 따라서 안 하고 아버지 나 좀 힘들어요. 우리 아들 힘들지. 이렇게는 아버지는 이거 권위주의자 아니죠. 네,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빠는 더 힘들어요. 이 새끼야. 아빠는. 주님도 십자가를 졌어. 이 새끼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져. 갈보리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우리 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새로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싶구나. 기존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1: 안 되죠.
0: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친구다. 자, 보세요. 친구. 친구라는 건 뭐냐면 물어보는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어떻게 생각하니? 새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 좋아하시네요.
1: 그러니까 우리 유난히 앞에 새자가
0: 새가 왜냐면 새로운 해가 와서 그런지 이게 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 우리 가족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기 원하니? 뭐 어디? 뭐 이태리가 좋아? 미국이 좋아? 아빠는 남산이 좋다잉. 아빠는 남산이 좋다잉. 돈 안 들고 남산 후딱 갔다 오자잉. 이런 거 얘기하면 그렇지. 그 아버지하고 사는 애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 네. 우리 아버지는 참 유머가 있으셔. 유머가 그냥. 우리 엄마는 참 유머가 있으셔. 그냥. 가난해도 유머가 있으셔. 근데 이 앞에 나이를 붙이고 아. 뭐를 붙이면 자꾸 사람이 유머도 잘 못해요. 딱딱해가지고.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얼른 이제 그 나이를 떼는 거죠.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된답니다.
1: 어린아이죠. 네. 네.
0: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를 잘 먹는다는 거예요.
1: 아, 친구 바로 먹죠?
0: 친구 바로 먹어요. 네. 동네 갔다 왔는데 막, 네. 똥전어!
1: 똥전어! 어! 같이
0: 있네! 어! 그 한두 살도 막 말, 아,
1: 그러니까, 아시죠?
0: 너 형이야! 막 이런 거 안 하고 막, 아, 똥전어!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물론 개인차지만, 외국에 좋은 나라들 가보면요, 어른하고 아저씨하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1: 맞아요.
0: 좀 네. 대화가 잘 돼요.
1: 네.
0: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은 목사님끼리 노시고,
1: 맞아요.
0: 장로님은
1: 장로님들끼리?
0: 장로님끼리 목사님 까면서 노시고, 네? 또 권사회에서는 집사님을?
1: 맞아, 맞아.
0: 안 껴줘요, 또. 어디서 또 권사님 그러니까. 모임에 또 집사가 끼려고 그래?
1: 급이 있는데.
0: 그리고 또 집사님들은 또 안 껴주니까.
1: 그렇죠.
0: 집사님들끼리 또 놀고. 청년부는 어른이랑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누구끼리 놀아요, 또?
1: 청년부들끼리.
0: 청년들끼리만 또 노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잘 안 노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으로 된 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친구 되는 겁니다.
2: 네. 네.
0: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친구 되는 겁니다.
2: 아멘. 네.
0: 얼굴에 질서가 있는 자와 질서가 없는 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2: 아멘.
1: 여긴 다 친구신 것 같아요.
2: 아멘. 네.
0: 몸매가 장난이 아닌 집사님과 장난이 심한 권사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2: 아멘.
0: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의 힘입니다.
2: 아멘. 네.
0: 그 복음의 힘은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면서 얻었던 영광을 지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 동네에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 이 동네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만남의 장애가 되지는
1: 않는다.
0: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개인은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 년 공부한 거, 목사님이 수십 년 공부한 거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그 사람의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그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 막 그냥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이 너나 얼른 가라. 너나 이 땅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이다. 근데 뭔가 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 좋은 건가? 거를 만들게 한 그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우, 예, 저는 예, 여기 교회 다닙니다. 저희 목사님 참 말씀이 좋으셔요.
2: 네.
0: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요.
2: 네. 네.
0: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오셔요. 그러면 어머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 있는데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영광을 얼른 얼른 지우는 게 딥 클렌징입니다.
1: 야, 네. 영광을 네. 빨리빨리 지워낼 수
0: 그렇죠.
1: 있는.
0: 영광. 나 몇 살이다. 뭐 나 어느 학교 나왔다. 뭐 나 이때까지 어떤 회사 운영해봤다. 나 전에 뭐다?
1: 어디서 몇 등 그렇죠. 수상했다?
0: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게 없으면 또 주변 걸 끌어들여요.
1: 우리.
0: 나 저 용준이 형 알아? 용준이 형. 용준이 형. 배시. 나 용준이 형 알아? 막 이렇게. 나 저기 동건이 형 알아? 동건이 형. 아까 동건이 형한테 문자 했잖아.
1: 어.
0: 네. 나 저기 종철이 형. 나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뭐 한 거.
1: 맞아. 나 누구랑 친해.
0: 나 누구랑 친해. 그리고 꼭 그럴 땐 말을 까요, 이렇게.
1: 맞아.
0: 걔가 내가 어렸을 적에 완전히 막 꼬물릴 때.
1: 지금 아마 저 방송 보시면서 내 창옥이네 잘하잖아.
0: 창옥이! 제 창옥이 막, 나 어렸을 때 다 봤다고.
1: 그러니까.
0: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나.
3: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라.
0: 우리는 이미 대단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미 신비롭고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은 사람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말씀에 정말 흥황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미 받은 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좋은 거 똥 가방 하나 해가지고 아유 나 진짜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여보 나는 진짜 가방이 없어. 나 진짜 난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닌 것 같아. 나 진짜 짜증나 나 진짜.
1: 검은 봉지
0: 똥 가방 하나 사줘. 나 진짜 나 이번에 반창회 갔는데 다들 똥 가방 들고 왔더라. 그러니까.
1: 진짜 나만 나, 검은 봉지야.
0: 나만 비닐봉지야. 나 이거 나 진짜 나. 창피해서 나 동창회를 못 가겠어. 왜냐 그거 안 들면 나 이제 동창회 못 가겠다. 명품 신발 하나 안 신으면, 안경테 좋은 거 하나 안 하면, 양복 좋은 거 안 입으면, 교회 규모 작으면 내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 기술적인 걸 발라봐도,
1: 그렇죠,
0: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우지 않고 자꾸 바르면, 그렇죠, 피부가
1: 피부 망가지죠.
0: 피부 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요, 오늘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쪽에요 제가 뭐가 이렇게 자꾸 생기거든요.
1: 지금 세 개 생겼어요.
0: 세 개 보셨죠?
1: 네네.
0: 그래가지고 아까 저 분향실에서 선생님이 뭘 맞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해주는데 겁나게 아프더라고요. 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게 자꾸 나나 봤더니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걸 바르게 됐잖아요. 근데 저녁에 너무 피곤하면 제가
1: 그냥 주무셨어요?
0: 양치만 하고, 아이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자꾸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소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메이크업 이렇게 막 색조 화장까지 쫙 하고 안 지우고 주무시면 뭐 이렇게 피부 트러블 생기시죠? 네. 지금 생긴 피부세요. 지금 생긴 피부인데요. 많이 생기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막 색조 화장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또 감추려고 또 이제 또 바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추는 거.
1: 땜빵 하시는.
0: 땜빵.
1: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0: 전문용어. 메이크업 전문용어 땜빵.
1: 땜빵.
0: 네, 땜빵 하신다. 네. 자꾸 그런 거 하죠. 나중에 그냥 레이저나 비싼 돈으로 맞으려고.
1: 한꺼번에.
0: 그렇죠.
1: 모아놨다.
0: 그 피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광을 이렇게 지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영광도 지워야 하지만 상처도 지워야 되게 좋은 메이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열등감, 뭐, 이렇게. 과거에 아팠던 거, 그리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저는요, 사람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게요, 제가 이렇게 오른손 여기를 탁 열면은요, 여기 이게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보이시나요?
1: 네네.
0: 화상 자국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 초등학교도 안 다녔을 때였어요. 이렇게 기어 다녔을 때래요. 엄마 말씀에 의하면. 그 젖국 있지 않습니까?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멸젓 같은 거 끓여가지고 김장할 때 하시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부엌이 되게 이렇게 시골집에 이렇게 깊었는데요. 제가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하다가 이게 부엌에서 떨어져서 손이
1: 거기
0: 그 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대요.
1: 어머.
0: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1: 화상을
0: 입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데, 민간요법. 아. 소주로 독을 빼야 된다, 소주. 그래가지고 일단 소주로 독을 빼고, 된장을, 시원한 된장을 이렇게 발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게요, 이게 흉터가 생기는 살에는요,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앙상한 팔에다가 이제 화상 자국만 이렇게 크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1: 반팔을 안 입으셨고.
0: 네, 반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버스를 타면 이렇게 손 이걸 거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절대 안 잡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또 보이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벗겨지고. 네. 그래가지고 꼭 옆에 있는 복만 잡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 차 탄 얘기가 아니라 인생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자기 열등감이 나올까 봐 절대 그 고리 안 잡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유, 제가 이래 이래해서 제가 먼저 상처를 했네요. 네. 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3: 제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혼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약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제가 교우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해외 출장 갔습니다. 계속 출장.
1: 매일 출장이에요.
3: 매일 출장이야. 네. 그리고 신발도 저기 거기다 놔두고요. 아,
1: 있는 것처럼.
3: 있는 것처럼. 저는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거 감추고. 네. 저 화상이 있다는 거 감추고 사는 게. 더운 날에도 맨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좋아지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강의할 때 너무 덥더라고요.
1: 근데 있는 줄 몰랐어요.
3: 네. 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저만 아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3: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강의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더워서 걷었는데. 예, 네, 그래서 열정적으로. 자, 제가 보니까 열정 있어 보이고 열정 없어 보이잖아요. 자, 지금. 저 이러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마음의 화상이 어쩜 있을지 모릅니다. 삶을 50, 60 산 어른들 마음에 어떻게 마음의 화상 하나 없겠습니까? 네. 살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화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누가
1: 그렇죠.
3: 뜨거운 물을
1: 붓고 갔어.
3: 제일 많이 붓는 놈이 남편이에요. 남편. 주여.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주여.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놈이 와서 뜨거운 물을 저한테 붓네요. 어느 날 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엄마한테 뜨거운 물을
1: 붓죠.
3: 그냥 지들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붓고 또 목사님 마음에 또 교인들이 또 그 뜨거운 물 부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또 얼마나 뜨거운 물을 부었을까요? 또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뜨거운 물 붓고 또 아 사모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정말 전부 다 마음의 화상 중에 그렇죠. 하나씩 있겠죠.
3: 사실 사람들은 다 마음의 화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습니다.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긴 팔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손꼬리를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우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를 감추려고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땜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워도 안 입고 추워도 안 입고 뭐 그런 게 막 생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인간이 언제 지울 수 있냐 봤더니요. 네. 인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상처에서 자유로워서 영광을 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 영광에서 또다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린아이처럼 웃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돈 많아지기 전에 알았던 친구.
1: 맞아.
3: 유명해지기
1: 맞아.
3: 전에 알았던 친구. 네. 그래서 여행 누구랑 가고 싶어요?
4: 친구.
3: 한 권사님만 남편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해외여행. 너무 권사님 사이 좋으시네요. 묻어버리려고. 거의 다 한숨 묻어버리려고. 남편하고 뭐가 안 돼요?
1: 소통.
3: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어렸을 적 친구랑 어머 뭐 이렇게 야 나 좀 살쪘지 그래도 어머 기집애야 나이 먹고 그 정도 살은 있어야지 여자 몸무게 70kg 딱 좋아 여자는 허리 35가 좋아 이러니까 이제 어머 그게 막 이제 거기에서 영혼의 위로를
1: 맞아, 받는 거예요.
3: 그래서 이름 앞뒤에 붙은 거를 점점 떼어가기 시작하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름 앞뒤에 붙은 걸 가장 많이 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1: 아, 그렇겠네요.
3: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아주 더 중요한 포인트가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상처를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함의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고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방어할 거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저분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공격당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하고 가시는 거죠. 이게 완전 당신을 다 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창조주가 아이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의 오묘함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저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이름 앞뒤에 붙은 걸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내 이름 앞뒤에 붙은 걸 잘 못 댄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뭔가 이상한 거를 믿고 있거나 뭐 잘 뭐 엉뚱한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습니다.
1: 따라하고 싶죠.
3: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을 네, 좋아하면 네, 네.
1: 그러니까 연예인? 그 연예인 따라하고 싶죠.
3: 처럼 하려고 해요.
1: 맞아요. 네.
3: 무슨 KBS에 무슨 아침에 그 마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 6시 반에 거기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요. 그래서 쟤네들이 뭐 방청객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날 저녁에
1: 맞아요.
3: 연예인들이
1: 가수, 음악 프로인데.
3: 뭐 음악 프로 1년에 한 번 네. 시상식 하는데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새벽에 잔 아이도 네, 있고
1: 밤에 전날 와서 자는 네, 경우도 있고
3: 줄을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맞아. 저녁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사형통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3: 여기
1: 지금
3: 이렇게
1: 3일째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3: 3일째 근데 보세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연예인을 아.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나왔어요.
1: 네.
3: 좋아하니까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하니까 그 새벽에 애들이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1: 안 일어나더라.
3: 아무리 고음으로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들이 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1: 자발적으로 막
3: 네, 그 새벽에 와가지고 해장국 먹고 있더라고요.
1: 야.
3: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다는 겁니다.
2: 네.
3: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닮아 있지 않은 것은 제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인 게 맞네요. 제가 당신을 좋아하면 제가 당신을 닮아갈 텐데 저는 제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당신을 닮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왜 또 당신은 인간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조금 울었어요. 조금 슬프고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자명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겁니다.
2: 네.
3: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2: 네.
3: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하나가 오늘의 포인트인 영광도 지우고
1: 나이도 지우고
3: 나이도 지우고 상처도 지울 겁니다.
2: 네.
3: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죠.
2: 네.
3: 이 은혜가 저희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5: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세나 눈빛, 분위기가 강렬하고 차가워서 압도당할 것 같은 느낌을 흔히 서슬이 풀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서슬은 금속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유리 조각의 예리한 부분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고, 퍼렇다는 보통 냉철하고 차가운 느낌을 줄 때 쓰죠.